0: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데 2027 회계연도 예산안 12개 중 단 하나도 처리되지 않아 임시방편을 택한 것입니다. 셧다운의 후유증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해에는 역대 최장인 43일간 셧다운이 이어지며 공무원 무급 휴직과 항공 대란이 빚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국토안보부가 76일간 부분 셧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책임론을 피하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치면 유권자 분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안과 국방부 예산 3,500억 달러 증액안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격전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간 공방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와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가 가장 과열된 곳으로 꼽힙니다. 미시간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직접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 후보 압둘 엘사이드를 향해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맹공격했습니다. 엘사이드 후보가 벤스 부통령의 부인 이름을 언급하자 벤스 부통령은 내 아내 이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엘사이드 후보는 사악한 것은 억만장자에게 세금 감면을 주는 대가로 노동자의 의료보장을 빼앗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겨냥해 반격했습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이 과거로 돌아가면 옛 민주당원들이 지금 민주당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자 엘사이드 후보는 인도계인 우샤 펜스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 측이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를 향해 중국의 텍사스를 팔아넘겼다고 공격했습니다. 탈라리코 후보 측은 팩스턴 후보가 2019년 법무장관 시절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끄집어내며 공산주의자 켄이라고 반격했고 불륜과 공금 유용 의혹까지 다시 소환했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서도 탈라리코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1: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벽 미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표적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목표물들을 대규모로 강력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남부 항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공항이 피격되고 민가도 공격받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서 중동 내 미군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결정적 작전을 전격 개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벽 1시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정오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부 항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공항이 피격됐고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도 공격을 받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시작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이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고 요르단 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보복할 경우 더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추가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4: Israel limited. Look, they're a failed nation. That doesn't mean we won't smack them. We'll see what happens.
3: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이란과의 합의는 합의문이 쓰인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으며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란군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면서 침략자들

0: 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곧이어 이란 반관영 타스닌 통신은 이란군이 영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결정적인 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30여일 만에 양측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는 5% 안팎으로 급등했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을 앞둔 지난 7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네,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육상 원유 수송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0: 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쓸모없는 일개 해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2년 안에 우회될 거라면서 석유는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담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In 2 years,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like a worthless piece of water. The oil will be going on pipelines across land.
0: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산유국들이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이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으로 다음 주까지 이란과 연계된 은행 두 곳을 더 제재할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유와 가스 소매업체와 정유업체 관계자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휘발유 가격 인하와 미국 내 정제 능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원유가 앞으로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후 이란이 이 해역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이 됐고 미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심어놓은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조선 통항은 전쟁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들은 이미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과 확장을 검토하며 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은행 한 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위장회사를 위해 18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처리했다며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는 누구든 제재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란 정권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 화상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 회담과 비무장지대 회동을 통해 두 가지 역사적 최초 기록을 세웠으며 남은 단계는 평양 직접 방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원하는 이유는 홍보사진과 국내 관심 전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양에 들르자고 즉흥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무엇을 얻을지 치밀하게 계산해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 조언 없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미 연례훈련인 을지 프리덤실드를 단축한 것도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북방한계선 인근 섬을 점령하는 방식의 제한적 도발로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선택만은 아니라고 조언하면서도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납북자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인물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권을 대거 확보하는 석유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업권을 넘겨받는 곳은 노스 아메리칸 블루에너지 파트너스로 기존 3개 유전에 더해 새로 14개 개발권을 추가로 부여받아 모두 17개 유전을 100년간 개발하게 됩니다. 17개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650억 배럴로 미국 전체 확인 매장량보다 큰 규모입니다. 새로 넘어오는 14개 사업권 가운데는 중국 국영기업 시노팩과 중국 석유 천연가스그룹이 보유하던 5곳과 러시아 기업이 보유하던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업체 지분 35%를 확보하고 이사회 과반을 미국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거부권도 갖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생산량의 20%를 원가에 매입할 권리와 나머지 80%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하루 생산량을 현재 20만 배럴대에서 1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세계 역사상 최대의 석유 거래라고 평가했습니다.
7: 지난주 수요일 아침 네팔 트리슐리강 인근을 빙하 홍수가 덮쳐 트리슐리 중학교를 흔적도 없이 삼켰습니다. 홍수가 닥치기 10분 전 경고 전화를 받은 교장이 즉시 대피령을 내리고 등교 중이던 스쿨버스에도 유턴을 지시해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지대로 피신했던 학생들은 이틀 만에 구조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네팔 북부에서만 이번 홍수로 약 69개 학교가 진흙에 매몰됐으며 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수업이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네팔 빙하 홍수는 트리슐리강 인근 70개가 가까운 학교들까지 덮치면서 2만 명이 가까운 학생들의 수업도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홍수가 닥치기 10분 전 빠른 판단력과 용기로 학생 수백 명의 안전을 지킨 한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빨간 지붕의 3층 건물 여러 차로 이루어진 트리슐리 중학교. 지난주 수요일 아침 빙하 홍수는 이곳을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물길이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학교 안에는 900여 명이 머물던 상황. 교장은 경고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대피령을 내리고 학교로 오던 스쿨버스에도 유턴을 주문했습니다.
10: If the information is wrong, then one day education, we lose one day education. If the information is right, then this whole people life would be lost.
9: 고지대로 피신한 학생과 선생님들은 이틀 만에 구조대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굴착기로 쉴 새 없이 운동장에 흙을 퍼내고 교실에선 삽으로 진흙을 밀어냅니다.
11: So it's very sad, it's very heartbreaking one. Because this is where students of Nepal, students of this Gajuri area used to play. This is the exact back, playground here.
9: 그나마 쓸만한 가방과 학용품을 챙기고 있는 아이들. 흙투성이가 된 키보드 자판도 타닥타닥 두드려 봅니다. 네팔 북부에서만 70개 가까운 학교가 깊은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12: 이스탄의 सरकार, 성계의 सरकारबाट हामीले 좋게 치료 방송 때띠 치료 마트에 암로 이 어버스타 푸나 어버스타 마운이 오 때세리 에띠 비트레이 암로 서브에 쿠라 쿠라 운사 원님의 암이 시오 차이나
9: 네팔 정부는 사흘 휴교령을 내렸지만 학생 19,000여 명의 학교 생활은 언제 복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 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 을 즐겨보세요.
1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0: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4: 건강하세요.
22: 센터 메디컬 그룹.
25: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6: 놓치지 마세요.
2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8: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용자를 해주는 용자 전문회사 용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그제 밤 이란 라라크 섬에 설치된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새벽 요르단 내에 미군 공군기지 두 곳과 아랍에미리트 알 민하드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길에 두 발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운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나온 주장으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 매우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물 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광고 자료와 세금 자료를 분석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다크머니가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크머니의 규모는 최소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유입 경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과 연계된 비영리단체 네 곳이 4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연방세법상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자금을 집행하는 슈퍼팩과 사무실을 함께 쓰며 동일인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은 주로 광고에 투입되는데 표면상 정책 광고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이 네 단체의 광고 집행액은 1억 6,600만 달러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까지만 2억 4,200만 달러가 집행됐습니다. 단순한 후보 지지를 넘어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탈락시키거나 상대당의 약체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특정 성향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다크머니가 투입됐고 메인주에서는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의원을 위해 단일 비영리단체가 1,100만 달러를 광고에 지출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슈퍼팩에 자금을 제공하는 간접 방식도 활용되는데 슈퍼팩은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기부자 자체가 비영리단체여서 사실상 익명기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저녁 한남동 서울시장 공간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자리에는 개인 일정이 있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동산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주요 의제는 용산공원 부지개발과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문제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개발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 올리는 방안은 당내 이견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용적률 상향안은 오 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먼저 제안했던 것을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사안이지만 여당 내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측 사망자 113명과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산한 수치이며 실종자는 양국을 합쳐 4,400여 명에 달합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어제 네팔군과 함께 처음으로 육로합동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편으로 출발해 오전 9시쯤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안타깝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신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었다고요?
2: 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전체 사망자가 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지역 사망자만 1,003명,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하면 최소 1,019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에서 3,916명, 중국은 546명으로 모두 4,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 당국은 현재까지 11,800여 명이 구조됐고 전력과 통신망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트리실루 지구에서 네팔 주민 118명과 영국인 남성 1명이 추가로 구조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We have rescued 118 Nepalese people. Out of 118, 44 were female and 74 were male. And we have also rescued one British male during this search and rescue operation.
5: 네, 네팔의 구조 당국이 지금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네팔 구조 당국은 12개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6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9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 내부 화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어두운 터널 깊숙한 곳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생명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터널 내부가 두꺼운 진흙에 뒤덮여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대를 돕고 있는 드론 조종사는 터널 내부에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6: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arre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2: 한국인 직원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 발전소 터널 내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팔군은 네팔 바그마티주 어퍼 트루실리 발전소 터널 수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에 열화상 드론 영상과 마찬가지로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일주일이 지나면서 생존자가 버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수색 구조 현장은 말 그대로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세 곳에서 신원이 확인 된 시신 네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터널에선 폭발물을 사용해 산비탈을 폭파한 뒤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구조대원들은 터널 특성상 산소가 남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네, 실종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첫 육로 수색도 진행됐죠?
2: 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실종 추정 지역 부근의 둔체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상공은 물론 육상에서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헬기와 도보 수색, 드론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팔군 헬기를 타고 육상에서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에 착륙해 처음으로 도보 수색도 했지만 특이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육로 수색팀 9명도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와 2km 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진입해 드론을 띄우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실종 추정지인 둔체 지형이 험준해서 육로 수색팀 6명이 현장에 계속 남아 네팔군과 협의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도 오늘 네팔 현지에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요.
2: 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추가로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 국제 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 구호대는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호대에는 구조 전문 소방관 37명이 포함됐고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등 첨단 장비와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열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정순입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재해 발생 엿새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네팔 측 사망자가 1,00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며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한 전체 사망자는 1,019명에 달합니다. 실종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4,462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금까지 최소만 1,814명이 구조됐습니다. 수색당국은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수아가디 수력발전소에서는 드론을 터널 깊숙이 투입했지만 내부가 진흙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 생존 공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발생 후 처음 72시간이 생존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밝혀 시간이 갈수록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등 44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 구호대를 오늘 밤 현지로 파견합니다. 구호대는 열화상 탐지기와 음향 탐지기, 고해상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일대를 집중 수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네팔군과 함께 헬기 및 도보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 소재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애플과 오픈AI가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두고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엔지니어 출신으로 오픈AI에 이직한 창리우가 핵심 회로 설계도를 빼돌렸다고 주장합니다. 오픈AI로부터 넘겨받은 리우의 맥북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퇴사 후 클라우드 저장소에 무단 접근하고 동료에게 증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 설계도가 AI 에이전트 훈련에 쓰였다고 보고 법원의 증거 개시 절차 조기 승인과 OpenAI의 기술 사용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OpenAI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파일은 OpenAI 업무와 무관하고 실제로는 크기가 0인 빈 껍데기 파일이었으며 리우의 퇴사 후 접근도 전 동료의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OpenAI는 오히려 애플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과 퇴사 관리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기밀 유출 분쟁이 아니라 AI 하드웨어 시장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애플의 상징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를 영입해 만든 새 AI 하드웨어 기기를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10월 1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월간 판매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판매량은 83,793대로 지난해 같은 달 세운 종전 기록을 1% 웃돌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59만 대를 넘어 북미 시장 진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델별로는 스포티지가만 8천여 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셀토스는 전년 같은 달보다 53%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고유가 흐름 속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판매는 40% 증가했고 소렌토와 카니발도 각각 22%와 15% 늘었습니다. 에릭 왓슨 기아 미국 법인 영업부사장은 순수 전기차, 전기차 3의 본격 출시와 함께 이 성장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미국 법인의 지난달 판매량은 86,977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2% 줄었습니다. 투싼과 산타페는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펠리세이드가 18% 감소하고 아이오닉 5 등 전기차도 부진했습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8월에 보조금 혜택 종료를 앞둔 전기차 조기 구매가 몰렸던 데다 노동절 연휴까지 겹쳐 비교 기준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오늘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이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황금사자상을 놓고 세계 감독들과 겨룹니다. 이창동 감독이 베니스 경쟁 무대에 서는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지 24년 만입니다.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이 출연하는 이 작품은 오는 6일 베니스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황금사자상 등 수상 결과는 오는 10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YTN 보도입니다.
4: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83회 베니스 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거머쥐었던 이창동 감독이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24년 만에 베니스 수상에 다시 도전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5: 5월 깐을 뜨겁게 달군 영화인들의 열기가 이번 달엔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이어집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베네치아 리도섬을 무대로 11일간 펼쳐집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루는 경쟁 부문 21편 가운데 한국 작품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에 이어 한국 영화가 2년 연속 경쟁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이창동 감독 개인으로는 더욱 특별한 귀환입니다. 지난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고 문소리가 신인 배우상을 거머쥔 이후 24년 만에 다시 베니스 경쟁 무대를 밟기 때문입니다.
6: 이 영화를 과연 어떻게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될지 최초의 반응이 매우 궁금하고
5: 올해 경쟁 부문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데니 보일 등 쟁쟁한 감독들이 감독상인 황금사자상 등을 놓고 겨룹니다.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까지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가능한 사랑은 오는 6일 처음 관객들과 만납니다.
7: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랐고요. 떨리고 그리고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5: 황금사자상과 심사위원 대상 등 수상 여부는 폐막일인 12일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8: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루아 562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아이쿠, 시큰시큰 손목이야.
9: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8: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9: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8: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9: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0: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202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순찰 차량 300대를 새로 구매해달라며 시에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국은 올림픽 기간 경기장 주변 순찰과 시 전역 치안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차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회가 끝난 뒤에는 노후 차량 교체에 활용해 전체 규모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위원장 KT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한 달짜리 행사를 이유로 3천만 달러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경찰국에 직접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즉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 행정관에게 재정적 영향과 다른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인근법 집행기관의 지원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올림픽 치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더 큰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올림픽은 민간 자금으로 운영돼 세금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경찰 비용은 조직위원회의 70억 달러 이상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림픽 치안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 돈은 여러 개최 도시에 나눠져야 하며 LA시가 얼마를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짐 맥도넬 경찰국장은 연방 자금은 수천 명의 경찰 인건비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비용까지는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추산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인건비만 7억 3천만 달러를 넘을 수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외부에서 충원하는 경찰 비용입니다. 글랜드의 경찰국이 상습 성범죄자를 또다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케일리라는 30대 남성으로 성범죄자 등록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이 남성은 여성들의 뒤에 몰래 쪼그려 앉아 신체 부위의 냄새를 맡는 방식으로 수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글렌데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제도는 전과자의 재범을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등록 상태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이버데이 연휴 기간 남가주에 열대성 기압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엘니뇨 현상으로 동태평양 수온이 오르면서 열대성 폭풍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어 이례적인 기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남가주 해안과 내륙 지역 모두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보된 만큼 해안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레이버데이 연휴는 야외 활동과 해변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기상 변화에 따른 안전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기상청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예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출이나 해변 방문 계획이 있다면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이란 폐제시키한 이 대통령은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하면 이란도 즉각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가 강화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힌다면 걸프만 모든 국가의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이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사이 미국은 오늘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혁명수비대 표적을 공습했습니다. 페즈시키안 이 대통령은 회의를 계기로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 양자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이란이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하면 즉각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가 강화되면 무력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미군은 이틀 만에 이란을 공습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3: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선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이란은 여전히 외교를 최선의 종전해법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의 공격에 맞서 비례적으로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맞서 방어와 저항에 집중할 때라며 최근 불거진 새로운 종전 협상서를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 인사들의 잇단 테헤란 방문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가 강화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힐 경우 걸프 해역을 지나는 모든 국가의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4: 아갈 두슈만 에라데쉬 바르 이 보쉐 케 마 아스 카디지 파르스 نفتی صادر نکنیم بدانید که هیچ کس از خلیج فارس نفت نخواهد صادر کرد.
13: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디 인도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하며 양자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15: В России солидарны с иранским народом. Мы восхищаемся вашим мужеством, стойкостью в борьбе з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13: 이런 가운데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미군은 혁명수비대 표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6: 이란은 연일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가자 무대를 활용해 비서방 국가들과 미국의 제재에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7: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8: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7: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8: 이게 바로 새로 다래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7: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8: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7: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8: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7: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전설적 래퍼 투팍 샤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듀웨인 키피디 데이비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8년 만입니다. 투팍 샤커는 199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량 이동 중 총격을 받고 숨진 힙합계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63세인 데이비스는 갱단 출신으로 이번 재판에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데이비스가 당시 총격을 직접 지시한 배후 인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투팍의 죽음은 수십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고 수많은 의혹과 추측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긴 공백의 법적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급 살인 유죄 판결에 따라 데이비스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히는 하마스 기습 당일 군과 안보 당국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깨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보고를 받았다면 즉각 전군 비상경 계령을 내렸을 것이고 안보 책임자들이 바로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고의로 보고를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자신이 상황을 전달받았다면 국경 인근 정착촌에 비상을 걸고 공군에는 장벽에 접근하는 자를 즉각 타격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바 음악 축제도 사전에 취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수장이었던 로넨 바르를 직접 지목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하려 보고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인 1200여 명이 숨지고 251명이 인질로 가자 지구에 끌려갔습니다. 총리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기습 당일 생존자 구조로 찬사를 받은 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을 겨냥해 그가 새벽부터 이미 준비된 상태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총리 부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안보 실패의 책임론을 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9: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8: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9: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8: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9: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0: 처음 보는 맛,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를 소개해드려요. 레드불의 블루 라스베리 맛을 섞어서 드래곤프루츠까지 얹었어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같은 신상 음료 라인을 맥도날드에서 맛보세요.
2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4: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5: 안녕하십니까.
24: 네. 자,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한참 달려고 있는 중이니까 보면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레버리지 ETF 논란에 휩싸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 개각을 발표한 이후로 그 언론과 또 야당에서 중심은 김용범 정책실장인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이 없으면은 개각 하나만 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뭐 그런 비판을 수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0: 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단일 종목 ETF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게 김용범 정책실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24: 예.
0: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아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가 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24: 예.
0: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뭐 다시 데려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코스피 5천이었습니다. 우리 5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24: 불가능한 것도 얘기했죠.
0: 네. 그런데 이제 9천 될 때는 뭐 딱히 뭐 칭찬도 안 하더니 어쨌든 지금 6천의 하한선을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좀 안정되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 있죠. 그리고 이제 ETF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뭐 주가 하나 보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도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0: 경제 라인에서 만약에 경질을 하려고 한다면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세현 전 부대변인님이 그 특별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마음이 제가 꼭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도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에 특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라인에 어떤 개각이 있다면 김용범 실장이 1순위가 돼야지 왜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오히려 구윤철 부총리를 경질을 했을까 이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 적절한 답을 본인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잘했네요, 그러면.
0: 잘한 거죠.
2: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물러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응원해 주실 거예요?
0: 아니, 경제정책은 당연히 응원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할 때는 전 국민이 다 우리 당에서 누가 주가 오른다고 그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라던가 비난을 한다라던가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2: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0: 주가 오를 때. 없었어요.
2: 알겠습니다.
1: 기업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0: 뭐 어쨌든 돈이 다 어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있다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오를 때 누굴 비판하진 않았다고
1: 알겠습니다. 조상 기자.
3: 네, 뭐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정부를 비판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 그러니까.
3: 그 이번에 지금 김용범 실장이 이제 그 제외가 되고 개각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김용범 실장을 남겨놓고 가는 것은 뭐 아집이다.
1: 예.
3: 뭐 국민을 바보 취급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표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라는 또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논평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예. 좀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과거에 오를 때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가 계속됐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 공을 가져갔을 텐데 아, 이렇게 말하는 해석 너무합니다.
0: 아, 그런 해석은 가능한데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군데서 했고 또 야당 이야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게 아닌가 싶고 자 근데 문제는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용해인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일단 저는 이제 뭐 몇 가지의 논란들이 있는데
1: 이게 지금 당 내에서도 그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2: 맞습니다.
1: 마찬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곽 스피커들도 하나의 의견은 안 나오고 있고
2: 그래서 이제 뭐 저는 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장관직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보통의 또 상황이면 이제 거의 어렵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례대표는. 뭐 새누리당에서도 2016년도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됐는데 비례대표 안 내려놓다가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해인 내정자가 장관직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비례대표직은 내려놓는 게 맞다. 두 개 이게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같은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란을 먼저 사전에 잠재우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게 맞다.
1: 예.
2: 결론은 그렇습니다.
0: 근데 저는 이번 내각을 그 민주당판 올림픽공원 개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정말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서 북을 치듯 그냥 그쪽 진영의 극단으로 가는 방향에서 개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왼쪽의 대동단결을 위한 개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가는 형태의 개각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대표주자가 바로 이 용해인 후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구여성가족부 장관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나 2030들을 노렸다면 2030들 중에서 정말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중에 발굴을 해서 그 자리를 오히려 줬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0: 면 적어도 여성 운동에 뭔가 족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성 운동 측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 활동가였던 불꽃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재명
1: 제가
0: 대통령이랑 사이는 안
1: 그냥
0: 좋았지만.
1: 끝까지 들어보고
0: 그러니까
1: 반론드릴게요.
0: 그러한 분들 중에서 임명을 했다면 지금 같은 비판은 없지 않았을까요? 용해인 의원이 2030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노동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냐? 그건 모르겠어요. 두 번째, 여성 운동에 큰 족적이라도 있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이 개각은 왜 하는 겁니까?
1: 예. 자, 그 정상 기자 얘기 듣고
2: 네.
1: 강성필 대변인 반론 듣겠습니다.
2: 근데 뭐 어쨌든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 용해인 후보를 제외하고 용해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그 배경들을 보면 어쨌든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는 측면에서 뭐 그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워킹맘의 30대.
2: 네, 또
1: 예.
2: 30대 여성이라는 점도.
0: 국회의원이 워킹맘이에요?
2: 아 근데 뭐 국회의원이건 아니건 그 일을
1: 아닙니까
2: 하면서
1: 그러면?
2: 아이를
0: 아니
2: 키우는 것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0: 그렇게
2: 좀
0: 생각은 안할것
2: 고단함이 있어요.
0: 같아요.
2: 들어보시죠. 어쨌든 뭐 일을 하면서 뭐 본인의 아이를 돌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1: 예.
2: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근데 다만 근데 그 용해인 의원이 뭐 이제 뭐 사회 운동하면서 뭐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과 같은 정당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그 남편이 뭐그 당을 하면서 뭔가 뭐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다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용해인 의원이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로 그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1: 네.
2: 그 혜택을 남편이 보는 건 결과적으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장관직이든 국회의원직이든 그둘 중에 하나는 좀 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두 손에 떡을 다 쥐려고 하면 안 된다 이
2: 네네.
1: 말씀이잖아요. 예. 자,
3: 근데
1: 반론하세요.
3: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용해인 의원이 국회의원이든 장관직이든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했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비례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용해인 의원이 무슨 청년의 무슨 상징이냐, 민주당 근처에도 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분 많지 않냐, 이런 좀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격은 좀 말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행동들 혹은 과거에 이런 발언들이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다. 혹은 그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뭐 감정적으로 민주당 주변에 더 좋은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0: 제가
3: 봐요.
0: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비동의 가늠죄 주장한 거 외에 여성운동에서 어떤 족적이나 발언을 제가 잘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 민주당에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민주당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그보다 이렇게 앞세워서 장관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면서 워킹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킹맘이라고 하면 아이를 공공 어린이집에 보낼지 사설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 이런 걸 고민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한번 아프면 반차 한번 쓸지 이런 거지. 국회의원과 장관은 우리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일반 신입사원 대리 과장의 워킹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워킹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3: 일단
0: 그것마저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2: 아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보좌관들이 와가지고 뭐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런 경우 보셨었나요? 근데
0: 아니,
2: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0: 이거는
2: 이제 뭐
0: 단적이에요.
2: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0: 아이를
2: 사람인데,
0: 직장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저도
0: 그렇게
2: 뭐
0: 많지
2: 예.
0: 않아요. 어떤 워킹맘이 아이를 직장에 근무 시간에 데리고 올수 있습니까?
3: 그러면.
0: 과장이? 대리가? 부장도 힘듭니다.
3: 예, 그 아이 데려온 그 워킹맘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 예민하게 군다면 그게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을 건데.
1: 예.
3: 아니, 용해인 생활동반자법, 거제폭력법, 가정폭력, 육아휴직 관련된 법안들을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청년과 여성과 이 사회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 정도의 작용을 있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지금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했던 자격 문제는 한쪽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페미니스트여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 운동을 당신이 뭘 했느냐,
0: 전 모르겠어요.
1: 보안수사권 폐지 왜 찬성했느냐,
0: 네.
1: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상비평처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이 그렇게, 그 당이 중요하다면 네. 원내 정당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고 보조금 또 탈 수 있고 또 자기 보좌관들 직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관 자리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장관 자리도 받고 국회의원도 유지하려고 정당도 유지하려고 하느냐. 게다가 그전에 비례대표를 두 번 연속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김종인
3: 흔하지 않죠.
1: 빼고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혜를 연속으로 받는 거 그게 기득권 아니냐. 맞아요. 거기다 이제 남편이 그 당에서 월급 받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그 마음 상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비관등 동의 그런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다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용해인 내정자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쨌든 비례대표를 같이 겸직하는 자체가 일단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격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인사청문회에서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격하는 건 저는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1: 예.
0: 감정적이지 않고요.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90년대생 정치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국회의원 두 번. 장관 후보자, 90년대생 정치인의 대표입니다. 90년대생들이 근데 이게 성평등 가족부인데 용해인 의원이 국회의원 두 번 장관 후보자가 되고 국회의원을 계속 하겠다는 걸, 그것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성평등이잖아요. 평등 부서잖아요. 평등하다고 느낄까요? 90년대생들이 지금 90년대생들 매일같이 대중교통 타고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고 거기에다가 아이 어디에 맡겨야 될지 동동거리고 애 조금만 열이 나면 그 열나는 아이 소아과에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그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90년대생들이 아니 심지어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인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원룸에서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야 되는 90년대생들이 90년대생 용해인이 국회의원 두 번에 장관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걸 예? 과연 평등하게 느끼겠냐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표방해왔던, 그리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미덕을 가져왔던 그 노선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부대위원님?
3: 저는 국회의원 두 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의 능력에 있어서 비판을 해야 될 것과 비판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지금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 그런데
1: 예.
2: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면은 이게 청년들의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좀 청년 정치를 계속 이제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좀 그런 계획과 방향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두 번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그것도 비례로 보기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청년 정치를 그냥 뭐 청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예. 한다면 이 청년 정치를 뭐 하는 것도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1: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도 알고 있고 오늘 청와대 반응은 소명 기회는 있어야 한다. 결국은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뭐 국민의 어떤 감정을 좀 자극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강성필 대변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를 하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도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다. 그게 또 하여튼 묘하게 남편이 같은 정당에서 근무하고 있고 용해인 후보자가 총선에 나갈 때 또 대표 권한 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저런 논란이 또 청문회에서 불거지면 좀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문회에 가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용해인 의원보다 김승원 후보자를 더 낙마 대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적절하지가 못하죠. 어떻게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당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기소유예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부서면 모르겠어요. 법무부는 그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거든요. 근데 기소유예는 완전히 무죄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기소유예에 그런 게 있다면 법무부 장관은 고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의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뭐 판검사 출신도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김승원 의원을 이렇게 하는가? 공소취소 모임 대표라서 하는 건가? 저희는 그런 의심밖에 할 수가 없죠.
3: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법률가 출신이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 가거나 뭐 박균태 의원이 가거나 뭐 이건태 의원이 가나 그 누가 간다고 한들 뭐 아이고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그랬겠어요? 그리고 자 기소유예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기소유예예요? 언제? 그 정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소유예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고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기소유예 언제 당한 거예요? 판사하면서 당한 거예요? 모르시죠?
0: 근데
3: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됐다면 판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0: 판사를 그리고, 그만두면 변호사예요.
3: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판사 전이냐 후냐고.
0: 그러니까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일 네. 때 당한 거예요. 네.
3: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어떤 것을 지적을 할 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근거가 있으면서
0: 객관적으로
3: 얘기를 해야지.
0: 근거 있게 기소유예를
3: 어떤 기소유예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1: 지금 민주당은 그 어떤 겁니까? 이 공소취소를 할 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3: 네.
1: 야당에서는 뭐 속된 말로 잘 걸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 아마 청문회에서 더 그걸로 공격할 텐데 뭐 오늘 노종면 의원이 그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공소취소 모임 앞에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공소취소는 빼고 조작기소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이제 공소취소는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 예, 예, 예.
3: 그러니까 우린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네이밍을 합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공세인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로 제가 느끼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 정부 전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 수많은 검사들 중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조작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처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그 검사가 유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때 저는 정의롭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0: 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전혀 안 합니까?
3: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작 기소 특검을 성실하게 해내면 된다. 그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1: 예.
0: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전혀
3: 저는
0: 넣을
3: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삭제.
0: 아까 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생각이고
3: 그리고 이미 근데 법사위 10명 중에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0: 근데 조항에 들어가는 있잖아요.
3: 네. 아니 통과 안 됐잖아요.
0: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예. 네. 네. 근데 뭐 언제든지 또
1: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 변호사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이거 뭐 지금 이제 강성필 대변인 말은 조작기소 특검이 아마 공소시설 안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 공소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 하기는 쉽지가 않죠.
1: 근데 네.
0: 법무부 장관이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치면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들의 그 검사의 뭐 어떤 기소라든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물으려고 할 일도 없었겠죠.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아니,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힘들고
1: 국회에서 네. 어쨌든 특검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에 전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0: 에이, 무슨 전력이?
3: 아니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공소시효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0: 안 했잖아요.
3: 그렇게 돌리지 말고 네. 부탁했잖아요. 아 우리가 물어봤습니까? 아니, 본인들끼리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0: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3: 그러니까 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1: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당분간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아마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런데 뭐 청문회에서 나오겠죠. 등장하겠죠. 네. 그러면은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기로 하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정치적 법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한 마디 더 못했어요. 대통령 퇴임 후에 이 건으로 재판받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조국 혁신당에서 왜 했을까? 조국 혁신당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늘 하잖아요.
3: 네.
1: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3: 그래서 저는 조국 그 전 대표 발언을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침에 신장식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 아니 우리 연합전당이고 우호적인 정당 관계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에서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듯한 하는 발언을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조국 혁신당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합당은 모르겠지만 합당을 넘어서 뭐 최소한 연합전선은 우리가 총선에서 펼쳐야 되거든요. 그건 서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의 말은 방금 제가 저희는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 그 검사들의 그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순리대로 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2: 이게 그 인사가 발표된 날 그러니까 그 이혜민 수석 조국 정신당의 의원이 그 AI 수석으로 이제 청와대에 입성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난 다음에 이제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좀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통합 기조를 좀 당이 받아 안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장식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 김용남 의원의 이제 그 지도부 뭐 인선 가지고 이제 좀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좀 요게 좀 연동이 돼 있는 것 같고 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공소 취소 모임에 이제 민주당이 형성돼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좀 이번에 조국 대표의 이 발언도 좀 거기랑 좀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좀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또 그 생각도 드네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가 강성 지지층은 잡으면서 중도로 나갈 수 있는 당이 이길 거거든요 총선에서. 근데 김민석 대표가 그래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한 흐름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제가 이번에 그 올림픽 공원식 뭐 개각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을 발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제스처였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근데 과연 이 뺨을 올려붙인 이 상황을 참고 계속 그 노선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의 핵이 되느냐.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분당시키는 촉매제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당의 총선 전망도 달라질 수가 있다.
1: 예.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조국 전 대표의 워딩을 방금 소개해드렸고 게다가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용범 정책시장 사퇴에 관해서 김용범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2억 원도 사퇴해야 된다. 까지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관련한 여론조사 살펴보면 최근 리서치뷰에서 한 조사인데요.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 대통령 부정률이 73.7%입니다. 김어준 시간은 여론조사 꽃도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 부정률이 71.1%입니다. 거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맞아요. 대통령 비토하는 거랑 똑같이 비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어준,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3자 찍을 것이다. 3자 찍으면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마치 지렁처럼 말을 보냈단 말이죠.
3: 네.
1: 그런데 이 상황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합당이 되겠느냐. 저 김어준 씨가 어젠가요? 올해 안에 합당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감정이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당이 됩니까?
3: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게 아니 합당은 고사하고 연합전선 펼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까지 건드는 건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당을 빨리 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지 그래 우리 조국 혁신당이 뭐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금 더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의 몸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몸값을 낮춰가지고 합당해서 좀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안을 내세요. 어?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안을 내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정상 기자.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 쪽도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 왜 이렇게 합당을 원하는 거예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있고.
2: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아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뭐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뭐 또 그 직전에 합당을 하면은 두 당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경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좀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예 좀 일찍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좀 그 내부에서 각자의 좀 세를 좀 키워 나가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경로가 아닌가라는
1: 이런
2: 생각을
1: 거잖아요.
2: 싶습니다.
1: 다음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 간판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3파전 하면 한석도 얻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조국 대표 본인이 나간데도 3등했기 때문에 그럼 전멸할 수 있다는 위감이 있을 테고 그럼 또 하나는 뭐 조국 대표 전 대표가 합당을 해야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대통령까지.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2: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 조국 당 조국 전 대표가 아무래도 좀 이제 내 좀 대표적인 또 대표 대권 주자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들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3: 근데 최근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러셨나요? 이제 우리가 조국 혁신당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총선 치르면 수도권에서 40석 이룰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저는 뭐 40석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이 우리 박상수 대변인 말한 것처럼 빵을 올려쳐도 저희가 좀 꾹 참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1: 강성필 대변인이 제일 안 참는 것 같은데. 네.
3: 제가 참으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선구제에서 1000표 2000표로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리고 우리가 평택에서 그 사단을 봤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계속 손을 내미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혁신당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합당을 하는 게 과연 본인들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 단 몇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앞으로 상황을 가면서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저는 진짜 그 뺨을 올려붙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대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점들이 우리 당에서도 보면은 우리 당이 지금 긴장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계속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지금 정상근 기자님도 잘 말씀을 주셨는데 몸값이 계속 올라가요. 몸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민주당 쪽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 이재명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이 더 많이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통계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몸값을 계속 올라갈 건데 정치라는 게 우리 당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참을성을 못 참고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정파 전체는 망하는 거죠.
1: 예.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0: 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저랑 같이 친한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을 달래면서 중도층으로 나가는 그 일을 만약에 해낸다면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지도자가 될 거다. 대선 후보까지 일약 떠오를 것이다. 그 얘기를 당대표 당선되는 날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1: 아니, 아, 배워야 된다면서요.
0: 북을 치고 있어요. 그냥. 아. 그래서 계속 북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기대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지금 보면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이번에 이혜민 의원 임명하고 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 아 역시. 근데 이 참을성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3: 근데 이제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에서 적당히 해야지 계속 하면은 역풍 불 겁니다. 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1: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박사수 변호사 말처럼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좋은 사이였잖아요.
0: 그냥 뭐 네, 그 그냥 스텝이었죠. 뭐
3: 네. 스텝이요?
1: 아니 그 단어 굉장히 싫어한다던데.
0: 아, 쓰라야 하겠죠. 근데 네. 저도 스텝이었으니까 같은 네. 그때 최고위원이었고 저는 대변인이었고.
1: 왜 갈라진 네. 거예요? 특정한 뭐 이 사안이 있어요?
0: 그냥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그 정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장동혁 대표는 약간 피라미드형 보스형 정치인에 좀 가까운 지점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약간 거미줄형 수평형 정치인에 좀 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2인자가 좀 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누구를 확실한 2인자로 두는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평등하게 좀 대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당 운영도 보면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피라미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정당 정치에서 피라미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꼭 나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결집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정치 스타일을 저는 꼭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좀 뭐랄까 자신의 당내 정적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방향으로 예. 간다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예. 것 같습니다.
1: 그 오마이뉴스에 조국신당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통합 장애 요인은 김용남이다 이렇게.
3: 아니 무슨... 아니,
1: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0: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김용남과 조국혁신당을 엮어낼 수 있으면 김민석 대표가 진짜 대선 후보 될 겁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이게 올림픽공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엮어내는 거랑 비슷한 아,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을 예. 겁니다.
2: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
0: 예. 쉽지 않을 겁니다.
1: 제가 아까 언급한 여론조사 두 개 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곧 자체 조사였고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ARS 자동답 조사였습니다. 리서치뷰도 자체 조사였고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 3일간 전화 ARS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세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이테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1부 마지막에 뭐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오늘인가요? 민주당 TV 네. 첫 방송을 했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2: 맞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한 37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1: 예. 언론에서는 뭐 김어준 견제 뭐 이렇게 하던데 민주당 오늘 방송에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2: 네, 뭐 김민석 대표도 평소에 보시던 프로그램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는 37분 정도만 하고 네, 보시던 프로그램 보러 가셔도 괜찮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예.
1: 그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시간이 5만 명을 넘었다더라고요.
2: 네, 한 5만 5천 명 정도.
1: 그러면 같습니다. 거의 엄청난 일단 첫 방 흥행 성공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뭐 저희도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도 요즘 다 유튜브 하잖아요. 네. 만 명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0: 그렇죠.
1: 아침 네. 방송이. 네. 그런데 5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일단 흥행 성공이다. 물론 뭐 개업 빨리라는 게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3: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틀어가지고 동시 접속자가 5만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빅3 안에 드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뭐 동접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저녁에도 우리 이동경 같은 데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들 나가면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접자가 만 명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1: 예.
3: 그런 상황에서 5만 명이면 어쨌든 간에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그런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37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에 제가 아침 방송들을 보면 아침에 7시에 시작하는 방송들도 처음에 약 30분 정도는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널도 불러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TV도 37분 정도 어쨌든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대표가 설명하고 기선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 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김어준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제발 싸움 붙이지 말아라.
1: 아니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3: 아니 뭐 정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주당 패널들이 가장 항상 당의 불만이었던 게 아니 이슈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 개인의 의견을 말하니까 또 그러면 또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혼내지 말고 그래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근데 그 김어준 씨 팬들과 소위 말하는 팀 김호준이라고 하나요? 그 가까운 유튜버들 일단 민주당 TV 방송은 망할 것이다. 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팬들은 아마 그 민주당 TV를 의식해서 그런지 오늘 김어준 방송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봤고
2: 네.
1: 슈퍼챗은 5천만 원이나 터졌다더라고요.
2: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슈퍼챗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네, 이 평소 한 21만 명 정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김어준 팬들이 의식하고 있어. 민주당 TV를.
3: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결집 여기서 결집 일어나고 저쪽에서 역결집 하고 우리 박상수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총선은요 분열하지 않은 거 동합을 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여기저기서 열고 그렇게 경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0: 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오늘 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거는 헤드라인 5천만 대 5만으로 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슈퍼챗 5천만 대 동접 5만. 이게 딱 숫자도 5 맞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민주당 진영의 분열상을 드러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성필 대변인이랑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강소영 변호사가 주력으로 또 나온다면서요. 민티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티는 좀 이름을 한번 고려 재고를 다시 해보시면
3: 알아서 할게요 우리.
0: 아니, 왜냐면 네. 나는 그 민지가 할게요. 생각나. 우리 네. 그 기억나죠 윤석열 캠프에 네. 민지 민지야 네. MG한테 민지라고 불러가지고 아, 굉장히 네. 그 저기 했던 네. 민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 아, 장동이 어디가 보단 낫잖아요.
2: 그거 이제 안 하잖아요.
3: 안 해요?
0: 그냥 겸손은 쉬워 이런 것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그럼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 봅시다. 민주당이 분열 상태라고 박상수 변호사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 반대급부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 안 올라가요?
0: 그게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에 지금 접어들기 시작을 한 것 같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느껴지고
3: 갑자기 겸손해진 것 같아요?
0: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올림픽공원에 가서 그만 북을 좀 치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계속 지금 거기서 북치는 영상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주변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정치는 회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에 왔다가 국민의힘을 보니까 또 싫어서 민주당을 가. 근데 또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문 같은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떠난 유권자층이 양당에서 떠난 유권자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게 사실 양당 모두가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리면서 서로 그 강성 지지층들끼리 드자비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범한 많은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회전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먼저 끝내느냐가 다음 총선에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그래서 노력해야죠.
1: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 아닙니까?
0: 네, 내년 8월입니다.
1: 내년 8월까지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변화가 없으면 뭐 지지율 올리는 거 요원하잖아요.
0: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 6월 원내대표 경선은 그래도 개혁파가 이길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국토위원장 경선을 봐도 그래서 내년 6월 전에는 무슨 변고가 나도 나긴 날 겁니다.
2: 내년 6월이면 거의 임기를 마치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6월까지 닥치기는 좀 힘들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2, 3월 정도 그게 이제 당내 다수설이죠.
1: 그런데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이 부분은 걷어들였잖아요 사실상.
0: 그 철수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당내에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정국위를 가동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정국위를 가동해서 당원 당규를 바꾼 다음에 당대표를 내쫓는 겁니다. 이거 4명도 필요 없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4명을 2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전국위가 유일하게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장악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전국위 100명 중에 단 12명만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뭉치면 정국위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정국위를 가동한다는 말이 도니까 거기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다고 봅니다.
2: 그럼 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동안은 선거 이후에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0: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아니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이 당에서 쭉 정치하면서 제가 지켜보니까요. 한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2: 네. 임기 끝까지.
0: 인내합니다. 네.
1: 국민의힘이 이제 공모 절차를 걸치겠다. 사고 당협 36곳을 작정했는데 사고 당협은 원래 뭐 공모에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사고 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전국에서 모든 지역을 다 당협위원장 교체하기로 했습니다만 사고 당협만 한다는 것은 장영 대표가 어쨌든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오늘 어제 우리 방송에 박홍근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갔는데 그 일단 예산안이 821조 내년 뭐 역시 또 역대 최고 금액 슈퍼 예산이라고 불립니다. 12.8% 이게 국세 수입이 50%나 늘어났다 그래요. 뭐 거기에 네, 아마 발맞춰서 이렇게 슈퍼 예산을 짜고. 또 미래대응기금 162조를 신설해서 청년 또 미래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AI 또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 그 법정 기한일을 지키려면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 기류는 어떻습니까?
0: 근데 지금 27년이지 않습니까? 27년에 슈퍼 예산을 쓰고 28년 총선이 또 있으니까 또 예산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푸는 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지금 급등한 주택값도 또 자극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냥 아 우리가 돈을 많이 줄 거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당이면 계속 아까 대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충분한 설명을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0: 금리 올리죠. 네.
3: 올라가면은 유동성이 좀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풀리는 돈이 그리고 나와 있잖아요. 미래 대응 기금이에요. 이거는 뭐 보수 청년, 뭐 진보 청년 따로 있는 겁니까? 진짜 우리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최대 과오 중에 하나가 뭡니까? R&D 예산 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미래 대응 기금이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AI 첨단 이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체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가 민생 회복 지역금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섬시적으로 돈을 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요.
2: 예. 어쨌든 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총 수입이 880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880조가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 지금 예산은 지금 820조를 편성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이런 건데 예산안 부분은 법정 기한이 있으니까 뭐 어느 걸 놓고 빼고 약간의 논쟁은 있더라도 법정 기한은 좀 지켜야 되게 아닌가. 근데 법정 기한 지킨 적이
0: 거의 없죠.
1: 잘 없죠.
0: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김동연 지사도 있긴 했지만 경기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모라토리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확대 재정을 하는 게 그 미래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경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였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금이 적게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좀 아껴놨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쓰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재정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 그 사실과 그러니까 다르죠.
0: 그 걱정을 안 할 수
3: 사실과
0: 없죠.
3: 다르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17개 광역단체장 단체의 우리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25%가 넘었을 때 재정법에 있어서 뭐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이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단계인 거예요. 10인가 16인가
1: 그래서 11%쯤 네, 됩니다.
3: 그래서 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제 사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이 세수 구조가 특별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방세 세입 구조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편도 하자 이런 거지 이게 뭐 정말로 경기도가 지금 부도나 상황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
1: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이나 대전에 비하면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네. 근데 추미애 지사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
0: 그래요. 그 얘기예요.
1: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자료를 보면 다른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년도 비교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럼 왜 추미애 지사는 갑자기 그것도 당 전당대회 기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박상수 변호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워딩을 던졌느냐 네. 그게 궁금해요.
3: 그러니까 제가 딱 그대로 여쭤봤습니다. 경기도에 뭐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세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 그러니까 왜 전당대회 기간에 하셨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0: 끝. 근데 그 추미애 지사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지금 적다라는 건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있는 건 맞는데 다 우리가 이게 임기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범위를 전 정권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축적을 좀 해주고 이게 마진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걸 그냥 다 써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다음 후계자들이 다음 후임자들이 그걸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너무 부족해졌다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3: 경기도지사 때 얼마를 써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얘기를 추미애 지사가 하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추미애 지사가 17개 그, 중에서 뭐, 제가 방금도 저는 객관적으로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평균이 부채가 25% 정도 되는데 네. 줄을 세워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0: 그러니까 이미 써야 되는 돈들이
3: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 17개 중에서 본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됐는데 끝날 때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야지.
0: 이 돈이 이제 이름표가 미리 다 붙어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추미애 지사 이야기는. 근데 왜 이 내가 지금 이름표 붙일 자리를 안 남겨놨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1: 여기서 또 김동연 전 지사가 사라졌는데 네. 어쨌든 뭐 추미애 지사가 사실은 뭐 이재명이나 김동연이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전 지사들. 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바로 전 지사가 김동연 지사하고 4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면 김동연 지사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요.
3: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뭐 김민석 당대표보다 뭐 정청래 그 전 대표가 대선에서 맞붙이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고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뚜렷한 답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1: 하나만 더 해보죠.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 국정원에서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고 있는 신속대응팀이 실종 추정 지역에서 네팔군과 합동작전을 진행했습니다.
6: 헬기와 도보 수색, 드론까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어 대응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실종된 우리 국민이 머물렀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팔 둔체 마을 헬기장. 꼬리 부분에 네팔 국기가 새겨진 국방색 헬기 한 대가 이륙하더니 곧장 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잠시 뒤 수색을 마친 헬기에서 내리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대원들입니다. 월요일 카트만두를 떠나 둔체에서 수경했던 육로 수색팀이 이튿날 네팔 육군과 함께 진행한 공중수색 영상입니다. 수색팀은 한국인 직원 숙소와 식당이 있던 위어댐 주변에 닿은 뒤에는 헬기에서 내려 도보 수색도 펼쳤습니다. 진흙 속 처박힌 차량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우리 기업의 헬기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직원 3명과 외국인 직원의 가족 1명을 태운 헬기가 사고 지역 인근을 비행한 겁니다. 여기에 육로 수색팀이 챙겨간 고성능 드론과 기업들이 챙긴 장비까지 정밀 수색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지만 아직 뚜렷한 생존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긴급구호대 합류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를 챙긴 구조대가 합류하면 신속대응팀의 수색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5: 대홍수로 네팔 곳곳의 마을이 고립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묻히다시피 한 히말라야 관문 마을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8: 넘쳐난 강물이 매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는 마을. 버스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울먹이며 산으로 대피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꼽히는 베트라와티입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8km 진흙길을 헤치고 찾은 마을. 히말라야의 관문이자 힌두교 성지순례 시작점이었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가는 뻘밭이 됐고 도로가 있던 자리는 강물이 뒤덮었습니다. 학교 건물엔 교과서와 가방을 버리고 대피한 흔적.
9: 원래 베트라와티 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였는데 대홍수로 끊어져 1km가량 떠내려왔습니다.
8: 마을 건물 90%가 파묻히고 주민 80% 이상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택 한 곳에서만 시신 22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지형이 바뀐 대재앙 위력 앞에 인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헬기로 전달되는 생필품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구조대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라와티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5: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군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6: 전문 장비와 구조견까지 데려간 우리 구호대는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 44명이 오늘 새벽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에 인명 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정부 구호대입니다. 이번 수송에는 공군 다목적 공중 급유기인 시그너스가 투입됐습니다.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1: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3: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유하.
4: 유하 9월의 첫날입니다.
3: 그러니까요. 9월의 첫날 정윤경 기자님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네. 너무나 기쁩니다.
4: 감사합니다.
3: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보시죠.
4: 네, 용해인 십자포화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4: 네.
3: 우선 용해인 의원.
4: 네.
3: 어떤 인물입니까?
4: 네, 기본소득 대표회원 90년생 재선 의원입니다.
3: 네.
4: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90년대생 장관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명이 되면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용 후보자는요. 경희대에 재학 중이던 때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라 이런 침묵행진 제안하면서 이름을 네. 좀 알렸고요. 이후에는 노동당 비례대표로 뭐 총선에 나서긴 했는데 그때는 낙선이 됐고 이후에 기본소득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국회 입성 과정은 기본소득당 간판이 아니라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였는데요.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두 차례 당선이 됐습니다.
3: 네.
4: 기본소득당 소속이긴 한데 두 번 총선 모두 민주당이랑 손잡고 국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은 가까워요?
4: 왜냐하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요.
3: 네.
4: 그걸 통해서 접점을 좀 좁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여성단체에서도 반발이 좀 있어요.
4: 그렇죠.
3: 용해인 후보자 왜 비판을 받는 겁니까?
4: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3: 가보시죠.
4: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성정당 논란이에요. 용 후보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랑 손잡고 국회에 입성을 했다 보니까
3: 네.
4: 아무래도 제3지대 정치 내세우는데 과연 제3지대 맞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 출신이었던 장혜영 전 의원은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네.
4: 그리고 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지명 철회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리고 용 의원이 재선 의원을 지내긴 했는데 성평등이 소관 법률 중에 대표 발의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1: 하나도
0: 점,
1: 없어요?
0: 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 발의가 뭐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내 이름 걸고 법안
1: 그렇죠.
0: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법안 하나도 없다는 점을
1: 아이고.
0: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의원직 겸직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법적으로는 장관이랑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그 지금 관례들을 쭉 보면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후보로 승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1: 맞아요.
0: 원칙이었는데
1: 네.
0: 겸직하겠다고 나서면서 비판이 있는 겁니다.
1: 욕심이다. 그런 비판 받는 거군요.
0: 그렇죠.
1: 결국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0: 돈이죠.
1: 돈이에요?
0: 금고가 다 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당은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기마다 받던 국고 보조금도 당장 4분기부터 끊기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기본소득당 최근 3분기에만 2억 7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1년에 한 11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혀 적은 돈이
1: 아니,
0: 아니죠.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작은 정당에게는 사실상 당의 생명줄과도 같다. 이런 비유가 함께 나오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일한다는 점, 이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마저 지금 보조금으로 받는 거
1: 그렇지.
0: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런 비판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지금도 당직자로 일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 뭐 사무총장으로
0: 네,
1: 일했다
0: 맞아요.
1: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군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두고도 비판이 계속되고
0: 네.
1: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문제점입니까?
0: 공추모죠.
1: 공치모.
0: 네.
1: 공치모가 뭐죠?
0: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온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데요. 여기에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점, 이걸 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김 후보자가 과거에 대장동 핵심 인물로 좀 꼽혔던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남 변호사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 후보자 말을 좀 들어보면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남 변호사를 한 차례 정도만 접견을 했고, 그리고 법률 상담을 잠깐 했을 뿐이고 2015년 7월에는 변호인단에서도 사임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어쨌든 뭐 변호인으로 활동한 거는 맞긴 맞네요.
0: 그렇죠.
1: 만나고 뭐
0: 그렇죠.
1: 얘기한 거 보면.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추석 전까지 계속
0: 네.
1: 논란이 될것 같아요. 내일도
0: 그렇습니다.
1: 한번 짚어볼게요. 새로운 또 의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0: 네.
1: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0: 한발 물러선 장동혁입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이
0: 네.
1: 카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전부 다시 뽑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한 34곳 정도만 직선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당협위원장 있는 곳은 사실상 자리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 대표가 물러선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당내 반발입니다.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 정말 많았고요. 핵심 참모들도 당원 당규상 정말 무리다, 이렇게 만류한 걸로 알려집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좀 보고 왔는데 특히 장 대표가 주요 현안 논의하는 이른바 당직자 10인방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누군지 봤는데 좀 직함만 빼고 이름만 말씀드리면 박준태, 정희용, 강명구, 서천호, 서지영, 박성훈, 박충권, 최보윤, 김장겸, 조승환인데요. 장 대표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불러서 의견을 듣는 사실상 핵심 참모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분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핵심 참모지만
0: 네.
1: 만약에 당대표랑 지도부가 바뀌면 이 명단이 과연 명예일지 훈장일지
0: 네.
1: 아니면 흑역사가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정 기자님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연찬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셨다고요?
0: 네.
1: 눈.
0: 뉴 장동혁. 뉴 장동혁이 좀
1: 오,
0: 느껴졌어요. 뉴
1: 누구예요?
0: 이재명을 넘어서.
1: 네.
0: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이지만 좀
1: 네.
0: 설명을 드리면
1: 네.
0: 표정이 밝아 보였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1: 오,
0: 그러니까 어떤
1: 누구예요?
0: 분들이었냐면
1: 예.
0: 이미자 정책위의장 박충권.

0: 수석 대변인 물론이고요.
1: 네.
0: 장대표 체제에서 국회 들어왔던 김태규, 윤용근 의원, 거기다가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 맡았던 조정훈 의원도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이고요.
1: 네.
0: 사회를 봤던 최수진 의원이랑 결의문 읽었던 조지현 의원의 표정에도 좀 활기가 돌았고, 장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당의 주류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1: 네.
0: 반대로 친한계 의원들 불참하거나 늦게 왔 다가 좀 일찍 돌아가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징계받았던 진종호 의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참석은 했는데 주변에서 좀 어서 왔나 이렇게 뭐 응원을 하거나 다독이거나 힘을 실어주는 모습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으로 좀 물려놨는지 말보다 표정이랑 자리에서 좀 보였다,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직접 좀 밀어냈다기보다요, 당의 운동장 자체를 장동혁 중심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연찬의 비하인드도 있어요?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한두 장면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의원들이 든좀 손팻말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연찬에 딱 시작을 하자마자 직접 손글씨로 적어서 손팻말이랑 사진 촬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썼는데, 여기에 민생, 뭐 청년 단합, 대여투쟁 이런 문구는 있었는데, 반대로 장 대표에게 쇄신 요청하거나 변화라고 요구하는 문구 거의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사실 뭐 연찬회 의장에서 그런 공식 행사기 때문에 장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쓴소리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직전까지 뭐 당협위원장 선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6.3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어찌됐든 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랑 개혁신당 대표는 바뀌게 됐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 당은 뭐 하냐, 이런 지적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날 그 다음 날에는 연찬 회장에선 전혀 그런 목소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당의 쇄신 외쳤던 의원들도 사실 뭐 청년이나 민생 문제 꺼내들었지 장 대표에 대한 쓴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박전 대통령의 참석 문제인데,
1: 화제였어요.
0: 네, 사실 처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불러서 장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언론에서 좀 나왔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장 대표는 박전 대통령의 등장과 퇴장을 통틀어서 나에게 역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 나가자마자 기자들 눈에는 장 대표의 눈이 좀 글썽글썽해하는, 상당히 좀 자신감을
1: 그래요.
0: 얻어서 좀 감동받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오른 장 대표가 그날 밤에 좀 참모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올림픽 공원까지 직접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1: 네. 저희 뉴스 명당에서 장동혁 대표 인터뷰를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얘기 여쭤보고 싶으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포스트 이준석 찾는다입니다.
1: 개혁신당 문제군요. 이준석 대표 사태로 개혁신당이 새 얼굴 찾기에 들어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은요, 약두달 안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비대위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빨리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준석을 대신한 얼굴 안 보인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 현재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요. 어제 천 권한대행이 이전 대표랑 계속 소통하고 있다, 다음 지도부도 이전 대표랑 상의를 하면서 당을 이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차기 후보군으로는 지금 김성열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 같은 지도부 인사들 좀 눈에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지도부 맡게 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냐,
1: 그러니까요.
0: 이런 비난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원내에서 이전 대표만큼 인지도랑 확장성 갖춘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당대표는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0: 네.
1: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관심을 못 받아요.
0: 맞아요.
1: 그 메시지와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0: 사실
1: 그러니까,
0: 조국 혁신당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1: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좀
0: 네,
1: 마찬가지고.
0: 맞습니다.
1: 참 고민이 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뭐, 개혁신당, 뭐, 이준석 대표, 뭐, 국민의힘 합당 가능성, 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던데, 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이 와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1: 어제
0: 있었고요.
1: 박지원 의원께서 그렇게 또
0: 맞아요.
1: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도 제가 좀 들어봤는데, 돌아온 답이 상당히 좀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떤
1: 뭡니까?
0: 거였냐면, 정치는 서로 주고받는 거래인데,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줄수 있는 카드가 대체 뭐냐, 이렇게
1: 이익.
0: 얘기를 했습니다.
1: 이 얘기 뭘까?
0: 네, 맞아요.
1: 없네요.
0: 아무래도 의석, 지지율, 조직력 면에서 다 국민의힘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굳이 합당 협상에 나설 이유 크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선도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줄 카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이것도 참 쉽지 않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들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네팔 소식입니다. 기적의 예. 생환입니다.
1: 그 수력발전소 터널에 최대 90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면서
0: 네.
1: 구조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이 수력발전소 터널에서요.
1: 네.
0: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다고
1: 오.
0: 합니다. 그런데 수습된 시신이 실종된 이 한국인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1: 아이고.
0: 됐다고 하고요.
1: 네.
0: 이 발전소 한국 남동발전이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 중인 곳인데요. 실종된 한국인 9명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이 가운데 60시간 만에 어린 소녀가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0: 네,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잔해 속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가 생명의 신호였다고 하는데요. 구조대가 홍수 피해 지역을 좀 수색을 하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잔해를 좀 파헤친 끝에 마니샤라는 6살 소녀를 구조했다고 하고요.
1: 네.
0: 마니샤는 무너진 건물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작게 생겼는데
1: 네.
0: 그 사이에서 60시간을 버텼다 합니다. 그 공간이 이제 쏟아지는 물이랑 추가 붕괴 막아줬다고 하고요.
1: 네.
0: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고 카트만두의 병원에서 부모와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1: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0: 네.
1: 저러한 기적적인 생존, 생환, 구조 계속 보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님
0: 네.
1: 오늘도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그제 2기 개각안을 발표한 이후에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청문회를 완료하겠다는데 소명해야 할 후보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왜?
2: 네, 아침이지 않습니까?
1: 네. 아니, 오늘 민주당 TV 첫 방송인데 저희 뉴스명당 예, 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예.
1: 조만간 위원님도 민주당 TV 출격하시는 거예요?
2: 아, 해야죠. 오늘 지금 아까 이제 7시 7분, 8분 이때만 해도
1: 네.
2: 동시 접속자가 3만 7천, 3만 8천 이렇더라고요.
1: 네.
2: 아주 뜨겁습니다. 예.
1: 아유, 그렇게 아침에 하시면 저희 같은, 이렇게 골목상권, 어? 저희 소상공인 어떻게 해요? 이렇게.
2: 아, 그래서, 아,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예. 첫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1: 예.
2: 37분만 하겠다고.
1: 예.
2: 30분은 좀 짧고 40분 이상이면 길고.
1: 네.
2: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에
1: 네.
2: 너무 장황하게 하지 않고.
1: 네.
2: 현안이라든지 우리 당과 정부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1: 네.
2: 37분 정도로 민주당 TV 아침에 하니까 7시부터 7시 37분이니까
1: 네.
2: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1: 저희는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2: 아이고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최고위원님 최민희 네. 최고위원과 찐명 러브샷2 요즘 뭐 네. 최고위원회 분위기 네.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전당대회 때 정말 뭐 이렇게 갈등 분란 심해 네. 보였었거든요.
2: 전당대회 분위기는 이제 정리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2: 무엇보다도 일하는 분위기, 대통령과 함께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국정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 생산적이어야 된다. 또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이고요.
1: 네.
2: 그 뭐 최민희 의원만이 아니고 한민수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모두 자신의 분야가 있잖아요.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고 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부분인데 자신의 분야에 맞게 열심히들 화합을 하는 방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크게
1: 네.
2: 문제 전혀 없습니다.
1: 그런데 네. 지난주 민주당 네. 워크숍에 보면
2: 네.
1: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막 좀 비판하고 공격하는 뭐 노선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조금 심기가 불편한
2: 네.
1: 내용을 좀 얘기했잖아요. 두 분도 괜찮으실까요? 두 분 사이?
2: 네, 괜찮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날 약 32분 정도 당의 방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강연을 했는데요.
1: 네.
2: 일단은 서로의 어떤 방향에 대한 차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두 사람 간에 어떤 인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당대회가 본래 그 당의 노선이나 방향,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네.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1: 네.
2: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당을 운영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1: 네.
2: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실명을 이제 거론한 부분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그 플로어에 앉아있는 정청래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2: 예, 그렇지만 그게 어떤 감정적인 대결, 대립은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2: 두 분이서 뭐 또 풀지 않으셨겠어요. 그 사이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1: 네.
2: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싸우셔야 저희가 참 네. 방송 아이템이 많아지는데
2: 네.
1: 근데 집권 여당이 막 갈등 분란 네. 일으키시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2: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안 좋아하세요.
1: 네. 네. 박선원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네. 분위기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2: 네. 그렇게 노력하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1: 김민석 대표가요. 그저께 네. 전대 여조 조작 의혹에 관련해서 유튜버에 네. 대해서 긴급 감찰을 좀 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당원인 네.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2: 그렇죠.
1: 좀 확인해라.
2: 네.
1: 근데 이 좀 지시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2: 원래 이제 제가 그 당원 기반에 대한 건전성을
1: 네.
2: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1: 네.
2: 그때 처음부터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두 번째가 신천지, 세 번째가 이중방적.
1: 네.
2: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다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세팅이 됐고 누가 결정을 했고
1: 네.
2: RDD냐 아니면은 뭐 안심번호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해당 유튜버 분이 당원이기 때문에
1: 네.
2: 당원으로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상 불법적인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1: 네.
2: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원이기 때문에 긴급 감찰하는 거죠. 유튜버이시니까 문제를 삼는다가 아니고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긴급 감찰하는 것이고 그것은
1: 네.
2: 여론조사 신천지 이중당적하고 조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겠네요. 네.
2: 네.
1: 이 부분에 상당히 조금 좀
2: 네.
1: 사실관계를 밝혀야 사실,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2: 네, 본인은 자꾸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네.
2: 반발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고발을 거의 한 단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혹은 그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2: 네.
1: 정부 네. 개각안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2: 네,
1: 이게 최대 현안 문제이기
2: 네.
1: 때문에요.
2: 네.
1: 뭐 6개 부처 중폭 개각 단행을 했는데
2: 네.
1: 위원님께서는 능력에 기반한 쇄신형 인사다라고 호평을 하셨어요.
2: 예, 네, 그렇습니다. 네,
1: 가장 잘된 점,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좀 꼽아주세요.
2: 예, 그러니까 재경부하고
1: 네.
2: 국토교통부는 이제 차관들이 승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재경부나 국토교통부는 이제 현안도 많고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두 분 차관이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하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부, 그 다음에 중기부 이쪽은 확실하게 쇄신형
1: 네.
2: 전문성과 쇄신이 함께 이루어진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저는 중기부의 이소영 의원 가신
1: 네.
2: 부분이 제일 잘 됐다고 보거든요.
1: 네.
2: 이소영 의원하고는 저는 이제 그 지난 24년에 그 금투세 논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증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힘을 회복할 때까지는 금투세를 미뤄야 된다라고는 주장을 같이 했었습니다.
1: 네.
2: 그때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보면은 확실히 유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김앤장 변호사를 했었다로 유명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어떤 작은 가게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고 해서
1: 네.
2: 정말 잘된 인사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소영
1: 네.
2: 의원님의 중기부 후보로 임명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 아쉬운 점은요? 없어요?
2: 아쉬운 점은 대체적으로 다 잘 됐고요.
1: 네.
2: 김경수 전 지사님도 대통령 정무특보로 나왔기 때문에
1: 네.
2: 그 영남 지방의 민심이랄까
1: 네.
2: 현안이랄까 이런 걸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잘 됐다고 보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각자가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 1인 1각으로 다 1주택자로 이렇게 돼 있고 하는
1: 네.
2: 부분이고요.
1: 네.
2: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용해인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네.
2: 그 부분은 이제 용해인 후보님 본인이 현명하게 잘 풀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고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 네.
1: 이렇게 비례대표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2: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1: 네.
2: 이제 다음 순번이 이 대개 그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비례대표직을 간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2: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한 거 보면은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1: 있죠. 민주당 뭐 계신
2: 그러니까
1: 분이
2: 이제
1: 아닌가요?
2: 네. 그러면 원외 정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2: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1: 네.
2: 그러면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저는 봅니다.
1: 네.
2: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 네.
2: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그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후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1: 네.
2: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여론도 그런 것 같고요.
1: 네. 네. 그 결국에는 20, 30대 뭐 청년
2: 네.
1: 이런 분들
2: 네.
1: 여성분들 젊은 지지층 분들 이런 분들 지지율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2: 네.
1: 36살에 비례대표 재선 의원 용인 카드를 쓰신 것 같은데
2: 네.
1: 지금 어제 보면은 대통령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이 또 최저
2: 네.
1: 38.9% 기록했어요.
2: 예, 예,
1: 이것이
2: 그렇습니다.
1: 과연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세요?
2: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의 성격이 확실하게 쇄신형이고 능력에 기반했고
1: 네.
2: 좀 젊어졌고 그다음에 색깔도 좀 폭이 넓어졌다 그럴까요?
1: 네.
2: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장관 자리는 아니지만 AI 수석 비서관의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다 긍정적으로
1: 네.
2: 봅니다. 다만
1: 네.
2: 현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성공의 역설인데요.
1: 네.
2: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잘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크게 늘었거든요. 국가의
1: 네.
2: 부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약 400조 가까이 지금 증가했어요.
1: 그렇죠.
2: 수출이 잘 되고 일본보다 우리가 수출을 잘한다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네.
2: 그런 속에서 국내에 지금 워낙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습니다.
1: 네.
2: 이제 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뭉쳐다니면 굉장히 그 부동산 같은 경우 뭉쳐다니면은 비생산적인 투기성
1: 네.
2: 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걸
1: 네.
2: 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1: 네.
2: 너무 많은 국가의 부가 늘어난 것을 차분하게 잘 관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서
1: 네.
2: 지금 닥쳐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부동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1: 네.
2: 것을 정말 현명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1: 네.
2: 이것 한 건으로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오른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 네.
2: 다만 차분하게 조금씩 국민의 신뢰를 더 확보해가고 우리 민주당이 특히 잘해야 된다. 지지율은 대통령님보다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최고위원님 되셨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 예, 예.
1: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 예.
1: 뭐 용해인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예. 당직자로서 거기서 뭐 월급을 타간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성평등과 관련된 법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여론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파가 가능할까요?
2: 잘 대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워낙 그 작은 당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민주당처럼 큰 당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영혜인 후보님이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분을 인사청문회에 딱 올리면은 우리 의원님 대단히 막 질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정의롭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2: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있는다 하는 거하고 공직의 한 부처의 책임자로 장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 두고도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본뜻은 공수치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떠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2: 그런 비난에 대해서 참 대통령은 좀 답답하고 약간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에 이제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하고 조작기소 문제로 쭉 활동을 해왔던 이건택 의원, 박진택 의원도 계시고 양분환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검사 출신을 이렇게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바로 후배들에게 무슨 어떠어떠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왔다. 더 많은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정성호 장관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지금 자리를 떠난 상태이시잖아요. 누군가가 법무장관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검사 출신이 왔다라고 하면은 더욱 그러한 비판이 세졌겠죠.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하고 분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법행정체계를 잘 이끌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대통령께서 법관 출신 김승원 의원을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선택지 안에서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진 법관 출신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조작기소가 있는 부분 조작기소가 있는 부분대로 해결을 잘 해나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법행정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중점이 될 겁니다.
1: 그 최고위원님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2: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조작 기소한 흔적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검찰이 됐던 이제 앞으로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검찰이 됐던 법관이 됐던 다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직권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재판에 조작 기소가 됐다는 그 증거가 있으면 그에 맞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관은 법관대로 이제 공소 각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소를 한 분도 검찰에서도 이거는 조작 기소이구나라고 하는 점을 기소를 했던 당사자인 검사가 아닌 새로운 공판 검사가 들여다봤을 때 아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객관적으로 확보된 물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1: 조작 기소가 라는 증거가 없으면은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2: 법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앙규백원에서 강신철 후보자로 다시 군 출신 장군으로 바뀌었는데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저는 이제 안기백 장관을 문민 장관으로 국방부에 이제 이렇게 임명하신 것은 계엄 이후에 국방부를 좀 차분하게 정상화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현역 출신 고위 장성 장군급이 가면은 뭐 계엄에 대해서 은폐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소용돌이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문민 출신 안규백 의원이 계속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5선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맡았고 지금 이제 계엄 상황 이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특검 종합특검도 끝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정세를 반영한 인사다. 그러니까 세계의 군사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란에 대해서 카스피해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유럽과 중동에서 전선이 불안해지면은 동북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동북아시아도. 그런 점에서 적절한 인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그 연합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좀더그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가능한 인사. 그래서 세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대비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한미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강신철 전 연합부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2: 예.
1: 송영길 의원
2: 예.
1: 있잖아요. 이번에 혹시 뭐
2: 예.
1: 외교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하고도 상당히 호흡 맞춰서 전당대회 잘 치르셨잖아요.
2: 예.
1: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면 송영길 의원하고 좀 연락해 보셨어요? 아, 나 됐어야 되는데 막.
2: 송영길 전 대표는 벌써 6선이시고 사실 뭐라 그럴까 폭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리저리 할 사람은 아니고 어디서나 본인이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인데 입각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안보팀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입각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또 송영길 의원이 이런 거 가지고 이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1: 알겠습니다.
2: 당에 살 일도 많으시고요.
1: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조이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법관 재청 문제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랑 조이대 대법원장 간의 긴장과 갈등이 좀 높아졌잖아요.
2: 그랬죠.
1: 근데 뭐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약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2: 그렇죠.
1: 같은데 좀 어떤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2: 어제 아침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해 사실 말씀이 있더라도 발언의 수위를 잘 조정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1: 아,
2: 하셨습니다.
1: 그러셨군요.
2: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입장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 것이 지금 상을 당하신 대법원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어젯밤에 지금 문상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1: 그렇죠.
2: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현안으로 갈등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상중이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일은 잠시 좀 중단하자 하는 입장이고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아유, 이렇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답변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2: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현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야죠.
1: 다음에는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면서 여러 가지 좀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했잖아요. 내일은 나경원 의원 인터뷰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 발생 일주일을 지나면서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안타깝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신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요?
6: 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전체 사망자가 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지역 사망자만 1,003명,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하면 최소 1,019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에서 3,916명, 중국은 546명으로 모두 4,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 당국은 현재까지 11,800여 명이 구조됐고 전력과 통신망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트리실루 지구에서 네팔 주민 118명과 영국인 남성 1명이 추가로 구조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We have rescued 118 Nepalese people. Out of 118, 44 were female and 74 were male. And we have also rescued one British male during this search and rescue operation.
4: 네, 네팔의 구조 당국이 지금 수력 발전소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네팔 구조 당국은 12개 수력 발전소 터널에서 6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9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와가디 수력 발전소 내부 화면입니다. 여러 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어두운 터널 깊숙한 곳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생명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터널 내부가 두꺼운 진흙에 뒤덮여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대를 돕고 있는 드론 조종사는 터널 내부에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8: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at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flood, mu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6: 한국인 직원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 발전소 터널 내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팔군은 네팔 바그마티주 어퍼 트리실리 발전소 터널 수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에 열화상 드론 영상과 마찬가지로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일주일이 지나면서 생존자가 버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수색 구조 현장은 말 그대로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세 곳에서 신원이 확인 된 시신 네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터널에선 폭발물을 사용해 산비탈을 폭파한 뒤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구조대원들은 터널 특성상 산소가 남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네, 실종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첫 육로 수색도 진행됐죠.
6: 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실종 추정 지역 부근의 둔체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상공은 물론 육수장에서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헬기와 도보 수색, 드론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팔군 헬기를 타고 육수장에서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에 착륙해 처음으로 도보 수색도 했지만 특이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육로수색팀 9명도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와 2km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진입해 드론을 띄우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실종추정지인 둔체지형이 험준해서 육로수색팀 6명이 현장에 계속 남아 네팔군과 협의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네,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도 오늘 네팔 현지에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요?
6: 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추가로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 구호대는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호대에는 구조 전문 소방관 37명이 포함됐고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등 첨단 장비와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열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정순입니다.
4: 대홍수로 네팔 곳곳에 마을이 고립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묻히다시피 한 히말라야 관문 마을에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9: 넘쳐난 강물이 매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는 마을. 버스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울먹이며 산으로 대피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꼽히는 베트라와트입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8km 진흙길을 헤치고 찾은 마을. 히말라야의 관문이자 힌두교 성지순례 시작점이었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가는 뻘밭이 됐고 도로가 있던 자리는 강물이 뒤덮었습니다. 학교 건물엔 교과서와 가방을 버리고 대피한 흔적.
10: 원래 베트라와티 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였는데 대홍수로 끊어져 1km가량 떠내려왔습니다.
9: 마을 건물 90%가 파묻히고 주민 80% 이상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택 한 곳에서만 시신 22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지형이 바뀐 대재앙 위력 앞에 인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헬기로 전달되는 생필품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구조대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라와티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했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물러선 겁니다.
5: 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00%로 높였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1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2: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의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4: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제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어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시행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 국내 주식시장에 극심한 변동을 초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 다소 특이합니다. 개각 때는 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 대통령이 또 빠르게 수리했습니다.
5: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나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구상을 밝혔던 김용범 정책실장. 하지만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속에서도 시장 상황 대응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일절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각에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키며 신임을 보였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쇄신 압박 속 김 실장이 결단을 내리자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의 평균 임기를 고려한 인사로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한 시점에 맞춰 2기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원활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심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완벽한 정부안은 없다며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14: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13: 다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만큼 김 실장 사의가 당장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15: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중심으로 후속 인선식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들어올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변화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4: 김영범 실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는 반응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김용범 실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17: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16: 인적 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정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쏟아질 십자포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18: 김용범 실장이 사퇴는 사필 규정이지만 만시 지탄입니다.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16: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정책 논란으로 김 실장 본인은 물론 청와대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19: 경제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에 보면 이제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16: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국정운영 공백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20: 국회에서 처리할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의 우려는 특별히 저는 없을 것 같고요.
16: 2차 개각 발표에 이은 김용범 실장 사퇴로 여권 일각에선 국정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감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세를 올려 주요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공세 총력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부터 다시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등 사안을 논의합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대미 투자나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와 관련해선 9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분야를 두고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난번 귀국 당시 설명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대규모로 강력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여기에 대응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을 겨냥한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벽 1시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정오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부 항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공항이 피격됐고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도 공격을 받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시작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이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고 요르단 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보복할 경우 더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이 일종으로서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에스터형과 유리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즉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즉 low density lipoprotein으로 구분을 하는데 HDL은 단단하게 뭉쳐 있고 LDL은 물렁물렁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에 잘 달라붙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혈관의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75%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25% 정도는 음식을 통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일 때 15%를 내리면 204로 정상 범위가 되므로 식생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콜레스테롤 약은 스타딘 계열의 리피톨과 같은 약약들인데 이 약은 콜레스테롤이 합성 과정을 차단합니다. 이런 약약들은 근육통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연령에 따라서 수치 변동의 차이를 보입니다. 30대부터는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데 50대, 60대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220 정도, 70대부터는 점점 내려가면서 80대에는 다시 20대의 19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80세 이상이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다면 특정한 질병이 없는 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양약을 끊어보시고 한 달 후에 피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약이 우리 몸에서 빠지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성철의 뉴스명당 화요일 3부와 4부는 인재영입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감사합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서종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하원기 대변인은 지금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저희들 국민의힘 연찬회 형식으로 친한계, 친장계 이렇게 패널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서정 변호사님 그 연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반가웠어요?
2: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적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0: 끝이에요?
2: 아니 뭐 잘 오셔가지고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네. 또 이제 그 호랑이 이야기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네. 호랑이는 이제 무늬가 밖에 있는데 네. 사람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마음을 몰라요. 네. 그만큼 이게 배신자들이 판친다는 거죠.
0: 아, 배신 얘기 좀 그만해요.
2: 박근혜 대통령 신의가 중요하다. 네. 계속 배신.
0: 본인은 자신...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2: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0: 있습니다.
2: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0: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당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힘 전면에 나서는 거.
2: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은 됐잖아요. 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좌파에서는 제일 떠받들잖아요. 네. 그분도 탄핵 의결됐어요. 네. 따라서 저는 박 대통령 탄핵도 네. 상당히 좀 억울한 점이 있다 봐요.
0: 한숨을 쉬고 계신 김종인 최고위원님 박 전 네. 대통령 연찬회 참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는 뭐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뚝심과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렇게 내서 결국은 지금의 현재가 이렇게 했다라는 데 대해서 그걸 높이 평가하고 박 대통령이 굉장히 과도 있었지만 공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모가 모두 흉탄에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박정희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 혹은 그 업적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존경받는 쪽으로 가게 했느냐 네. 아니면 그 반대쪽이냐라면 불행하게도 그 반대쪽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당이 지금 미래로 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거의 대통령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의 힘에 기대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네. 그러면 이 정당의 미래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답답한 그런 느낌이에요.
0: 알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0: 진짜로 솔직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엊그제잖아요. 딱 본 다음에 뭐 이게 개각이야? 웃기고 앉았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솔직히 저는 네. 이제 야당이니까 네. 그렇게 좀 격렬하게 얘기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1: 총평으로.
0: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이없네.
1: 어이없다.
0: 이런 걸 개각이라고 하고 있어. 어이없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1: 좀 이따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한 문장으로 총평.
2: 한 문장으로 하면 이제 이거 왼쪽 챙기기 개각. 네. 왼쪽 챙기기. 조국당 네. 그다음에 뭐 용해인 부득이 전부 좌쪽으로 김경수까지 네. 중도 확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는 뭐 왼쪽 챙기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 용해인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1: 망쳐버렸다.
2: 용해인 때문에 네. 우리 지지율이 더 가속 하락할 것을.
1: 네. 그럼 좀 이따 그것도 뜯어볼게요. 하은기 대변인님.
3: 저는 급한 불 진화 개각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
1: 그래요?
3: 국토부, 네. 경제, 2030 여성, 네. 뭐 진영 내부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곳들 위주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개각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1: 그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3: 더 붙은 데도 있더라고요.
1: 더 붙은 데 얘기해 볼게요. 용해인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3: 네.
1: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네. 썩 여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매우 좋지 않죠.
1: 어떻게 보세요?
3: 이 30대 여성층 지지자들이 민심 위반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었다고 아마 대통령도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3: 근데 이제 막상 임명을 해놨더니 뭐 이 30대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30대 전반적으로 용해인 의원의 어떤 비례대표 의원 두 번 하고 또 장관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모습 때문에 이게 너무 기득권적인 모습 아니냐 아니면 너무 좀 욕심이 많은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새로운 버전의 좀 불이 다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1: 제일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3: 일단은 다른 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랑 장관 겸직하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실상 그런 관례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1: 그럼요.
3: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말하는 그 당내 사정은 그 당 사정인 거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이나 용해인 의원에게 표를 줘서 기본소득당이 비례 한석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받는 소위 비례연합정당의 표를 줬고 그 틀 안에서 용해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내려놓고 그냥 장관도 한다 그러면 일단 비례연합 정신 그러니까 보통 그 용해인 의원이 소위 제도 해킹을 통해서 처음에 의원이 될 때는 그랬거든요. 비례연합 정신을 얘기했거든요. 비례연합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라.
1: 이해해 주세요. 우리 원외정당 돼요.
3: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관을 안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0: 아니 못해요. 기본소득당이 더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1: 국민이 먼저죠.
0: 아니 그럼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그 원외정당 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이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런 편법적인 것들을 국민이 받아들여줄 이유가 네. 뭐가 있습니까? 네. 국민이 무슨 호구입니까? 봉입니까? 뭐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저 뭐야 원외정당 되니까 나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네. 나는 그 얘기 자체가 진짜로 듣는 국민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 민주당이 더 나빠요.
1: 왜요?
0: 아니 민주당 지금 그 용해인 씨 두 번 비례대표 준 거 아닙니까? 용해인 씨가
1: 그렇죠.
0: 기본소득당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연동형
1: 맞아요.
0: 비례대표제라는 시대의 사기극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정의당하고 손잡고 네. 공수처법 받으려고 서로 짝짝꿍해서 그거 받았다가 정의당은 박살이 났어요.
1: 네.
0: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아낸 다음에 두 번씩이나 그 이 사람을 비례대표를 줘서 대표가 의원이 되게 한 다음에 또 제명을 해줘요. 제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가서
1: 맞아요.
0: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 펼쳐왔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1: 네.
0: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보세요. 국회의원 한 명 유지하는데 본인의 연봉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보좌관 뭐 쭉 해서 9명 있잖아요.
1: 네.
0: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원을 됨으로 해갖고 그 기본소득당은 국가 보조금을

0: 받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다 900만 원 얼마씩 받고 그다음에 선거 때는 뭐 2억 얼마씩 받고 네. 뭐 이래서 이 정거 굉장히 자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도대체가 이분 하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고.
1: 남편도 뭐 당직자라고 하던데요.
0: 아, 그렇죠. 뭐 거기서 무슨 지금 보니까 정책 조직 부총장인가 하고 그 이전에도 무슨 다른 당직을
1: 계속하고 있고. 사무총장 뭐 했었단 얘기가 있잖아요.
0: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도대체 여기가 무슨 뭐 용의원 한 사람의 나라입니까?
1: 네.
0: 국가가 거기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2: 네. 한 대면 하도 이제 저희 당 비난을 이제 퍼부으셨으니까 저도 반론을 좀 하자면 일단은 저는 위성정당은 그 당시에도 매우 비판했습니다. 제도 해킹했기 때문에 준연동 비례대표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단순다수 대표제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니까 한 표만 많아도 표를 다 그 의석을 가져가는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이제 지역구 의석이 적은 경우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사람 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권자들을 국회에서 대의 못하니까 그럼 비례대표를 좀 보정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수처를 엿바꿔 먹은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은 그 제도에 동의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됐을 텐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니 네. 민주당을 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형적인 모델이 생겼고 물론 저는 그걸 비판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3: 알았어요.
2: 그래서 저는
3: 이야기하다가
2: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먼저 방언을 하고 제가 드려야 되는 얘기 때문에
0: 노회인 사태가 난 거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0: 그 한 번 선거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공약도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겠다. 그래놓고 2024년도에 또 도입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니 그거를 뭐라고 그 방어를 할 수 있어요.
2: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기형적인 사태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양당이 정치를 그 모양으로 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말씀처럼 두 번이나 제도 특히 마지막 지금 두 번째 비례대표 의원은 제도를 해킹해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네. 만큼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1: 네.
2: 이거를 한 번 더 뭐 장관할 때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방어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1: 그러면은 네. 그 비례대표만 사퇴하면 다른 네. 논란들은 다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세요?
2: 다른 논란들은 청문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를테면은 뭐 배우자가 당직자로 있다 이거는 뭐 창단 과정에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창당 과정에서 같이 했던 소위 동지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당에서 아무것도 뭐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쏙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소수 정당인 만큼 다른 사안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청문회에서 챙겨보더라도 지금 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직을 갖고 장관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 정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빨리 돌파를 해야 될 것 같다.
1: 서 변호사님.
3: 저는 이게 보면서 제2의 조국 사태다. 지금
2: 아니
3: 구글 했어요. 조국 때문에 이거 문재인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1: 그때 많이 떨어졌죠.
3: 저는 조국 사태하고 거의 뭐 버금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이나 좌파들도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단체들도 보안수사권 때문에 네. 되게 비판하고 네. 우군이 아마 전용기 정도가 친하다고 도와줄까? 없어요 우군이. 그런데
1: 네.
3: 조국 사태 때 책임이 누가 제일 크냐?
1: 네.
3: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내가 뭐 조국한테 마음에 빚이 있어 뭐 어쩌고 하면서 빨리 안 잘랐잖아요.
1: 네.
3: 저는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을 것 같아. 아니 대통령님 저는 이게 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뭐 월급 받고 사는데 그 당을 버릴 수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 둘 다 해. 의원도 하고 장관도 다 해. 양해 했을 것 같아요.
1: 네.
3: 이걸 이야기 안 해서 서로 대화를 안 나눴을까요?
1: 네.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 갑니다 결국.
1: 네.
3: 그리고 용혜인 의원은요 이번에 둘 다 잃을 것 같아요.
1: 둘 다 잃어요?
3: 예. 왜 처음에는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잖아.
1: 네.
3: 일단 장관에 보려고 의원직을 던져.
1: 던져요?
3: 이걸로 돌파하려고 청문회.
1: 네.
3: 그런데 청문회 갔더니 또 어마어마한 게 돌 겁니다.
1: 네.
3: 새로운 게. 그리고 여론 해놓고 장관도 결국 그만두면
1: 네.
3: 둘 다 잃는 개도 구룩도 다 잃고 저는 비참하게 끝날 거다.
2: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혜인 네. 의원이 절대 비례연직을 안 던질 것 같아요.
1: 진짜 안 던지고 이게 참 돌파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박선원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도 현명한 판단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비례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아. 그 뜻으로.
0: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이 다 그런 얘기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라. 현명한 판단을 해라. 박선원 씨뿐만 아니라 소영주 그 소장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내부에서는 야 이거 던지지 않고는 돌파하기 어렵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던지면은 과연 돌파가 가능할까? 그건 이제 우리 저 서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제가 화요일마다 서정국 변호사님 그 약간 오버하는 평론에 항상 그 찬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곤 하거든요. 조국 사태라 그러고 막.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장관직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장관 지명 받은 거를 후보직을 보니까 지금 비례의원직 그만뒀다가 나머지 것들 여론에 뭐 비토를 맞아가지고 돌파가 안 되면 진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지금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장관 후보직을 고사하고 그 당을 챙기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너무 급작스럽게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흔적들이 좀 보여요. 뭐 전임 장관 아니죠. 지금 현 장관은 9시간 전에 좀 통보를 했고 구윤철 뭐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출국하려고 하는데 당신 바뀌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된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급작스럽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의아해요.
0: 의아하죠. 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일단 용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정욱 변호사 말 맞다나 그걸 몰랐을까?
1: 그러니까
0: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이제 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라고 아주 쉽게 봤던 것 같고
1: 네.
0: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 그 G20의 국제행사가 외국에 지금 결국 나갔잖아요.
1: 나갔죠.
0: 다시. 근데 나갔는데 나가면은 다른 나라 장관들이 아 쟤는 이제 그 나가는 애인데 왜 여기 왔어?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국제 무대에서 다들 빠삭히 알고 있는데
1: 네.
0: 뭐 상대나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1: 네.
0: 근데 그런 것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갔다 온 다음에 하든지 그러지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적어도 개각을 하면은 이게 위기 상황에서 개각을 하니까
1: 네.
0: 제일 좋은 건 감동을 주는 거지만 뭐 감동 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1: 네.
0: 최소한 고개를 끄덕끄덕 아 뭐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려고 저런 노력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1: 네.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제가 그저께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개각 났다 야 개각했대 그러더니 다 보더니 다들 헐 반응이 다 그거예요.
1: 네.
0: 이게 뭐야 도대체?
1: 그러니까
0: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개각을 왜 이렇게 했지?
1: 네.
0: 더 궁금한 게 대통령은 누구하고 상의하지?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누구하고 상의하길래 이런 말이 안 되는 개각을 하지?
1: 네.
0: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청와대 핵심 관계자랑 친하시잖아요. 좀 상황 알아보셨어요?
2: 아, 금시초문입니다.
1: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네.
1: 나경원 의원은 용해인은 미끼다. 본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뭐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이 말씀에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3: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게 용해인을 자꾸 버리는 카드라 믿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1: 네.
3: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용해인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1: 그래요.
3: 그 장관 중에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해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3: 비대 두 번 시켜주고 차연소 장관 시켜주고
1: 네.
3: 막 이렇게 한 거예요.
2: 네.
3: 믿기가 아니에요. 가장 신임 많은 사람이니까.
1: 네.
3: 저는 근데 이번에 아마 용해인 낙마하고요.
1: 네.
3: 그다음에 김성원은 뭐 이분에게 공소취소 대표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고요. 공소취소 목적으로
1: 네.
3: 저는 맞다 보고 이번에 저는 개각이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김용범으로 봐요.
1: 왜요?
3: 이분이 원래는 교체 대상 이론데
1: 그런 지금, 얘기가 있었죠.
3: 지금 재정경제부나
1: 네.
3: 국토부나
1: 네.
3: 그 차관들이 그대로 갔어요.
1: 그렇죠.
3: 그러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1: 맞아요.
3: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용범이 정책실장이고 기존 정책 밀고 가고 이 차관 두 명이 장관 패싱하고 김용범한테 직접 가서 보고했다는 말도 받아 합니다.
1: 아.
3: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가장 그래요. 교체 1호가 김용범인데 김용범은 살아남고
1: 네.
3: 꼭 김용범한테 몰래 보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1: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3: 소문이 파다 한데
1: 네.
3: 그 차관이 그대로 올라갔다는 말은 기존의 국토부나 재정경제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1: 김용범 실장의 그립 권한 장악력이 더 세질 수가 있다.
3: 그렇죠. 어. 이제 일극 체제예요.
1: 일극?
3: 왜냐면 재정경제부 이분은 내보다 제보다 한 살 어려요. 어. 행시 기수 후가 아주 낮아요. 원래 사법고시는 행시는 기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전부 다 자기보다 높으니까 컨트롤 타워가 안 돼요.
1: 서 변호사님보다 몇 기수 후배예요?
3: 아, 제보다는 행시 기수는 약간 높은데 나이가 제보다 한 살 어리고 시험 좀 빨리 됐어요.
1: 기수라며. 기수가 중요하다며.
3: 그러니까 근데 김용범보다는 한참 아래다 말이에요. 네. 그럼 김용범을 모셨던 분이에요.
1: 네.
3: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김용범 1급 체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외교안보는 왜 송영길이 가기로 했는데 왜 못 가고 조용히 그대로 됐냐. 네. 저는 위성락의 또 힘이라 봐요.
1: 아, 그래요?
3: 위성락하고 모든 게 동기예요. 오. 완전히 뭐 중학교부터 조연하고 위성락 짝짝고 한 몸이거든요. 네.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외교안보라인은 못 바꿨다. 그래서 송영길이 저는 못 갔다 이래봐요.
2: 송영길 대표가 외교안보 라인으로 가는 걸 마치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 가해서 있었거든요.
1: 혹시 서 변호사님이 이 개각 과정에 좀 참여하셨어요?
3: 제가 어떻게 참여해요 제가?
1: 내막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2: 서혁신처장인 줄
3: 알았어요. 결면적으로 보니까 네. 관가에 이제 뭐 행정고시 동기들 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장관급 친구 제 동기 몇 명 이야기를 오래 했거든요.
1: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소취소 막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받을 게 뻔한데 이분을 이렇게 임명한 의도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0: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네.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가 중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역대로 그렇게 네. 해오지 않았지만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승원 씨를 시켰어요. 그런데 김승원 씨가 어떤 분입니까? 1973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네. 그때 닉슨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야 특검이 자꾸 나를 수사하는데 야 특검 그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청 테이프 탄대 제출하라고 지금 특검 요구하는데 특검 해임해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사임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법무차관한테 그 당신이 대신해.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나도 사임합니다.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1: 맞아요.
0: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반대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그래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 공소취소 권한을 주겠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아니 그 법무부 장관이 법을 대신하고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특정 권력에 그 네. 특정 대통령에 무슨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
1: 네.
0: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헐 이라고 했던 네. 것이 제일 크게는 아마 용해인 의원보다도 더 이 아, 김성원 네. 의원에 대한
1: 그렇게
0: 이런 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더구나 네. 이분 다 알다시피 박병석 그 국회의장에 대해서 GSGG, 개 XX라는 그것을 한 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그게 무슨 거버먼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1: 맞아요.
0: 말도 안 되는 변명하다가 또 더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그 박병석 의장 찾아가서 사과했던 맞아요. 그런 분 아닙니까?
1: 네.
0: 론스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저 당시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왜 그거 항소했냐고
1: 네.
0: 그러면서 그 난리구슬 폈던 분 아닙니까?
1: 인사청문회 장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0: 아,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말이야. 인성의 측면에서 GSGG 국회의장을 갖다 그렇게 욕했고
1: 네.
0: 그다음에 론스타 관련해서 항소했다고 그렇게 닥달을 할 정도로 무능한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앞장서서 공소취소 모임했던 사람의 대표. 어떻게 이런 3종 세트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네. 법무부 장관 시킵니까? 그 이전에 다른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1: 네.
0: 계엄 때 그걸 막지 못한 법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또 이런 분 그 법무부 장관 시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진짜 양심적인 법학 교수라든가 법조인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것이고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하은기 대변인님.
2: 뭐 GSGG 이런 건 실제로 저는 잘못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나 이럴 때 잘못했다고 하겠죠?
1: 네.
2: 그 물었으면 핵심적인 건 이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였다는 것 같은데. 그 뭐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비판하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비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분이 조작 기소 혹은 뭐 윤석열 검찰이 뭔가 위법하게 수사하거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건 그건 녹록치 않을 거예요.
1: 불가능하죠.
2: 지금 사실 네. 저희 당에서도 법사위 의원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네. 저만 해도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반대한다고 온 방송마다 질문하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1: 그래서 민주당 TV에서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2: 아 제가 안 가는 거죠.
1: 안 가는 거. 잠깐.
2: 제가 안 가.
1: 섭외 전화로 왔어요?
2: 섭외 전화가 아니라 제가 뭐 미리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거기 가서 나중에 공소취소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 당의 컨센서스를 위반하는 해당 행위를 내가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정신 승리를 미리 하고 안 가는 거죠.
1: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은기 대변인.
2: 그래서 김종혁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견 타당하기는 들리지만. 네. 그 일종의 예견적 걱정인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그때 비판하고 하셔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김승원 의원 말고 다른 두 분의 하마평에 올랐던 그분들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지명됐어도 무슨 대장동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했을 거고 어차피 네. 공소취소 가지고 또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놔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비판하는 게 합리적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1: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각 인선으로 지지율 좀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저는 뭐 사실 김승원 의원이 여의도 전장에서는
1: 많이 길어진다.
2: 그어질 건데 용해인 의원권이
1: 그게 뭐예요?
2: 좀 불이 더 크게 번질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0: 30대 여성에서 지지도 폭락할 겁니다.
1: 네.
2: 40대는 괜찮나요?
3: 그것도 그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딱 적임자는 한 명 있더라고요.
1: 또 누구 얘기하려고 겁나요?
3: 이원주 메가 그 보좌관 있잖아요. 그건 천재입니다. 천재.
1: 어 그래요?
3: 예, 제가 거기 고등학교 때 대구 잘나는 친구인데 곧 동기예요. 네. 진짜 그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정권 때 산자부 대변인을 했거든요.
1: 예.
3: 윤석열 정권 때 제일 잘 나갔는데
1: 네.
3: 그 워낙 중요하니까 아마 메가 프로젝트는 워낙 중요하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2: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3: 이원주 그런 게 쓰고 그다음에 여왕구 후임의 박정성 쓰고 이거 두 명은 진짜 잘한 거예요.
1: 네.
3: 왜 그분의 최고 전문가를 쓰는데 둘 다 절친입니다.
1: 아이고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분들 자리가
3: 아니 그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동기들 사이에서
1: 알았어.
3: 그러니까 고정도는
0: 소변 얘기할 때마다 다 나하고 술 먹었던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나한테 전화해 준 사람 내 결혼 내 자식 결혼식장에 뭐 해준 사람 다 사적인 것들만으로 기준으로
2: 제가 말하는 겪어봤기 때문에
0: 믿을 수가 없어.
3: 뭐 제가 모르는 사람 한 명만 칭찬하면요.
1: 누구야?
3: 이소영.
1: 네.
3: 이 사람은 제가 전혀 몰라요.
1: 네.
3: 그래도 이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1: 네.
3: 실력이나
1: 네.
3: 그러니까 이런 사람 쓰면 되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이원주 기후 에너지 환경부 에너지 전환 실장이셨다.
3: 원래 실장이었고 이번에 보좌관으로 된 거죠.
1: 보좌관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자, 좀 이슈를 넘겨서 민주당 TV 좀 얘기 좀 할게요. 민티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뭐 아주 동접자 되게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1: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 있죠.
2: 네.
1: 골목상권 침해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민주당의 네. 중요한 노선과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2: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1: 아, 을지로 의원에 내가 제소할 거라니까.
2: 그분들은 어차피 다른 방송 안 봤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뭘 보지?
2: 아니 근데 저는
1: 경공 봤다가 이렇게
2: 정당이라는 게 방송국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정치 콘텐츠 제작하는 프로덕션은 아니기 때문에
1: 예.
2: 굳이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들이랑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오늘은 이제 오픈발이라고 하나요?
1: 네.
2: 개업발이 좀 있는 거고
1: 네.
2: 실제 목적은 정당이 당원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1: 네.
2: 당원과 정당 핵심 관계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벌어지고 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니 당원들 입장에서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나 이거 지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거를 유튜버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듣고 그 해석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이나 이 사람 이력이 아니라 개파에 줄 서가지고 뭐 몇 월 달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 찍고 이런 식의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뭐 이거를 좀 방지를 하려면
1: 네.
2: 뭐 보고서 형태가 됐든 아니면은 뭐 방송 형태가 됐든 이거를 조금 정보 불균형을 당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민주당 TV도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골목상권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2: 근데 여기 골목상권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아니 이상해. 제가 보기에 민주당 대기업. TV가 오늘 한 5만 2천까지 제가 봤거든요.
1: 5만 4천 지금. 5만 4천.
3: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개업발이죠.
1: 개업발이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요?
3: 제 생각에는 좀 가다 보면요, 네. 폭망합니다.
2: 네. 아, 왜 또 악답을 하고
3: 폭망해요. 네. 오히려 장성철 명당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 봐요. 다섯 네. 개 뭐 대기업처럼 그냥 알고 국민의힘 유튜버가 똑같을 거예요. 네. 뭐 민주당이라고 다르겠어요? 네. 정당 유튜버 그래요. 네. 처음에 계속 땡 하면 이제 김민석 대표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1: 그렇겠죠.
3: 땡 석 이거 누가 보겠어요? 저는 뭐 곧 아마 쭉 동시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뉴스 명단보다 내려갈 거다.
2: 근데 장 대표 어디 가는 개업발도 없었잖아요.
3: 어?
2: 장 대표 어디 가는 그
3: 지금 보는 사람
1: 장동현이요. 장동현하고 비교해.
2: 개업발도 없었잖아요.
3: 왜 그래요?
1: 그래도 주유소에서 일하시고 그랬는데 왜 넘어가신 김종인 최고위원님 짧게 뭐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0: 저는 평생 언론에 있었잖아요.
1: 네.
0: 공의할 수,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공의 개입하면 안 돼요.
1: 네.
0: 그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뭐 공기업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정말로 공익적인 이유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든가 그 이익이 들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민주 TV라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공영방송 북한 TV 계속 틀어놓겠다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1: 네.
0: 거기서 예를 들면 정부라든가 혹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비판할 수 있습니까?
1: 못하죠.
0: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홍보 TV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1: 그래요?
0: 네,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그 문제점 지적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이렇게 비판이 있구나 하면서 이거 고쳐나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체계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건데 견제는 없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니들 받아서 써 알아해 알아서 새겨들어 이거는 북한식의 그 TV하고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제 점심에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기로 했다면서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분들은 도대체 언론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0: 오늘 뭐 제가 보기엔 뭐 첫 출범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악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 악담 네. 엄청 하셨어요. 팀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들 너무 뾰족하신 것 같은 게 네. 더불어민주당이 뭐 다른 유관 채널들 다 못하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북한 TV라고 하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고 우리만 이거 방송할 거야 이것만 봐 이렇게 해야 이제 땡전 뉴스가 되는 거고 북한식 TV가 되는 건데
0: 본질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거기가 북한 TV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2: 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당인들이 이를테면은 다른 방송 다 나가 하지 마라. 민주당 TV에서만 얘기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2: 방금 말씀하신 당에 대한 뭐 비평, 쓴소리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 나가서 패널들이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각 기관마다 있는 유튜브 채널처럼 그 공식 그 유튜브에서는 그 당이나 기관의 입장을 브리핑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1: 네,
2: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이제 북한 TV까지 나가는 건 좀 과하다.
1: 참고로 김어준 씨 방송에 슈퍼챗이만 엄청 오늘 쏟아졌고
2: 부럽나요?
1: 동접자가 20만 명까지 갔대요.
2: 그거는 뭐 그거야말로 약간 오픈발, 오픈발, 경쟁 오픈발 뭐 이런 네, 거죠.
1: 반 오픈발 뭐 이렇게.
0: 아, 그렇죠.
2: 이제
1: 네.
2: 우리는 여기 더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반작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생기는 거죠.
1: 장 대표 어디가 맨 처음 영상 조회수는 3만 5천회고요. 가장 높은 조회수는 4만 9천회 주유소 알바 영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부 마치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1: 뉴스 명당 인재영의 미연단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2: 네.
1: 지금 김민석 대표 한 2주 됐잖아요.
2: 네.
1: 인선도 방송도 정청래색 지우고 김민석색으로 당을 네.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2: 네.
1: 좋아요. 2주 동안에 김민석 대표 당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2: 뭐 이런저런 포석들을 두고 있긴 한데 대마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왔고 2주 만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되게 무리한 요구란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만은 그런 건 부동산, 뭐 주식시장, 경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뭐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안 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순항하고 있다.
1: 순항하고 있다. 네. 몇 점?
2: 몇 점까지는 제가
1: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네, 매겨주세요.
2: 한 51점 드려요. 51점 정도 하겠습니다.
1: 왜 이렇게 짜요?
2: 아니 그 계속 100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제 용비어 참가처럼 보이고 네. 과반 정도 넘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 변호사님 뭐 안 들어도 뭐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민석 체제 2주간
2: 좀 잘 주세요.
3: 네. 뭐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제가 본 거 보니까 38%짜리 하나 있던데요.
1: 네.
3: 40점 넘기는 저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김민석 대표가요 네. 계속 내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1: 내전을?
3: 예. 처음에 최고위원 임명할 때 좀 상의했으면 될 걸 일방적으로 두 명 임명했잖아요. 그러기 혼자 말 그대로 독재하듯이 정청래가 뭐 중도가 없다더라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를 일곱 번인가 언급하면서 마이크 독재를 했잖아요. 지금 김민석 네. 그리고 또 그 정청래 팀에 보면 거기 경쟁자들을 당직에 많이 임명해요.
1: 네.
3: 그 최민희 지역구의 최재성을 특보단장
1: 맞아요.
3: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정청래하고 경쟁자 있죠. 네. 이분을 이게 또 임명했더라고요.
1: 오.
3: 와 저는 깜짝해서 마포에서 정청래하고 붙었던 사람을 오. 장모가 그 있어요. 네. 검색해보면. 네. 그것도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있죠.
1: 네.
3: 조구하고 붙은 김용남. 정책위 부회장 임명했어요.
1: 그러니까요.
3: 야 이거는 뭐 조구하고 합당하겠다는 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판 내전을 일으키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1: 좋은 점수 없어요?
2: 저도 정책위 부회장이었습니다.
1: 아,
2: 네. 정책위 부회장 많이 있는 자리라서 네. 그렇게 꼭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인사들도 끼어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무슨 내전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1: 네.
2: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 세 분 최고위원들이 조금 선을 넘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아, 마이크 독재 아무데나 다 독재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별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뭐 대표든 누구든 누군가의 발언에 문제의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이지
1: 네.
2: 그걸 무슨 마이크 잡고 대표가 연설한 걸 가지고 마이크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주간의 김민석 그냥, 대표.
0: 그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 못 미치고
0: 것 같아요.
1: 있어요?
0: 기대 뭐 본인이 후보가 되면 뭐 지지도가 10%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도 올라가고
1: 한두 달 안에 뭐 올리겠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0: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새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았다. 뭐 그리고 본인이 뭐 18년 동안이나 낭인 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조희대 씨라고 얘기하고 현수막을 전국에 붙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사법부를 윽박지르는 그런 발언들 뭐 네. 요구한다 뭐 이런 그것도 너무 쇼킹했었고 그다음에 뭐 민주 TV를 만들어서 뭐 이거 김어준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정치적이더라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정청래 아까 지금 두 분 얘기하셨듯이
1: 네.
0: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견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1: 네.
0: 알겠는데 민생은 어디 간 거야. 알겠는데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는 거야.
1: 그 부분이 좀 안 보이네요.
0: 네, 난 당대표가 되면은 그래도 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각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 모르겠어. 무슨 뭐 어차피 이번 개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당대표인데 뭐 서로들 의견도 교환하고 총리 때 그 사람 어땠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개각이 나온 걸 보면 완전히 뭐 이상하다. 제 기준으로는 너무 네. 이상해서 도대체 그 김민석 대표는 무슨 롤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이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1: 보통 당대표 되면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민생 현장 직접 방문해서 국민들 마음도 좀 살펴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지난 2주간은 좀 그런 일정은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요? 현장 최고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지금 2주 만에 TF만 벌써 24개 만들어놨는데
1: 현장 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2: 그것도 이제 골목 뭐 무슨 추진단 이래가지고 TF 만들어가지고 이미 네. 그 하고 있는데
1: 제도와 조직화에
2: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앵커께서도 잘 알겠지만 언론의 속성상 네. 잘 도드려져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슈로 설치되는 건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나 정무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고 네. 실제로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 독재했던 그 지적받았던 그 연설에서도 네. 민생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들보다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민생 얘기는 빠지고 그 마이크 독재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부분만 이제 발췌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해버리고 그리고 2주 만에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얘기기도 하죠.
1: 근데 막 민생 어렵다라고 뭐 집권당에 계신 분들도 막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인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거기 가서 연찬회 하고 그게 맞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제주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 현장에 좀 지도부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2: 그런 비판은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보안수사권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뭐 TF로 때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그나마 조금 신뢰를 받았었던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초선 의원님에도 네. 경찰개혁단장 뭐 이런 거 TF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또 보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다리면은 네. 국민들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장동혜 대표가 밀어붙였던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 이제 우선 사고 당협 34곳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 힘이 붙여서 후퇴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전략적인 후퇴일까요?
0: 둘 다 하겠죠.
1: 둘 다요?
0: 일단 힘이 붙이니까 후퇴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뭐 전략적인 후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 당협위원장 의원들을 흔드는데 좋은 무기 같아요. 보니까 꽃놀이패 같아요.
0: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대개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공천위원회가 공관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네.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번은 특이하게도 이제 그 1년 지나고 1년 뭐 이 그 해도 1년 임기 남은 현 당대표가 그리고 1년 8개월 남은 그런 선거가 아직 1년 8개월이 남았는데 네. 전 당협을 내가 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는 순간에 결국은 이거는 권력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건드리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내 당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그 장정 대표 체제에서는 윤리위를 비롯해서 당무감사위 모든 것들이 너무 상식 이하의 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아 저렇게까지 그냥 노골적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뭐 들고 일어나면서 반대하고 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내 스스로의 존립 기반조차도 힘들어지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후퇴하신 것 같아요.
1: 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이런 분들 지역도 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0: 그 다 사고 당협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바꿀 수 있겠네요 여기.
0: 그래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당협은.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대신에 다른 사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에서 모든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들이 아니 이 사람 왜 우리 그냥 계속 이 사람 대표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다 그 징계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심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좀 불어닥칠 것 같아요.
1: 서정욱 변호사님, 장동혜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3: 그렇죠. 저는 네? 그 큰 방향은요. 네. 당원 주권을 해서 이게 다 당원이 뽑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예. 뭐 개혁이라는 것도 이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서로 양보해서 뭐 사고지구당부터 이제 교체하자 네. 뭐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이요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이에요. 권영진, 뭐 조경태, 서범수 그러니까 이제 그 쟁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3: 아 그럼요. 그거 하겠다는 10명씩 넘어요. 따라서 이게 뭐 충분히 저는 뭐 대안은 있다.
0: 아 바꿀 수 있다.
3: 그렇죠. 그건 이게 워낙 초강세 지역이니까.
1: 당내 분란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러면.
3: 아이, 그건 뭐 찻잔 속에 태풍이지 그 저항이 뭐 본인들이 억울하게 징계당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억울하게 징계당했으면 에이. 어떻게 뭐 재판이라도 하죠. 에이. 그분들은 뭐 멱살 잡고 뭐 당의 선거 불복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려차기 한번 해봐 뭐 이랬잖아요. 에이. 아마 이게 법원으로 가져가도 안 될걸요.
1: 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었다가 유한동훈이었다가 유정청래였다가 다시 유장동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3: 뭐 뉴 자꾸 뉴를 붙여 원래부터 장동혁
1: 원래부터 장동혁
3: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10인방 있잖아요 보통 언론에서
1: 뭐 그렇죠 친장
3: 오늘도 기소났던데요 네. 친장 10인방
1: 맞아요
3: 이람석이 그 요즘에 장동혁 중심으로 뭉친 의원들이 계속 하나하나
1: 늘어나고 있어요
3: 우리 그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해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1: 그래요
4: 상대적으로 내가 들은 얘기하고 너무나 다르네
3: 상대적으로 이거 한동계는 좀 이게 와이드하고 조경태도 조경태도 떨어나오고 네. 서범수도 떨어나오고 네. 뭐 어떻게 우군 세력 중에 권영진은 대한과 미래도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동혁 경쟁자가 내년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1: 예.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4: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연찬회 분위기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당 정말 큰일 났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 분위기 좋았다던데.
4: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가려고를 안 해. 의원들이 아무도 가지를 않아.
1: 그래요?
4: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네.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그거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인기가 있다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뭐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네. 보기엔 좀 취재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은 김용범 정책실장 장악력이 강화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근데 이걸 발표를 한 거 보면 이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2: 수리한 거
4: 못 견디네요. 네. 못 견디는 거죠, 저거는.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은기 대변인님,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될까요?
2: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수 의견 비슷했는데 당내에서는
1: 아니 근데 같이 발표하지 일요일 날.
4: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개각을 둘러싸고 워낙 사람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김용범은 왜 책임 안 져라고 하니까 밀려서 지금 저렇게 한 거잖아요.
1: 밀려서 했대요. 맞아요?
2: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용범 정치실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쨌든 네, 간에 네,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이런 것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혁원 위원장이 책임지든 김용범 그렇죠? 실장이 책임지든 근데 네. 그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이번에 개각 발표 나고 나서 제일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 실책한 라인에 대해서는 한 명도 개각이나 인사변경이 없네? 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 수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일요일 날 같이 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럼 김종일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네. 좀 밀려서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분석해 주세요. 서 변호사님.
2: 분석 아까 틀렸잖아요.
3: 저는 김용범 거리감이 커질 거다. 일곱 차이 될 거다 했는데 사퇴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 지금
2: 아니 어떻게 방송하는 중간에 그게 논박이 되지?
3: 근데 이제 이어서 김용범 사퇴하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1: 누구요?
3: 김현지. 모든 게 만사현통. 네.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의심받는 네. 김현지 사퇴 하나 남았네 이제.
1: 네.
4: 저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주먹국으로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단면이에요. 저런 인사 보신 적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4: 개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음이네.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갑작스럽게 또 정책실장, 왕실장이라고 불리고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네. 영향력 있다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또 경질, 경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4: 저렇게 보면 도대체 인사를 왜 저렇게 하나? 인사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그게 그 여론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저거라도 김용범 실장이라도 날려서 그래서 이 불을 조금이라도 좀 진화를 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인사 엉망진창으로 하네요 진짜.
2: 순차 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1: 그래요?
2: 예.
1: 윤석열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런 일이 벌어졌어도 순차 개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2: 아니 저는 그 이 개각 발표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는 왜 교체를 안 하냐고. 네. 근데 이제 교체를 하는 걸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먹 꼬으라고 해버리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국정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 여론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뭐라 그러고 그걸 수용해서 하면 하는 대로 밀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4: 네. 아, 처음부터
3: 했어요.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수용했어요.
4: 비판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다. 아, 잘하셨어요. 근데 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버틸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이 조직 내에서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뭔가 지금 민심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그냥 밀려서 쫓겨나가듯이 이렇게 저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지적해야죠.
1: 대단히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은기 대변인님,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옹호를 해주세요.
2: 옹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옹호하고 있어요.
2: 자기가 민심의 어떤 그 목소리를 수용해서 네. 추가 개각을 한 추가 인선을 단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상적인 것으로는 좀 보이지 네. 않고 그 저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어떤 내막이 좀 있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러한 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다, 좀 어수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2: 그거는 동의합니다.
1: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3: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정권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1: 지지율도 이렇게
3: 1년 한 2, 3개월 됐잖아요. 이렇게 빨리 조기 레임덕이 오면서
1: 또 레임덕까지나
3: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네. 출발이 좋았어요. 국회 의석수도 많았고.
1: 그렇죠.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히말라야 산악지역을 휩쓴 대홍수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벌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7: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첫 육로수색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요. 우리 정부 해외긴급구호대가 오늘 오전 네팔 현지에 추가로 합류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유신 기자,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요?
8: 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전체 사망자가 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만 3,003명,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하면 최소 1,019명입니다. 실종자는 모두 4,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 당국은 현재까지 11,800여 명이 구조됐고 전력과 통신망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군은 트리실리 지역에서 네팔 주민 118명과 영국인 남성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네, 네팔 구조 당국은 현재 수력 발전소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요.
8: 네, 네팔 당국은 12개 수력 발전소 터널에서 6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9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와가디 수력 발전소 내부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어두운 터널 깊숙한 곳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생명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터널 내부가 보시다시피 두꺼운 진흙에 뒤덮여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flood marre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8: 한국인 직원들 실종 추정 지역 중 하나인 터널 내부 드론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에 열화상 드론 영상과 마찬가지로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내부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홍수 참사 일주일이 지나면서 생존자가 버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수색 구조 현장은 말 그대로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세 곳에서 신원이 확인 안된 시신 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구조대원들은 터널 특성상 산소가 남은 공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구조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에선 폭발물을 사용해 산비탈을 폭파한 뒤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네, 실종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첫 육로 수색 상황도 전해주시죠.
8: 네,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은 실종 추정지역 부근인 둔체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군과 첫 육상수색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헬기와 도보수색, 드론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팔군 헬기를 타고 육상에서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에 착륙해 처음으로 도보수색도 했지만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육로수색팀 9명도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와 2km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진입해 드론을 띄우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둔체 지형이 험준해 육로수색팀 6명이 현장에 남아 네팔군과 협의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네,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도 오늘 네팔 현지에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요.
8: 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 구호대는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조 전문 소방관 37명이 포함됐고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수중 펌프 등 첨단 장비와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열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정준입니다.
6: 이 대홍수로 네팔 곳곳의 마을이 고립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묻히다시피 한 히말라야 관문 마을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0: 넘쳐난 강물이 매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는 마을. 버스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울먹이며 산으로 대피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꼽히는 베트라와티입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8km 진흙길을 헤치고 찾은 마을. 히말라야의 관문이자 힌두교 성지순례 시작점이었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가는 뻘밭이 됐고 도로가 있던 자리는 강물이 뒤덮었습니다. 학교 건물엔 교과서와 가방을 버리고 대피한 흔적.
11: 원래 베트라와티 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였는데 대홍수로 끊어져 1km가량 떠내려왔습니다.
10: 마을 건물 90%가 파묻히고 주민 80% 이상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택 한 곳에서만 시신 22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지형이 바뀐 대재앙 위력 앞에 인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헬기로 전달되는 생필품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구조대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라와티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6: 이 빙하홍수가 처음으로 강타한 중국 티베트 국경 쪽에서는 별다른 구조와 수색 성과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7: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 처벌로 내부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중장비 수십 대가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을 넘나들며 도로를 복구합니다. 끊겼던 전기 통신 장비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재난 발생 7일째, 희생자 추모에 이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구조수색 성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중국 당국의 인명피해 집계도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실제 사상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도 중국의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티베트 현장 취재마저 통제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복구와 구조수색 위주인 관영매체의 보도만으론 이번 재난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매체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벌이는 대규모 수력발전댐 공사를 화근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13: 在大灾大难面前我们坚决反对这种没有事实依据的恶意揣测。
12: 밖으로 발끈한 중국은 내부 입단 소개도 나섰습니다. 티베트에서 3,000명 넘게 숨졌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누리꾼 10명을 처벌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앞으로 미국 군 내부에서 고위장성의 사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상급자인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과의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드리스콜 장관이 군의 운영 방향과 고위 장교들의 잇따른 해임을 둘러싸고 해그세스 장관과 수개월간 긴장을 빚은 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트럼프 2기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들과 직접 만나서 군 개혁을 논의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해그세스 장관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그세스 장관이 지난 4월 랜디 조지 전 육군 참모총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전격 해임했는데 이때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는 전언입니다.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랜디 조지 전 육참총장 해임 관련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서 조지 장군은 훌륭한 지도자다라면서 해임에 대해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제 육군에는 상원 인준을 거친 고위 지휘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분위기가 이처럼 심상치 않음을 감안한 듯 백악관은 어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드리스콜 장관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협상을 막후 지원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오히려 해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의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웅장한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도 아니고 모차르트도 아닌 영화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 더 파더 등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두 차례나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클래식 음반으로도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의 첫 클래식 앨범 Life is a Dream이 영국 오피셜 차트 클래식 부문 주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음악이 실린 앨범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없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호킨스의 이 음반의 제목 Life is a Dream은 인생이 그저 한낮 꿈처럼 더덥다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인생은 꿈처럼 아름답다 라는 의미인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중적인 의미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꿈과 같으며 그래서 더덥고 동시에 아름답다 라는 양면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더덥음을 함께 표현한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옮긴다면 단순히 직역해서 인생은 꿈이다가 아니라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문학적인 번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토안보부가 벌이는 귀화 시민권자의 선거 조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미국 내 9개 주에서 대대적인 유권자 사기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 내부 지침에 담겨 있는데 마약 밀수, 인신매매, 아동 착취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이 국토안보부 수사국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9개 주는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미주리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입니다. 국토안보 수사국 사무소는 이제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이들 9개 주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해당 지침이 이러한 노력을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 대응을 위해서 현장 수사와 현장 인터뷰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기소가 시행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들은 우선적으로 이 귀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화 시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기록이 있는지 또는 시민권 취득 전에 투표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할수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안보부는 주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영주권자에게도 유권자 등록을 하라라는 우편물이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영주권자인데도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현재는 시민권자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한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매파는 뭐고 또 비둘기파는 뭐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이 6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왜 매파라고 부르는지는 그 어떤 뉴스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매파라는 단어는 원래 무력 사용을 선호하는 강경파 정치인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경제 뉴스나 통화 정책 등에서 사용되면서 매처럼 칼을 휘두른다라는 의미에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치솟을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공격적이고 단호한 수단을 휘두르는 모습이 칼을 휘두르는 매를 닮았다라고 해서 매파라는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매파의 반대적인 의미는 뭐 당연히 비둘기파인데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나 인하가 보통 비둘기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걸 비둘기파라고 하는 이유는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정책이고,

결국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온화한 자금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회복시킨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는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헷갈린다라면 또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매파는 경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식혀야 한다. 라는 성향이고, 비둘기파는 경제가 너무 차가우니 따뜻하게 데워야 한다. 즉, 금리를 내려야 한다. 라는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이후에 이번 달에 있을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57%에서 갑자기 63%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케빈 워시 의장의 이 같은 매파적 발언이 단순히 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것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백악관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립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 여튼 이번 달 중순에 있는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알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금값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왜 내려가는 건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어 온 약물이 심한 원형 탈모 환자의 모발 재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팀은 북미와 유럽, 중국에서 두 건의 대규모 국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심한 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해 하루 한 차례 복용하는 약물, 오파다시티닙을 투여하고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약물은 면역체계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차단해 면역체계의 모난 공격을 억제해줍니다.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24주 후부터 하루 15mg을 복용한 환자의 45%에서 30mg을 복용한 환자의 55%에서 두피 모발이 80% 이상 다시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작은 탈모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부터 두피 전체는 물론 눈썹과 체모까지 광범위하게 빠지는 경우까지 증상은 다양합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상당히 심한 원형 탈모를 앓고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두피 모발의 약 84%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개월 만에 상당한 수준의 모발 재성장이 나타나면서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약물로 쓰인 오파다시티닙은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역시 기존 사용 과정에서 확인된 특성과 대체로 일치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이 약물을 원형 탈모의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 원형 탈모 치료제로 특별히 승인된 약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형 탈모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중증 원형 탈모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라고 의심들은 평가했습니다.

가까스로 공사 재개된 백악관 연회장 건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이스트윙 대형 연회장이 공사 중단 위기를 넘기고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심과 2심에서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가 6대 3인데요. 이 보수 대법관 6명 중에 한 명은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5대 4로 가까스로 공세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쓴이 반대 의견서에서 연회장 공사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그저 평범한 건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회장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하튼 대법원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소송의 그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연회장의 건설 공사가 먼저 끝날 전망입니다. 연회장 건설은 현재 약 65%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골조는 올해 11월 완성되고 외벽의 상당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완성되며 전체 프로젝트 완공은 2028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 인력들이 하루 무려 20시간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는 사법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법 공사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즉 공사 중단 판결을 내리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5: 제주 화로로 간다.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이 이민단속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서 로봇 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국은 이 로봇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현대차 산하 로봇 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스팟과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로봇 개를 이민 단속을 비롯한 법 집행 작전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접 진입하기 위험한 장소를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폐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장소, 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요원보다 먼저 탐색해서 현장 상황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의 실직 유예기간, 즉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에 최대 60일 또는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둘 중에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이 조기에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체류 신분 유지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크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 고용주를 찾을 만한 시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해고 직후 새 고용주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40대 한인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차량 안에서 잠든 사이 함께 있던 6살 어린이가 혼자 주차장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국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올해 46살의 한인 여성 이모 씨는 아동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 포트리 센터 에비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어린이와 함께 차량에 탄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이 씨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6살 어린이가 뒷좌석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씨를 깨우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잠에서 깨어난 이 씨에게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씨가 어린이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 약 50분 동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이 씨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 사이 어린이는 혼자 차량에서 내려 보호자도 없이 주차장을 돌아다니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인타운 내 비영리 의료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전국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이 발표한 2026 커뮤니티 보건센터 인증평가에서 보건센터 품질 부문에서는 금상을 수상하면서 총 7개 부문에서 수상 및 인증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증받은 부문은 정신건강진료선도기관, 심장건강진료접근성향상, 의료서비스접근성향상, 디지털의료혁신우수, 예방의료우수센터, 그리고 연방보건센터 운영기준인증 등입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선교의 의미와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고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독려하기 위한 대규모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나성영락교회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나성영락교회 선교대회를 여기에서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즉 자신이 있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모든 성도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시작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세계로 확장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라고 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시니어들의 건강한 여가와 배움 그리고 교제를 위한 해피라이프 시니어 강좌 가을 학기를 오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주간 진행합니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열리며 성경교실을 비롯해서 합창, 라인댄스, 줌바골드, 색소폰, 스마트폰 사용법, 수채화, 종이접기, 수제비누 만들기, 또 시니어 웰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남가주 지역을 괴롭히던 습한 폭염이 이번 주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의 최고 기온이 70도대 중후반에서 8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멕시코 인근 해상에서 발달 중인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릴 비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고길거이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장에서 두리번 두리번. 그래도 역시나 손이 가는 신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여러 켤레 운동화 가운데, 아, 이게 편하지, 라면서 들게 되는 운동화가 있죠. 네, 발에 딱 맞게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아껴서 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운동할 때,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낡아서 성능이 떨어진 신발 때문에 자칫 부상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신발 성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0마일 정도 달릴 때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준 신발들이 그렇지 않은 신발보다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러 켤레 러닝화를 돌려가며 신은 러너들이 한 켤레만 주구장창 신은 사람들보다 부상을 겪는 경우가 적었다는 비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신발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족부 치료사, 그러니까 발 전문가죠.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는 거리로 러닝화의 수명을 환산한다면 보통 300마일에서 500마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편차가 큰 이유는 신는 사람의 몸무게와 달리기 속도 또 신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물리치료사도요,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특히 달렸을 때 갑자기 안 느껴지던 통증이 정강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신발을 한번 보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신발 깔창이 약간 들렸다면 결국 몸무게에 압박받으면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신발 안쪽의 뒤꿈치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찢어졌거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네,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잡아줄 힘이 신발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신발 바닥을 보는 것. 그 고무제에 새겨져 있는 선들이 있죠. 마찰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 선들이 거의 닳아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면 아무리 정들었어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새 신발을 신을 때입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8월 한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A에 따르면 현재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 8센트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한달 내내 4달러를 웃돈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업계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회동은 다음 달 1일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석유 메이저로 불리우는 대형 정유사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정유사 그리고 유통사 이 경영진까지도 총망라됐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핵심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 정유업계뿐만이 아니라 유통업계까지 호출된 만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 가솔린 가격의 획기적인 인하를 백악관은 거듭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한화와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또 한국 항공우주산업 등 한국의 방위산업체 4대 기업이 미국 군사전문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방산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방 및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총 방산 매출 10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한국 방산 기업 중 가장 높은 세계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는 이로써 지난해 22위에서 올해는 6계단이나 순위가 올랐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총 방산 매출 30억 2,900만 달러로 52위, 이어서 현대로템이 61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7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총 매출 721억 3천만 달러, 721억 3천만 달러로 전체 1위 자리를 지켰고, RTX,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리고 노스롭 그로먼 등 미국 기업이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CJ 제1재당은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비비고 김을 알리는 샘플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의 씨포츠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협중앙회가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한국의 김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지난 15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의 경기에서 비비고 이김 샘플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29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 경기에서도 관람객들에게 비비고 김을 선보였습니다. CJ 제1재당은 경기장 내이 비비고 배너를 설치하고 미국 내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1: 마이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이 등반객들의 소변 때문에 빙하가 녹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객들의 활동이 빙하와 눈을 한 해에 약 2,500톤씩 녹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방과 취사에 쓰는 연료는 물론 등반객이 배출하는 소변의 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연구팀은 에베레스트 네팔 쪽 등반로에 이 베이스 캠프가 자리 잡은 쿰부 빙하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는 봄철 등반 시즌이 되면 수천 명의 등반객과 가이드 그리고 지원 인력들이 몰리는데 카페와 고속 인터넷 또 온수 샤워 시설은 물론 난방 바닥을 갖춘 텐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3년 봄 약 50일간 베이스 캠프의 텐트 1,600개를 운영하는데 취사와 난방, 전력 생산 등에 쓰인 연료와 사람이 배출하는 소변에서 전달되는 열을 합하면 총 84만 메가주울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빙하와 눈 2,500톤을 녹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2,500톤의 얼음과 눈이 물러 녹으면 국제구격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 중 사람의 소변이 빙하를 녹이는 양도 상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고산에서는 탈수를 막기 위해서 많은 물을 마시는 탓에 수천 명의 등반객과 가이드가 하루 6,000리터가 넘는 소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대변은 저장조에 모아서 산 아래로 옮기지만 소변 상당량은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됩니다. 연구진은 소변에서 전달되는 열만으로도 한 시즌 약 154톤의 얼음이 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빙하가 녹는 주된 원인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이지만 이미 빠르게 녹는 빙하 위에 수천 명이 밀집해서 추가적인 열을 발생시키는 이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캐나다인들의 반미국 정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에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ABUS 또는 ABUSA라는 구호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BUS는 Anything but US, 즉 미국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라는 의미이고 ABUSA는 Anywhere but USA, 즉 미국을 제외한 어디든지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산 제품 불매 및 미국행 거부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들은 지난해 2월부터 미국산 버번, 위스키 등 미국 주류들을 식품점 매대에서 퇴출시키고 식당에도 공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캐나다산 물품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즉 국내산을 사자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산인지의 그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앱 사용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피해서 미국의 따뜻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또는 이 캘리포니아 등으로 장기 휴가를 떠나던 이른바 스노우보드, 즉 겨울철새 여행족에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미국행 대신 멕시코나 유럽 등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이나 미국 항공기를 타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 뉴욕, 네바다 등 캐나다인 방문 비중이 높던 주에서 수입 및 관광객 수 급감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등은 더 나아가서 미국을 상대로 중요 광물 및 에너지의 무기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에도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25%의 할증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미국의 대캐나다 보복 관세가 철회되지 않으면 대미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이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선거에 점점 늘어나는 다크머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체불명의 다크머니가 대거 유입됐다라고 뉴욕타임즈가 광고 자료를 전면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머니의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제는 최소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다크머니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연방세법상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정치자금을 집행하는 슈퍼팩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또 동일인이 운영하는 소위 한몸입니다. 다크머니는 주로 정치 광고에 뿌려집니다. 정책 광고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뜯어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우편물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또 집집마다 방문하는 활동과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당내 후보 경선에서 상대 당 또는 상대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상대 당에서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후보를 역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주의 계열 정치인들이 대거 나선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상원 경선에서는 이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다크머니가 수천만 달러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방 광고를 뚫고 미시간에서 선출된 압둘 엘 사에드 후보는 우리 다수의 힘은 그들의 돈의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크머니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경쟁자였던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 의원은 무려 6,200만 달러 규모의 광고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다크머니였습니다. 경합주로 꼽히는 메인주에서도 6선에 도전하는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이 막대한 규모의 다크머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롱거 아메리카라는 비영리 단체는 콜린스 의원 광고에 1,100만 달러를 썼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슈퍼팩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슈퍼팩은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기부자가 자금 출처를 알수 없는 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기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크머니가 미국 정치권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내년 봄 영국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조망하는 전시를 세계적인 패션 행사와 연계해서 선보이려고 했다가 과거 그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관련 발언 논란이 부각되면서 결국 전시를 취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내년 5월 열 예정이던 갈리아노 전시를 취소하고 다른 전시로 대체한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리아노도 성명을 내고 매우 슬프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시가 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과거 나의 발언으로 유대인과 아시아계 공동체에 끼친 상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깊이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올의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2011년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 재개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국방부 전쟁 실종자 확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쟁 실종자 확인국은 이러한 백악관의 질문에 6.25 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서 작은 사안이라도 이 합의가 될 만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풍성하게 부풀린 금발머리, 또 모조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컨트리 음악의 여왕 달리 파튼. 그녀의 마지막 길 배웅은 그러나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8일 테네시주 내슈빌 우드론 추모공원에서 직계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한 이 달리 파튼의 장례식이 비공개로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달리 파튼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높은 하이힐을 신고 면 드레스를 입은 채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튼은 자신과 5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세상을 떠난 칼 딘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에는 달리 파튼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 사진과 결혼 날짜 그리고 반지 그림 등이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녀의 히트곡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 대신에 오래된 찬송곡이 울려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중국의 포르말데히드 사용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도매 시장과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그리고 중국산 김치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매달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포르말데히드 배추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4대 안전관리 대책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4대 대책이란 첫째,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의 원산지 특별점검,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이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 검사, 그리고 셋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검사. 그리고 넷째,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 김치와 이 포르말데히드의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등입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이 포르말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의 항공유 생산량이 급감하자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전투기용 연료마저 부족해졌다라는 분석인데, 심지어 전투기 연료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전투기도 못 띄우는 산유국의 굴욕인 셈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를 띄울 경우에 경유가 부족해지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유 수출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경유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할 경유는 군용 항공기와 전략 폭격기에 필요한 연료이며, 해당 연료는 러시아의 최신 제트 추진 공격 드론에 주요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는 9월 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랠리를 재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 풀은 마이크론이 오는 9월 30일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실적 공개가 대규모 랠리를 촉발하고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핵심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현재 마이크론 주가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향후 실적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년 내에 주가가 3배로 뛸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평가됐지만 이번 달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즉시 주가 급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 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7: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8: 213-388-5600 융자나라
9: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남가주 지역을 괴롭혀던 습한 폭염이 이번 주 한풀 꺾였죠. 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의 최고 기온이 70도대 후반, 그리고 높아봐야 80도대 초반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0도대 초반?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그것도 더 먼데 이제는 뭐 80도대 초반, 70도 후반 시원합니다. 난 지금 자, 그런데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요, 멕시코 인근 해상에서 발달 중인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에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성 비구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이진 못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비 내릴 확률이 토요일 저녁에 약 한 20%, 일요일에 약 한 40%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낭만적인 비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연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어머, 9월이 밝았어요. 아, 그동안 8월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계절별로 우리 사람이 똑같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뭐 로봇이게요? 아우, 내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네? 아, 나 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게을러졌지?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바로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따라 컨디션이 출렁거리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지난 2월의 나와 지난 8월의 나와 이제 9월의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입맛도 아직 의욕이 없네. 8월에 너무 달려서 이 더위에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차분히 9월을 열면서 내 몸과 마음이 아유 찬찬히 해. 뭐 그렇게 그냥 응? 죽자 사자 그래. 아유, 설렁설렁해. 이렇게 쉬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 억지로 채찍질하기보다 아, 조용히 휴식을 쌓는 계절이구나라고 다정하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조금 더 너그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자, 9월의 아침의 노래로 출발해볼까요? 9월의 아침

9월의 첫 아침 맞으셨습니다. 아우, 세월은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진짜 해피 뉴 이어 했던 게 엊그제인데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다시 해피 뉴 이어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라? 다들 빠르게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지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그런 알바트로스 새해 이에 관한 기사를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이 태평양을 누비는 알바트로스 몇 살일까요? 무려 75세라는 거예요. 처음 학자들의 뛴 게 1956년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고향 섬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표식을 해줬다고 그래요. G333. 저희 럭키 넘버 33. 어떤 분이 자기 럭키 넘버가 13번인데 이렇게 가게에 들렸다가 그 긁는 복권 번호 저거 넘버 13이야 이래가지고 그래? 내 럭키 넘버 13번인데 줘보세요 이래가지고 긁었는데 100만 불이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33이 삼삼하게 뛰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럭키 넘버가 있죠. 혹시 모르니까 아무튼 G333이라는 번호가 적힌 금속 고리기를 채워줬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고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막 등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 새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이 새가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섬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알바트로스는 수명이 4, 50년 정도인데 이 위스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새는 지금 그 기준을 깨부수고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동안 60개에 가까운 알을 낳고 또 30마리 넘는 새끼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새로운 짝을 만나 또다시 새끼를 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얘네들은 그렇게 오래 그러나요? 진짜 짝을 만나 새끼를 아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폭풍우와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 대형 쓰나미까지 견뎌냈고 그동안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마일로 그 거대한 그냥 바다를 대양을 날아다니는 대단합니다.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새의 정직한 약속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면서 또 기록을 해온 학자들의 정성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알바트로스도 변치 않게 힘을 내는데 우리도 한번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죠. 오늘 또 어제도 좀 뿌옇고요.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쪽 빅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북가주의 빅서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그게 윗바람을 트고 남가주까지 내려온 탓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또 바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죠. 평년보다 섭씨 2.7도나 높아서 강력한 4등급 허리케인 카리나를 비롯해서 열대성 폭풍들이 줄줄이 하와이 쪽을 향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쭉 다음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남가주와 LA 분지 쪽으로 쑥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잘하면 LA에 폭우가 쏟아지겠는데 이런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물론 오다가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푹푹 이 습한 열대 수증기가 쏟아부을 비의 양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예보입니다. LA에서는 진짜 우산을 쓸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제 여기서도 우산 그리고 장화 우비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항상 필요한 거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신발과 장화 편안한 거 사계절 신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비 이런 것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칠레의 아타카마사마

0: 지역에서 이례적인 겨울 폭설과 폭우가 내렸다고 그래요. 연평균 강수량 10배가 넘는 양이 3일 동안 내려서 산사태와 또 많은 피를 내고 이미지재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그랜캐년에 가는 게 내 평생 꿈이야 이러고 가셨던 애기 아빠가 사망을 하고 지금도 한 15명이 실종 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내리는 이유가 물론 계곡이어서 이렇게 딥 슬럿 캐년은 물이 그렇게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언 캐년의 네로우 같은 거 예전에 거걸요 우리 네 명이 그 맨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오는데요. 새벽 2시에 캠핑장을 떠나서 캠핑장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3시인가 이랬어요. 그 껌껌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들었는데 어우 이때는 물이 많아서요. 거기 물이 많잖아요. 어디는 거의 가슴 목까지 나오는데 어우 주위는 컴컴해졌고 얼마나 무섭대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컴컴한 물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차저차 해서 정말 그 계곡을 빠져나왔지만 또 파킹나까지 몇 마일을 걸어가야 했던 그 고생을 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킹 걸치라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길고 딥한 슬럭 캐년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갇혀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닐 때 기상 예보나 여러 가지를 또 잘 보고 또 물 주위에는 조금 가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도 요즘 굉장히 성나 있어서 어우 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이런 뉴스가 라구나 비치에서도 몇 건이 제가 어젯밤 뉴스에서도 봤어요.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랜캐년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돌발적인 홍수가 난 거는 산불이 난 그곳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나무에서 탄 여러 가지 기름 이런 것들이 땅에 그 왁스처럼 그 재가 덮여 있어서 이렇게 스폰지처럼 빨아줘야 되는데 못 빨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이 그걸 지켜주고 이랬는데 나무들도 불에 타버려가지고 그냥 뭐 빠르게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그냥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엘니뇨가 굉장히 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 같은 그런 일이 많은데 LA 곳곳에도 그런 불난 곳들이 많잖아요. 안전에 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75세 사신 알바트로스를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그 무서운 것들을 다 뚫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낸 위스덤 새를 생각하면서 기운을 내면서 더욱 이럴수록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함께하는 우리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맞으셨어요? 가을의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로비님 8월 잘 보내고 차차차 웰컴 9월 차차차. 우리 다정님도 인사 주셨고요. 비키님도 모두 모두 가을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2: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팽자 뮤직 극장 어제부터 시작했죠. 새로 등장한 정말 따뜻하고 솔직한 한타 언니, 한타 언니와 함께하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출발.

아우, 시원해라.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은 한타 언니라고 그래요. 9월이 되니까 바람결이 아주 살짝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무더웠던 8월을 지나보내느라 다들 참 고생하셨죠. 지가 어제 첫 데뷔하다 보니까 그냥 이말저말 막 쏟아냈는데 밤에 침대에 누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타양말리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게 딱 뭔지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가 한타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켰단 말이죠.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 큼직한 깍두기 하나 올려서 입이 찢어져라 하고 넣었는데 세상에 갑자기 가슴 한 구석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잖유. 깍두기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난 건지 속이 짠해서 난 건지 몰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척 하잖아요. Excuse me, no problem. 그러면서 눈 하나 눈썹 하나 안 찡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속은 늘 누군가가 야 이놈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응? 많이 먹으라. 그렇게 챙겨주던 따뜻한 집밥 한 끼 밥 한두 숟가락에 옹기에 그냥 바짝 졸여져 있었던 거요. 아유, 기분도 꿀꿀한데 이 노래 좀 들어보자.

이 노래가 그 영국의 스무스 라디오에서 최고의 뮤직 아이콘 1위로 며칠 전에 선정이 됐다구려. 내가 좋아하는 이 조지 마이클 오빠가 불과 17살 때 이 노래를 구상했다는겨. 그때 당시 두 소녀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그 죄책감과 씁쓸함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겨. 양다리 걸치다가 누군가의 가슴에 몸 박은 모든 이들 이 노래 들으면서 땡겨왔어.

근데 언니 오빠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민 생활 수십 년 하고 내 계좌에 달러가 쌓여도 이상하게 따뜻한 밥 한 끼 담긴 사랑은 이게 대체가 안 돼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일하느라 대충 김밥 꾸역꾸역 집어넣고 일하느라 바빠서 뻣뻣한 샌드위치 하나 베어물고 버틴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몸 챙기고 내 마음 챙기는 가장 첫걸음이 뭔지 알아요? 바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는 거.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주는 거. 오늘 뉴스 듣다 보니 그 뭐야 뉴저지 응? 뉴저지 그 포틀이 아 내가 한때 거기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응? 음주운전은 아니고 술을 그냥 꽐라가 되게 마시고 문 열어놓고 6살 난 아들이 밖에 나가 돌아댕기다가 신고해가지고 그냥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진짜 어이없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대낮부터 술 먹고 그랬을까. 응? 6살 자식은 옆에 두고 아유 40대 여성이라는데 옆에 있으면 그냥 따뜻 단 밥까지 챙겨주면서 뭔 일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응?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새로 시작되는 9월에는 아무리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마셔요. 뭐 시중한 뒤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물 한 가릇 꼭 챙겨 드시고, 고단해 보이는 옆 사람에게도 아유 밥은 먹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시오. 9월에는 우리 서로서로 잘 챙겨 먹고 온기 나누면서, 또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조지 오빠의 케어리스 위스퍼에 이어서 코엔 오빠, 레오나드 코엔 오빠의 할렐루야.

행자 뮤직 극장 이번 주는 한타 언니 스페셜. 행자 뮤직 극장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인공. 여러분의 얘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방송 다이렉트 라인 활짝 열었습니다. 걸어주실 전화번호 213-531-2291 213-531-2291 135가 아니고 홀수인데 거꾸로 다섯 셋 하나 531 두리두리 하나를 구한다 둘둘 91 따뜻한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 드시라고 오늘도 50분 상당의 식사권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바다 내음이 가득한 제주 화로의 50분 상당의 식사권. 아, 냉콩국수 여전히 맛있고 팥죽도 너무 맛있죠. 바로 올림픽 칼국수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가성비 갑인 구가와 웨스턴 바베큐 식당 화연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마련했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할게요. 아, 오늘 바로 헐리우드볼에서는 저녁 8시에 LA 필과 우리의 차세대 바이올린 영재 바로 봄소리님의 바이올린 연주 드보르작을 비롯해서 명곡들이 연주되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지난 몇 년 동안 헐리우드볼 한 번도 못 가봤다 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티켓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생방송 전화번호 213-531-2291입니다.

0: 레오나드 코엔의 할렐루야 들으셨어요. 오늘 상품권이 굳었네. 아, 왜 전화를 안 주세요? 옛날처럼 돌발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다시 그렇게 바꿔볼까도 싶습니다. 전화 주시기가 좀 쑥스러우신가 봅니다. 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나 주택 같은 대형 주치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네요. 그런데 새로운 취미, 창작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소소한 행복 찾기 열풍이라고 그러는군요. 옛날에 집에서 함께 했던 그런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그랜마 합의 이래서요. 할머니들께서 주로 하셨던 뜨개질, 자수 이런 게 그렇게 요즘 소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도 늘고 꾸준히 그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는 그냥 뜨개질이나 하면서 그 뜨개질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저도 이렇게 수세미 회오리로 짜는 거를 배워가지고 짜니까 제법 재밌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뜨개질하는 동안은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의 그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거예요. 요즘은 남자분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취미가 없다.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고에서 연습실로 이 차고에서 새롭게 음악을 시작하는 신인 락밴드 연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소소한 거, 인간이 서로 본연의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그걸 함께 나누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형 소비 대신 작은 사치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직접 손으로 만들고 얼굴을 맞대는 오프라인 취미 산업이 당분간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요즘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십니까? 요즘 다시 80년대의 헤어스타일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정말 보면 막 그 후카시라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막 막 머리 살리고 이게 하나의 그 나의 자존심 빡빡하게 스프레이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띄운 앞머리 그리고 어깨를 훌쩍 넘는 이른바 사자머리라고 그랬죠. 풍성한 사자머리 이런 걸 보면 아유 정말 사진 옛날 사진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패션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핫한 트렌드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더 과감하게, 더 풍성하게 어깨 뽕 들어간 것도 다시 입는 그런 스타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과 볼륨의 폭발이 바로 80년대 헤어스타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는데요. 70년대는 조금 얌전하고 정형화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좋을 대로 그냥 해보지 뭐 이래가지고 바람머리, 날림머리, 80년대 깻잎머리 그냥 쫙 세워서 그런 사자머리도 해보시고 한번 편안하게 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집에서 그렇게 멋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패션은 돌고 돈다지 않습니까? 옷장에 있는 뭐 좋은 옷들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그렇게 한번 기분 전환으로 멋도 내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잖아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2: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3: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4: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5: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6: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7: 용자나라, 좋은 나라.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14: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3: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4: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3: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시가 공식적으로 BTS 위그를 선포했습니다. 시청 앞에 불도 그냥 이렇게 빨갛게 정열적인 아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환하게 조명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보라색 아미밤을 대신해서 붉은색 응원봉을 들고 환영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 주변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 퇴근길이 조금 차가 막히더라도 아 세계 문화의 중심 바로 우리 LA 동네에서 그것도 우리의 BTS가 이렇게 함께 하구나 이러면서 좀 참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함께 하고요. 저는 탱자 함욕입니다.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모두가 탱자나무 숲에 그 탱자가 되어주자, 서로의 피난처, 휴식처가 되어주자라는 마음으로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입니다. 최근 그린란드 북서쪽 피테르만 빙하에서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면적이 무려 29평방마일이에요. 야, 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토마스 섬 하나가 통째로 붕괴한 사이즈인데, 바다 위를 그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어떤 그 또 조 아일랜드라는 거랑 충돌을 했는데, 그래도 충돌하면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인데 다행히도 깨지지 않은 채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유유히 이 남쪽으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네요. 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호흡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그래도 이 흐름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요즘 그 콜로라도 강의 그 수위, 그리고 미드호, 그리고 정말 수자원이 돼주는 그레이트 썰턴호인가요? 거기까지 최저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물 부족 현상도 나중에 예고되고 있어서 우리가 물도 좀 아껴 쓰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 아주 거대한 수자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레곤 대학의 연구진이 오레곤주의 캐스케이드 산맥 지하를 분석했는데, 이 수십 년 전 지열 탐사를 위해 뚫어놓았던 구멍들의 온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더니 그 밑에 6,560만 갤런, 21조 4천 갤런,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갇혀 있다는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한 물이 안에 있구나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도 자연은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품고 살아내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팔라치안 산맥 아십니까? 그 서부에는 패시픽 크레스트 PCT라고 트레일이 있죠. PCT가 유명한 반면 동부에서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굉장한 분이세요. 91세의 그레이비어드 샌더스라는 분이 세계 최고령 아팔라치안 트레일 완주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이분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요, 최고령으로 뭐 이것저것 다 하셨어요. 그랜캐년의 림 투 림 내려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오는 거, 이거를 대단한 나이에 완주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 그 기록을 경신하자 또 도전을 해서 이렇게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몸을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 건강하게 늙는 비결은 늘 행복하고 계속 움직이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9월에는 좀 움직이면서, 8월에 너무 움직였어요. 덥다고. 좀 움직이면서 하루하루를 거뜬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LA 9월달에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도 오네요. 바로 윤미래. 하루하루.

0: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요. 어망이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로 다친 펭귄들이 수술을 받고 나면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 상처를 쪼아서 2차 감염이 생긴대요. 그래서 칠레의 동물보호단체에서 특수 섬유의 그 기업의 스폰으로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펭귄 전용 맞춤형 구리 치료 수트예요. 이 구리와 아연 섬유로 만든 이 붉은색 옷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세균 번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펭귄들이 상처를 직접 쪼는 것을 딱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펭귄에게 이 빨간색으로 옷을 조끼처럼 딱 이렇게 맞춰서 입혔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렇게 멋진 구리 수트를 입고 건강을 회복하는 이 펭귄들이 하루빨리 씩씩하게 다시 회복해서 시원한 칠레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해보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귀여운 펭귄을 닮은 우리 호니팅자와 함께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2-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6: 오, 진짜 통 크네요.
15: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6: 단체 주문도 되나요?
15: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죽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AM
1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후니 어린이, 어서 오세요. 한번 힘차게 외쳐주세요.
0: 안녕 얘들아. 저 옛날에도 이러고 놀았어요. 막 안녕 이렇게 안 하고 네. 얘들아 안녕.
1: 어.
0: 나왔어.
1: 약간 그게 약간 사람이 무게야. 훈이 씨가 원래 등치가 좋잖아.
0: 아니 무게가 아니고요.
1: 아니 진짜. 약간 생긴 대로 논다잖아.
0: 그러겠잖아 괜히 응. 막. 응. 좀. 그러니까 좀 되게 죄송한 구설도.
1: 얘들아 안녕.
0: 얘들아 안녕.
1: 어, 나야. 쿨하게. 아, 안녕. 어, 야. 야. 아,
0: 훈이라고 해.
1: 아 나도 오늘부터 좀 나도 쿨하게. 얘들아 오빠 안녕.
0: 저 옛날에 응. 대학 때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듣거나
1: 네.
0: 화나는 일이 있거나
1: 네.
0: 아니면 제가 뭔가 어필해야 되면 저는 응. 그랬어요.
1: 응.
0: 야, 나 훈이야. 그러면 끝나.
1: 진짜? 어. 너 훈이 맞아. 근데 왜?
0: 그러니까 훈이라는 어. 이름을 아니죠. 사실 훈이는 여러분 아시는 네. 분은 아시겠지만 방송 네. 제가 약간의 부캐 닉네임이고.
1: 아 원래 저
0: 너?
1: 본명은 뭐예요?
0: 본명은 따로 있죠.
1: 뭐 알려줘요?
0: 네, 안 돼요.
1: 왜요?
0: 궁금해요?
1: 네.
0: 궁금한 500원.
1: 줄게 500원. 얼마면 돼?
0: 지금 한국권 500원. 한국 돈으로 500원. 네, 달러 안 받아. 네, 한국 돈으로 500원.
1: 내일 갖고 와야지.
0: 아니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 제가 어. 영어 이름 원래 많이 쓰니까.
1: 네.
0: 너 누구야? 딱 기억. 나 훈이야. 딱 그러면 그냥.
1: 아 훈이가 예명이구나.
0: 부캐죠, 부캐.
1: 어, 부 캐릭터.
0: 부 캐릭터.
1: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해. 요즘은 부캐 그래서 꽃다발 부캐인 줄 알았더니 부 캐릭터.
0: 아 그거는 어. 예, 그래도 부캐를 아, 누가 그렇게 생각해? 요새 부캐 다 부 캐릭터지.
1: 아 나 부캐란 말 안 써요.
0: 그럼요. 뭐라고?
1: 나 봤어? 유행하는 말 그렇게 따라 쓰는 거 안 좋아해.
0: 어.
1: 응? 부캐... 아 일도 없어 진짜.
0: 아 낄낄 바빠.
1: 아 정말.
0: 그나저나 아,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네. 우리 비키님께서
0: 비키님의 무궁화 꽃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1: 네.
0: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 옆에 담벼락에 무궁화가 엄청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1: 어 저도 어제 봤는데
0: 어? 어디
1: 무궁화가
0: 네.
1: 제 친구네 집 앞이요.
0: 아 저는 식당
1: 여기,
0: 옆에
1: 바로 여기. 어 근데 무궁화가 너무 활짝 입고 어, 사진 활짝, 찍었어요. 저
0: 활짝 저도
1: 어제
0: 제 그 지인이 한국에서 여기 주재원 나와 있는 친구인데 이제 네. 돌아가요 금방.
1: 네.
0: 근데 같이 그 친구 그 식당 처음 간 거예요 둘이서
1: 네.
0: 먹다가.
1: 네.
0: 야 여기 무궁화네 그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못 본 무궁화를 여기서 보네 그러면서
1: 어, 네.
0: 되게 신기해 사진 찍더라고요.
1: 어 그러니까
0: 되게, 되게
1: 의외로 무궁화가 많아요.
0: 만발했는데 이쁘더라고요. 어,
1: 그리고 무궁화가 있는 집은 보면 한국분인 집이 많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0: 어, 여기 그냥 담벼락이라 아마 그냥
1: 네.
0: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되게 이쁘더라고요.
1: 우리 럭키비키님이 작년 LA 한인축제 때 무궁화 나눔하는 단체에서 분양받았는데 진딧물에 무궁화가 아파했는데 척척박사 잼박사님에게 여쭤보니 방충제를 뿌리거나 물로 세척하라고 해서 샤워기로 세척했더니 금방 회복해서 건강해졌어요.
0: 그러니까
1: 미안하다 궁화야 그래서.
0: 아니 근데 그 물로 세척하는 게 지금 샤워기로 네. 하셨다는 게
1: 네.
0: 그러니까 샤워...
1: 진딧물을 떼주는 거지.
0: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그냥 저는 순간
1: 예.
0: 그 친구를 샤워장으로 데려가서 했다는 줄 알았는데
1: 예.
0: 아니겠지? 이렇게
1: 아니죠.
0: 호스로 하신 거겠지?
1: 예. 예.
0: 아니 그 평소에 물을 이렇게 주실 때 이파리 좀 안 주시나? 저는 이렇게 해주는데 일부러
1: 이파리도 그렇게 좀 해주면서
0: 해줘야 또 애들이 싱싱해 보이고.
1: 아.
0: 아 근데 무궁화를 씨앗을 주는 행사가 있었나 봐요?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 어머 너무 이쁘게 잘 키우셨다.
0: 그러니까요. 저도 봤어요.
1: 살림 너무 잘하시네.
0: 아, 럭키비키니 아예 멋있습니다.
1: 아, 네.
0: 좋아 좋아 좋아.
1: 그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장미가 있으면요 거기 진딧물이 바글바글바글바글 생명의 신비 바글바글.
0: 뭐가 바글바글?
1: 진딧물이.
0: 진딧물이요?
1: 네 진드기.
0: 아
1: 이거 얼마나 그거 진짜.
0: 그게 진드기인가? 저는
1: 네.
0: 그 사무실
1: 초록색.
0: 아 초록색 아니었어요.
1: 네.
0: 저는 정말로 이게 진화론을 믿게 된 게 그
1: 네.
0: 화분 선물 네. 받은 화분이 있는데 네. 그냥 네. 왜 공기 청정해지는 조그만 화분 이렇게 작은 거를 선물 받아 사무실에.
1: 아 네.
0: 근데 그냥 물만 주면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1: 네.
0: 저희 최초로 정말 잘 큰 거예요.
1: 어.
0: 그 야 많이 커서 물 한번 줘서 물을 딱 주려고 하는데 흙에
1: 네.
0: 하나의 도시가 건설돼 있는 거야.
1: 뭐가요?
0: 도시가 하나의 시빌리제이션이. 정말 뭔지 모르겠는 그런 미세한 생물들이
1: 네.
0: 하얀 놈도 있고 까만 놈도 있고
1: 어.
0: 막 꿈틀거려서 수백 마리가 그 안에 막 있는 거예요.
1: 네.
0: 너무 닭살 돋아갖고
1: 네.
0: 그 아시는 분들이 어떡하냐고 했더니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뿌리려니까 얘가 다칠 것 같고 커피를
1: 네.
0: 커피 이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1: 가루
0: 커피가루 있잖아요. 어. 찌꺼기
1: 어.
0: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1: 어.
0: 그래서 흙 위에다 그냥 커피가루 이만큼 구해갖고
1: 네.
0: 갓 뽑은 위에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1: 네. 죽어서
0: 안 보이고
1: 네.
0: 식물이 더 잘 자라더라고.
1: 어머 맞아.
0: 와,
1: 그
0: 천연.
1: 식물 물 줄 때요. 마늘을 조금 물에 담아주거나
0: 네.
1: 그럼.

0: 그리고 지렁이가 뭐 어때서?
1: 지렁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건데. 거고 걔가 땅을 숨쉬게
0: 그러니까,
1: 하잖아요.
0: 몰랐어. 지렁이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1: 지렁이
0: 아, 미안하다 지렁아.
1: 그 많이 컸어요?
0: 왜요? 많이 컸어요. 지렁이 많이 컸어요. 그 낚시 가가지고
1: 그러니까 낚시
0: 어, 베이트 그, 하면 딱인데.
1: 그러니까 밑밥으로 최고인데.
0: 어, 지렁이 본지도 오래됐네요.
1: 아 그렇다.
0: 이번 주말에
1: 비 와요?
0: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1: 이번 주말에 비 온대요?
0: 네, 그리고 이번 겨울에 비가
1: 어,
0: 많이
1: 안 되는데?
0: 거예요. 왜요?
1: 야외 활동 이번에 이벤트
0: 저도,
1: 있는데.
0: 저도 일요일 날.
1: 아 나는 이벤트 있단 말이에요.
0: 그래요?
1: 놀러 가는 거면 안 가면 되는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0: 아니 그래도 돈 주고 예약을 해놔가지고
1: 어,
0: 골프,
1: 아,
0: 골프 치기로 해서.
1: 아, 골프. 골프면은 비 많이 오면 레인 체크하시면 되고.
0: 그래요? 어.
1: 아 근데 그 정도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0: 글쎄요. 모르죠.
1: 비 맞으면서 치는 또 수중전.
0: 아 너무 시원하고 좋다.
1: 그게 또 예술이지.
0: 그럼 비키니를 입고 치워야 돼.
1: 그렇지 그렇지.
0: 수영복 입고 안에는.
1: 코 이렇게 막고 뭐 수영복 쓰고. 수영복 꼭 써주세요. 야 아. 수영복 쓰고 골프 치면 진짜 웃기겠다. 비키니 입고.
0: 네. 그럼 쫓아.
1: 그 한번 해보세요.
0: 쫓겨나.
1: 사진 찍어서 영상.
0: 뉴스에 나와.
1: 우리 그 유튜브 만듭시다.
0: 그럴까요? 아 레이버데이 위켄드 어. 이번 주 내고
1: 아니에요.
0: 있어. 네? 이번 주말이잖아요.
1: 나 다음 주인 줄 알았다. 또.
0: 어, 이번 주말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어.
1: 세월이 가면. 몰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0: 출발해볼까요? 어. 아 야, 네.
1: 시간 너무 빨라.
0: 예 정말 빨라요.
1: 자, 어서 가시죠. 화요일에 만나는 건국 신화. 오늘은 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프리카 간 거 기억나시죠? 가나 황금 의자.
0: 가나,
1: 가나 막 초콜릿 얘기하고
0: 모로코, 모로코.
1: 모로코랑 어, 맞아요. 어, 어. 오늘은요.
0: 네.
1: 축구 그러면 무조건 떠오르는 나라.
0: 축구 하면
1: 아르헨티나.
0: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좋아하시죠?
0: 메시 선수가
1: 지금 몇 시예요?
0: 메시.
1: 지금 몇 시야? 11시 7분.
0: 리타이어 은퇴
1: 어?
0: 선언했어요.
1: 언제요?
0: 그, 오늘이요. 그건, 어제.
1: 아, 맨날 그래. 그걸 몇 번 먹었는데.
0: 호날두도 가고 메시도 아. 가고 응? 나도 가야 되는데.
1: 그거 저거잖아. 응. 오 호날두 가고 응.
0: 조금 더 하다가
1: 메시도
0: 가야
1: 메시도 가고 어. 김웅룡 감독.
0: 가기 전에 원 없이 어. 여러분 지금 일하는 거 즐거움이에요.
1: 아니 근데 진짜 은퇴 선언했어요?
0: 네.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1: 그럼 여기 플로리다 이제 안 뛰겠다. 마이애미 안 뛴대요?
0: 이제 뭐 끝났죠.
1: 어,
0: 야, 안 하겠다.
1: 야, 그러면 또 이거 큰일 났는데?
0: 왜요?
1: 네? 왜요? 그럼 또 여기 MLB가 티켓값이 확 떨어지지 또.
0: 그래요?
1: 네. 아. 아무튼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러분들 캥거루의 나라 호주.
0: 어디지? 호주.
1: 네. 호구 아닙니다. 호주.
0: 호주. 자,
1: 오늘 두 나라의
0: 네.
1: 어떤 건국 신화까지는 아니고 여기 나라 건국 신화 따위는 네. 없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세상과 자연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믿고 그 가는 그 신화 같은
0: 네.
1: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여러분 아르헨티나
0: 네.
1: 뭐가 떠오르십니까?
0: 탱고.
1: 탱고.
0: 저는 버킷리스트 아르헨티나 가서 탱고를 한 3개월 배우고 오는 거 살아보는 거였는데
1: 네.
0: 접었어요.
1: 아니 여기서 배우셔도 되잖아요.
0: 그래도 거기 가서 어. 탱고
1: 저는 아르헨티나는 못 가봤는데 네. 그 옆에 브라질은 갔지만
0: 네.
1: 브라질 과테말라 갔는데 아르헨티나는 못 갔어요.
0: 오.
1: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0: 그러더라고요.
1: 그죠? 브라질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네.
1: 브라질은 바베큐 유명하잖아요.
0: 네.
1: 와 먹는데 너무 맛있으면서 와 역시 소고기 맛있다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노노노 너 아르헨티나 가봤어? 거기 소고기 하면 이거는 피스 오브 저 트래시라고 막 그
0: 어.
1: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아르헨티나 가서 먹으라고 막.
0: 아 아르헨티나 가고 싶다.
1: 소고기 먹으러 가야 돼요.
0: 거기 그그 그 무슨 파기죠? 거기 산티아고 아니 산티아고 아니고 뭐지?
1: 아.
0: 파.
1: 아. 하여튼 뭐 있어요?
0: 파타고니아.
1: 파타고. 에? 판타고니아. 아, 파타고니아.
0: 가보고 싶어요.
1: 가보세요.
0: 어 옆에 있잖아요. 바로.
1: 가십시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0: 언제 가나. 네.
1: 탱굴 주시면서 가세요.
0: 네.
1: 자 남미 분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음료가 뭐 있을까요? 바로
0: 남미.
1: 마테차. 마테차 있죠? 마테차.
0: 마테차.
1: 그 이렇게 빨대 같은 거를 쭉쭉 뻗어 마시는 거. 알 같은 거.
0: 뭘로
1: 들고.
0: 만들었지?
1: 네?
0: 뭘로 만들었어?
1: 마테차 모르세요? 여러분 마테차
0: 응.
1: 아시죠?
0: 응?
1: 찾아보세요.
0: 응.
1: 자 근데 이 마테의 전설이에요.
0: 응.
1: 이 마테의 전설이 있습니다.
0: 아, 왜? 이게 뿌리 식물 아닌가?
1: 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승이 어떻게 되냐. 옛날에 달의 존재가
0: 네.
1: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쭉 내려다보니까 어 이게 재밌는 거야. 야 쟤들 뭐하냐 이렇게 보는데 궁금해.
0: 응.
1: 그래서 달의 여신들이 응. 야, 저 숲 안에 숲속 안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0: 네.
1: 그래서 달의 여신들이 길을 걷는데
0: 네.
1: 나무도 처음 보고 달엔 없으니까
0: 응.
1: 막 꽃도 있고 막 새들도 막 지적이고 벌레도 웃기고
0: 네.
1: 야 이거 재밌네.
0: 네.
1: 근데 갑자기 확 재규어가 네. 나타나.
0: 어...
1: 에, 자동차 재규어 아닙니다.
0: 네.
1: 숲속의 재규어 확 나타나는 거야. 달의 여신이 깜짝 놀라지. 야 이거 뭐야 못 보던 건데 어떡하지? 재규어가 공격하려는 순간

0: 한 남자가 네. 활을 쏴서 그들을 어. 구해줘요.
1: 네.
0: 이야. 근데 이분은 이 여인들이 달의 여신인 걸 모르고 구해준 거죠.
1: 네.
0: 그냥 위험하니까.
1: 네.
0: 그리고 그냥 쿨하게 돌아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달의 여신이 아 달로 간 다음에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보답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다음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식물 하나 줄게. 식물.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니까 뭐지? 그리고 깨면서 나가보니
1: 네.
0: 앞 집 앞에 푸른 식물이 처음 보는 자란 식물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달이 그 잎을 말려서 마셔라.
1: 아.
0: 그게 바로 예르바 마테.
1: 아.
0: 그게 뜻이 뭐냐? 이분들에게 마테 음료는 단순히 음료수가 아니라
1: 네.
0: 우정, 환대, 아. 감사의 네. 표정, 표현 아. 이런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남미에서는 마테차를 혼자 마시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돌려 마시는 그게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1: 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 마테차가 감귤나무과의 그 잎을
0: 약간 그
1: 먹는 거래요.
0: 그 주마가 그 완전 감귤잎 같은. 네네네. 마테 마테.
1: 마테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0: 근데 이거는 일단 네. 같이 돌려 먹는 문화가 있어요. 혼자
1: 돌려 먹자. 먹어야 돼.
0: 돌려 먹어야 돼.
1: 혼자 먹으면 안 돼. 돌려 먹어야 돼.
0: 같이 먹어야 돼. 내가 마시면 그 사람 다음 사람에 주고 다음 사람 것도 마시고.
1: 아 계속 입대고요?
0: 그렇죠. 그 문화가
1: 간접 키스고 좀 불결하다.
0: 우리나라도요. 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네.
0: 그 술자리 술잔 돌리는 문화가 엄청났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0: 그래.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S 그룹 다닐 때인데
1: 네.
0: 메르스가 딱 생기면서
1: 네.
0: 정부에서 그때 박통 때인데
1: 네.
0: 이게 나와요.
1: 네.
0: 저거 잔 돌리지 말라고 회식할 때.
1: 아
0: 그때부터 회식에서
1: 검사 나와요?
0: 아니요, 그 이제
1: 캠페인을 했다 이거죠.
0: 캠페인 한 거죠. 그 이제 사내에서도 그게 법규 나와가지고 네. 회식 문화에서 바꾸자 해서 잔 돌리지 말아라.
1: 예.
0: 그러면서 잔은 안 돌리지만 1대1로 주고받는 건 계속했죠. 뭐 윗분들 있으면 이렇게 잔 서로 네. 한 잔 받게 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뭐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거기까지 없어진 거지.
1: 아니 그러면서 옛날에는 생각해봐요. 정말 찌개 하나 있으면 숟가락 다 넣고 먹었는데.
0: 그치 한국 있을 때는 그랬죠. 그냥 다
1: 언젠가부터인가 각자 떠먹잖아요.
0: 덜어 먹는 거. 그쵸?
1: 그게 완전히 돼서 뭐.
0: 근데 그것도 약간 플러팅이 되더라고요.
1: 왜요?
0: 그 큰 거 말고 막 둘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고 나면 찌개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1: 네.
0: 큰 거 말고 그런 거를 사실 덜어 먹기 양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근데 보통 이제 만약에 제가 뉴욕 씨랑 썸이에요.
1: 네.
0: 아주 여자친구 아니야. 네, 썸인데. 보통 남자 매너 있게
1: 네.
0: 덜어먹는 거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덜어서 여성분을 챙겨드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1: 그죠?
0: 왜냐면 선뜻 숟가락 넣을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근데 그때 여자분이 딱 이 한마디 얹는 거지. 덜려고 할 때 저 이거 그냥 같이 떠먹어도 괜찮죠? 그러면 남자 이러죠. 저 병 있는 사람 아닙니다. 괜찮아요.
1: 아우 싫어.
0: 어?
1: 아니.
0: 아니 그러면
1: 뽀뽀한 사람이면 같이 먹어도 되는데.
0: 그게 그 얘기거죠.
1: 뽀뽀하는 사람. 아 뽀뽀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0: 우린 뽀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1: 아 그렇구나.
0: 인디렉틀리 우리가 이걸 같이 먹는다는 건 뭐다? 먹고 난 다음에 뽀뽀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하면은
1: 안 돼.
0: 가는 겁니다.
1: 싫어.
0: 플러팅 기술.
1: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막 둘이 숟가락으로 거 안에서 막
0: 서로 막
1: 싸우는 거 아니야? 막
0: 왜 싸매요?
1: 핫싸움 마시듯이. 아니 엉겨붙는 거지.
0: 여성분 숟가락을 딱 올려드려야지. 받쳐드려야지. 야.
1: 재밌다.
0: 남자도 그런 말 있어요. 진짜 막 고참이나 선배나 윗분들이 이거 뭐 그냥 같이 먹지 뭐 병 있는 사람 없잖아.
1: 그런 경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어 저기 됐는데 아 괜찮아요 미옥씨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냥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럼
0: 그게
1: 뭐야?
0: 좋아요 안 좋아요?
1: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 아니 왜 남의 먹는 걸 달라고 그래? 뭐 싫을 때도 있지.
0: 아니 근데 네,
1: 근데 그리고 관심 있는 남자 그러면
0: 그리고 다시 미옥씨가 먹어야 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1: 네.
0: 예를 들어 미옥씨가 다 먹었어. 근데 조금 남았어.
1: 응.
0: 근데 어 저 좀 맛봐도 돼요? 그래서 먹던 거를 딱 먹으면 되게 남자다워 보이지 않아요? 약간
1: 아 그지 같지 뭐 남자 같아 남자 뭐 너 그지야?
0: 아 그지 같아? 아 미안해요. 아 우리 남자는 또 이때 먹어줘야 약간 남성스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제가 왜냐면
1: 약간 호의를 보이는 거죠. 나는 너가 먹던 것도 먹는다.
0: 책으로 연애를 배운 놈이라.
1: 뭐?
0: 책으로 연애를 배운 녀석이라. 책으로. 어. 아,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모태솔로들은 책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농담한 거예요.
1: 아, 그게 북에 다 있구나.
0: 아, 없어요. 없는데 제가
1: 만드셨어.
0: 하나가 있어요.
1: 쓰셨어 책을.
0: 아, 책을 써야죠. 와이프를 사귈 때 처음에 사귀기 딱 시작할 때
1: 네.
0: 제가 그때 어디서 논술인가를 봤는데.
1: 네.
0: 남녀간의 뭐 스킨십과 애정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여성이 먹고 남긴 밥을 남자가 먹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난 그때까지 그게 상상이 안 갔는데
1: 네.
0: 그래? 테스트를 해보려고.
1: 그래?
0: 잘 생각해보세요. 제 와이프가 이제 밥을, 여자분은 밥 한 공기를 잘 못 먹을 때가 있죠. 뭐 다 드셔도 되는데 그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난 남자 먹었는데 부족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지만 난 배가 불러도 딱 여자 와이프 남겨서 어 그거 다 먹은 거요? 그럼 어 왜요? 그거 나 줄래? 내가 먼저 먹을게. 딱 그리고
1: 아 그렇지 그렇지.
0: 그걸 그러나, 딱 먹으면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 사귈 때 밥을 먹을 때 항상 그 와이프가 남긴 밥을 항상 제가 먹었어요. 식당 가면 진짜로.
1: 아니 그래서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사랑스럽구나. 근데 이름이 우리 집 맨날 캐리.
0: 해피 쪽 뭐 이런.
1: 아 그 좋은 생각이다.
0: 아 근데 그런 게 있대요.
1: 어 그래서.
0: 그래서. 그 마태차는 그런 거고요. 같이 마시는 거고요. 얘기가 되게 말려 갔다. 네. 빨리 갈게요.
1: 네.
0: 호주. 호주는 별거 없어요. 근데 무지개 뱀이라고 있어요. 레인보우 서펀트라고 무지개인데 뱀이야.
1: 네.
0: 이게 아주 옛날 산도 강도 호수도 아무도 없는 그냥 호주 그냥 큰 땅인데 갑자기 큰 무지개 뱀이 땅 속에서 확 나왔대요.
1: 네.
0: 그러면서 이 뱀이 움직이는 거예요. 촥 땅에 다리가 없으니까 쓱 움직일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뱀이 워낙 커서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모습에 따라 땅의 모습이 바뀌었대요. 지나가면 거기가 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돼서 골짜기가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1: 네.
0: 그래서 옆에 있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호주 분들은 이 무지개 뱀이란 전설적인 존재를
1: 네.
0: 자기네 땅을 만들었던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1: 네.
0: 생각한다고 합니다.
1: 아, 호주는 레인보우 스네이크?
0: 네. 레인보우 스네이크 아니고 스펀트라고 그래요. 네.
1: 무지개 뱀.
0: 근데 뭐 호주는 워낙에 야생 동물이 너무 많아서
1: 희한한 동물들이 많잖아.
0: 거기는 야 그 뭐 사람 반 야생 동물 반 너무 무서운 데라.
1: 코알라.
0: 코알라는 귀엽잖아요.
1: 지난번 불났을 때 얼마나 슬프던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0: 그 보셨구나.
1: 네.
0: 그 코알라 매달.
1: 코알라는 제가 별명이 코알라예요.
0: 왜요? 알라요? 그냥 코알라요?
1: 아니요.
0: 그냥 알라 아니야 알라.
1: 하도 잘 자서 하도 졸아서 맨날 먹고 자서.
0: 그 귀엽다 별명.
1: 근데 캥거루. 네. 캥거루 애는 대단하지 않아요?
0: 왜요?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권투를 잘해? 걔네들 막 하는
0: 상체 보였어요? 막 와 막 근육이 장난 아니야.
1: 아 그리고 어떻게 아기를 배에다
0: 놓고? 배에다 놓고 맞아 신기해 신기해.
1: 아 불나서 캥거루도 너무 피해를 입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호주는 언제 가보나?
0: 한번 가긴 가야 되겠죠? 오페라 하우스 한번 가서.
1: 아유, 가면 가면 비행기 타는 게 이렇게 되게 그 온난화 그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돈도 들고 뭐 그냥
0: 수용하세요.
1: 그냥 이제 그냥 체험 간접 체험 그거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아 VR로
1: 그런 걸로 이제
0: 아, 또 그래도 이게 또 대자연의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1: 뉴질랜드 아는 언니 있는데
0: 뉴질랜드랑은 또 다르잖아요.
1: 네. 그렇죠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이 있지. 후니 씨가 해주면 갔다 올게요.
0: 뭘요?
1: 뉴질랜드.
0: 뉴질랜드? 그 디질랜드 아시죠? 디질랜드.
1: 디질랜드랑 뉴질랜드랑
0: 같은 랜드입니다. 그래. 우리 앙꼬님 아 인사해 주셨는데 앙꼬님 지금 파김치 하신대요. 아 파김치
1: 파파파.
0: 하고 아점을 하신다고?
1: 아난
0: 파김치를 만드신다는 줄 알았네.
1: 그래서 파파파 해주셨어요. 아, 차차차랑 세트네요.
0: 파김치 만드신 거 좀 주세요 그러고 했더만
1: 파김치 너무 맛있죠.
0: 파김치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더라.
1: 너무 맛있어.
0: 저는 파김치를 먹어본 지 몇 년 안 됐어요.
1: 어 진짜요? 네,
0: 평소에
1: 왜?
0: 못 먹었어요.
1: 어? 진짜?
0: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1: 우리 아르헨티나 있으니까 탱고로 가볼까요?
0: 아 좋죠.
1: 아 진짜 탱고 하면 바로 아스토 피아졸라에.

0: 탱고의 거장 아스토피아 졸라의 리베르 탱고 바로 요요마의 첼로 연주를 함께 합니다.
1: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겔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2: 세븐디아스 타이어.
1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호,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AM1650 라디오 서울. 오늘 아주 멋쟁이 우리 게스트분 가운데서 가장 멋쟁이 분이 오셨습니다.
1: 그렇죠.
0: 여름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2: 엄청 힘들었습니다.
0: 네, 진짜 세트로 양복을 입으셔서 조끼에다가 오늘도 너무 멋진 댄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유. 교통사고 상해 전문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2: 반갑습니다.
3: 진짜 언제 뵈어도 정말 댄디하고 네. 정말 수트의 뭐 최고.
0: 야. 네.
2: 감사합니다. 그, 칭찬해 주셔서. 아니, 그
0: 최고의 패셔니스타예요.
3: 네, 킹스맨에 나오는 약간 그런 수트 모양이
0: 근데 나는데. 옆에서 와이프께서 이렇게 챙겨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고르세요?
2: 아, 거의 제가 합니다. 이거는.
0: 와, 진짜.
3: 근데 수트랑 타이랑 항상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0: 진짜.
3: 네, 너무 멋있으신데.
2: 네,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제가 좀 컬러링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0: 그거는.
2: 그런데 이제 뭐 보편적인 이렇게 네. 옐로우나 네이비 수트는 네. 간단하고 심플하니까 제가 매치를 할 수 있죠.
0: 아니 네. 한여름에도 그렇게 풀로 조끼까지 베스트까지 챙겨 입는 분은 저는 못 뵀어요. 그만큼 정석이셔.
2: 야, 야.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또 다행히 네. 사무실에서는 AC가 빵빵하게 나와서
0: 네.
3: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하워드 김 네.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바로
3: 네, 바로 여기 그 3731 윌셔 블루버드 여기 그 체이슨에 있는 윌셔하고
0: 네.
3: 네. 그 웨스턴 거쪽에 있는데요.
0: 8층이에요.
3: 세라노 네. 8층에 있으시고요. 전화번호는 213-977-9900번 213-977-9900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 많으시면 우리 변호사님께 상담을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네.
3: 변호사님 그 지금까지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또 하다가 좀 시간이 없으면서 좀 마무리 좀 급하게 마무리된 그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0: 네.
2: 그렇죠.
3: 디스커버리 뭐 이런 내용을 좀 저희가 좀 많이 그렇죠. 네. 중요하잖아요.
2: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소송을 시작하면은 이제 제인 긴 파트 네. 네. 부분이 아 제가 디스커버리
3: 네.
2: 발견하라 이 상황에서 이 네. 프로시저에서
3: 네.
2: 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증거물을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네. 증거물을 교환해야 되고
3: 그렇죠.
2: 네. 교환 안 하고 숨기면은
3: 절대 안 되죠.
2: 안 되죠.
3: 채택이 안 되니까.
2: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소송 을 하실 때 뭘 숨기려고 하시는 마음을 버리시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고요.
0: 네. 네,
2: 그리고 이제 증거물 채택이라는 게 네. 디스커버리 때는
0: 네.
2: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it's relaxed. 그래? 왜냐하면 이건 발견하라는 거기 때문에
3: 네. 네.
2: 그렇다면 hearsay exception이나 hearsay exception 같은 재판 갈 때 사용하는 거지 이 디스커버리 상황에서는 그게 특별히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물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도중에
3: 네.
2: 찾아서 그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판 가서 사용할 수 있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
3: 네.
2: 디스커버리라는 겁니다.
3: 네네네.
2: 네, 그래서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 말씀드린 그 hearsay,
3: 네. 예.
2: 네, hear. 두 월드를 갖다가 hear 그다음에 say 그거 듣고 말하는 거.
0: 아, 네.
2: 그래서
0: 듣고
2: 말하는 거. 예, 그래서 그거는 법적에 법원에 가서 증언하실 때 hearsay를 사용하시면은
0: 네.
2: 기각된다 그러셨죠.
3: 그렇죠. 네.
2: 예, 그런데 이제 그 hearsay의 말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기 나한테 뭐 네. 네, 저기 방문했을 때 상담하러 네. 갔을 때 나한테 말한 말은
0: 네.
2: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증인으로서 법원 법정에서는 재판
3: 네.
2: 도중에는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나 state of mind나 그거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3: 네.
2: 그렇게 사용을 하는 법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0: 아,
3: 네.
2: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0: 네.
2: party omission이라고 이제 당사자 소송들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3: 네.
2: 당사자들이 바깥에서 말을 한 말은 법원 아니고 바깥에서 말한 말은 증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 상대방 제가 피고인이면은
3: 네.
2: 상대방 원고가 말을 한 거에 나한테 말한 걸 대해서
3: 네.
2: 그 법원에 가서 아, 그 사람은 그때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네.
2: 하면은 그거는 hearsay exception이 돼요.
3: 오.
2: 그래서 증거물로 채택은 돼요.
0: 네.
2: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에 따지게 되면은
0: 오.
2: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우선 authenticity라고 뭐 다큐멘 같은 거는 is it authentic? 그러면 그게 이거 authentic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증거물 채택되냐? Not so fast. 이거는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 어려워.
2: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party admission이라고 당사자면은
0: 네.
2: 또 그 사람들이 hearsay지만 그거는 업메이트가 돼요. 혜택이 아니 그 채택이
3: 돼요.
2: 예. 네. 대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에게 말을 한 거를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3: 그렇죠.
2: 예.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빙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 이해가 되시죠?
3: 근데 그걸 어떻게 따져요?
0: 변호사 하면 하는 거 아니요.
3: 말씀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3: 그냥 막 때려서 잡아캐 이게 이게 제일 낫지. 그 어떻게 믿어요? 야, 그거 진실을 어떻게 가립니까 진짜.
2: 그렇죠. 와, 그래서 어렵다. 이 소송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을 알고 계시면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네, 네, 네. 이제 물어보실 때도 준비하실 때도 네. 조금이라도 네. 더 나은 포지션에서 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꼭 하나의 예, 그 Here's the exception 중에서 하나를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네. Business Record Exception이라 그래서 네. 예, 비즈니스에서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네. 만드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뭐 파는 회사들, 네. 뭐 원단 파시는 분들이 있지 네. 아니면 장난감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납품이 들어오잖아요.
3: 네.
2: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3: 네.
2: 그러면 이제 뭐 퀵브이나 뭐 네.
3: 뭔가 트랜잭션이 나오죠.
2: 그 스프레드시트나 해가지고 다 네. 엔터를 하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서류를 딱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딱 법원에 접수하려 그래요.
3: 네.
0: 네.
2: 그러면 접수하려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될까요? 안 되죠. 그게 힐세예요.
3: 그게 조작이 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2: 아, 왜, 그렇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0: 네.
2: 그거는 비즈니스 레코드 익셉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3: 네.
2: 누가 이 기록들을 만들었고 네. 어떻게 메인테인했고
3: 네.
2: 어떻게 모아두고 어떻게 네.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 거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0: 아...
2: 그렇죠?
3: 네.
2: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이제 특별히 비즈니스 작은 소송 하시는 분들들
3: 네.
2: 이제 AR 같은 것도 account receivable 같은 게 있는데
3: 네.
2: 그것들을 그냥 이거 안 받았어요 하고 딱 주는 게 아니라
0: 네.
2: 그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이거를 누가 first and foremost exception을 해당이 되려면 그 requirement들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number one
3: 네.
2: 이게 기록들이
0: 네.
2: in the normal regular course of business 그러니까 business 하는 도중에 만들어졌다
3: 네.
2: 그때 그리고 contemporaneous라는 말이 있는데
3: 네.
2: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0: 네.
2: 아주 그 가까운 시기에 이게 모든 게 만들어졌다
3: 예.
2: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메인테인 했냐 근데 요새는 다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북키퍼 같은 분들이 다 찍고 그러잖아요
3: 네네.
2: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그 증언을 하셔야 돼요
0: 아. 와.
2: 네. 주인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기록을 킵하시지 네. 않았기 때문에
0: 네. 네.
2: 그래서 custodian of record라는 또 말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시면서 비즈니스의 작은 소송이라도
3: 네.
2: 이게 꼭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류만 제가 저번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죠 저한테 서류 주시면
0: 네.
2: 그거는 하나의 서류지 아직까지 증거물이 아니다 증거물로 채택을 받으시려면 그
0: 네.
2: 단계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고
0: 네.
2: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2: 네.
0: 보니까요
2: 네.
0: 이 질문서
2: 네.
0: 어? 소환장 소피나 그죠
2: 네.
0: 소환장
2: 네.
0: 그리고 디포지션
2: 네.
0: 선서 증언 이런
2: 네.
0: 것들이 있는데
2: 네.
0: 이게 보니까 취업 면접과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2: 취업 면접에 우선 디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이 디스커버리 그 찾아내는 도구들이
0: 네.
2: 있어요 뭘
0: 네.
2: 찾아내는 이제 리튼이라고 서면으로 써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보내고
3: 네.
2: 그러면 30일 안에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려서 받아내요 저쪽 상대방 쪽에서
3: 예.
2: 내가 청구한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쓰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답변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피나라는 거 소환장을
3: 예.
2: 제3자한테 보내서 그것들을 컬렉트할 수가 있어요. 메디컬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한테 보내면 당사자가 카피가 있을지 몰라도
3: 예.
2: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2: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그 병원한테
3: 직접
2: 예, 아. 그 닥터들한테 직접 서피나를 보내요 소환장을
0: 네.
2: 그 기록들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
0: 네.
2: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deposition 선서 증언
3: 네.
2: 이제 이 deposition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이
0: 네.
2: deposition에서 아, 케이스가 잘 되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많이
0: 아.
2: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원고잖아요 사람이
0: 네.
2: 다쳐서 이제 청구를 하는데
3: 네.
2: 그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증언하는 그 내용을 듣고
3: 네.
2: 그분의 외모나 말하는 거나 신빙성이나 그런 걸 다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 데포지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데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인터뷰 네. 같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잡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year end 이미 취업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리뷰 받잖아요. 그럼 네. 리뷰에 대해서 인터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뷰할 때 우리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3: 그렇죠.
2: 네. 에, 준비를 잘 해야 되죠. 깔끔해야
3: 옷도
2: 되죠.
3: 옷도 잘 입어야 되고.
0: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잘 입고 나가더라고요.
2: 되도록이면 네. 너무 잘 입고 나오면 또 좀 이건 너무 페이크 같다 그러니까. 네.
0: 깔끔하게.
2: 네.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입으시고 네. 이제 선서 증언하실 때 말을 또박또박 네. 하시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라 인터뷰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제 생각이 저분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공격적이게 나올 때로 보이더라도 네. 생각이 바뀌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인터뷰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좋은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인터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선서 증언하실 때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딱딱한 어려운 이 네. 법적인 과정을 지나가실 때 네.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널베스하고 네, 네.
3: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그런데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막 널베스가 되는데 우리가 차라리 인터뷰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그
3: 조금은 낫죠. 마음이 네.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죠.
2: 네,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인터뷰를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냐? 아, 저 사람들이 질문할 것들을
3: 그렇죠. 예상을 해서.
2: 예상을 하셔서 네. 준비를 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기록 매력 내가 어디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 어디 어디가 아팠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야지 변호사한테 네. 상대방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아, 신빙성이 있고 기억도 잘하고 치료도 많이 잘 받았고 아, 정말 아팠구나. 아 그러면은 또 보상금 조금만 나겠대 도움이 된다 이거죠.
3: 네. 아, 제가 예전에 그 코트 한번 갔을 때 네. 약간 지금 변호사님처럼 약간 좀 오버했지만 항상 네. 오버 소스는 없으니까 네.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타이머에 딱 갔거든요. 네. 저를 패스라인 뽑아주시더라고 일로 오시라고 네. 다 줄 서 있는데 네. 근데 방 안으로 저를 근데 커피를 딱 줘요. 네. 그래서 케이스를 달래요. 네. 제 걸 딱 꺼냈죠. 네. 이게 뭐냐요? 네. 내 거다 했더니 네. 너 변호사 아니었어? 너 케이스 나 내 것 때문에 안 돼. 나가. 그 다시 주셨어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약간 에이. 깨끗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가방 가지고 딱 들고 가니까
0: 변호사인 줄 알고
3: 딱 해서 빨리 해준다고 딱 들어오시라고 막 해주놓고는 내 걸 내니까 바로 쫓겨나는. 야, 근데 판사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런 설명을 했죠. 딱 이렇게 갖고 아까 말했더니 너가 말하는 걸 보니까 신빙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가 얘기하는 게 준비를 잘 해왔구나.
2: 그렇죠.
3: 디스미스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쉽게 받은 거 이런 것도. 에이.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면접 본다는 마인드로 상대방 원래 면접 볼 때 막 상대 아이 컨택 어떤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2: 그렇죠. 네.
3: 그렇게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2: 네,
3: 그렇죠?
2: 저는 제 경험을 쭉 해보죠. 뒤돌아볼 때 아, 그 네. 인터뷰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은 그러니까 you can never make you never get a second chance for to make a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렇죠. 그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좀 뭐 네.
3: 깔끔하게
2: 입으시고 네. 머리도 그래도 단정하시고 메이크업도 조금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좀 정말요 이거는 정말 practical한 advice예요. 너무 막 조리 끼고 그러면 안 되고 단정하고 그 남자들은 그래도 네. 컬러 셔츠 입고 네. 되도록이면 네. 머리도 잘 하고 오시고 네. 세수도 하고 오시고 샤워도
3: 하고 그렇죠. 대부분 상대에 리스펙트니까 또
0: 아니 근데 법정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은 네. 여자분들이 지나친 메이크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땐 재판할 때는 네.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오시면은 네. 안 좋게 봐요.
0: 아, 네.
2: 그런 것들 제 네. 경험이에요. 이거는 네.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고 그리고 주위에는 절대 많이 안 하면
3: 액세서리 같은 것들
2: 액세서리 같은 거는 플래시하면은 벌써 그 사람 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네. 미국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3: 그렇죠, 그렇죠.
2: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기 네. 때문에 뭐 우리가 개방됐다,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래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라 그러는데 네. 법원에 가면 조금 더 틀려요 또. 거기는 더 신중하고 예, 법이라니까 네. 생각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렇죠. 줄이 서면서 받으면 어떨리 듯이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네. 자세히 잘하잖아요. 네. 판사님이 나오면 그냥 떨고
3: 그렇죠.
2: 예, 그런 듯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갈 때도 정장하고 조금 네. 더 성숙하고 성숙하게 네. 이제 프레젠트를 해야 되니까 네. 에,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네. 에, 플래시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3: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네. 팁입니다. 네. 네.
0: 뭐 얘기하다가 막 감정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죠.
2: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보고 raw emotion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도 어쩔 때는 전 좋게 봐요. 사람마다. 왜냐? 네.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것보다 너가 정말 sincere하라. 감정이 못 참아서 정말 아파서 눈물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그냥 펑펑펑 울어버리고 그러면 조금 더 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액터냐 액트레스냐 뭐 그럴 수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영화를 보듯이 그 재판이라는 하나의 연극 영화라고 제가 또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 이 배심원들의 감정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0: 눈물을 참으면서 웃는
3: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네. 이게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MVP의 그 프랙티스랑도 연결이 좀 돼요.
2: 네.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네. 본인이 연습하고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는 말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MVP.
0: 지난번에 네. 재밌는 얘기 주셨어요. MVP.
2: 네. 괜찮았죠.
0: 뭐였죠? 까먹었어.
2: 아 벌써 까먹었어요. 네.
3: 청취자분들 까먹으신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운동선수들 MVP 하면 Most Valuable Player이라고 그렇죠. 제일 최우수 선수상 네, 네. 그래서 그런 어워드를 받으면 굉장히 환호해주고 축하해주고 네. 영웅같이 받아주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이 네. MVP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 acronym 그걸 네. 영어로 말해서 MVP 그 영어로 말하면 원래 Most Valuable Player인데 저는 이 MVP를 약자로 바꿔가지고 네. 네, 제가 우리 MVP 삶을 사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네. number one M magnanimous 도량이 넓고 네.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상하고 하지만 네. 그건 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세게 나가고 이기더라도 그 다음에 도량이 넓어지는 거지 사람을 네. 집합치 않고 무시하지 않고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미국 영어 단어에서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그래서 magnanimous.
0: magnanimous.
3: 그 다음에 V는요?
2: V는 victory.
3: victory.
2: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victory를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듯이 magnanimous 같이 약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하더라도 victorious 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연습을 해야 된다. Practice. Always practice. 네. 언제든지 연습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그동안 1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속담과 명언과 여러 가지 말씀을 단축과 좀 듣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또 그 중에서 우리 혼희 씨랑 했을 때 제가 네. 그 벤저민 프랭클린 그 말 명언을 하나 말씀드렸었어요.
3: 네.
2: 공유해드렸잖아요. 네. There are only two certainties in life, 네. death and taxes. 네. 그때 우리 혼희 씨가 아우 그때 디프레싱하다 그러셨어요.
0: 인생에서 확실한 거는 단 두 네. 가지뿐이다. 그렇죠. 네. 죽음과 세금. 택스, 세금이다.
2: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벤저민 프랭클린 왜 이 말을 했냐는 그 컨텍스트 그때 상황에서는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merican Revolution, 영국에서 네. 독립하기 위해 때 그 독립이 시작한 게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사회, 그 상황, 그 사회적인 문제가 생각이 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생각을 늘 해보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 그렇죠.
2: 예, 아직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 못했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택스라는 걸 안 내면은 또 까먹을 갈 수도 있지만 네. 네. 네, 벌금은 물 수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택스도 제의도 받고 그러잖아요. 딜 흥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택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There are two certain things in life. Death and mistakes. 그래서 죽음과 세금이 아니고 죽음과 실수.
3: 예,
2: 그리고 네. 그 실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늘 해야 되는 거는 practice, 연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그동안 쫙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신 것처럼 always practice of law. 우리는 아. 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늘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든지.
0: 네.
3: 이거 마지막 네. 하신 말씀 오늘 two certain things in life, mistake 때 이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실수했을 때
0: 예. 네.
3: 미안하다.
0: 오!
3: 오늘 two certain things in life. 미스텍 and then 아, 야 프로사님 그랬어 그냥
0: 그런 진짜 우리 모두 실수하잖아요.
2: 아,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3: 아, 그렇게 또 응용해야죠.
2: 예 네, 알겠습니다.
3: 아, 네. 우리 프로사님 진짜 1년 동안 너무 네. 진짜 좋은
0: 말씀 주셔서
3: 너무너무
0: 많이 배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3: 전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아쉬워요.
0: 그러니까요. 언제 또 좀 네. 쉬시다가 또 오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많은 청취자분들 정말 우리 변호사님 팬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교통사고 상해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님
3: 네.
0: 213-977-9900 213-977-9900으로 네. 무료 상담해 주시니까요. 네.
3: 그 많은 그 팬들분들께서 이제 또 오늘 갑작스럽게 또
0: 네.
3: 듣기신 분도 계셨죠. 오늘 하월드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잠봉한 또 이렇게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0: 네.
3: 저희 방송을 조금 떠나셔야 되는데
0: 네.
3: 많은 초청자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0: 네.
3: 너무 팬들이 많으셨어요.
2: 아유, 정말요.
3: 덕분에 네. 법이라는 게 좀 편해졌다면 분도 되게 많고.
2: 아 그래서 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3: 네.
2: 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말씀 늘 드렸던 명언이나 속담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은 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서나 들리는 얘기예요. 제가 네. 말씀드렸죠. 법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 소송 과정을 통하고 이 법 과정을 통하면서 늘 사용했던 판사님들도 사용했던
0: 네.
2: 상대방 변호사들도 네. 사용했던 이게 다 우리 생활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0: 네.
2: 이 법 자체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고
3: 네.
2: 아니면 우리한테 칼로 날아올 수가 있고
0: 아,
2: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0: 네.
2: 아, 연습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굿모닝 차차차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옵니다.
1: 네. 네.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3: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3: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0: 의학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전직 프로가 네? 아니고 프로 미식축구.
1: 아, 프로.
0: 네. NFL. NFL. 네. 그 선수 중에 4명 중 1명이 퇴행성 뇌질환을
1: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0: 겪을 수 있대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너무
2: 몸으로 하면
0: 그러니까 몸으로 하지 말고
1: 4명 중에 한 분이요?
0: 네. 와. 부드러운 것만 몸으로 하고
1: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스카우트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0: 아, NFL. 진짜?
1: 왜냐면 딱 그 네.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머리 뇌가 안 좋겠는데.
0: 그러니까요. 권투 네. 같은 것도.
1: 권투도. 근데 이분들은 온몸을 쓰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분들은
0: 이거 그냥 그런 거야. 진짜.
1: 어떡하냐.
0: 건강이 최고예요.
1: 그럼요.
0: 자, 여러분 9월에 정말 건강할 수 있게 여러분 스케줄도 잘 짜보시고 네. 식단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1: 그렇죠. 몸 무리하지 마시고요.
0: 네. 네.
1: 이제 선선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좀 선선하게.
0: 살만해요. 네. 이제 좀 살았다, 그죠?
1: 그러니까요.
0: 우리 9월에 한번 열심히 달려봐요.
1: 좋습니다. 저희는 네. 또 내일 반가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탱자 미역이었고요.
1: 탱자 훈이었습니다.
0: 안녕.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이 제프리로 콜롬비아대 교수는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래요. 화는 빠르게 생성되는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심호흡 한두 번만으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드러낼 거면 효과적으로 드러내라. 불만을 꽁꽁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상대에게 무작정 털어놓는 것보다 불만을 갖게 만든 당사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단,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 때문에 화났잖아. 이런 식이 아니라 난 이런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1인칭 화법, 그러니까 나의 감정 전달법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글로 적는 게 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불만을 글로 정리해서 제출했을 때 상대가 불만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한다는군요. 당장 불평을 쏟아내는 건 쉽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화일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가지고 펜을 드는 게 낫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조니 미첼 자작곡입니다. Both Sides Now 함께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코다라는 영화에서 에밀리아 존스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도 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역시 원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니 미첼 노래 196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에요. 노래 한 곡에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철학의 의미를 담은 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가사와 멋진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이 리메이크 됐지만 그 시절 조니 미첼만큼의 잔잔한 파장을 재생한 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식 잘못 먹으면 또 배탈 나기도 하고 여름이라서 그런지 찬거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소갈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꾸 불평불만하게 되면 내가 손해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불평불만 한번 털어놓으면 속이 좀 나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뇌과학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불평불만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요.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성격으로 만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피님들은 뭐 화를 낸다거나 불평불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좀 더, 밝은 에너지로 9월 첫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네, 해피투게더 9월의 첫날 화사한 화요일이에요라고 적어주셨네요. 시간을 가져라, 효과적으로 드러내라, 1인칭 화법으로 나의 감정은 이래, 이런 나의 감정 전달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해라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글로 적어보는 거. 그러면 글로 적으면서 뭔가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피드백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불평불만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게 화가 났을 때는 쉽게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죠. 함께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조금은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0: 2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을 잃게 되면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의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셨어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1: 그럼요. 건강을 가장 이제 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하. 알고 계시지만
0: 맞아요.
1: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다가 정말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그땐 조금 늦은 감인데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네.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키셔야 되고 네.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거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0: 와,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헬스코리아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1: 그렇죠.
0: 아, 저는 그 마사지 체어가 너무 좋아요.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가격도 좋고 네. 어때요 요즘에? 저희, 반응 좋죠?
1: 저희 이제 마사지 체어의 명가인 헬스코리아의 네. 네. 대표죠. 대표 그라비티가 마사지 체어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상 없다.
0: 그러니까.
1: 최고다. 그리고 네.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그라비티 얘기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마사지 체어가 이제 별로 필요 없다라고 왜냐면 네. 이제 갖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더 건강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주변에서도 이제 자꾸 권하고 또 짐 댁에 놀러 가면 그라비티가 있어서 네. 자꾸 받아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달라 했는데 집에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뿐하고 우리가 마사지 받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사지도 그 전에 그분이 뭐 여기저기서 받아봤는데 그런 마사지 체어는 오히려 나한테 맞지 않는 마사지를 해줘서 네. 오히려 여기저기 막 더 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있었던 분이세요.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인 댁에 가셨다가 그 그라비티를 해보시고
0: 네.
1: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니까 또 가서 해보고 싶고 또 가서
0: 아 이왕이면 집에다 되고. 들여놔야지
1: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오히려 매장 와서 사실 때는 체험도 안 하시고 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0: 사셨구나.
1: 색상 디자인 네. 이런 거 보러 왔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게 들여놓고 나서 미안하더래요.
0: 왜요?
1: 몸에 내 몸에
0: 아 진작 찔리네요.
1: 미리 애를 좀 들여놨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그 지인댁에 가서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것과
0: 네.
1: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으면서 그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에브리데이 몸을 그라비티에 맡기고 나면 그냥 깊이 있게 숙면 취하면서 자고 그러고 네. 나면 다음날은 회복의 시간을 잘 보냈으니까 몸이 가뿐하고 그냥 활기차고 의욕 있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몸.
0: 그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끼셨네요.
1: 네. 그러니까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사시느라고 조금 네. 이제 리타이어는 안 하셨지만 그 나이대니까 준비하고 있는 나이였는데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젊어서는 진짜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또 이민
0: 네.
1: 생활하면서
0: 네, 네, 네,
1: 그리고 돈 벌고 이러느라고 살다 보니까 내 몸에 너무 소홀했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이렇게 네. 장만한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유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마사지 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헬스코리아에
0: 네.
1: 가셔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건강의 그 중요성은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0: 네.
1: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내 몸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가장 네. 소중한.
0: 맞습니다.
1: 네.
0: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1: 아무것도 못해요.
0: 정말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 이 마사지 체어에서 정말 편안하게 누리는
1: 네.
0: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뭉친 데는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0: 그라비티는 또 이름 그대로 무중력? 무중력 네네. 마사지 체어잖아요.
1: 이제 그 중력을 거스르는 예.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이제 받는데
0: 일반 마사지 체어하고 어떻게 달라요?
1: 요즘은 많이 따라했어요. 그라비티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완전히 젖혀져서 무중력 상태 정말 구름 위에서 받는
0: 네네.
1: 그런 마사지 체어를 만나보기가 좀 이제 힘들었는데 그라비티가 나온 지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문 또 다 따라 하더라고요. 저희 녹용홍삼도 저희가 이제 선호연기회에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좋으면 다 따라 하는데 또 거기에 헬스코리아는 또 선두적인 역할을 항상 하면서 또 의미가 있으니까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중력 상태에서 받게 되면 무게점들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마사지 효과가 가장 커요.
0: 아.
1: 그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마사지 체험하면 우리가 앉아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마사지를 받으면 그 마사지가 100% 전달이 잘 안 되고 효과를 거두는 면에서도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젖혀져서 마사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뭉쳐있는 근육이나 또 내 몸에 맞는 그런 마사지가 진짜 이 마사지도 누르는 힘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쫙 퍼지면서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0: 혈액순환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1: 그냥 막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그시 사람의 손맛으로 누르면서 지압하면서 문지르고 그리고 두드려주기 때문에 그 마사지 맛들이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나 메커니즘의 차이라고 하는데 헬스코리아의 뭐 8가지 모델 다 마사지 체어가 마사지 성능 면에서는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제 마사지 체어의 전문 그 퇴사가 이제 헬스코리아의 헬스코리아. H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심을 안 하시지만 또 나한테 맞는 마사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에는 가장 대중적인 거는 그라비티, 그렇지만 뭐 저희 카이로스 그리고 디바 마사지 체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트로이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보세요. 가보시고 제가 물론 이제 대표로 그라비티 말씀을 드리지만 한 곳에서 여러 가지 마사지 체어를 체험하면서 내 몸에 맞는 그 마사지 체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그 마사지 체어는 하루라도 늦게 들여놓는 게 정말 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고 나중에 그 망설이고 좀 이렇게 몰랐던 시간만큼 다들 그걸 후회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제서야 내가 헬스코리아에 왔을까? 정말 사람이 아프고 나면은요. 진짜 얼마나 그 후회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뭐 긴가민가 아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뭐, 난 타고난 게 있어.
0: 건강을 막. 지켜야 되잖아요.
1: 근데 우리가 또 소홀하게 되죠. 사람이다 보니까.
0: 그럼 건강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한번 사면 근데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마사지 체어 구입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따져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험만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라비티 마사지가 뭐 인기가 있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이 성능 마사지 그 맛이나 이 기능이나 또 디자인도 그렇다고
0: 디자인도
1: 해서
0: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 효과 최고고
1: 그리고 또 이 가격대에 발 종아리 이 부분이 그렇게 그 관리가 잘 되는 마사지 체어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종아리도 잘 주무는
1: 너무 시원해요.
0: 종아리 이 마사지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우리 건강에.
1: 종아리는 저희가 이제 제2의 심장이 발이다라고 하지만 그 발로 내려간 혈액이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인 발만큼 중요한 곳이요. 통로 역할을 하는 종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마사지 체어 없을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0: 빈병 똑같은 치치봉이네요. 병 맥주병.
1: 막 이렇게 알이 이렇게 베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문질러주고 막 그리고 손으로 계속 주물르고 있고 뭐 예전에는 그 부분만 관리하는 것 굉장히 비싼 가격에 뭐 세븐 무슨 라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발 마사지기들도 있긴 한데 저희 헬스코리아가 발 마사지기들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마사지 체어 전에 이제 발 마사지기부터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발 마사지기를 만든 기술 노하우가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성능 기능, 어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마사지 프로 지압사의 손맛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게 저희가 오랫동안 이 마사지 체어를 취급을 네. 해왔고 저희 자체 브랜드로는 이제 그라비티가 1호라고 했지만 네. 얘가 시작으로 한 게 이제 6년이 넘었어요.
0: 아,
1: 그리고 헬스코리아는 뭐 19년이 됐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마사지 체어는 얘기하신 것처럼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이상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0: 네.
1: 믿을 수 있는 헬스코리아, 신뢰할 수 있는 헬스코리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네. AS까지 확실하고
0: 아하.
1: AS는 넘버원이다.
0: 네.
1: 뭐 다른 면에서도 넘버원이지만
0: 네.
1: 그러니까 AS 쓰라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예전에 이제 마사지 체어 사셨다가 수리도 못하고 이제 그냥 애물단지처럼 놓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이런저런 이유 뭐 이걸 따져도 헬스코리아 저걸 따져도 헬스코리아 이러면서 마사지 체어를 무조건 선택하려면 헬스코리아 가봐야 된다. 받아봐야 그렇죠.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0: 참 집 앞까지 또 무료 배송까지 해주시고
1: 네.
0: 예 그리고 3년 워런티 아 참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뭐죠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사실 이제
0: 아,
1: 안 올리고 계속 오다가
0: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 초에 이제 몇 개월 예. 전에 한번 이제 올리기는 했어요. 이제 왜냐면 방송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다 놀라신 게 뭐 작년부터 관세면 다들 아시잖아요.
0: 아니 관세에 비해서 네. 올랐다고 하는데
1: 원자재도 다 올랐고
0: 예.
1: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가 정말 그거는 진짜 그라비틴 솔직히 남는 거 없다라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대중적으로 이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판매 그 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모델이긴 그러니까 가격을 쭉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500불 올렸죠. 하지만 그 가격도 지금도 뭐 그 성능 그 마사지 체어는 뭐 한 3, 4,000불은 더 줘야 만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걸 너무 그럼요. 잘 알고 계시니까
0: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1: 네.
0: 그래도 월 100불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1: 저희가 무이자예요.
0: 그러니까 무이자. 무이자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 무이자 할부를 하다 보니까
0: 예.
1: 정말 제로예요. 그러니까
0: 아하.
1: 94불 플러스 택스.
0: 94불 플러스 택스로 48개월 무이자가
1: 네.
0: 가능하겠습니다.
1: 이건 정말 안
0: 예.
1: 하고 조금이라도 내일 오늘 아니고 내일로 미루시는 것만큼 후회하실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들여놓으시면 내가 마사지 체어 없었을 때 그라비티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0: 헉,
1: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십니다.
0: 하루라도 더 빨리
1: 네네.
0: 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가끔씩 해드리는데 신뢰할
1: 네.
0: 수 있는 기업 헬스코리아의 H솔루션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예,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저희 대표번호 213-385-1005번입니다.
0: 네. 1005번입니다.
1: 385-1005.
0: 1005. 자, 385가 들어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3을 산삼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저희 녹용홍삼.
0: 녹용홍삼.
1: 녹용홍삼.
0: 그러네요.
1: 지금 9월
0: 아,
1: 됐잖아요.
0: 385. 네,
1: 환절기라 녹용홍삼은 뭐 너무 사랑을 받아서.
0: 그쵸.
1: 네.
0: 385입니다. 385.
1: 네. 환절기 때 최고의 보약입니다.
0: 아, 녹용홍삼.
1: 소중한 몸에 들어가는 최고의 보약.
0: 그렇습니다. 자,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1: 네.
0: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48개월 이 할부가 가능해요. 무이자입니다. 월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집 앞까지 무료 배송. 3년 워런티.
1: 풀 워런티.
0: 여기에 또 선물이 있잖아요.
1: 저희요.
0: 안 주세요, 선물.
1: 이지바이크.
0: 어, 주시는 거죠?
1: 이지바이크 예.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0: 아,
1: 정말 이거는 딱 이번 주예요. 이번 주인데 갤러리아 몰, 그러니까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갤러리아 몰 1층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2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잖아요.
0: 네네.
1: 지금 이제 갤러리아 몰이 이번 주에 이제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헬스코리아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세일 그런
0: 아~
1: 행사와 함께 좀 더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지 체어를 구매하시면
0: 네.
1: 이지바이크 드리면서
0: 네.
1: 클라비스 목걸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클라비스 목걸이
0: 네. 건강 목걸인가요?
1: 건강 목걸이. 여기 통증 완화시키는
0: 네, 알아요,
1: 맞아요.
0: 알아요,
1: 마이크로
0: 알아요.
1: 커런트 네, 저주파가 이제
0: 네,
1: 방출이
0: 네.
1: 되면서 몸에 이렇게 차고 계시면 통증이 여기 어깨 목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네.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그런 아. 건강 목걸이죠. 요것도 근데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예. 그냥 어디서 샀냐고 주얼리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들 네. 찾는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저희가 지금 마사지 체어 구매 어떤 모델이 됐고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뭐 네. 디바가 됐든 어떤 체어가 됐든 그 외에도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모르지만 23385-1005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정말 다양한 행사 사은품들이 푸짐합니다. 요거는 좀 갤러리아 네. 그 몰에 있는 저희 1층, 2층 매장에서만 좀 혜택을 아, 볼 수 있는 요 일주일만 반짝 예.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진짜 좀 가보세요. 갤러리아 몰 다니다 하시면 많이들 마켓 가시다가
0: 저도 많이 가요.
1: 네, 들어가셔서 그냥 네. 뭐 어떤 행사가 있나 하면 아. 그럴 때 또 구매하시면 네. 또 건강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헬스코리아에서는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신다 그래도 진짜 집에 가서 아이고 뭐 이제 샀지 다 그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나한테 내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갤러리아 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프로모션인데 네. 네, 갤러리아 몰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뭐 디바 마사지 체어, 모든 마사지 체어에
1: 네, 해당이
0: 플러스
1: 되고요.
0: 이지바이크.
1: 네, 네.
0: 아 그라비티 마사지만 이지바이크 주시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이것도 실수하면 네. 안 됩니다.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지바이크 네. 예, 선물로 드리고요. 또 플러스 클라비스 목걸이, 건강 네. 목걸이까지 네, 네. 챙겨가실 수 있겠네요.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그냥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전화도 하시고 매장을 가세요.
0: 매장 가요.
1: 매장
0: 돼요.
1: 가서 마사지는 직접 받아보셔야
0: 맞아요,
1: 되고
0: 맞아요.
1: 눈 건강을 위한 그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같이 누리아이 하실 수 있고 뭐 가면 다양합니다. 이제 또 가을 되고 환절기 이제 네. 들어가면 녹용삼 뭐 아. 시음하실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네.
0: 아, 참
1: 가세요.
0: 감사해요.
1: 매장에 가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아, 참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네.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정말 많이 예, 도움이
1: 네.
0: 됐어요.
1: 네.
0: 아, 지난 시간에 누리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유튜브 댓글장에
1: 네.
0: 아, 컴퓨터를 많이 해서 눈이 너무 안 좋은데 네. 누리아이를 사셔놓으라고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1: 맞아요.
0: 그러니까 가신 다음에 유튜브 확인해 보니까 댓글에 적어주셨더라고요.
1: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정말 이게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시는데
0: 네네네.
1: 사용해보신 분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런 것처럼
0: 네.
1: 그렇다고 또 이거를 아예 시도도 아유 또 내가 습관 들면 안 돼 이러면서 안 하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0: 네,
1: 이거는
0: 맞아요.
1: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맛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0: 네.
1: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자 끝으로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드리면서
1: 네네.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지금 특별한 행사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0: 네.
1: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뭐 인바한칸 떡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직접 가시고 OTC 카드도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OTC 카드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종 쇼호스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7: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8: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7: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8: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1: 놓치지 마세요.
1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마사지 체어. 참 이 마사지 체어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면요, 컨디션이 한결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 종아리만 잘 풀어줘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 김광석 노래 들어봤습니다. 풍성하게 부풀린 금발머리, 모조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상, 예, 하면은 이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죠. 돌리 파튼이 생각이 나죠. 예, 이 돌리 파튼의 마지막 길 배웅은 조용하고 아주 소박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참 안타까웠거든요. 31일 미 연예 매체 이 페이지 6와 이 빌보드 등에 따르면 이 연예 매체 페이지 6와 이 빌보드 등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8일 테네시주 내쉬빌 우드론 추모공원에서 직계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한 비공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예, 돌리 파튼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스틸레토 하이힐을 신고 면 드레스를 입은 채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돌리 파튼이 본인의 장례식에서 연주되길 이 바란다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 그 돌리 파튼이 장례식 테마로 언급했던 자작곡인데요. Someday Out in the Country라는 음악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의 평화로운 시골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직접 돌리 파튼이 작사 작곡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이 Precious Memories라는 노래, 그녀가 남부 이 복음주의 전통에서 자라면서 가장 사랑한다고 밝힌 찬송가 중 하나로, 예, 추억과 영혼의 안식을 노래합니다. 이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조카 이 브라이너 스티버는 이 돌리는 아버지처럼 농부였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서 평생 무거운 인조 보석을 달고 살았으니 이제는 좀 푹신한 모카솜으로 채운 아름다운 침대에서 쉬고 싶다라면서 그렇게 예, 파튼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습니다. 파튼은 자신과 5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세상을 떠난 칼딘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묘소에는 돌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 사진과 결혼 날짜, 반지, 그림들이 새겨졌다고 하네요. 유언에 따라서 미 발표곡 My Placid History가 밤나무 상자에 보관됐고요. 이 곡은 돌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46년 1월 19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녀의 히트곡인 I Will Always Love You 대신에 오래된 찬송곡이 울려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음악이 바로 Precious Memories라는 음악이에요.

네, 알란 잭슨이 불러주는 Precious Memories 듣고 계십니다. 돌리 파튼은요, 자신의 장례식이 눈물바다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웃고 예, 음악을 즐기며 삶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웃음을 주는 유언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내 가발과 가부키 스타일의 메이크업은 완벽해야 한다.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위트 있는 농담을 던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밝고 화려한 아티스트로 기억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Sun is sinking. 하늘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0: 돌리 파튼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추억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파튼의 대표곡들이 역주행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1974년에 발표된 졸리는 이 빌보드 핫100에서 16위에 올랐고요. I Will Always Love You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의사, 한국 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룹 비지스의 팝 뮤지션 베리 깁이 1946년 오늘이 생일이네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 배우라고 하면 많은 배우들이 있겠지만 황정민 배우, 우리 황정민 배우님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박효신 씨, 아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박효신 씨도 1981년 오늘 태어난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정국도 오늘이 생일이에요. 1997년 오늘입니다. 와, 아미 팬들 뭐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자, 베리 깁. 베리 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전설적인 영국 아일랜드계 음악 그룹입니다. 비지스의 리더이자 메인 프로듀서, 또 싱어송라이터죠. 46년생이에요. 예, 고음의 독보적인 팔세토라고 하죠. 이 두성 가성, 팔세토 공법과 감각적인 멜로디 메이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1970년대 후반에 영화 Saturday Night Fever 이 영화 그 OST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디스코 열풍을 주도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또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 등 다른 거장 가수들에게도 빌보드 1위 곡을 선사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해요. 이 비틀즈, 팝 아티스트, 또 이 맥스 마틴과 더불어서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작곡가 중 한 명이자 이 기사자기를 수훈받은 음악적인 거장입니다. 이 동생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음반 발매와 음악 활동을 이어가면서 비지스의 그런 유산을 지켜내고 있지요. 베리 깁과 비지스의 삶과 음악을 다룬 작품들 많습니다. 공식 다큐멘터리 영화와 또 전기 영화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 The Bee Gees How Can Man a Broken Heart라는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다큐멘터리 영화, 이 비지스의 전설적인 형성기부터 글로벌 팝, 디스코 스타덤, 또 동생들의 비극적인 이별까지 전체 음악 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한 HBO 공식 다큐멘터리입니다. 유일한 생존 멤버인 베리 깁의 독점 인터뷰와 고인이 된 로빈, 또 모리스 깁, 아티스트들, 에릭 클랩튼, 노엘 갤러거 등의 인터뷰, 또 미공개 기록 영상이 대거 포함돼서 평단과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5: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멈추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배는 새로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바다를 향해 떠나야 한다. 네, 앵커는 닻을 내리지 않는다. 백지연의 책에 있는 짧은 글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구상에 70억의 인생이 있다면 성공의 정의도 70억 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어로서 내 성공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류처럼 흘러들 한마디 말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성공보다 감동의 대상이 되고 싶다. 참 멋진 말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 말이죠.

머말레이드 노래 듣고 계십니다. Reflections of My Life 2부 끝곡으로 띄워드렸어요. 구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9월의 첫날 새아침이에요 라는 예쁜 엽서 올려주셨네요. 니콜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멋진 한 달 열어가세요. 선선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0: 됐죠. 앵커는 닻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책에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요. 성공보다는 감동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 말도 참 가슴에 와닿는, 예, 울림을 주는 말이어서,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가 좀 꺾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오리온 바디샵. 예, 밖에서 항상 일하기 때문에 엄청 덥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엄청 더웠죠.
0: 예. 예,
1: 그래도 뭐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0: 네.
1: 손님 차를 더 잘 고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0: 네.
1: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0: 직접 이렇게 수리도 하시고 그러신 거죠?
1: 저는 직접 해요. 그러니까 그게
0: 네.

0: 옛날에 제가 남의 밑에서 이제 일을 할 때,
1: 네.
0: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사장도 오너도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이 많으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많지 않은 직원일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남의 밑에서 일할 때 그떤 느꼈던 그 고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할때 부를 때 호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는 이 다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거는 제가 지키고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8 to 5 시간에 일을 하지만 5시 넘어서 일 나갈 때는 그 친구하고 저는 내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아니죠. 같은 그 관계로 저는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지들이 이제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차도 고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라 그럴까? 저는 그게 좋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1: 직원과 스태프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0: 무척이
1: 좋으시네요.
0: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같아요.
1: 오랫동안 했나 봐요.
0: 그럼요. 저희라는 친구들이 다한 해는 한 25년 같이 일하니까.
1: 세상에, 세상에. 와, 거의 친구네요,
0: 그렇죠.
1: 진짜.
0: 일단 그렇죠.
1: 가족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직접 기술이 있으시니까요.
0: 예. 그래도 같이 뭐 차를 고칠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요.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야 이건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일을 하니까
1: 그러시군요.
0: 같이 일한 친구 그 친구는 젊은 우리 30대 때 왔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됐어요.
1: 어머나, 세상에.
0: 손녀가 태어났어요.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와, 진짜 가족이네요.
0: 그렇죠. 예.
1: 뭔가 지인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직원이었는데 그런.
0: 직원이었는데 예.
1: 와,
0: 그 이제
1: 참.
0: 그 친구 걔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제가 요번에 이제 제가 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시트 제가 이제 하나 또야 걱정하지 마. 너 그거 내가 하나 구해줄게 해서 이제 또 구해줄 거고.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더라고요.
1: 오리온 받으셔 사장님이기도 하시고.
0: 예.
1: 또, 그림에 대해서도 정말 일가견이 있으셔서.
0: 그림은 저번
1: 예.
0: 주에 반가운 게
1: 네.
0: 그한 분이 나이 드신 할머님이
1: 예.
0: 오셨는데 그분이 문을 두드리려 나오니까 왜 지나갈 때마다 왜 없네요. 갤러리에서 아 저는 어포인먼 온이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1: 네.
0: 오시더니만 작품을 보시면서 좋은 새로운 작품들이 많다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그림을 좀 많이 접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김태나, 홍정명 뭐 이런 좋은 작가,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있으니까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청사 이동식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옛날 그 어린
1: 와.
0: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뭐야 복덕방에서 장기 두는 모습, 걔그 아낙네가 그 아이 그 등에다가 이제 보쌈 이게 저 메고
1: 업고,
0: 업고
1: 예.
0: 이제 엿 같은 거 이거 파는 거 그런 장면을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보다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보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정말 구입을 해 가셨어요.
1: 그림을요?
0: 예, 근데
1: 오.
0: 저는 그분한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어디를 가도 어느 갤러리를 가도 어느 세미나를 가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림 가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해 준 분은 내가 처음 본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면서 다음에는 그림을 사실 일이 있으면은 꼭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나름대로
1: 확인하라.
0: 기본적인 원론적인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시고 그림을 사도록 하십시오.
1: 아니, 그분은 그림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0: 네네.
1: 그림을 잘 아는 분이시네요.
0: 아시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모르셨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는 갤러리에서 얼마에 어기면 얼마로 생각하시고 사신 분인데 그 갤러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갤러리 분이 어떤지 몰라도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사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많은
1: 항상
0: 도움이 됐다고.
1: 강조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0: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1: 중요하다.
0: 중요하죠. 그렇죠. 예.
1: 작품의 가치를
0: 그렇죠.
1: 예,
0: 명확하게
1: 확인하기
0: 알아야
1: 위해서는.
0: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뭘까요? 아, 르누아르라고 말씀하셨는데
0: 모네하고 우리 얘기 모네에게 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모네하고 가장 친한 친구.
1: 아, 오기스트 르누아르.
0: 르누아르. 예. 그리고 르누아르. 여인을 얘기하는데 모네하고 또 그 여인도 거의 똑같아요.
1: 어, 그런가요?
0: 성향이.
1: 성향이?
0: 예.
1: 여인을 보는 성향 아니면은 그의 삶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모네도 첫 번째 와이프가 있어 두 번째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아. 그죠? 사별을 하고.
1: 예예예. 예, 예, 예.
0: 근데 르누아르는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 여인과 사이 모델이었는데 사귄 사이에 아이까지 낳다가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1: 아하.
0: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내죠.
1: 아이구야.
0: 입양을 보내는데.
1: 네.
0: 나중에 그 또 자기가 사랑을 하게 돼요. 37살에. 아, 39살인가? 18살
1: 결혼했잖아요.
0: 18살 어린 여인도 만나서 모델을 네. 하고 재봉사했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또 하는데 이 여자가 또 옛날에 모네 알리스처럼
1: 네.
0: 집착력이나 이
1: 생활력이 강하고
0: 강한 여자예요.
1: 생활력이 강하다는 네. 말씀이세요.
0: 그러니까는 이 르누아르도 네. 1870년대에 이제 좀 그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딸 그 리즈하고 사이에 난 딸을
1: 네.
0: 입양을 보낸 딸을 계속 도와주거든요.
1: 어, 그래야죠.
0: 아, 근데 도와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1: 네.
0: 근데 그게 걸려요.
1: 부인한테.
0: 네, 두 번째 부인한테 아, 걸려요.
1: 네네. 몰랐었나 보죠?
0: 얘기를 일치 안 했죠.
1: 어.
0: 왜냐하면 자기 두 번째 와이프의 성격을 아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박살 나는 거야. 가정이 이제 풍지 박살 나는 거야.
1: 예.
0: 그래서 결국은
1: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친구가 서로 성향이
1: 비슷하네.
0: 비슷한 친구들이 예. 만나서.
1: 아.
0: 그 두 친구가 모여서 결국은 주축이 돼서 인상주의를 만들게 되지만
1: 네.
0: 또 르누아르는 또 모네는 인상주의 기법에서 서로 다른 장르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파이널리 모네가 그 수련을 할 때
1: 네, 네.
0: 수련을 할 때 그 모네는 어떤 쪽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추상주의 쪽으로 많이 흐름이 흘러가게 되고 르누아르는 마지막에는 어떤 계열로 가게 되냐면 표현주의 기법으로 흐르게 되죠.
1: 아하.
0: 재밌어요.
1: 그러네요. 그 르누아르가 남긴 그런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림이란 무조건 즐겁고 유쾌하며 예뻐야 한다.
0: 아.
1: 예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더군요.
0: 그렇죠.
1: 제가 찾아보니까.
0: 왜냐하면 그게
1: 작품들이 저는 다 아름답잖아요.
0: 그 르누아르 작품을 보려면은
1: 예.
0: 어딜 가시면 좋냐면요.
1: 네.
0: 여기서 가까이 있어요.
1: 어디예요?
0: 아, 그 비밀인데.
1: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0: 아,
1: 공개하셔야
0: 여기서
1: 됩니다.
0: 공개해야 돼요. 아, 이거
1: 그럼요,
0: 나만
1: 그럼요.
0: 알겠는데.
1: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근데 그게 예. 어디냐면요.
1: 네네네.
0: 그 파사데나에 있는 노얼튼 사이먼이에요.
1: 아, 파사데나에.
0: 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노얼튼 사이먼을 가면은 거기서 뭐 거기는 인상주의 작가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주의
1: 네.
0: 작품도 있지만.
1: 네.
0: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고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작품은 아무래도 노튼 사이먼보다는 게티 센터가 더 낫죠. 하지만
1: 네.
0: 르누아르의 작품은 우리가 생각한 르누아르의 작품은 행복을 주는 화가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여인의 그 아름다운
1: 대한,
0: 모습들.
1: 네. 누드 작품들도
0: 누드,
1: 많죠.
0: 르누아르는 누드 작품을 네. 그릴 때 두 가지 피어리드가 있어요.
1: 네.
0: 그 1880년 중반 이후와 그 전에 그 여인을 그릴 때 그 화풍은 좀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는데 그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그 뭐 이렇게 말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노튼 사이먼 가서 작품을 보면 와 정말 아름다워요.
1: 아름답더라고요.
0: 정말
1: 네.
0: 야 어떻게 색채를 여인의 누드의 모습을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색감을
1: 네.
0: 그 피부의 색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1: 핑크빛이면서도
0: 예.
1: 그 그 뭔가 굉장히 소프트해 보이고
0: 소프트한 미닝이 이제
1: 굉장히
0: 우리
1: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텔화 같은 느낌이
1: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드 하면은 굉장히 좀 퇴폐적이게 그쵸.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0: 전혀 아니죠.
1: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자연스럽고
0: 또 희한한 게 예. 르누아르는 네. 마네를 너무 좋아했어요. 르누아르와 모네도 마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1: 아, 그렇군요.
0: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 대한 영향을 네.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마네는 그 올림피아의 여인을 그릴 때 보면은 뭐 거칠게 그렸잖아요. 그 여자 여인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1: 르누아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0: 여인은
1: 네. 여자가 봐도 아름다워요.
0: 본인이 가장 사랑한 피사 네. 그 뭐 그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을 그리면서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여인을 아름답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초반에 그 르누아르가 모네하고 작품 활동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빛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그 르누아르는 빛의 영향을 받았을 때 모네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모네는 풍경을 그렸고
1: 네.
0: 풍경을 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경되는 그 공간이 무지하게 넓죠.
1: 네.
0: 근데 르누아르는 인물을 그려요. 그러니까 클로즈업된 상태죠, 그죠?
1: 네, 네.
0: 그러니까는 그 좀 그 미시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르누아르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의해서 시간마다 들어온 빛의 영향을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어떤 그 피사체에 대해 변화에 대한 걸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인물, 얼굴. 그래서 사람들 그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야유의 만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표정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모네는 풍경을 그린 거 보면 피사체 인물에 대한 그 디테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1: 자연적인
0: 그냥 거친
1: 자연.
0: 표현 하나 뜻 붓터치 하나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둘은 그 살았던 환경은 틀리죠. 어렸을 때 모네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그 까미유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그 어떤 그 격이 안 맞는다는
1: 네,
0: 그런 거에서 이제 반대로 해서
1: 했죠.
0: 이제 그 네.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으니까 힘들게 살았지만 이 르누아르는 자체는 정말 가난한 집안이에요. 노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1: 아하.
0: 그래서 12살에 공부를 우리 시점은 초등학교죠. 그죠? 초등학교
1: 네.
0: 졸업하기도 전에 그 뭐라고 그러나 도자기 만드는 공방에 들어가서 도자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 작업을 해요.
1: 네.
0: 그 작업을 하면서 그림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그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 내가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 자기의 가난을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극복을
1: 네.
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1: 이고요. 그렇군요.
0: 차곡차곡 모아서 예. 21살 때 샤를 글레르라는 그 당시에 그 고전주의 화가로서 유명한 화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살롱전에 아마 아카데믹한 화풍으로 그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 그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돼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지유를 만나고 보르네오가 바지유를 만나고 모네를 만나고 시슬리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인상주의를 만드는 그 원초적인 화가들이죠.
1: 네.
0: 그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거는 다 그 만의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보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기존의 어떤 그 아카데미풍한 그 그림을 배격을 하고 살롱전에 작품을 하니까 다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1: 네.
0: 배고프면서 이렇게 배를 쫄쫄 굶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1874년대 인상주의 전시회를 하면서 그때 인상주의 전시회는 아니지만 그 평론가들이 임프레셔니즘에 나오니까 인상주의를 비하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인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모네나 그 르누아드라 이런 사람들은 네. 인상주의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외강파로 들리길 좋아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르누아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자기 공방?
0: 네.
1: 거기에서 그 그림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는데 네. 그 컬러 색깔의 그 조화를 배합이라던가
0: 그렇죠.
1: 그런 게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제 도자기에서
1: 색깔을 그리는 쓰는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0: 아무래도 도자기에 그림 네. 그리는 게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1: 좋은 영향을 받았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인물화를 그릴 때 그 예. 르누아르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요.
1: 예.
0: 아주 그런데 세밀하게 그리는 편인데 그 모네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둘이 결혼한 서로 첫 여인을 만난 시기도 똑같아요. 1866년.
1: 아, 그렇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나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르누아르하고 모네를 보면서 느끼면서 네. 아 정말 중마고구나.
1: 그렇죠. 저는 그 르누아르 그그 네. 그 물론 뭐 모든 작품에서 그렇지만 그 색상이 유난히 아름답다.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 저는 그 놀튼 사이먼을 자주 가는데 전 멤버십을
1: 네.
0: 갖고 있으니까 놀튼 사이먼 자주
1: 사이먼.
0: 가는데
1: 네.
0: 거기 가면 제가 빼놓지 않고 르누아르 작품은 항상 저는 봤기 전 개인적으로 물론 거기에 만의 대표적인 그 작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저는 르누아르가 그린 그 누드나 아니면 인물화에 대한 그 색상의 그 화려함
1: 너무 아름다워요. 색상이.
0: 화려하지만
1: 예.
0: 속되어 보이진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주 우아하고 그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그림을 저 색감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1: 예. 품격이 느껴져요.
0: 네. 그런 품격이 예. 배로 쫄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1: 와 정말 신기하네요.
0: 대단한 거죠.
1: 네, 대단한
0: 그래서
1: 거죠.
0: 저는 요즘에 화가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진정한 화가들은 자기 삶에도
1: 불구하고
0: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네. 때 우리가 저번에 조선의 3대 기인화가 얘기할 때도 자기 세계에 미치잖아요. 그 미친 그치. 자기의 세계를 그림으로 다 온전히 표현을 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르누아르도 모네도 자기의 모든 삶을 미친 듯이 자기 그림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얘기할 때 지인들이 와서 그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뭐냐면 그림을 저는 가치로 얼마다 얼마로 따지지 않고
1: 네.
0: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작가의 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난 솔직히 많이 본다. 작가의 혼을 느껴진다고 하면 이 그림 정말 잘 그린 그림이다. 정말 좋은 그림이다. 같이 생각하지 말자.
1: 네.
0: 이게 뭐 100불짜리라도 이건 정말 훌륭한 그림이다. 단지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림 자체로 본다면 이 작품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혼을 다 쏟아서 그림을 그린
1: 아하.
0: 그림이다.
1: 르누아르 작품 중에 관장님은 어떤 네. 작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0: 저는 주로 그 누드화를 정말 좋아. 그 놀튼 사이먼 가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1: 예.
0: 양쪽 옆으로 벽에 소품이 한 8호 정도 사이즈. 요거보다 좀 더 클 거예요.
1: 네네.
0: 근데 두 점이 딱 있거든요. 하나는 누드화 옆으로 등 쪽으로 보인 누드와 한쪽은 그 얼굴 인물화인데 그 시기적으로는 틀리죠.
1: 네.
0: 한쪽은 앵그르풍이고 한쪽은 이제 그 모네하고 같이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고 한쪽은 1980년대 이후에 그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던 누드화가 변하는 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1880년 중반 이후에 좀 알려지면서 이태리 여행을 가요. 이태리 여행을 가면서 뭘 보냐면은 그 뭐 유명한 고전주의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그 누드화를 보게 돼요.
1: 네.
0: 너무 아름답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신고전주의는 아마 그 르누아르보다 한 60년, 70년 이전에 신고전주의라는 그 화풍이 다시 나오거든요. 신고전주의는 뭐냐면 그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너무 그 그 퇴폐적인 그 그림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가 옛것으로 돌아가자, 옛날 르네상 시대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하면서 신고전주의가 만들어지는데
1: 네네.
0: 그때 누드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신고전주의의 누드화에 대한 그, 그 매력에 빠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중에 그 르누알의 그 작품을 보면은 누드화가 풍만해요.
1: 그렇죠.
0: 옛날의 고전주의나 옛날의 네. 그림은 여인의 모습이 풍만하면 안 되거든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건 풍만해요. 근데 풍만한데
1: 근데 아름답죠.
0: 정말 아름답고 예. 아주 노블한 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손모습 저는 제일 먼저 가면 그 들어가자마자 그 작품을 봐요.
1: 아.
0: 제가 색감적으로는 저는 모네보다 르누알 작품이 더 정감이 가요.
1: 아, 더 좋아하시는군요. 예,
0: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네. 그 놀튼 사머니 아니라 게티 센터에서 인상주의 사실주의 작가들의 전시가 막내에서 네.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운이
1: 네.
0: 좋게도 저는 그때 가서 모네 그 양산된 여인도 까뮤를 그린 작품도 보고
1: 그 파라솔의 그렇죠, 여인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여인이 르누알의 그, 작품 아니에요?
0: 그렇죠. 아니요, 저
1: 파라솔
0: 모네의 작품이죠.
1: 모네의 작품이에요.
0: 그렇죠. 근데 거기서 르누알의 그 르누알은 후기에는 뭐냐면 그 류마티즘을 알아서 손가락을 잘 못 쓰게 돼요.
1: 네. 그러니까 관절염.
0: 관절염. 네, 그래서 관절염. 손에다가 붕대 갖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린 게 뭐냐면 정물화예요.
1: 정물화예요.
0: 장미꽃 뭐 이런 것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왜 정물을 장미를 이런 식으로 그렸지 여기 의아했었어요. 그 사람이 관절염 알아서 이렇다는 걸 전혀
1: 굉장히
0: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제가 이 작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했는데
1: 네.
0: 역시 그림은 우리가 어디 누구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그냥 무작정 전시회장 가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바이오를 이력을 우리는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렇군요.
0: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쉽게 우리 고흐 같은 게 저는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르누아르하고 저는 약간 매칭을 좀 해보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르누아르 작품 하면은 그 갈레트의 무도회?
0: 네.
1: 예, 그 작품이 아주 저는 좋더라고요.
0: 기가 막히죠.
1: 생동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림에서 이런 네. 느낌이 나지?
0: 거기 생동감 들고... 보면서 뭐냐면
1: 예,
0: 인물을 한번 보세요.
1: 인물
0: 기가 막혀요.
1: 딱 찍어놨어요.
0: 그거를 크게 예. 확대해서 보면 인물들이 정말 생생해요. 그
1: 그러니까.
0: 연지꽃이 바르듯이 그냥 화사한 얼굴 표정. 근데 빛이 들어오면서
1: 네.
0: 빛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에 가려지면
1: 그런 것까지 빛이
0: 그렇죠.
1: 했더라고요.
0: 뭐 물방울이 네. 생, 그 방울방울 그림이 예, 예. 그림자가 그런 것까지 다 묘사를
1: 디테일하게.
0: 했어요.
1: 디테일 묘사했는데 굉장히 섬세한 화가다.
0: 예, 특히
1: 들어요.
0: 이 사람은 인물에 집중을 해서 그렸거든요.
1: 아.
0: 근데 아마 모네라면은 그렇게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근데 저는 예. 왜 고흐 얘기를 느닷없이 얘기했냐면.
1: 예예예. 예, 예.
0: 고흐도 정말 배고픈 화가였거든요.
1: 그렇죠.
0: 정말 고통스럽게 네. 결국 그 사람은 자살을 하잖아요. 이 나중에 요한나에 의해서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지만
1: 네네.
0: 그 고흐도 작품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생애 작품 딱 한 점밖에 안 팔렸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화가는 저는 고흐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도 르누아르나 모네는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고흐는 딱 한 점밖에 안 팔렸는데 고흐의 작품은 다 슬프고 이런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색감 자체가 그래.
1: 르누아르 거?
0: 아니요. 저
1: 고흐가.
0: 고흐
1: 작품이요.
0: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흐는 내가 지금은 이런 현 환경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는 내 그림은 빛을 발할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죠.
1: 네.
0: 근데 르누아르와 모네도 정말 힘들게 살지만 자기 작품은 모네 작품에서 르누아르 작품에서 어두운 그림 보셨나요?
1: 없어요.
0: 없죠.
1: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0: 그렇죠.
1: 아, 참 행복하다.
0: 말로 표현. 네, 야,
1: 편안하다.
0: 사람이 어떻게
1: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0: 이런 색감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1: 그러니까 하는. 살아있는 생동감?
0: 그렇죠.
1: 이런 거를 느끼게 돼서 저는 르누아르 작품을 좋아합니다.
0: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맞아요. 역시 대가구나.
1: 네.
0: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놀튼 사이먼을 가든 게이트 센터를 가든 항상 저는 뭐 추상 작품보다는
1: 네.
0: 인상주의 작가 작품들을 많이 봐요.
1: 네.
0: 근데 작품을 보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작가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의 그 삶, 삶이 어땠는가.
1: 네.
0: 중요하죠.
1: 그런데요. 아니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0: 네?
1: 지금 시간이 오버됐어요.
0: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1: 자, 오늘 이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과 르누아르의 이런 뭐 친구들 지인들 그 작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0: 할 얘기 너무 많은데
1: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파사데나의 놀튼 사이먼에 가면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0: 있어요.
1: 예.
0: 아, 르누아르의
1: 좋은 정보입니다.
0: 예.
1: 그 말년에 손가락이 이렇게 굽는
0: 예.
1: 그
0: 관절염,
1: 관절염 예.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여전히 많이 그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0: 그쵸. 그 정우라에서는 예. 그 디테일한 면은 없. 지만 색감에 대해서 색감은
1: 네.
0: 변함이 없더라고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1: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0: 감사합니다.
1: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1: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끝이 없으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5: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4: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5: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자기 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인격이 좋지 못한, 예, 인격이 좋지 못한 여자네요. 이 말씀, 그러게 말이에요. 예, 르누아르의 부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인이 뭐 이게 들키고 나서 그 첫 여인과의 그 사이에서 낳은 딸? 딸을 몰래 이제 르누아르가 도와주고 보살펴 줬는데 이제 그게 발각되자 뭐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딸인데 내가 살펴줘야지. 아, 참. 그 리즈 트레오, 예, 트레오라는 여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평생의 반려자가 그 아내가 샤리고라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뭐 둘째 아들 장 르누아르가 훗날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네, 그 화가 르누아르가 말년에 이제 손가락이 굽어지는 지독한 그런 통증 속에서도 붓을 손목에 묶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고통을 참으면서 그림을 그리냐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라고요. In the stars.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말 예, 제 가슴에도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이 만나신 작은 기쁨들 또 스쳐간 말들 미소들이 고단함은 씻어내주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런 색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BTS 전국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어요. 다이너마이트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억 달러 규모 백악관 이 볼룸 건설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던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다수의 대법관은 익명의 의견서를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충분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정부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스키드로우 지역의 노숙자 등 주민에게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불법으로 투표를 등록시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형량이 선고됩니다. 마리나 델레이에 거주하는 브렌다 리 브라운 암스트롱은 주민 발의한 서명 수집가로 일하면서 이 투표 등록의 대가로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월요일 연방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프로포지션 40를 둘러싼 천문학적 머니게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TV와 디지털 화면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짜리 반대 광고에는 케빈 뉴섬 주지사는 물론 차기 주지사 후보인 하비에르 베세라와 스티브 힐튼까지 등장합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반대 진영은 선거일까지 TV와 디지털 광고에만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쏟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의 로버르토 모레노 감독이 부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9년 스페인 대표팀 임시감독을 지낸 뒤 모나코 또 그라나다를 거쳐 지난해까지 러시아 소치를 지휘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동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열대성 폭풍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번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 남가주 해안과 내륙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기상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 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성 저기압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상 예측 모델에 따라 남가주 해안에 근접할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해당 열대성 시스템이 남가주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레이버데이 연휴 동안 강한 폭우압 강풍 그리고 높은 파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연휴 기간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네, 요요미와 박시원의 노래입니다. 나는 너 좋아.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9월 첫날입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또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화요일이 가장 지치는 날이다. 그런데요, 오늘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자, 어떻게 보면 숨가쁘게 달려왔던 금요일을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 일주일 중에서 제일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쉬고 나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월요일을 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여유로울 수 있는 날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지금 오후 3시가 여러분께는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정도면요, 하루 중에서 조금 숨을 고르고 괜찮죠? 숨 고른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좀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화요일 방송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요일 순서 첫 곡으로 김현식의 골목길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골목길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도 골목길을 돌아돌아서 괜 끝집이었어요. 물론 가로등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혼자 다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혼자 갈 때면 막 뛰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또 어떤 때는 골목길 들어보면 삼삼오 동네 그 친구들이나 형들이 모여 있게 되고 괜히 뭐 좀 괴롭히면 당하지 않을까 그런 그거였었고 항상 그 전봇대에 있는 아주 낡은 가로등 불빛이 있어.

아이고, 순철님 변함없이 들어줬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인사하시고. 요새는 앞뒤로 정신없이 바빠요. 저희 게시판도 바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톡도 바쁘고, 굉장히 바쁩니다. 비비아님도 잘 계시고, 로라님도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방송 시간에는 시간을 맞추실 수가 없는데, 그냥 사정없이 뭐랄까요, 저희 그 카카오톡에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고, 항상 보면 우리 통계님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을 굉장히 즐감하면서 보내는, 그런 즐거운 나날들 보내는 거 너무 반갑습니다. 자, 김현식의 골목길을 들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으로 누구 없어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안녕하세요. 네, 9월에도 더 많은 애청자가 힐링하는 우리 라친이 되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한 달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에 피로함을 오셔서 좀 충분하게 쉬고 갈수 있도록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건강 찾으셔서 매일 들어오시라고 우리 순철님이 안부도 묻고, 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즐감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게시판이 됐던 카카오 창이 됐건, 누가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물론, 비비안님 같은 경우도 지인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우리 라친만의 공간에서 만나는 우리 벗, 친구들의 이 안부와 이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TK님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조금 덜 들어오시고 불편하시지만 항상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디오는 내 친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욕심도 부려보게 됩니다. 예. 자, 노래들을 듣고 나면 거기에 얽힌 추억들을 또 말해주시고 그것이 저희 라디오 친구에서 지향하는 바로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시원한 노래 한곡 함께 하겠습니다. H님 듣고 계시죠?

네, 가스바의 여인 윤리상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통계님께서 진짜 좋아했던 노래라고, 알청님 멋진 춤과 들으면 신날 것 같다고, 자 이렇게들 참 총곡을 해주시고 또 어떤 추천곡도 주시고 참 굉장히 멋진 그런 광경들을 매일매일 저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라디오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귀팅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방송 보드에서 유튜브 우리 채창에 보면서 또 카카오톡 보면서 양쪽으로 보면 또 우리 비비안님이 정든 TK님 9월에 수술 하신다 했는데 잘 견뎌내고 이겨내실 겁니다. 화이팅! 물론이죠. 당연히 견뎌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9월이 돌아왔습니다. 9월 하면은 이제 글쎄요. 월수가 바뀌어서인가 오늘따라 날씨가 훨씬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더위가 조금 덜한다는 생각 들고 어제 밤에 처음으로 밤에 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함을 느꼈던 그런 계절이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일교차가 심하고 저녁엔 쌀쌀하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고 플루샷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맞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9월을 한 달을 좀 편안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자 9월의 노래 패티김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를

0: 네, 9월이 오는 소리. 참 순철님 덕분에 이 노래를 한 곡 듣다 보니까 또 스튜디오 안의 풍경이 갑자기 그 갈대숲, 노란 갈대숲이 떠오르고 코스모스가 뛰어나는 그런 느낌인데, 비비안님 역시도 오랜만에 듣는 노래 한쪽에 쓸쓸함이 찾아오지만 좋다고 함께 들으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노래가 주는 어떤 그 힘인 것 같습니다. 자, H님이 노래 경목이 9월이 오는 소리 패티김의 노래입니다. 멜로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9월이 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노래 몇 곡 들었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내셔널 세일즈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 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나고 또 선물권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니까 잘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새 코너에 라디오 서울 AM 1950 웹사이트 새 코너에 별이 언니의 타로, 별이 언니라는 캐릭터를 가진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타로가 뭔지 아시죠? 이게 그림 있는 카드를 뽑아서 미래를 점치고 과거를 회상하는. 자, LA 한인타운 어딘가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이웃, 바로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디렉티브 타로 코너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떠오르시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대로입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화면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PC에서 모두 가능하고, 자,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50불 식사권 10명 오픈을 기념해 저희 라디오 서울이 추석을 앞둔 9월 한 달간 참여자 추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두 기간 중 구글 계정으로 간단히 등록하고 카드를 한 번 이상 뽑은 참여자 가운데 10분을 추첨해서 50불의 식사권을 증정합니다. 식사권은 소반식당에서 도화금을 주고 계십니다. 등록은 타로 페이지에서 버튼 한 번이면 끝납니다. 기간은요, 오늘 9월 1일서부터 이달 말까지. 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에 등록 후에 카드를 1회 이상 뽑은 참여자. 경품 말씀하신 50불 식사권 10명에게 제공이 되고 발표는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당첨자 개별 연락 및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하면 당첨 발표 또 코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별이 언니의 타로는 오락의 목적인 콘텐츠니까 결과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이 앞으로 별이 언니의 오늘의 카드 등을 코너를 통해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을이 날씨, 음악 듣기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고 1년 중에 가을처럼 음악을 듣기 풍성한 계절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어제 들었던 노래와 오늘 들었던 노래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네, 참 이렇게 김광석의 노래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바꿔준 노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푹 빠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로아비님, 여러분 2부에 저희 고니비니의 그땐 그랬지 예전 잔치기 풍경 에피소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비니씨와 함께 그 잔치, 뭐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결혼식잔치, 옛날에 그 잔치라는 것이 아주 맛난 걸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통풍구였었고, 아마 그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서 잔치가 벌이면 옛날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는 장조로 꽹과리를 뜨리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2부에 우리 비니와 함께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 또 낄낄거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비비아님이 참 다행인 것이 그동안 잘 못 들으시다가 이제는 브루투스 약하게 들으시고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모처럼 만에 비비아님이 노래 한 곡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이 노래 역시 제목이 여자의 셈인데 이은하 씨 노래 중에서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그리 많이 들어보지 않은 숨겨진 진주 같은 명곡 중에 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하시죠. 여자의 셈 이은하입니다.

네, 묻혀진 이은하의 명곡이었습니다. 이게 명곡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비비안님 덕분에 또 아주 명곡 한 곡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우리 김추자 씨 하면 님은 먼 곳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이 김추자 씨가 이 펄시스터즈가 불렀던 커피 한 잔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말씀대로 시대를 앞서간 가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래 정훈이 씨가 불렀던 무인도란 노래가 처음에는 김추자 씨가 부르고 그 이전엔 패티김 씨가 불렀다가 정훈이 씨가 불러서 칠레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부른 사람은 김추자 씨였었어요. 자, 우리 김추자 씨의 커피 한 잔. 아, 9월이 되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노래 좋습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펄 시스터즈가 불렀던 거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버전이죠. 역시 시대를 앞서갔던 가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6: 오, 진짜 통 크네요.
1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6: 단체 주문도 되나요?
1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그 젊은 분들은 지금 이번 주가 난리의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BTS가 LA 공연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남대문에서 아리랑을 필두로 이제 모든 몇 년의 공백 기간 한 4년 3년 남짓 됐나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각자 병역의 의무를 다 치르고 합차로 다시 돌아와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과 함께 전국 투어, 세계 투어를 해서 세계 스페인도 아주 난리 부르스를 만들었던 우리 BTS가 이번 주는 소파이 스타디움 공항 쪽에 있는 풋볼 구장에서 대망의 콘서트를 열어서 얼마 젊은 분들은 아마 난리 법석이 나고 그일 때가 매우 혼잡하리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월이 되면 가을이니까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 메뉴도 조금 바뀌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어떤 그 메뉴로 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아, 벌써 소화 다 됐다고요? 그럴만 합니다. 4시니까 저 고니도 출출해질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서운해님, 서른도 씨보다 2%가 부족해서 서운해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말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꼭 비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듀쿠님이 운전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혜은이의 새벽비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비니씨 맞을 준비할게요. 우리 고니와 비니 그땐 그랬지 2부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4: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6: 213-388-5600 융자 나라.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토요타 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아이고 화요일부터 웬 잔치 타령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지치는 날 이렇게 잔치 말이라도 듣고 여러분 잔치란 단어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돌잔치, 백일잔치 아 우리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또 결혼식 등등등 동네에서 잔치가 나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땐 그렇지 오늘 비니 씨와 함께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이 주제가 다음 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풍성하게 얘기 나누면서 게시판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으니까 여러분 추억에 남는 잔치 얘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은 듣고 해야죠.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말씀하신 대로 화면 보셨죠? 우리 어여쁜 비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자 주말은 어떻게 찰지게 보내셨습니까?
1: 주말이요? 저기 주말에 지난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까요?
0: 우리가 표현할 때 좀
1: 찰지게 지냈어요.
0: 어떻게 찰지게?
1: 아, 저희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각자 이제 팟락으로 음식들 해와서 네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숙취로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골프 치러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었어요.
0: 그러니까 돌발 질문, 주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저요?
0: 그냥 평균.
1: 저요?
0: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까지.
1: 아니, 술을 잘 먹는 건 아닌데 술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0: 아, 애주가구나, 애주가.
1: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좀 이렇게 풀어지고 막 그냥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
0: 고기가
1: 재밌고.
0: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1: 그때 달라요. 좀 세게 마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독주는 못 마시고.
0: 그러면
1: 맥주.
0: 좋아하는 취향은 맥주, 소주.
1: 맥주. 소주 못 마셔요. 그냥 시원한 맥주나 막걸리.
0: 막걸리.
1: 네, 그리고 약간 좀 뭐 바나 뭐 좀 이렇게 가서 약간 좀 분위기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와인? 근데 주종은 주로 맥주.

0: 위에 것만
1: 요새
0: 마셔.
1: 다 그래요.
0: 그래야 다음날 네. 더 개운하대.
1: 그리고 숙취가 진짜 없기도 그러니까, 없고 그리고 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0: 뭔데?
1: 그 맥주를 아니 맥주래 막걸리를 위에만 이제 먹고 밑에 남은 찌꺼기로 팩을 하면 좋다. 이게 쌀 국물이고 알코올이 들어가고 팩을 하면 좋다. 그 팩하는 동안 더 술 취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막 덥고 이럴 때 막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 막걸리 하고 싶네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속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고.
0: 자 본인만의 네. 술이 어느 정도 돼서 기분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 나는 뭐 춤을 춘다 노래를 한다
1: 안 그래도 뭐. 제가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가요.
0: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야.
1: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웃겨요 저는. 좀 취하면 우는 것보다 낫죠.
0: 그럼요. 아니 뭐 저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1: 네, 안 드시니까
0: 모든 종류의 술 먹는 사람을 다양하게 봤는데
1: 네.
0: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1: 네.
0: 바로 천태만상.
1: 아니 근데 술을 안 드시면서 술자리에 있는 건 좀 힘드시죠?
0: 힘들긴 한데
1: 네.
0: 제 그 저는 개똥철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네,
0: 내
1: 네.
0: 혼자만의
1: 네.
0: 세상에는 술 말고도 취할 게 많다. 저는 분위기에 그렇게 취하는 편이에요.
1: 네. 그러니까 혼자 다 바닷가 가고 노을 보면서
0: 아니,
1: 계시고
0: 그 사람들 그 술 취하는 그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요.
1: 그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0: 저는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1: 네. 술도 술이지만 그 자기 모여가지고 즐겁게 뭐 각자 지내온 얘기하면서
0: 그러니까.
1: 앞으로 이제 우리 어디 또 놀러 가자. 올해 가기 전에 어디 가자. 뭐 주로 이제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0: 그리고 술 취하면 사람이 평소보다 요만큼은 용감해지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럼 난 그 얘기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1: 그렇지.
0: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1: 속마음
0: 있었네.
1: 속마음이 이제 그 취신
0: 그렇죠.
1: 진담이라고 속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뭐 조금 과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뭐 어떻게 다 내 맘 같댔어요.
1: 그쵸.
0: 그냥 다 즐기고 하는 건데.
1: 네네.
0: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제가 풍류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옛날로 돌아가면 버킷리스트가 1번이
1: 네.
0: 강물에 배 띄워놓고
1: 한량 아니야 한량
0: 거기서
1: 네.
0: 소리 한 자락 들으면서 탁 부채를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1: 아, 지금 그려지네요. 잔잔한 강가에서 네, 혼자 배 타고.
0: 가장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1: 전생에 약간 네.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래서.
1: 네. 그러다가
0: 그래서
1: 이제 딱 어리따운, 아리따운 네. 또 그네 탄 아가씨 보면
0: 네,
1: 또
0: 그러니까요.
1: 네, 사랑에 빠지시고 막걸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네요.
0: 아, 그렇죠.
1: 그쵸?
0: 오늘 잔치 얘기하기로 했죠.
1: 잔칫날.
0: 사실 우리나라에서 잔치에서 막걸리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1: 그렇죠.
0: 없었어요.
1: 네.
0: 특히나 서울 쪽보다는 그 이외 지역에 가면
1: 네네.
0: 잔치에는 소주 맥주보다는 막걸리가
1: 막걸리.
0: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네. 뭐 국순당 이동 막걸리지만
1: 네. 네.
0: 옛날엔 다 집에서 빚거나
1: 누룩으로
0: 방앗간에서 직접 수제 만든 수제 막걸리.
1: 방앗간에서 막걸리도 해주나요?
0: 네, 막걸리도 해줘요.
1: 쌀.
0: 네, 쌀이 있으니까.
1: 네네네.
0: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밀주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옛날엔 집에서 담궈서
1: 그쵸.
0: 그 큰 정종병 있어요. 거기다가 막걸리 이렇게 담아서 먹은 적도 있고.
1: 너무 독하지 않아요?
0: 저는 못 먹었어요.
1: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또 이게 술빵인가 이런 것도
0: 그렇죠.
1: 만드는
0: 네,
1: 거죠?
0: 술빵은 먹어보았죠.
1: 네.
0: 술만 나는 거.
1: 술빵만 먹어도 취하는데.
0: 그리고 제 기억에 옛날 막걸리 색깔이 지금 나오는
1: 그렇죠.
0: 색깔보다 훨씬 더 진했던
1: 그러니까
0: 거.
1: 얼마나 그 알코올 도수도 높을 걸요?
0: 네.
1: 근데 거기다 설탕 탁 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잔칫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0: 네.
1: 그 잔치 음식들.
0: 아, 그럼요.
1: 머릿고기, 머릿고기 맞죠? 뭐 그런 거랑
0: 머릿고기.
1: 잡채.
0: 그다음에 전.
1: 전이
0: 기본이.
1: 무조건 전이죠.
0: 네, 들어가죠.
1: 그리고 뭐 생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네, 네. 주로 이제 항상 그 한국인의 밥상에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서울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1: 네.
0: 잔칫날은 대강 천막 쳐놓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1: 맞아요. 맨날 그러니까 며칠을
0: 큰 그 저기 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소뚜껑 같은
1: 소뚜껑.
0: 거. 거기다가 네. 빈대떡 붙이고 네. 뭐 전 붙이고 네. 난리가 났죠.
1: 아, 너 그 음식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0: 전부치는 냄새와 막 한쪽에 마당에서는 막 애들 막 뛰어놀고 있고.
1: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맛이 네. 중간에 가서 한 점 얻어먹는
0: 그러니까요.
1: 거.
0: 그러니까요. 그게 참, 킥이죠. 뜨끈뜨끈할 때. 네,
1: 그런 거.
0: 그리고 막 그 고기 수육도 김치에 그럼. 그냥 이렇게 막 싸가지고.
1: 막 손으로 싸가지고.
0: 돌돌돌돌 말아서 탁 먹고 막걸리를 쫙 마시면 끝장 나는 거죠.
1: 글쎄,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뭐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뭐 화투도 치시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동네 잔치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애기 돌이다 이러면 이제 또 애기 앉혀놓고
1: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하고 백일보다는 돌잔치를 그렇죠. 좀 더 했던 것 같고
0: 네.
1: 어렸을 땐 뭐 생일잔치는 뭐 그런데 네네. 돌잔치를 주로 많이 했었죠.
0: 그렇죠. 꼭 해주죠. 네.
1: 그리고 이제 만일에 식당 같은 데 간다고 치면
0: 네.
1: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노란 석쇠판에 불고기가 나와요.
0: 아 구멍 뚫뚱 뻥뻥 뚫린 거.
1: 육수 불고기.
0: 육수 불고기.
1: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고기를 먹는다는 굉장히 잔칫날이나 먹는 거니까.
0: 소불고기니까.
1: 아주 귀했던
0: 네.
1: 것 같아요.
0: 맛있겠어요. 아. 먹고 싶다. 그리고 잔치국수.
1: 아 그럼요.
0: 네, 그냥 아. 멸치 국물에 별다른 고명 없이.
1: 그렇죠.
0: 다 잔치국수 먹고 김치 먹고 또 전 하나 먹고
1: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0: 네.
1: 그 당시에 제 기억에 TV에서 장수 만세라는
0: 장수만세.
1: 프로가 있었는데
0: 네네.
1: 그 나이가 55세에서 65세 사이예요.
0: 아 진짜요? 어머
1: 보통 57세 59세 한갑 전후에서
0: 그게 장수만세예요?
1: 그게 그 나이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60을 넘어가면 이제 장수한다 그랬었어요.
0: 그래서 환갑 잔치를 열어주셨나 봐요.
1: 네.
0: 기념하느라고.
1: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팔순 잔치는 거의 가본 적이
0: 좀 드물고.
1: 없고. 70 그 칠순 잔치 고이라고 그러고
0: 네.
1: 주로 환갑 잔치만 해도
0: 네.
1: 이렇게 옆에 과자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죠. 옛날
0: 네,
1: 같이
0: 네, 네. 그런 이렇게 빨간색 흰색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0: 사탕.
1: 세워놓고
0: 네.
1: 그랬던 거 같고
0: 약과랑 뭐 이런 거 놓고
1: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와
1: 그리고
0: 그러니까.
1: 이제 잔치가
0: 네.
1: 돼서 환갑 잔치건 결혼식이건
0: 네.
1: 가면
0: 네.
1: 항상 이렇게 갈비탕이 나와요.
0: 맞아요.
1: 갈비탕인데.
0: 네.
1: 대접은 무지하게 큰데
0: 네.
1: 가운데
0: 네.
1: 요만한 갈비가 딱 두 덩어리 있어요.
0: 네.
1: 뼈만 있는 거 살이 네. 거의 없고
0: 네. 그 당면 넣고
1: 당면 넣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0: 아,
1: 것 같아요.
0: 아 진짜 네. 그렇게 다 같이 막 음식하고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참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정이 너무 많은 국민.
1: 그럼요.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1: 우리 비비아님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생기고
0: 네.
1: 할머니 환갑날 기억난다고.
0: 네.
1: 그래요.
0: 어떠셨을까요, 환갑날. 할머니 환갑날.
1: 글쎄요, 저도 뭐 할머니 환갑날 있었는데.
0: 네.
1: 뭐랄까.
0: 할머니 환갑이니까 일단 고모, 이모, 삼촌 다 모실.
1: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이제
0: 네.
1: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0: 네.
1: 저희 어머니가 형제 중에서 세 번째이긴 하지만
0: 네.
1: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집이 잔칫날이었어요.
0: 같이 모이기에 드물어서요.
1: 네, 그래서 매년
0: 네.
1: 12월 31일이 되면
0: 네.
1: 저희 집에 모여서
0: 네.
1: 3일날이 그러니까 시무식
0: 네.
1: 시작하는 날이라서
0: 네.
1: 30일 1, 2, 3일 동안을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0: 네.
1: 윷놀이와 고스톱과 섰다와
0: 네.
1: 각종 놀이를
0: 섰다.
1: 즐기면서
0: 네.
1: 쌀이 한 가마니씩 동이 나던 그 시절.
0: 그게 가족의 전통이 되는 거죠.
1: 그럼,
0: 이제.
1: 그럼죠.
0: 네.
1: 그래서 뭐 위로는 노사연의
0: 네.
1: 식구들도 다 오고
0: 네.
1: 밑으로 임원의 식구들도
0: 네.
1: 한 3, 40명이 모여서 3일을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향이 어머니가 이북이다 보니까
0: 네.
1: 이북식 평양 만두를 만들어서 만둣국을 해요.
0: 네.
1: 보통 한 3, 400송이를 만들어야 3일 동안 소화가 되는 거예요.
0: 만두를
1: 계속 먹어야 되니까.
0: 그 평양 만두 꽝만두
1: 뭐 꽝도 넣고 고기도
0: 네.
1: 넣고 하는데
0: 네.
1: 그만데 돌이켜 보면
0: 네.
1: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지금. 사람들
0: 그치.
1: 모여서
0: 네.
1: 이렇게 같이 그게 놀고
0: 잔치집 분위기
1: 와,
0: 빈대떡하고
1: 추억인 것 같아요.
0: 네. 아우 진짜 맛있어요. 잔치 음식 빈대떡이랑
1: 네.
0: 진짜 탕국 뭐 이런 것도 있고
1: 그렇죠.
0: 네.
1: 자 비비아님 부모님 칠순에 한국으로 모시고 잔치했는데
0: 네.
1: 장구도 치고 한복 입고 오신 분 춤도 치고 사라다 잡채 그렇죠. 사라다도 있었죠.
0: 맞아요.
1: 동네 아주머님 봉투에 넣어서 음식 가져가시고 예 그게 바로 이제
0: 맞아요.
1: 와서 도와주시니까
0: 장구 치고 너무 존경네요.
1: 그럼요.
0: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1: 그랬던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노래방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거보다 이렇게 그 장구 치고 북치고
0: 얼마
1: 소리하고
0: 즐거우셨을까요?
1: 네.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0: 세상에.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부모님이 네. 엄마든 아빠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자식은 또 얼마나 흐뭇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아,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딸기 아빠인데
0: 네네.
1: 딸 하나 기집애 하나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 딸 낳고 한국에서 돌 잔치를 했는데
0: 네. 네.
1: 6일을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0: 6일에 애기 예. 돌을요?
1: 네. 왜냐하면
0: 네.
1: 첫 번째 날은
0: 네.
1: 가수들,
0: 아,
1: 연예인들,
0: 손님들이 많으셔서
1: 어머님 주변에 네. 현미 씨 첫 손녀 났다고
0: 네, 네.
1: 가수들 잔치를 하루 치렀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
0: 네, 이제 아빠 쪽
1: 네.
0: 네.
1: 제 친구들 동창들 모여서
0: 네.
1: 하루 치렀고
0: 네.
1: 그다음에
0: 엄마 쪽인가요?
1: 아니, 저희 식구들, 친척들
0: 아~
1: 네,
0: 네.
1: 하루 치렀고
0: 아, 애기 힘들었겠어요. 네.
1: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의 방배동이라는 데서
0: 네.
1: 옷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 시장 사람들 내지는 그 아는 사람들
0: 네.
1: 치렀고
0: 네. 주위 사람들 네. 네.
1: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게 동네 사람들
0: 네.
1: 그래서 매일매일
0: 네. 어른 잔치네요. 어른 잔치 네. 애기 돌을 핑계로
1: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많이 추렀던
0: 네.
1: 기억이 나요.
0: 어후, 그래서 애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 그러니까
0: 네. 자기 생일인데 힘들고 어른들이 푸짐하게 드시고
1: 네,
0: 먹고
1: 네.
0: 마시고 즐기고
1: 순철님 음식 만드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0: 그쵸?
1: 그렇죠.
0: 네.
1: 비비안님 너무 먼 옛날은 아니라 잔치 끝나고 노래방 가서 사촌들 자매들 모두 모여 부르고
0: 그게 다 정이죠.
1: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돌날은 사실 어른들 잔치예요.
0: 어른들 잔치예요.
1: 따지고 보면
0: 네.
1: 그랬던 기억이
0: 애기 얼마나 힘들어요.
1: 자 그런데
0: 네.
1: 미국에서 잔치는 조금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0: 잔치,
1: 어떻게
0: 잔치가
1: 생각하세요?
0: 파티 아니에요 그러면?
1: 뭐 파티죠.
0: 그쵸,
1: 근데
0: 파티죠.
1: 우리 잔치인데
0: 네.
1: 물론 미국도 주로 보면 이제 생일 모임.
0: 네.
1: 저는 이제 사회를 하다 보니까
0: 네.
1: 주로 이제 8순 요새는 그 사회를 많이 보게 돼요.
0: 네.
1: 7순보다는.
0: 네. 저도 저희 아빠 7순은 안 해드린 것 같아요.
1: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0: 네.
1: 수년 전에
0: 네.
1: 제가 아는 바디샵 사장님이 김수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0: 어~
1: 본인 환갑잔치에 김수희 씨를 초청을 한
0: 네.
1: 거예요.
0: 네.
1: 제가 모셔서 옥스퍼드에서
0: 네.
1: 성대하게 전무후무하게 환갑잔치를 그렇게 치렀던
0: 네.
1: 기억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주로 팔순 잔치에 많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
0: 디노 쇼처럼
1: 뭐 많이 가잖아요.
0: 네.
1: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0: 네.
1: 했던
0: 축하해 주는 거죠.
1: 네,
0: 같이
1: 그런 추억들이
0: 네.
1: 있고.
0: 네.
1: 네. 그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 뭐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머님이
0: 네.
1: 노래를 좋아하셔서
0: 네.
1: 현미 노래교실에 아주 그 VIP 회원이세요.
0: 네.
1: 그 팔순 잔치에서 제가 갔던
0: 네.
1: 같이 갔던
0: 그런 일화도
1: 그런 추억도
0: 있습니다.
1: 있고.
0: 네.
1: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여기 미국에서 오래
0: 잔치...
1: 사셨으니까 잔치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0: 그렇게 딱히 없어요.
1: 네.
0: 저는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저희 손녀 제가 할머니거든요.
1: 오 그렇지 그렇지.
0: 저희 손녀 돌잔치.
1: 아 손녀 돌이었어요?
0: 손녀 돌이었는데 그날 아기가 너무 힘든데 얘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막 뭐 반짝반짝반짝 뭐 이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이제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 정신없이 놀다가 우리 아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몸살났어요.
1: 몸살났구나.
0: 네.
1: 아, 근데 보니까
0: 네.
1: 저도 작년에 이제 그 큰 손자
0: 네.
1: 돌잔치를 했는데
0: 네.
1: 어떤 이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0: 네.
1: 음식 캐러링 해서
0: 맞아요.
1: 그냥 양쪽 식구들 모여서
0: 네.
1: 차분하게 사진 찍고 담소하는 거지
0: 네.
1: 우리나라 잔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근데 그것도 또 그리고 요새 애들이 하는 거에는 섣불리 간섭하면 안 되겠다는
1: 그럼요.
0: 걸 제가
1: 그러니까
0: 확실히 느낀 게
1: 지네들이 알아서
0: 자기네들이
1: 하고
0: 알아서 하고
1: 그냥 가서 사진만
0: 그냥
1: 찍는 거예요.
0: 캐시가
1: 우리는.
0: 최고예요. 그냥 이렇게 주고
1: 캐시죠.
0: 준비하라고.
1: 저도 캐시 줬어요.
0: 너무너무 그 재밌게 코너 코너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저희 이제 딸이 어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 그 베이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네끼리 또 모여서 놀고 진짜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근데 보는 것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 생전에 이제 그 찬양 감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0: 네.
1: 동네 잔치인 거야.
0: 그럼요.
1: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느라고 골목길을 들어서서 찻길로 올라가면 동네 사람이 전부 한복 입고 여기 띠두르고 아~ 초청 잔치를 해서
0: 띠는 왜 둘러요?
1: 여기 그 이렇게 미스코리아 같이 네. 무슨 잔치 네. 천국 뭐 초청 잔치 네. 이래서 네. 쭉 안내로 하고 가면 돈 동네가 모여서 음식 같이 하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현미 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산다. 근데 네. 명목은 그렇지만 그냥 동네 잔치예요.
0: 그러니까요.
1: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0: 미국에서 파티라면은 뭐 우리 뭐 독립기념일 같을 때 모여서 그렇죠. 바베큐하고
1: 그렇죠. 땡스기빙 때 모여서
0: 땡스기빙 때 모이고 또 뭐 크리스마스 모이고.
1: 근데 여기는 보니까 파티할 때 주로 팔락이라고 그래서
0: 팔락. 네.
1: 음식 하나씩 갖고 와서 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0: 제일 좋아요.
1: 그리고 집집마다 네. 손맛이 다르잖아요.
0: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1: 난 그거 코리예요.
0: 네, 너무너무 좋죠.
1: 너무너무
0: 서로 부담도 없고
1: 그러니까요.
0: 진짜 꼭 저 집에는 뭐 먹고 있나?
1: 그 다양하게 와서
0: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벌써 상이 이제 푸심하죠.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자, 우리 로빈님 축하드린다고 하고.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맞아요. 우린 줄 거 주고 빨리 와야 된다고.
0: 빨리 빠져줘야 돼요. 지네끼리 예. 놀게.
1: 예. 네. 그랬던 추억이 나고.
0: 네.
1: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여기서도 뭐 생일 잔치나
0: 네.
1: 파티나 이렇게 가면 뭐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 여성분들이 모여서
0: 네.
1: 서로 준비해주고 가면 음식 날라주고 이게 우리만이 가지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외국 파티하고 조금 다른 게
0: 네.
1: 외국 파티는 그냥 자급자족
0: 네.
1: 내가 알아서 떠먹고 그냥 인사 정도
0: 셀프로.
1: 하는 것만 하면
0: 네. 네.
1: 한국 파티는 가는 순간 다 챙겨다 주고.
0: 그리고 이게 저도 보면은
1: 문화의 차이 같아.
0: 예, 저희 큰엄마가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이시잖아요. 생신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메뉴 짜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트 하시고 초대할 손님 짜시고
1: 네.
0: 그걸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또 컨펌 받으시고
1: 네네.
0: 아가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1: 네.
0: 빼서 또 대체 음식을 넣으시고 그런 게 시집살이 같아요. 근데
1: 아, 그렇죠. 그쵸? 그런 게 시집살이지.
0: 예. 지금처럼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잔치는 또 그렇지만 또 제사 음식은 또 달라서
1: 아 그럼요
0: 네.
1: 다르죠
0: 애기야 이거는 꼭 집에서 해야 되는
1: 그럼요.
0: 거다 뭐 이런 거
1: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저도 이제 아버님 제사를 모셨는데
0: 네.
1: 그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뭐 그리고 본인이 각종 좋아하던 음식들 끼고
0: 네.
1: 배 있어야 되고 사과 있어야
0: 네.
1: 되고 생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0: 놓는 자리도 다 다르고
1: 홍동백서라고
0: 그러니까요.
1: 해서 붉은
0: 네.
1: 거는 동쪽으로
0: 왜 그럴까요?
1: 뭐 하얀 거는 그냥 풍습이에요. 그냥 뭐 뜻보다도 그냥 저거고
0: 네.
1: 그냥 우리나라 풍습에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0: 네.
1: 귀신이 와서 맛있게 드신다.
0: 드시고.
1: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릇 국그릇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음식 조금씩 넣어서
0: 네네.
1: 어디 저 먼 데다가 세 먹이로 주면
0: 네.
1: 뭐 그런 그게 일종의 풍습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양쪽으로 갈리는 게
0: 네.
1: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거라고 해서
0: 네.
1: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절 대신에 기도로 대신하고
0: 네.
1: 뭐 우리는 향도 피우고 그게 이제 뭐 문화의 차이지 어떤 좋고
0: 아이 그럼요.
1: 네.
0: 네. 저도 보니까 저희도 제사를 자주는 안 지냈는데
1: 네.
0: 이렇게 현관문 열어놓고 이렇게 네. 모신다고 해서 모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사 음식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런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계시고
0: 네.
1: 또 반면에 우리 비비아님은 동네 아줌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하셨던 기억도 나고 떡도 만들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떡도 만들고
1: 예, 떡도 만들었어요.
0: 진짜 동네 잔치.
1: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집에서는 그 시루떡이라고 그래서
0: 네, 위에 팥고물
1: 있는 거. 있는 거 네. 그거
0: 그
1: 만들었고.
0: 금방 뜨끈뜨끈하게 쪄가지고
1: 또 조그맣게 백설기라는 것도
0: 네,
1: 만들었거든요. 흰 쌀떡.
0: 네, 그 최고로 맛있었어요.
1: 예,
0: 달짝지근해가지고.
1: 예.
0: 그리고 뭐 시장에서 사오는 거는 뭐 무지개떡 뭐 이런
1: 거
0: 있고.
1: 그리고 또 이렇게 가래떡을 뽑아서 쌀 갖다 주고.
0: 아우, 너무 맛있죠.
1: 그거를
0: 네.
1: 이렇게 후라이팬에 약간 참기름하고 구워가지고
0: 끝장나요, 끝장나.
1: 꿀 발라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0: 네,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1: 그랬던 추억이 나요.
0: 기승전 막걸리.
1: 이거 뭐 정말 네. 여담도 아니고 저도
0: 네.
1: 몇 년 있으면
0: 네.
1: 이 칠순이 커밍순인데 이제
0: 아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돼
1: 칠순을 만일 하게 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0: 아니 직접 노래를 하세요 스스로 축하 파티
1: 몇 년 있으면 칠순입니다 저도 커밍순이에요 뭐 어떻게 흐르는 세월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0: 제가 빈대떡 붙여갈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사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많이 귀로
0: 네.
1: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
0: 네.
1: 그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런 분들은
0: 네, 네.
1: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잔치가 좀 지긋지긋할지도 몰라요. 왜 잔치 그러면 며칠을 일을 계속 해야
0: 어머님들.
1: 되니까 어머님들
0: 네.
1: 뒤치다꺼리 해야 되니까
0: 날이라도 더워봐요. 요새 같을 예. 때 하려면 너무 힘들고
1: 예. 그런 추억들이 네.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게 나중에 얘기하니까 추억이지 그때 예. 당시 진짜 지긋지긋할 거예요.
1: 아유, 그럼요. 지긋지긋하죠.
0: 예. 설거지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설거지.
1: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또 끝나면 다 싸주잖아요.
0: 싸줘야 되죠. 네.
1: 떡 따로 싸주고 맞아. 뭐 빈대떡 싸주고 뭐 전 싸주고 오는 사람이야.
0: 그 잔치 다 되는데. 끝나고 남은 음식들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끓인 거 드셔보셨어요?
1: 그건 안 먹어봤어요.
0: 너무 맛있어요.
1: 그걸 넣어서 끓여요.
0: 각종 양념들이 다 비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저희 이제 저희가 할머니가 이제 다 뭐 동그랑땡, 뭐 잡채, 뭐 빈대떡, 뭐 김치 어쩌고저쩌고 이제 남은 거를 다 넣고 딱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너무 꿀꿀해질 것 같겠다 그러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1: 우리 알청님은 로비님이 손주여 벌써 그런 얘기 하시네.
0: 네.
1: 아이고 그러시네. 자 이렇게 사실 뭐 그 파티와 잔치에 대한 얘기 짚어보았는데 글쎄요 지나고 보면 다 우리가 유일하게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의 사진첩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0: 지금 이렇게
1: 이런
0: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상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네.
1: 예,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쓴웃음도 짓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0: 생각도
1: 추억도
0: 나시고,
1: 생각이 나실 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러 가면 꼭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비니 씨도 오래간만에 친구들 몇 년 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그래도 우리 그때가 좋았어.
0: 맞아요.
1: 그 얘기 하잖아요.
0: 네.
1: 지금이 그때예요.
0: 맞아요.
1: 앞으로
0: 네.
1: 2, 3년 후면
0: 네. 또 지금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1: 내가 비니 씨하고 방송하면서 그 얘기할 때가 좋았어. 지금이니까
0: 네.
1: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
0: 네.
1: 오늘 이 순간만큼 또 가슴 한 켠에 담아놓는
0: 네.
1: 여러분의 좋은 추억의 한 장이 됐으면
0: 오늘 엔딩 멘트 멋진데요?
1: 하는
0: 네.
1: 바람입니다.
0: 일본어로.
1: 예, 일본어로요.
0: 네.
1: 네. 우리는 추억으로 먹고 삽니다. 예.
0: 네.
1: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0: 네.
1: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깊이 간직하시고
0: 네.
1: 마음에서
0: 네.
1: 항상 꺼내보세요.
0: 전라도 갑시다.
1: 전라도
0: 네. 전라도 톤이 낮아.
1: 겁나게 좋은 추억들인 게로
0: 네.
1: 가슴에 깊이 감고
0: 네. 네.
1: 웬만하면 꺼내지 마시오. 이러다가 이거 맨날 뭐 네. 버전으로 하겠어요.
0: 네, 다음에 네. 충청도 한번 가죠.
1: 다음 주에 충청도 한번.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겁나게 수고하셨어.
0: 고니비니 오늘도 너무 유쾌했습니다.
1: 예,
0: 함께
1: 예.
0: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5: 오 진짜 통 크네요.
4: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원 플러스 원에 드립니다.
5: 단체 주문도 되나요?
4: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아니 벌써 우리 산울림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아, 예, 즐거웠다고 말씀하시고, 네, 우리 너무 귀여우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네요. 자, 아, 우리 아, 세인트 아저씨 오늘도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즐거운 이 시간 끝날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끝나는 일 없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자, 추억의 아, 노래 한 곡 선곡했습니다. 네, 손인호입니다. 우러라 기타줄.

네, 덕분에 또 오로라 기타줄 우리 50년대로 갔습니다. 아, 세인트 아저씨, 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고 소니노의 오로라 기타줄. 우리 50년대 가요니까 노래를 많이 좋아해서 그렇지 않나 싶었네요. 아저씨도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기 바라고, 또 매일 이렇게 방문해 주는 것만 해도 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땡큐 땡큐. 쿵짜작쿵짝 하시네요. 네. 자, 이번에도 그래서 50년대 유행했던 노래 한 곡,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이 노래는 워낙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알려주신 거. 아이고, SK 사장님 토렌스까지 가셨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토렌스는 조금 LA보단 시원하잖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로라 기타줄, 그 다음에 찔레꽃, 우리 또 50년대에 있었던 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두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1부에서도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라디오 서울 1690 새 코너 별이 언니의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저희 한인타운 어딘가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이웃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디렉티브 타로 코너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의 카드가 뒤집힙니다. 자,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대로이고 물론 이용은 무료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화면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오픈 기념 이벤트로 여러분 50불 식사권 소반해서 제공합니다. 10명을 오픈 기념으로 드립니다. 자, 이벤트 기간 중에 구글 계정으로 간단히 등록하고 카드를 한 번 이상 뽑은 참여자 가운데 10분에게 50불 상당의 식사권을 드리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등록 후에 카드를 1회 이상 뽑은 참여자들에게 드리고 발표는 10월 1일 날 당첨자 개별 연락 및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 검색 라디오 수를 추가하면 당첨 발표와 함께 코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고 참고로 별이 언니의 타로는 오락 목적의 콘텐츠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서운해님,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운전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제가 방송 초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이 제일 지루한 날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제일 힘든 월요일을 지났기 때문에 화요일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자, 그렇죠. 한국은 어느덧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됐다고 하는데 안부 인사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넘겨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제 욕심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 그래도 화요일이 좀 낫다, 이제 내일은 일주일의 절반인 수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가장 당도 좀 떨어지고 또 배터리 차지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같이 출출하시기도 하고 이제 저녁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나름대로 여러 번 함께 꾸밀려고 애썼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로비님, 사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비님은 라디오 서울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짬을 내주셔서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와주시는 라비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조금 분위기 있는 노래로, 신명나는 노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김건모의 먹구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조금 분위기 업 시키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고 내일 여러분들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장에서 두리번 그래도 역시나 손이 가는 신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여러 켤레 운동화 가운데 아 이게 편하지 라면서 들게 되는 운동화가 있죠. 네, 발에 딱 맞게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아껴서 신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운동할 때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낡아서 성능이 떨어진 신발 때문에 자칫 부상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신발 성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0마일 정도 달릴 때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준 신발들이 그렇지 않은 신발보다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러 켤레 러닝화를 돌려가며 신은 러너들이 한 켤레만 주구장창 신은 사람들보다 부상을 겪는 경우가 적었다는 비교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신발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족부 치료사, 그러니까 발 전문가죠.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는 거리로 러닝화의 수명을 환산한다면 보통 300마일에서 500마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편차가 큰 이유는 신는 사람의 몸무게와 달리기 속도 또 신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물리치료사도요,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특히 달렸을 때 갑자기 안 느껴지던 통증이 정강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신발을 한번 보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신발 깔창이 약간 들렸다면 결국 몸무게에 압박받으면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신발 안쪽의 뒤꿈치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찢어졌거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잡아줄 힘이 신발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신발 바닥을 보는 것. 그 고무제에 새겨져 있는 선들이 있죠. 마찰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 선들이 거의 닳아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면 아무리 정들었어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새 신발을 신을 때입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6절입니다.
5: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4: 사냥을 가장 잘한 사람이 전 세계인으로 여러분 백인이라 생각을 합니까? 흑인이라 생각합니까? 한인이라 생각합니까? 사냥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흑인들 맞죠? 암컷 없는데도 사냥하는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성경입니다. 흑인들이죠. 함의 자손 구스 그 다음에 다시 21절입니다. 셈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 같은 사람입니다. 셈 족속이죠. 셈 족속은 어디로 거주의 경계를 삼았나? 산지입니다. 어디라고요? 산지입니다. 그래서 나눠진다 아닙니까? 북쪽 산지에서는 거의 아시아,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는 백인들,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바로 흑인들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5: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4: 자, 30절입니다. 시작.
5: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4: 아멘. 그래. 바로 거주의 경계를 줬습니다. 한 혈통으로 줬고 거주의 경계 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연대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고 사람도 창조했다. 아멘.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갔습니다. 11장이었어. 지금은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 11장입니다. 시작.
5: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4: 그래.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이 소통이 너무나 잘 됐다. 아멘. 근데 그 언어가 하나인 것을 이렇게 언어를 갖다 나눠버린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고 언어를 나눠버렸다. 아멘. 신기하지요. 그렇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났으니까 언어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가족이니까 언어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죠. 언어가 내려오면 중간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한 언어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그 만 년, 이만 년까지 언어가 가지 언어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언어였습니다. 한 언어였는데 왜 언어를 흩어버렸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 4절입니다. 시작.
5: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4: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있으니까 언어도 안 하니까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성경에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그들은 내가 짓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는 게 내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내 영광을 절대 마귀가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넣자 해가지고 그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요. 6절입니다. 시작.
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4: 아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마 천사 내려와서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아멘.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성삭기를 수도했다.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꼭대기를 높여서 진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리하기 전에 언어를 혼잡해서 바벨탑 쌓는 사건을 없애게 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5: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4: 아멘.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사실처럼 모든 교회든 모든 단체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5: 세배 후에는 이러하니라.
4: 자, 노아 500세 이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2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5: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4: 자, 셈의 나이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볼 때 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 500세 이후에 낳기도 모르는데 어찌나 홍수 2년에 셈은 뭘 낳았다? 아들 낳았기 때문에 노아의 탄생 600세 그 다음에 자기 자녀까지 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정확한 연대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기 장자가 나왔을 때에 노아 홍수 2년인데 맞죠? 그러면 노아 나이 플러스 홍수 나이 플러스 2 플러스 하면 아담의 나이가 나오죠? 그래 계속해서
5: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4: 데라는 몇 세에? 70세. 여기 70세 3명을 낳았다는데 70세 이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정확하게 몇 세 때 낳은 거 없지만 70세 이후에 낳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나이로부터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가 성경상으로 보기에는 정확한 개수가 2008년이 된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게 100을 곱하게 되고 또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게 60을 곱하면 야곱이 탄생한 한 날이 아담 2168년이다. 아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경계를 뒀다는 거예요.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그러고 나서 창세기로 신약을 넘어갑니다.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대를 들어갑니다.

0: 뭐를 낳았다고요? 그래요. 6절입니다. 시작.
1: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0: 뭘
1: 낳고.
0: 낳고 그래요. 자, 시간이 없었어. 16절입니다. 시작.
1: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0: 아멘. 지금 한 혈통을 내려옵니다. 맞아요? 혈통을 누르면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그 연대를 계속하면 몇 천년이라고요? 4천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신이 있습니까? 그때 인간들이 바보 같은 머리 갖고 달에 물이 있는지 하성에 물이 있는지 여러 수십조 수백조를 써가면서도 달에 물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겠네 말이야. 인간의 개놈 하나 개우 저번에 만들었는데 98%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개놈이나 동물의 개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다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동물도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다 괴로움은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십시오. 23절부터 보면 이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증거한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천이 지났는데 누가복음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갖고 그 사건은 4천 전에는 2천 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혀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2000 전에는 무슨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특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보십시오.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만든다나. 자, 예수로부터 다시 족보가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신기하지요. 누가 보면 3장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아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0: 31절입니다. 시작.
1: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0: 그 이상은 무엇이다? 다윗이다. 그 이상은 그 이상, 그 이상은 해가지고 34절입니다. 시작.
1: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독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0: 야, 구약의 4천년 역사의 한 혈통의 족보를 지금 다시 4천년 후에 신약에서 누가를 통해서 다시 쓰게 만들죠. 이렇게 정확한 인류의 창조의 역사를 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6천이 지나도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을 시켜서 적게 한다. 아멘. 3, 4천 전만 사건에도 그거 하나 풀기 위해서 그들 노력하는데도 맞죠? 원분인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다

0: 기록하고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꼼짝 못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행복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게 하는.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 조금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최고의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자녀 잘됨을 주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나가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세계 어느 역사가들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한 혈통이 났죠. 맞죠? 한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몇 년 연대도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거주의 경계, 샘과 함계, 야벳은 야 이렇게 살아라, 이 동네 살아라, 이 동네 살아라고 한 거죠. 그리고 구약은 그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아멘.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 한 번도 배워본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까지는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 모든 복을 주겠다 하며 그 다음에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이 땅에 모든 복과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복 받기 원하고 새끼 잘 되고 이러면 천국 가기 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이야 된다. 아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시작.
1: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0: 이제 한 혈통이란 것은 아담의 혈통 맞지요? 아담의 혈통에서 결국은 노아의 혈통 맞지요? 노아를 통해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는 것은 지금 샘의 족보로 내려오죠? 왜 샘의 족보로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한 혈통. 그 다음에 연대 정확하게 기록했죠. 연대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까지 했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고 하며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6장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1: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0: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정도 능력까지만 자기 백성에게 미기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즉 10편 23편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천에도 있으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와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다. 원수의 목자에 상을 뵙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지가 그 능력에 우리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소유한테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준다. 10의 23편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0: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안식으로 되어 있고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10편 23편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마지막에 10편 23편의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바로 천국의 복을 주겠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한 혈통에 나게 하고 연대를 기록했고 맞지요. 그 주의 경계를 삼은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새끼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멘. 우린 예수를 무조건 고백하고 나면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신앙생활과 고난,
2: 신앙생활과 고난
1: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언제라고요? 네,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80년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북쪽만 망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잠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800년을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800년은 긴 세월이.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말은 종이라고 말해요. 종. 종은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에요. 대대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망신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망한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을 종으로 끌려가게 하나?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 백성 망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려갈 거다. 종살이를 하든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든 내가 하여튼 다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우상을 제거할 거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말씀대로 살게 할 거다. 조상들이 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때에 곡식이 풍성하고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과거에 죄를 지은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가 왜 죄를 지었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 그런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고 다 망해서 70년이 지나가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다 불타고 70년 지나면 그거는 완전 폐허예요.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게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처럼 되었네. 이건 여호와가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36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2: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걸. 다음에 하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래가지고 못하게 해. 세상이 너무 재밌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네들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36장 얘기고 37장에 4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1: 37장에 보면 마른 뼈, 뼈는 시체 수준이 아니에요. 시체는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살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생명만 없는 것, 심장만 안 뛰는 것. 근데 뼈는 가죽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살도 다 없어지고 힘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뼈는 이건 뭐 그냥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뼈에다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에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뼈는 완전히 죽어있고 망한 사람들을 의미해. 완전히 죽어있고 망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너희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생기,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살게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힘줄을 주고 그 다음에 살을 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이 땅에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이 뼈들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선포했더니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습니까? 나는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밥 새끼는 항상 먹어. 신문도 보고 테레비도 봐. 근데 말씀 안 보고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에 36, 37, 38장을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8장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 이제 36장에서 기도하고 37장에서 말씀 받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사는데 곡, 다 같이 곡.
2: 곡.
1: 곡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거는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단체는, 곡이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곡에게 얘기해줘라. 에스겔아 얘기해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평안히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때 곡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것들 편안하게 사네? 잘 사네? 저것들 봐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것들이 잘 사네? 복 받았네? 그래가지고 곡이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곡을 갖다가 이거는 러시아를 의미한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나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영적 조직들이 있어요. 그치? 그것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네? 저것들이 하나님 복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네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곡이 안 되는 거예요. 곡이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들이 알고 쳐들어와요. 다 말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큰 무리가 오고 능한 군대가 오고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조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곡을 이기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흥황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공격을 하는 것, 남한 사람들이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을 받으니까 마귀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치는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놀지 않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2: 마귀가 놀지 않습니다.
1: 놀지 않아. 놀지 않으니까 말을 탄 무리가, 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 곡이 쳐들어와. 내가 보니까 곡이 쳐들어오면 곡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곡인가 보다. 조크예요. 16절 시작.
2: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 날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1: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곡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쳐들어오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 곡이 지가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곡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셔?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을 치셔? 왜 그러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한대요. 그 이유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눈에서, 그 사람들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곡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1: 하나님의
2: 위하여.
1: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1: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저것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곡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것을 다 알게 하려고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그때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치냐? 그때 너는 박살난다. 내가 열받아서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너는 내 백성을 치고 나는 너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있으면,
2: 믿음 안에 있으면,
1: 말씀 안에 있으면,
2: 말씀 안에
1: 우리는
2: 있으면
1: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말씀을 모르면 교회 나갔는데 왜 이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래? 더 일이 꼬이네?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나가니까 더 골치 아프네? 이래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허락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곡을 내 백성을 치게 하는데 치는 순간에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쳐? 네가 뭔데 내 백성 건드려? 그때부터 곡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17절 시작.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얘기한 내용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곡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결국은 그들을 다 멸한다.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바로 너 곡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을 했다.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두꺼워요.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망한다.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데리고서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만 결국은 너네들이 그렇게 망한다고 나는 이미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2: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1: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공격을 했더니 그 땅에 지진이 생겨서 곡이 망하는 거예요. 바다의 곡이,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대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곡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겁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곡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곡을 치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1: 내가 모든 산 중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면 공격을 하면 내가 곡을 칼로 친다. 군대가 친다는 거예요. 쳐버리고 자기들끼리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했던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형제를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연합해서 교회를 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염병, 피, 그리고 폭우, 큰 우박, 불, 유황, 그리고 모든 무리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거기 함께 있는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 다 그렇게 불과 유황이 비가 오듯이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곡을 심판하신대요. 23절 시작.
2: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했더니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박살나는 걸 보고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너무 크신 분이라. 그 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신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그거를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다른 건 다 가짜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2: 아멘.
1: 근데 궁금한 거는,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좋은데 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나? 아, 그거 없이 그냥 영광 받으시면 좋을 텐데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곡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곡을 치시는 거야. 아, 그렇게 그냥 고생 없이 좀 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헬로. 정신 차리고. 아, 왜 하나님 백성을 공격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쓰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평안히 잘 살고 그것들은 그냥 박살나고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그들이 교회로 올 것 같아. 교회 오니까 다 잘 돼. 딴 데 가면 다 망해.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돼. 아, 그러면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안 그래요? 아, 내 왜 교회를 어렵게, 그들을 교회를 공격을 하게 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실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 나 왜 어려움이 오지? 나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고, 왜 교회를 괴롭히는 집단들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2: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 하나님은 왜 곡을 허락하시느냐? 내 삶에,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곡을 허락하시느냐? 내가 끌어다가 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징계예요, 징계. 다시 징계.
2: 징계.
1: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 삶에 어려움이 왔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실 때 우리 징계를 받는 거죠. 꾸지람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라.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를 공격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2: 징계하신다.
1: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내가 내 아들 야단치지 옆집에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2: 아멘.
1: 징계는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징계가 즐거우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야단 맞고 혼나는데 막 너무 기뻐 할렐루야 막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징계는 즐겁지 않아요. 슬퍼요. 내 마음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2: 아멘.
1: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시고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2: 아멘.
1: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연단을 받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징계를 주시는 것은 곡을 왜 허락하셨느냐? 징계 받으라고, 연단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로 그렇게 곡을 허락해서 치시게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산 거 없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없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건 없나? 세상을 사랑하는 건 없나?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 찾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난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난 뭐 별로 그렇게 내가 뭐 죄를 짓거나 뭐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 이스라엘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냐는, 물론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라도 만나 40년 먹으면 그거 힘들어요. 비프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1년만 먹어보실래요? 그때는 냄새나요. 라면 좋아합니까? 석 달만 먹어보십시오. 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이거는요 엄청 힘든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한번 도넛만 일주일 먹어보세요. 돌아버립니다. 만나를 40년을 먹이셨어요. 이거는 너를 낮추셨다. 낮추셨다. 하나님을 순종하나 시험하신 거다. 다시 마침내,
2: 마침내
1: 복을 주시려고,
2: 복을 주시려고.
1: 우리가 낮아진 다음에 복을 받아야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것.
2: 아멘.
1: 낮아지지 않고 복을 받으면 복을 관리하지 못해. 젊은 나이에 뭐 20대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위험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고생 안 하고 아버지 백으로, 아버지 백으로 높이 올라갔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고생 없이 복을 받으면 사람은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넣으시는 것.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때는 아,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2: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받은 다음에 우리가 망가지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욥기 2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2: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너 욥 봤냐? 얼마나 충성되냐?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 몸의 건강도 망가진 거. 한마디로 박살이 난 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건강 박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무슨 주제에 예배드리고 앉았어. 그리고 갚아버렸어요. 부인까지 가버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2: 나를
1: 단련하신 후에는
2: 내가
1: 순금과 같이 되어
2: 순금과 같이
1: 아멘. 순금은 비싼 거예요. 순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순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비싼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복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훈련 없이 군인 그거는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훈련 없는 축구선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뭘 합니까? 우리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순금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곡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나? 불순종한 것은 없나? 내가 변화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난 별로 잘못한 것 같은 거 없을 때 아,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40년간 먹이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그리고 곡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떠내보내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이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전주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변화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니까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4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여호와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어 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세계 종말의 마지막 날 하나님 이때를 기하여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보여주시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새로운 역사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만재주 만왕의 왕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오늘이라고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반석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특히 6.25를 당한 6.25가 전쟁이 난 지가 벌써 74년이란 긴 여정이 지났습니다. 6.25를 당하여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수행하며 또 기록하며 전파하며 기념하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기적의 행사로 한국을 구원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성숙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74주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한국을 구원하시고 미국 그 젊은 청년들의 그 희생과 미국의 후원으로 연방 이연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한국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4년이라는 긴 시간에 달려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로 주님 재림이 임하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삶을 누리는 새 출발에 만지주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면 또 만지주 만왕의 왕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치 아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날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으로 사르는도라.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시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봐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출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이자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한국을 큰 희생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싸우고 하신 덕분에 우리 한국이 다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번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여 그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젊은 꽃다운 그 청춘들이 우리 한국에서 바친 모든 희생, 미국과 그 연합분들이 바친 모든 희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 가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사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가족이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의 본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깨닫는 마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이 하나님의 법은 영존이 여생이 살아서 정말 영원히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간직한 그 십계명 우리 각자가 다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성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첫 출발이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for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마지막 큰 나팔소리 이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통해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트에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삼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 이것도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다 끊고 광야에 이르러 이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새 아침에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횃불이 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감췄던 보화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삼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의 변화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횃불이 되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나를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가 살수 있는 아버지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으기 이르고 하나가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바 밭의 소산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 곡식은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조 가르쳐 주셨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에게 주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식과 곡식과 채소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읽고 삼가는 가운데 온몸이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앞서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적으로 나무리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새롭게 의를 이루며 살수 있는 새 아침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0: 은혜가 넘치는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천 비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은혜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때가 악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모든 일들과 그것을 깨닫고 알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가 되게 남편은 아내에게로, 아내는 남편에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로, 부모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은혜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 나라가 하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의 큰 변화로 예루살렘 재건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최후의 만찬 또는 오라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그러운 다섯천의 기다림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상관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그가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새 아침의 빛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아뢰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수 있는 새 출발의 큰 은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며 만세의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강이 있고 내궁 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흥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온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이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게 온 백성에게 온 교회 위에 온 가정에게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아침의 회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 예수 내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받은 유다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 열두 아들에게 일일이 예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3: Before Jacob died, he left messages of blessings to his sons.
2: 오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한 축복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 Today, let us take a look into the fourth blessing, which is to his fourth son Judah.
2: 지금까지 야곱이 유다의 형들 세 명이 돼서 예언을 했죠.
3: So far, Jacob prophesied and blessed the older brothers of Judah.
2: 근데 야곱의 세 명의 아들은 축복받기보다 저주받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3: But in fact, Judah's older brothers received curses instead of blessings.
2: 왜냐하면 유다의 이 세 명의 형들이 저질렀던 패역으로 인해서 야곱은 유다의 이 세 명의 형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3: It is because of the sins that Judah's older brothers committed, therefore Jacob rebuked them and cursed them.
2: 그 결과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빼앗깁니다.
3: As a result, Reuben and Levi and Simeon lost their right as the firstborn.
2: 야곱의 장자권은 그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3: And the right to the firstborn went to his fourth son Judah.
2: 사실 야곱은요 자신의 장자권을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3: But in fact, Jacob wanted to give the firstborn's right and the blessings to his 11th son Joseph.
2: 실제로 성경에서도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And in fact, the Bible records as Joseph as the firstborn of Jacob.
2: 하지만 야곱이 총애한 아들이라고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3: But the right of the firstborn does not go as humans plans.
2: 우리 집안 동양에서는 장유유순한 말 있듯이 야곱의 장자권은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물려
3: It was the fourth son, Judah, who received the firstborn's right.
2: 세 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장자권을 박탈당함으로 유다가 장자권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3: Because of the three older brothers of Judah lost their right to the firstborn, naturally Judah received it.
2: 놀라운 것은 야곱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그 유다는 아주 탁월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3: Jacob, inspired by the Holy Spirit, prophesied something amazing over Judah.
2: 야곱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3: Let us take a look into this blessing.
2: 야곱은 유다는 너의 많은 형제 가운데 찬송이 된다고 말합니다.
3: Jacob said, "You will be the leader, and your sons, your father's sons, will bow down to you."
2: 유다는 이제 열두 지파가 찬송하는 그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3: Judah will be praised by the tribes of Israel.
2: 왜 그렇습니까?
3: What is the reason?
2: 유다는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정말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고 좋은 상황으로 역전시켰습니다.
3: It is because thus far Judah has reverted all the negative situations into some miracles.
2: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실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오히려 노예 상인에게 팔자는 제안을 합니다.
3: When the brothers of Joseph wanted to kill him, Judah instead suggested that they sell him to the Egyptians to save his life.
2: 유다의 지혜로운 제안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도 전에 광야의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3: If it were not for the advice of Judah, even before Joseph was sold to Egypt, he would have died.
2: 유다는 요셉을 살려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3: Judah performed a critical role in keeping Joseph alive.
2: 그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위대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3: And because of that, Joseph was able to become a prime minister of Egypt.
2: 유다는 사망을 생명을 살려놓는 아주 유능한 자입니다.
3: Judah turned death into life.
2: 총리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와야지 식량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3: Joseph, when he was the prime minister, said to his brothers, "You must bring Benjamin to me."
2: 기근 때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야곱 집안의 막내 아들을 애굽에 데리고 오면 식량과 맞바꿔 주겠다고 요셉이 제안한 것입니다.
3: He said, "Because food is running low, if you bring your brother to me, then I will give you food."
2: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넘겨줄 수 없다고 그 제안을 거절하죠.
3: But the father of Joseph, Jacob, refused this request.
2: 야곱은 집에 식량이 떨어져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고.
3: Even when his household was starving to death, he refused to send his youngest son.
2: 야곱은 식량보다도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낀 것이죠.
3: He loved Benjamin more than food.
2: 그러자 유다는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순하게 누그러뜨리죠.
3: Then Judah interceded and changed the heart of Jacob.
2: 야곱은 굶으라도 죽어도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유다는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3: Jacob refused to send his son Benjamin, but Judah reversed the situation.
2: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영히 벌을 지고 내가 죽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3: Judah said, "If I fail to bring back Benjamin to you, I will die in his place."
2: 유다가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오겠다 하니 야곱은 그래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식량을 구해서 우리가 먹자고.
3: Then Jacob finally accepted the offer of Judah and said, "Yes, go get some food."
2: 유다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이 굶어 죽어가는 약 70명의 야곱의 일가를 살렸습니다.
3: This courageous act of Judah saved the whole family of Jacob.
2: 유다는 자신이 담보물이 되고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3: Judah offered his life as the collateral and showed a sacrificial love.
2: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다고 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합니다.
3: And in this sacrificial love, we find the love of Christ.
2: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3: Jesus came as a descendant of Judah.
2: 유다는 이런 희생 정신을 보이니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3: And because he showed such sacrificial love, he was adequate to be the ancestor of Jesus.
2: 유다는 애굽에 가서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올 때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또 감옥에 갇히겠다고도 말합니다.
3: And when Joseph tried to imprison Benjamin, Judah said, "I will go and be imprisoned in his place."
2: 유다는 베냐민을 풀어주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고 자신이 홀로 애굽에 남아서 고통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3: Judah said, "I will stay and be tormented in the Egyptian dungeon instead of Benjamin."
2: 유다는 참으로 희생 정신이 너무도 탁월하죠.
3: Judah had sacrificial mindset.
2: 유다는 자신이 애굽의 감옥에 갇힌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3: Judah was not fearful of the Egyptian dungeon.
2: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 아들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억울하게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
3: In order to return Benjamin back to his father, it was okay for him to suffer and die.
2: 유다는 자신이 이 야곱 가문에서 이 야곱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밀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3: Judah declared and said, I will become the seed that which will die to save his family.
2: 그 유다야 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3: Judah revealed the cross of Christ.
2: 예수님은 범죄하여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버리 우리 인간이 제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3: In order to save us from the oppression of the Satan and because of our sin, Jesus Christ died for us.
2: 유다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죠.
3: Judah walked the path of cross.
2: 그런데 바로 유다의 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3: And that is why from the seed of Judah, Jesus came.
2: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고통을 담대하게 당했습니다.
3: Jesus, in order to save the humanity from sin, suffered on the cross.
2: 유다는 자신의 희생 정신이 가득한 이 DNA를 바로 예수님에게 물려준 것이죠.
3: This is the type of DNA Jesus received from Judah.
2: 근데 유다는 모든 야곱의 형제들의 산송이 됩니다.
3: And therefore, Judah became the leader of his sons.
2: 이 야곱의 희생 정신이 있는 지도력을 보니 모든 형제들은 그를 높이고 찬양한 것이.
3: When his brothers saw the sacrificial leadership Judah showed, they praised him.
2: 여러분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면 그 공동체에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3: Wherever you go, if you are comfortable, if you are served, then you cannot be praised in that community.
2: 여러분이 희생의 정신으로 손을 보고 공동체를 섬기면 그 공동체에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3: When you lose, when you sacrifice for a community, then you will be praised.
2: 유다는 또한 원수들의 목을 잡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 Then Jacob prophesied that Judah will get a hold of the neck of the enemy and they will bow down.
2: 유다 집안 장차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출하는 위대한 가문이 됩니다.
3: Judah's family soon becomes the family of the kings.
2: 여러분 잘 아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과 유다의 위대한 왕들은 바로 이 유다의 자손들이죠.
3: The well-known kings of Judah, David, Solomon, and all of the great kings are descendants of Judah.
2: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 Here we must notice one thing.
2: 유다의 후손이 내 후손의 목을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Jacob said, the descendant of Judah will hold the neck of your descendants.
2: 유다의 후손이 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3: What does it mean that the descendant of Judah will hold the neck of the enemy?
2: 누가 유다가 목을 잡을 그런 원수입니까?
3: Whose neck will Judah's descendant grab?
2: 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죠.
3: This is the fulfillment of Genesis chapter 3 verse 15.
2: 유다가 목을 잡는 자는 뱀의 후손으로서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3: It'll be the Satan and the descendant of Satan that which Judah's descendant will grab the neck of.
2: 유다는 사단의 목을 잡고 그의 대가리를 쳐서 깨뜨립니다.
3: Judah's hand will be on the neck of his enemy and break the head.
2: 유다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3: There will be a war between the descendants of Judah and the descendants of the serpent.
2: 뱀의 후손은 유다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유다는 뱀의 대가리를 쳐서
3: The descendants of serpent will hurt the heel of the descendant of Judah, but the descendant of Judah will break the head of his enemy.
2: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3: You realize that there is a war between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 of Satan.
2: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3: Kingdom of light and kingdom of darkness.
2: 하지만 이 전쟁의 주도권은 유다 지파가 쥐고 있습니다.
3: But the lead is in the hands of Judah.
2: 유다는 원수의 목을 붙잡고 원수가 꼼짝도 못하게 하죠.
3: Judah holds the neck of his enemies and holds them tightly.
2: 유다가 원수의 목을 붙잡고 그의 대가리를 쳐서 깨뜨리니 원수는 땅바닥에 쓰러져서 인사 불성이 됩니다.
3: And because he smashed the head of the enemy, he is lost.
2: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어지는 것이죠.
3: All the authorities that are over your lives, the enemies are gone.
2: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은 우리 사람의 목을 붙잡고 서서 온 인류를 자지가 절망과 시험과 탄식 가운데 죽이고 있었어요.
3: Until Jesus came as the descendant of Judah, sin was rampant in your lives.
2: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3: See how much diseases Satan brought in your lives.
2: 여러분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때로 밤에는 잠도 못 이루고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까?
3: Remember your sleepless nights. Remember your pains.
2: 질병이 여러분을 후려치면 여러분은 꼼짝도 못하고 지옥같이 당하고만 살 것입니다.
3: When diseases strike you, you will live like hell in this world.
2: 그런데 우리의 목을 치는 사단의 이 턱을 예수가 쳐서 여러분을 사단의 고통 가하는 고통과 권세부터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해 내었습니다.
3: But Jesus Christ struck down the head of the enemy and saved you.
2: 예수님 여러분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 청산한 것입니다.
3: On the cross, He dealt with your diseases.
2: 여러분, 여러분 지금 겪는 모든 신음케 하고 좌절케 한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깨끗이 청산된 것을 믿습니까?
3: All of your diseases have been taken care of 2000 years ago on the cross.
2: 지금 기도한다고 이런 병이 지금 낫는 것이 아니에요.
3: It is not the prayer that you do right now that heals you.
2: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여러분 모든 질병을 청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치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3: But it is through faith that whatever happened on the cross 2000 years ago will heal you.
2: 사탄은 가난으로 여러분을 쳐서 여러분 기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 Satan wants to kill you with poverty.
2: 먹고 사는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3: Remember how much pain you suffered because of money.
2: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을 고생하며 다들 살고 있습니다.
3: Because of slow business, everyone is suffering.
2: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3: No matter how much money they make, they cannot escape financial debt.
2: 돈을 많이 벌어도 전방세 내고 또 집세 내고 자동차비 내고 전기세 내고 내고 나면 제자리입니다.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3: They make money, but when they pay bills and cars and electricity, they are left with nothing.
2: 몸만 축나고 병만 되는 것이.
3: The bodies are broken.
2: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사탄이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습니다.
3: Remember how much incidents the Satan has caused in our lives.
2: 사탄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온갖 사고로 여러분 목을 잡고 쳐서 여러분 인생을 지옥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3: Through sicknesses and diseases, he has hold of your neck.
2: 하지만 예수님 와서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3: But Jesus reversed this.
2: 사탄의 예수님 사탄의 목을 잡고 쳐가지고 깨뜨려서 여러분 사탄의 모든 압제와 학대부터 여러분 살려 놓았습니다.
3: Now Jesus holds the neck of your enemies and have broken them.
2: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흘린 피로서 여러분 모든 죄를 청산하고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서 여러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3: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blocked the schemes of the enemies.
2: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짓는 온과 더러운 죄를 먹고 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살고 불평, 원망, 좌절, 절망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제일 범한 순간에 사단이 득달같이 들어붙어서 여러분 죄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3: Satan eats and lives off of your sins. And your negative thoughts and your curses and anger, but the moment you sin, they will come and snatch you away.
2: 여러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탄이 여러분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어먹고 여러분 인생이 사단의 밥이 되었어요.
3: Satan is digesting your life because of your sin.
2: 여러분 인생이 피투성이 돼서 얼마나 지옥까지 살고 있습니다.
3: See how much you are covered with blood.
2: 사건 사고로 우리 인생이 피멍이 들었지 않습니까?
3: For all the problems, you have been bruised.
2: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지옥인 것입니다.
3: Every day is like hell when we live in sin.
2: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죠.
3: But there is a good news.
2: 바로 유다의 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쳐서 신음케 하는 사단의 목을 잡고 사단을 깨뜨려서 여러분 인생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3: The Lord Jesus Christ broke the power of enemy and saved us.
2: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3: So the Judah is called lion's cub.
2: 유다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3: Judah will tear down whatever is holding you and save you.
2: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유다의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목덩이를 부여잡고 그 권세를 깨뜨린 것이에요.
3: Jesus Christ, who is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will break the authorities of your enemies.
2: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 나왔을 줄 믿습니다.
3: Jesus saved you already.
2: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3: Whoever comes to Jesus will be saved.
2: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3: He was whipped, so we are healed.
2: 제가 찢기고 상함으로 우리의 상함은 보합되고 치유되었습니다.
3: Because of his stripes, we are completely healed.
2: 여러분, 제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함으로 여러분 지옥이 청산되고 천국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3: Because he suffered the pains of hell, we have been restored and we have been saved from hell.
2: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3: Whatever suffering you are facing, let us look at Jesus and his cross.
2: 반드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3: Our lives will be surely saved.
2: 오늘 본문에 보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The scripture declares that the scepter will not depart from Judah nor the ruler's staff from between his feet.
2: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규는 영원하며 통치자의 지팡이도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3: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and the obedience of the nations is his.
2: 여기서 규는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3: Here the scepter signifies the kingship.
2: 실로, 실로라는 것은요, 평화와 안식이란 뜻입니다.
3: Here we see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and this phrase is peace.
2: 여러분, 실로가 온다 가운데 이 실로 평화와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3: And this he Shiloh refers to Jesus Christ.
2: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평화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3: When Jesus Christ comes to you, peace will come upon you.
2: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없이 밤에 단잠을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3: Do not worry about anything but rest well.
2: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여러분에 와서 참된 안식을 주고 여러분을 천국의 평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3: It is the King of Peace, Jesus Christ, and heal you.
2: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고 살아나서 이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3: In Christ Jesus, we will enjoy the peace which He brings.
2: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도 불안하고 사건 사고 많아서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아요.
3: This world is filled with worries and events and news.
2: 하지만 아무리 사건 사고 터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식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며 쉼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3: But in Christ Jesus, we can rest in peace.
2: 큰 광풍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도 여러분 쳐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3: No matter how great the waves are, we will not be shaken.
2: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센 파도 물결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호수가 되었어요.
3: When Jesus spoke, all the waves became calm.
2: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자들을 죽이는 이 지옥 같은 호수가 평안한 호수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3: This lake that was killing the disciples all of a sudden turned into peace.
2: 예수님 여러분 지옥이 건져서 천국에 살게 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선포합니다.
3: Lord Jesus is the powerful God who will save you.
2: 예수님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3: Even today, Jesus will do great, mighty things.
2: 11절에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암담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죠.
3: In verse 11 it says he will tether his donkey to a vine, his colt to the choicest branch.
2: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3: What is the meaning of this vine?
2: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면

0: 여러분 삶이 풍족하게 역전되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 It means that when Jesus Christ comes to you, you will have abundance.
0: 예수가 없을 때 여러분 기근 속에서 병들어 지옥같이 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1: This means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fruits in your lives when Jesus comes.
0: 이 말씀 정확히 요한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1: This was completely fulfilled in John chapter 2.
0: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1: When Jesus spoke, water turned into wine.
0: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 When Jesus speak,
0: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1: Water turns into wine.
0: 있습니까?
1: Amen.
0: 도대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1: What is the meaning of this water turning into wine?
0: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손님들이 이제 떠나가고 포도주가 없으니 잔치집에 흥이 깨어져서 소상집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1: When Jesus went to a wedding feast because wine was running out, the feast was turning into a funeral.
0: 예수님이 물 포도주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하니 사람이 다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집 분위기를 회복하였습니다.
1: And when Jesus gave them wine through water, their mournings turned into rejoicing.
0: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초상집 같은 여러분 인생을 잔치집의 즐거운 인생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1: And this Jesus turning water into wine means he turned your mundane lives into a joyful one.
0: 여러분, 예수님 나의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치집의 즐거운 인생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1: He will restore our funerals into feasts.
0: 예수님은 환난 만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풍수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고 초상집 같은 우리 인생을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1: The Lord prospers us and gives us blessings and turns our mourning into dancing.
0: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인생 역전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1: When you go to Jesus Christ, you will experience reversals.
0: 우리 예수의 복음으로 붉은 포도주에 우리 옷을 빨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요.
1: Through the gospel of Jesus, let us wash our garments with wine and become new.
0: 우리는 지옥까지 가난한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까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1: In Christ Jesus, let us enjoy the fullness of heaven.
0: 예수님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이죠.
1: Jesus wants to give you fullness of life.
0: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 Let us conclude.
0: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1: Today we saw how Jacob prophesied over Judah.
0: 유다는 찬송의 사람이 됩니다.
1: Judah became a man of praise.
0: 유다 우리가 사단에게 목이 잡혀 죽을 고생하며 지옥같이 살 때 사단의 대가를 쳐서 여러분 고통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해 내었습니다.
1: When our necks were in the hands of the enemies, Judah took it back and smashed his head.
0: 유다의 사자 바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1: It is a lion of Judah who cam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enemy and give us true peace and freedom.
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옥 같은 여러분 삶은 청산하고 천국까지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1: Through the cross of Christ, our lives will be renewed and heaven will come.
0: 이제부터 모든 질병과 가난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1: Today, let us only worship Jesus Christ who gives us abundance.
0: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지옥을 복음으로 청산하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살려놓는 놀라운 일을 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And I believe that we all should become like a king and like a priest, bringing restoration to the nations and make peace among them.
0: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은 이런 많은 축복을 이번 새롭게 시작된 8월 때 마음껏 받아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1: And I pray that in this August, as we begin this month, let us receive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from God so that we bear many fruits.
0: Amen.
1: Amen.
2: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로 다스리기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실제로 무력하고 궁핍한 평민이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진짜 왕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지요?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지요? 라고 묻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말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왕으로 걷고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자신에게 너는 왕이다,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은 통치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왕인 여러분의 권위는 즉 주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마귀와 삶의 부정적인 세력들에 대해 왕으로 군림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쳐나거나 평범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잠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왕이 노숙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바라는 숙박의 형태를 창조할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직장을 찾고 있었다면 직장을 창조할 때입니다. 말로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천사들은 일하기 시작할 것이며 곧 여러분들은 직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네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왕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입에 있는 믿음의 말로 상황을 책임집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의 입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말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칙령을 내리면 그것들은 확립됩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년 전 한국에서 만든 한 다큐멘터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2014년 4월에 방영됐던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 기후변화 특집 3부작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뿐인 지구. 특히 이 가운데서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이 지금 네팔 대홍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참사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에서 벌어진 대홍수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이 올라왔고 조회수가 지금 600만 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쉐르파는 20년 만에 왔는데 호수가 4배, 5배까지 커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리부반대의 지질학과 교수, 그리고 히말라야 지역 연구기관인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 책임자, 네팔 정부 인사 등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임자 호수가 터지면 1,000명은 희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라는 내레이션도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에게 기후 위기는 네팔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실종자도 네,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책임 PD는 환경 PD로서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는 영상을 찍었지만 사실 이런 경고가 결코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는데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덜컥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전하고 있네요. 한편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12년 전만 해도 이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기후 위기는 분명히 있다, 또 체감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 12년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의 댓글들이 담길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한다라고 전하고 있네요. 네, 네팔의 빙하 붕괴 대홍수 사망자 말씀드렸듯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도 4,400명을 넘어서 앞으로는 이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590명, 중국에서 발표한 외국인 실종자 추정은 260명 정도 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시각각 피해 상황을 공표해주는 네팔과는 달리 중국의 피해 발표 수치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파괴돼서 고립된 지역에 헬기 등 항공기를 이용해서 접근해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임시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보수하고 있고 전력과 통신을 복구함에 따라서 고립 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공식 집계에 잡히는 인명피해 규모도 점차 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도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뭐 밝은 소식은 없습니다만 사실 당초 직원 실종자 추산치는 900여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현재 최소 639명이 실종됐고 이 터널 안에 여러 곳 터널 안에 고립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의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내 집단 소송이 과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변론 회의에서는요,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장인 도넬리 판사는 이 해당 사건을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쿠팡의 모 회사인 쿠팡 INC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법인으로 모 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쿠팡 측 변호인들은 한국 쿠팡은 쿠팡 INC의 많은 자회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재판은 시간과 자원 낭비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양측에게 요구했고요. 이를 검토한 뒤 재판 여부와 또 그렇다면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국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화 약 70억 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네,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지난 31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한 명의 목숨을 잃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이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발표했는데요.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42번가 부근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뉴저지주 거주자인 32살의 에린 피아첸티가 복부를 찔려 숨졌습니다. 피아첸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기업 투자 은행 부문 중간 관리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요,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공격받은 68세 남성, 지금 벨뷰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비교적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들을 공격한 가해자의 신원도 어제 경찰이 밝혔는데요. 49살의 파멜라 시스네로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로 휘두르며 투항을 거부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뉴욕 한복판에서 낮에 묻지마 사건이 발생해서 희생자가 이렇게 나오고 만 것입니다. 9월 2일 오늘은 베트남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지난 1945년 고 호찌민 주석, 베트남의 국부라고 칭해지고 있죠. 호찌민 주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베트남 건국을 선포한 날, 베트남 최대 국경일입니다. 자, 오늘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서 눈길을 끄는데요. 창건 81주년을 지음해 보낸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북한의 교류가 잦고 꽤 친밀한 느낌인데요.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참석차 국빈 방문한 또어럼 서기장, 베트남 서기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올해 5월에는 레호와이 종 베트남 외무장관이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고요. 닷새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또 언론들도 그썹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좀더 강하고 직접적인 우려 표명은 전 정치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 전 보좌관.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보다는 정치적 홍보 효과를 노린 회담이 될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된다면 평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신은 전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첫 미국 대통령이 됐고, 그 이듬해 비무장지대에서는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자, 이제는 남은 게 평양에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사진이 필요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딱 잘라 평가했습니다. 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의회와의 국내 정치적 대치보다는 외교 무대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직접 지칭한 점을 두고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김정은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라면서 반면 북한은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미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회담은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0: 따르면 상당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특히 이들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럭 운전사들이 일으킨 사고로 240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심각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국토안보부가 3일간의 특별단속을 벌여 위험운전 혐의로 800명 이상의 트럭 운전사를 체포했는데요. 그 가운데 36명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드디어 태국 램차방에 입항했습니다. 9개월 만이죠. 승조원 약 5,000명을 태우고 작년 11월부터 바다에 머물렀으니까요. 처음에는 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동으로 재배치되면서 미군 작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중동 배치가 계속 연장됐고요. 현대 항공모함 역사상 최장 해상 군사작전 기록을 그래서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파병으로 인한 많은 링컨함 승조원들의 정신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 악화된 환경 역시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었고요. 미국 언론들은 링컨함 승조원이 여러 차례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시도했다라고 잇따라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다른 미 해군 함정들과 함께 입항한 링컨함은 승조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태국에 5일간 머물 예정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미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입니다. 이렇게 항공모함도 버텨내지 못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계속되면서 지금 재충돌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채권 매도세의 불이 지펴졌습니다. 매도세라는 건 결국 금리는 올랐다는 얘기죠. 어제 글로벌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4.788%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

0: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27%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3%를 기록했고,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5.9%까지 오르면서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계속되는 점, 또 여러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결국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어쨌든 글로벌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일단 안정이 먼저 돼야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혼자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준비제도를 향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내놓은 물가상승 우려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콜린 파월 의장에게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고요. 워시 의장이 최근에 내놓은 주장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워시 의장은 존중한다라고 전제하면서요. 그러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금리는 너무 높다,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30년 전에는 좋은 지표를 발표하지 않아도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같은데 30년 전을 비교한다라는 건 글쎄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은 양호한 경기 지표가 나와도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우려하며 금리를 올리려 한다, 이런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금리는 낮춰야 한다라면서 성장과 성공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미국 덕분에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많은 나라가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미국, 우리와 거래하기 때문이다 라며,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면 많은 엘리트 국가가 빈곤 국가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경제 정책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잇따라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로 일본 경제가 휘청일 정도라고 합니다. 7월 28일 일본 기상청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던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 도로나 논밭 곳곳이 갈라지고 어긋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은 이 벌어진 틈이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번 지진을 일으킨 걸로 추정되는 하나구 단층대가 남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지진 발생 한 달이 넘었는데 이 단층대 주변에서는 여진 우려에 복구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관광, 상공업, 인프라 등을 통합해서 모두 2,200억 엔, 약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지진만이 아니죠.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일본 열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바현, 도야마현, 이사카와현, 후쿠이현까지 평년 8월 전체 강수량을 훨씬 웃도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고요. 최고 등급인 호우특별경보가 며칠 간격으로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13명이나 사망자를 낸 지바현의 경우에는 주택 침수,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이 최대 111억 엔, 약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정말 경제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자연재해만으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런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셈인데요. 대규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8.3의 거대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상정한 종합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다카이치 총리도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2: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온타리오 호의 명칭을 아메리카 호로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느냐라고 짜증을 냈고 이에 애플은 하루 만에 미국 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타리오 호를 아메리카 호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구글도 자사 지도에서 레이크 온타리오의 명칭을 레이크 아메리카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지도 앱을 운영하는 또 다른 기업 맵퀘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맵퀘스트의 이 같은 선언이 나오자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맵퀘스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맵퀘스트 다운받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맵퀘스트는 명칭 변경 반대 발표 하루 만에 지도 앱 분야에서 다운로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캐나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무역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너무 적었다라며 협상에서 물러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간선거 격전지에서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이 거칠게 맞붙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그리고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가 그 대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미시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맹공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엘사예드 후보에 대해 매우 매우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성명에서 미시간은 오하이오에서 온 꼭두각시 벤스 부통령에게 훈계를 들을 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것은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사악한 것은 무역전쟁과 군사전쟁을 벌이면서 정작 국민들의 식료품과 개솔린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라며 아예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겨냥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또 자신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옛 민주당원들이 엘사예드가 만들어가는 지금의 민주당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다 라면서 민주당이 변질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엘사예드 후보가 무슬림 출신의 급진 좌파 성향이다라는 점도 함께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자 엘사예드 후보는 제이디 벤스가 과거로 돌아갈 때 부인도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부통령의 부인 우샤 벤스가 인도계라는 점을 암시한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인도 출신 부통령 부인은 상상할 수도 없을 테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당신도 인도계 부인을 갖고 부통령까지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반박인 셈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3: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4: 6, 7, 8, 9, 10, 11.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8, 9, 10,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0: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이 9월 1일부로 로베르토 모레노로 정해졌습니다. 네, 임시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역사상 첫 스페인 출신 감독이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젊어요. 49세고요. 프로 선수 경력은 없는데 일찍이 영상 분석가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고 디테일한 전술 분석에 강점을 지닌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갖고 서류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열릴 A매치 평가전 6경기를 우선 지휘하게 됩니다. 경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오는 2027년 1월에 AFC 아시안컵이 있는데 그 대회까지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코칭 스태프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 코치를 비롯해서 사단 전체가 스페인 출신 전문가들로 전원 바뀌었습니다. 네, 한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일 오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피의자 신문입니다. 네, 이미 2년 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회장은 이후에 2년 동안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를 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월드컵 예선 탈락 이후 홍 전 감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경찰은 이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 전 회장의 경찰 출석은 사건이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된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미 지난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바 있고요. 또 지난달 6일에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늙어가면서 성장과 재정, 통화정책 전반에 걸쳐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빠른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재정과 통화 정책의 운신폭을 좁힐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고령화가 늦게 시작된 만큼 대응할 시간도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USC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중국 같은 후발 고령국이 먼저 늙기 시작한 국가보다 훨씬

신 짧은 기간에 또큰 폭의 재정 조정을 감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장 여력도 동시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의 한 인구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면은요, 한국과 중국의 노년 부양비는 2024년 30% 미만에서 오는 210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한 명당 노인이 약두 명인 순증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할 나이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후발 고령국들은 2024년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65세 기준 정년을 20년에서 25년가량은 더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년 연장이 실현화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연장만으로 지금의 부양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변화는 가파르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인구 구조가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기 전에 연금과 정년 등을 미리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일본처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찌감치 저성장을 맞고 또 노령화가 시작된 일본,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일본의 뭐 연금 부분이라든가 노령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 청년층에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층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정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등록금도 무료로 해주는 등 많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내년부터는 혼인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혼인지원금도 생기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조 1,191억 원으로 편성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 이 가운데 먼저 혼인지원금이 신설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고요. 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매입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보증금 역시 더 늘립니다. 청소년 지원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 지급되는 청소년 쉼터 등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돌봄 공백이 있는 농업, 산업, 어촌 지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방학 기간 운영 시간을 많이 연장해서 부모들에게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또 다양한 어떤 경험의 기회를 늘리는 그런 방안인 것입니다. 가수 김민종 하면 뭐 모르는 분안 계실 테고요.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MC 몽 하면은 글쎄요, 직접 TV에서 봤다기보다 워낙 그 법적인 부분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네, 많이 봤던 바로 그 가수. 이 김민종이라는 사람과 MC 몽이라는 사람이 한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김민종이 이 MC 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에 MC 몽은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수십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김민종의 연루설을 제기했고, 이때 논란이 빚어졌죠. 당시 김민종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현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김민종 씨 측은 해당 주장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헐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두 편도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C 몽은 아직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어쨌든 연예인이 연예인을 상대로 이게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 한 법정에서 이두 연예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례적인 일이죠.

0: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강아지 영상을 15분 동안 시청하면 혈압과 스트레스 지표가 안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세계 공통 아닐까요? 연구팀은요, 강아지 특유의 큰 눈과 둥근 얼굴 등 사람의 애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키마 특성을 분석해서 시청자가 마치 강아지와 직접 눈을 맞추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카메라 시선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올라오는 쇼폼처럼 짧은 영상이 아니라 물놀이하는 강아지, 새끼를 돌보는 어미 개 등을 담은 적어도 3분 분량의 5편, 총 1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동안 쭉 보고 나서는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완기 혈압이 평균 5가 낮아졌습니다. 맥박도 분당 4.12회 줄어들었습니다. 안정됐다는 거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개선됐습니다. 총 기분 장애 점수라는 게 있다는데요. 긴장이나 우울, 분노 등을 종합하는 그런 점수인데 역시 낮아졌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히 관리되기 어려운 지표라고 하죠.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진료실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컨텐츠 기반 활용을 기존 치료와 병행해보면 환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혈압 조절을 돕는 좋은 보조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을 정도로 정말 유의미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 뭔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 유튜브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시는 겁니다. 강아지 영상 조금 시간이 되는 걸로 또 강아지의 눈망울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집에서 고효율 미세 입자 필터, 즉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한 달 동안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40세 이상 성인의 특정 인지 검사 수행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년 이후에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커네티컷 대 등 연구진은 매사추세츠 서머빌에 거주하는 30세에서 74세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헤파 공기청정기 사용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지역 서머빌은 프리웨이 93번과 매사추세츠 28번 국도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는 지역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달 동안 실제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 달간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한 달 동안 외형과 작동 방식은 같지만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없는 가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반대 순서로 실험했습니다. 각 실험이 끝난 뒤에 인지검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참가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40세 이상 참가자에게서는 차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평균 54초 만에 마쳤습니다. 가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평균 61.4초가 걸렸습니다. 수행시간이 약 12% 단축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의 집행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에 관여하는 영역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머리가 12%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40세 이상 참가자가 특정 인지검사를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기간도 한 달에 불과해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비슷한 재해가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과학자와 지질학자들이 최근 안데스 산악지대의 온도가 올라가 빙하가 녹고 있으며 따라서 호수가 다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호수는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암석 사면이나 빙벽이 무너져 호수를 덮칠 수 있고 이럴 경우 막대한 양의 물과 토사를 하류로 쏟아내려 네팔형 빙하호 범람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위험에 노출된 안데스 산맥 줄기 국가로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 3개국이 꼽힙니다. 현재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빙하 관련 재해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파타고니아 부근으로 꼽힙니다. 파타고니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엘찬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을 관통하는 솔로산의 불안정한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인근 토레 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레에는 무려 2만 6천 개가 넘는 빙하가 있어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에 크게 노출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파타고니아 줄긴 칠레 아이센 일대는 북부 남부 파타고니아 빙원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취약한 자연댐에 막힌 불안정한 호수가 늘어난 곳입니다. 한편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다급한 위기에 직면한 곳은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 내 528개 호수가 범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8개는 고위험군인데 특히 1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우아라스시 상류의 팔카코차 호수는 이미 엄청난 물을 담고 있어서 온난화로 녹은 빙하의 일부만 떨어져도 거대한 파도가 둑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럴 경우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도심 전체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미 이 지역은 1941년에도 같은 호수의 범람으로 도시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수천 명이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2: 200일 넘게 중동지역에 장기 배치돼서 논란이 됐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이 태국에 기항해서 승조원들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게 될 전망입니다. 태국 파타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승조원 5천여 명이 탑승한 링컨함이 다른 두 척의 해군 군함과 함께 오늘 오후 파타야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떠나서 중동지역에 장기간 배치돼서 이란과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서야 귀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파타야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링컨함의 승조원들은 해안에서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하루 최소 약 30불에서 최고 약 100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한 곳인 파타야는 링컨함 기항을 앞두고 한 어촌 마을 일부를 아예 관광센터로 조성하는 등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원 5천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유입되면 파타야의 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타야 현지 경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링컨함 기항을 앞둔 지난 주말 밤 유흥업소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미군이 짧은 시간 대규모 유입이 되면 보건과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성착취와 성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다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은 스탠퍼드대 학생신문 스탠퍼드 데일리와 재학생 한 명이 국토안보부가 이민국적법을 위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이민국적법 가운데 미국의 중대한 외교적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국무장관 개인이 판단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무장관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서 추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라는 그 표현을 이유로 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 9월 2일 오늘은 1666년 9월 2일 새벽에 런던의 한 빵집에서는 작은 불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사흘 밤낮을 이어가면서 결국 세인트 폴 대성당을 비롯한 만여체의 건물을 잿더미로 만드는 이른바 런던 대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1666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8만 명의 도시였는데요. 이 가운데 7만 명이 하루 만에 거처를 잃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참혹한 화재는 사람들을 그냥 주저앉게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설적이지만 런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되면서 당시 목조 건물로 빼곡했던 좁은 골목길 대신에 벽돌과 돌로 지은 넓은 도로가 들어서는 근대 도시 런던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전화위복,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죠.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새벽에는 오히려 좀 쌀쌀하더라고요. 덥다라고 외친 게 하루 이틀 전인데 말이죠. 아침에 옷 챙겨 입으실 때 조금 더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여러분 마음에 또 날씨에 딱 들어맞는 옷이 발견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7: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9월 2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났습니다. 구조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도 네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수색,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AFP나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462명입니다. 다만 최근 전력, 통신이 복구된 지역이 느는 가운데 실종 신고된 외국인 관광객 최소 5명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생존 사실을 당국에 알려왔다고 네팔 관광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엘버린치 호주 총리도 호주인 5명의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호주인 실종자 수가 기존의 43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 안에 현재 접근하려고 조심스럽게 시도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터널을 막은 큰 바위를 폭파하고 주변을 뒤덮은 두꺼운 진흙과 토사를 퍼내고 구멍을 파는 등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터널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복구 작업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 잔해, 암석, 진흙 등 퇴적물이 최소 220만 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 일단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곳까지는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극적인 생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4: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5: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u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4: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 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가다가 보면은 막혀 있고 뚫려 있고 막혀 있고 뚫려 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4: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7: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예,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4: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국가들이 단순한 자선이나 원조가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라면서 네팔에서 공식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8: 네팔 정부는 이번 빙하홍수를 토네이도급 히말라야 쓰나미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 국가들에는 기후배상 청구 서한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네팔이 기후위기 대가를 치르는 만큼 원조가 아닌 법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히말라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네팔 정부의 주장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9: This is the third largest reservoir of ice other than North and South Pole. And we have seen there is a lot of glacier loss, there's a lot of ice retreat, especially in the last few decades.
8: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네팔을 넘어 남아시아 20억 인구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녹은 빙하에서 시작된 거센 탕류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까지 휩쓸어갔습니다. 대홍수의 상처는 재난 이후 원주민들이 마주한 문화적 붕괴 현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가 보존된 국경지대의 사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닿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수민족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홍수는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안보 외교 고위 인사들이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통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의 새로운 군사 및 외교 전략이 적들의 기반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발버둥 쳐도 너희가 스스로 만든 지옥의 밑바닥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조만간 전장과 외교무대 그리고 경제 봉쇄 대응에 있어서 이란의 새로운 전략이 너희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레자이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뭐 당연하죠 하진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목표물 100여 개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와중에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주 시리크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던 주택에 포탄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X를 통해 이 불법적인 선택의 전쟁의 진실과 전쟁 범죄의 민낯이 바로 시리크에 있다며 이번 폭격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미국의 절망적인 몸부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특히 진실은 미국 관리들을 승리한 영웅처럼 묘사하는 AI 생성 영상에는 있지 않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이렇게 이란 공습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만약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추가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응징을 할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도 이런 경고에 곧바로 맞대응하면서 중동 긴장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0: 이란 남부 내륙 도시에 있는 지로프트 공항입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 민간 공항이 미군 공격을 받았고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도 공격받아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대로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11: Israel limited. Look, they're a failed nation. That doesn't mean we won't smack them. We'll see what happens.
1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고 요르단 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공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또 보복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에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침략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군이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결정적 작전을 전격 개시했다고 전했는데 요르단 남부 도시 아카바 상공에서 폭발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30여일 만에 양측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 넘게 급등하며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을 앞둔 지난 7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쓸모없는 일개 해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12: Two years,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like a worthless piece of water. The oil will be going on pipelines across land.
10: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 복귀를 촉구한 직후 공습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더는 가치가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란 지도부 전쟁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과 군부의 자금줄을 끊겠다며 2차 제재를 강화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 라라크 섬에 기뢰 부설용 로켓 발사대를 공습해 한 달 만에 군사 작전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력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합니다.

0: 경제정쟁의 향방에 시선이 모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제재를 받아왔던 이란의 경제난과 민생고는 전쟁 전에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집회, 시위가 제한된 국가인데도 올 1월 민생고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정권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기도 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쟁으로 이란의 경제 위기는 사상 최악에 다다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로 연료 수입이 제한되면서 이란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곡물도 제대로 수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높은 실업률이 전쟁 이후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갈라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우리는 개솔린을 절약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경제적 왕따 작전이 이란 정권의 결정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적어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바이즈 중동 프로그램 부국장은 이란 경제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 정도 압박으로 경제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란을 완벽히 봉쇄하는 제재는 불가능에 가까워 이란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란은 매우 큰 나라이며 제재를 회피해온 오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당장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내분을 일으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경제 테러리즘에 저항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실용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도 잇따라 공격받고 있는데 한국 해운사 소유의 선박도 미사일 3발을 맞았습니다. 미군 역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우리나라 해운사인 장금 상선이 소유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오만 해역 부근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과 함께 피격당했는데 미군의 이란 라라크섬 공습 직후인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다만 이른바 재용선, 그러니까 다시 빌려준 선박이어서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고 우리 정부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사우디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동 중이었고 특히 미군이 마련한 항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군 역시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미국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1,7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이 이란의 결혼식장에 떨어져 여러 명이 숨졌고 이란은 주변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대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개최 기간이 겹친 이번 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조적인 글로벌 파워 경쟁 전략이 노출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우방국들과의 연대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마찰과 균열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하이 국제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인도, 이란과 중앙아시아 등의 우방국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이 주도해왔던 현행 질서를 대체할 질서 있는 다극세계 옹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러 관계 토대는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도 따로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의 이란 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올해 의장국을 맡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불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유럽 국가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초청한 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점에 공개적으로 문.

0: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한국에서는 한미합동훈련을 대폭 취소하는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제공하는 기회를 기꺼이 잡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의제가 미국의 독단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자국의 역할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가 전한 전문가 진단입니다. 시 주석은 올 들어 독일, 영국, 캐나다 총리를 포함한 여러 서방 지도자들을 중국에서 만났으며 이번 비슈케크 정상회의가 끝나면 이집트, 카이로로 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으로 툭하면 빚어졌던 이 셧다운, 연방정부 일시적 기능정지 셧다운이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달 8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 회계년도 예산안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 셧다운을 막으려면 의회는 2027 회계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직 12개의 지출 법안 중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자 임시 방편을 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의회가 9월 말까지 본 예산 통과뿐 아니라 임시 예산안 마련에도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던 바 있습니다.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휴직이 이어지면서 항공 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이 빚어졌고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토안보부만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는 76일간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모처럼 압도적 찬성표에 나온 것은 공화민주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을 경우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싶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란전쟁으로 인한 개솔린값 등 에너지 가격 상승,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높아진 물가 등으로 분노한 유권자들을 더욱 격분시킬 수 있어서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지만 또 이게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6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송부 열흘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 예산안 통과로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안, 국방부 기본 예산을 3,500억 달러 증액하는 그런 법률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쩌면 또다시 셧다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핵심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제동을 걸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과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을 시행하는 국경 순찰대가 법적 허점을 활용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을 뭐 이렇게 모금 행사 가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 얼마씩 기부금을 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 줄 아십니까? 88,600달러입니다. 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금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전당대회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88,600달러의 가격표가 붙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25만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탁회의는 오는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날 열리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주재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7만 5천 달러입니다. 벤스 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면 별도로 3만 5천 달러를 내야 합니다. 전국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당대회 모금 행사 초청장을 기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통상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미 군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오던 기존의 원칙을 깨고 어제 뉴욕 증시 개장 시간대에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마저 포기한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같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가마저 포기한 트럼프의 안보를 우선한 결정이 고착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1: 유가와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시 마감 이후 이란을 공격하던 미군이 이번엔 뉴욕 증시 거래가 한창인 대낮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주유소 기름값 폭등을 자초하는 장중 타격은 경제보다 군사적 시급성을 택한 결과입니다. 이란의 방공망 완공을 앞두고 타격을 지체할 경우 미군 추가 피격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작용했습니다. 결국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타격보다 당장의 군사적 굴욕과 유약한 지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미군 기지가 피격당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적인 무력 응징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전멸이라는 극단적인 경고 역시 이번에 밀리면 정권과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미국의 공습 직후 브렌트유는 $95를 돌파하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Markets really struggling with both inflation and oil prices. The great earnings that we've had over this last quarter are a little bit behind us. And so the market is trying to figure out what this next quarter, especially running into the elections, is going to look like.
1: 더 큰 문제는 시장 안정을 외면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강수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고유가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가 굳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까지 겹칠 경우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 물가 폭등을 감수한 트럼프의 다급한 승부수가 미국 내 선거 악재를 넘어 국제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한국계 정치인 댄 고가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후보들이 텃밭 지역구에서조차 바이든 정부와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댄 고 후보가 바이든 정부를 선거운동에 적극 등장시켜 승리를 거둔 드문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고 후보는 세스 몰턴 의원이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비운 제6선거구에서 벌어진 5자 경선에서 가장 많은 자금 모금액을 기록하면서 이미 선두주자로 떠올랐었습니다. 부친을 따라 제주 고시를 성호로 쓰는 인물입니다. 제주도 출신의 조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부친과 레바논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댄 고시입니다. 보스턴 시장의 시장실과 바이든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하버드대학교를 나와 고향 매사추세츠주 제3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지난 2018년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카오 해군 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군 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상원의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1970년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카우 지명자는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습니다. 또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지원 속에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후 해군 차관을 거쳐 지난 4월부터 해군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전임자인 존 팔런 전 장관은 피트헤그스에서 국방장관과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장관 지명은 이란과 전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어졌습니다. 해군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이란 항구들을 봉쇄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피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6: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5: 그럼 둘 다 워킹머니.
6: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5: 돈이 필요한 사람도
6: 투자하는 사람도
5: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6: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5: 213-804-9555.
6: 다시 한번
5: 213-804-9555. 워킹머니.com.
7: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른 긴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정책대화 이 행사에 참석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미 간의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주체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뿐만이 아니라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7년째 멈춰 있다며 벽은 높아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서두르지 말고 또 갈 곳을 분명하게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정표를 세웠으니 이제 나가야 할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 첫 사전 변론회의가 뉴욕의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법인과 미국 모회사 책임 소재를 놓고 쿠팡 측과 원국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YTN입니다.
1: 미국 뉴욕 브루클린 펌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0: 입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 측이 정보 유출에 따른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피해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이용 약관에 쿠팡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한국 주소가 있어야 한다며 뉴욕에서 재판을 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리 판사는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로 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표 원고들이 대부분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 관할권에 살고 있다며 원고 5명을 수정 소장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차단과 보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자, 이번엔 용해인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용해인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도 하고 국회의원직도 함께하겠다라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분출하는 가운데 지도부는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2: 의원직도 장관직도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해인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3: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원내 한석군인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거나 정치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개회의석상에선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4: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여론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혔단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거센 청년층 반발에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5: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특혜를 2중 3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2: 국민의힘은 연일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용 후보자를 영도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지원해야 하느냐며 정당 보조금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른바 용해인 방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6: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2: 기본소득당은 당대표에게 직언하면 징계하는 정당이야말로 령도자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힘껏 맞받았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조차 장관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면서 여권 내 회의로는 더욱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그 이유를 증권사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0: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 이후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급히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에 미래세세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 개각도 피해나간 김용범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에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0: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에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들며 미래에셋 회장과의 회동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7: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0: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정책실장 한 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까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8: 상품을 누가 이걸 제안했고 승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독했고 위험성 검토는 했는지 모든 이런 문제를 한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9: 미래에셋 측은 김 전 실장 아들이 ETF 관련 부서 소속이 아니고 회동설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이후 미래에셋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점을 들어 특혜 가능성을 거듭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10: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몇 번 이 의지를 갖고 논쟁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9: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정책 책임을 물은 거란 해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로비 의혹까지 불이 붙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1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6: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8: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 회동에서는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남은 단계는 하나,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왜 회담을 원하는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에 접어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그랬듯 국내에서 의회를 상대하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할 공산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원에 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평양에 들르는 것이다 라고 제안했던 바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며 정말로 그게 전부다 라고 볼턴 전 보좌관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상기한 뒤 우리가 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그 회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놨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난 트럼프가 어느 날 불쑥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렸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회담은 상황은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과 북한의 한라인 개설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소통수단이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차석자는 아사히 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더워도 너무 덥죠. 견디기 힘든 더위 속에 일부 나라는 평균 기온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바다 표면 온도 가장 높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여름, 9년마다 되풀이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죠. 세계 정상들 모여서 기후변화의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1: 전 세계를 펄펄 끓게 한 더위, 바짝 마른 날씨 속에 유럽 대륙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과 가뭄, 스페인에선 폭염으로 8월 한 달에만 2,100여 명, 5월 15일부터 5,200여 명이 숨져 2015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연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올여름 평균 기온이 16.5도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16.1도를 깨고 188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영국은 기후변화로 올해 같은 여름이 발생할 확률이 130배 높아져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없다면 천년에 한 번 꼴이 채 안 됐을 이런 여름이 약 9년마다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2: So we've seen these five heat events that have broken monthly records in successive months, not only in the UK but across Europe.
1: 오스트리아 기상청도 올여름 기온이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2.6도, 1961년에서 1990년보다 4.4도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3분의 1 줄었다며 최고 기온과 폭염일수, 최다 열대야에서 단연 1위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보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남유럽은 9월 첫 주에도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마드리드의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6에서 8도 높은 33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2: This is part of a broader pattern, a longer-term trend towards much hotter summers, higher temperatures, and these higher risk summers.
1: 보통 남반구의 여름이 끝나는 3, 4월에 최고치를 나타내던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지난달 22일 21.1도로 기존 최고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9월 2일 수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이 75%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하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술,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간이 피곤한 상태가 되면은 몸에서는 간을 복구하기 위하여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피질에서 더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가 주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혈중의 콜레스테롤은 높아집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하지만 또 배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간이 과중한 부담으로 지쳐 있으면 우리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배출을 못하여 자연히 올라갑니다. 또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담즙으로도 배출되는데 담관이 좁아졌거나 담결석 등으로 통로가 막혀 있어도 자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배출 경로는 바로 대변입니다.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있는데 이것이 동맥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탐식하면 이 탐식된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단백인 HDL에 옮겨져 간으로 운반이 됩니다. 간으로 운반된 이 콜레스테롤은 담즙을 통해 장으로 이동된 후 마지막으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변비를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밖으로 내보내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쫓아내야 하겠죠. 바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어보내려면 변비가 없으셔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여성이 남성보다 변비가 더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1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1: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라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라팍.
11: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AM 1290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말입니다. 네, 월요일이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남가주에 여행 오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가주 여행하실 분들, 네.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가주 지역에 광범위한 강수와 높은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립기상청 참 책임감 없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 진로에 따라 남가주의 영향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바하반도 해안 인근의 구름 무리가 오늘이나 내일쯤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토요일까지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남가주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말 이후의 이동 경로와 영향에 대해서는 기상 모델 간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서 연휴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폭우가 내릴 수도 있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모델의 경우 2인치 이상의 비가 예보되기도 했지만 그 확률은 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인치 미만의 가벼운 혹은 보통 수준의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 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그런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갑자기 하룻밤새 날씨가 확 달라졌죠. 선선해졌습니다. 바람의 경우 대체로 온화할 수도 있고 강풍이 불 수도 있다. 이 허리케인의 진로에 따라서 날씨 예보는 이렇게 180도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연휴 기간 해변을 중심으로 높은 파도주의보가 발효되고 범람 위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미리미리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뉴포트비치시는 이 열대성 폭풍 마리의 영향에 대비해 발보아 부두 양쪽에 모래뚝을 급히 쌓는 등 방어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대비하는 게 낫죠.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마리 북상으로 이번 주말 유례없는 고습한 날씨, 거친 파도, 열대성 폭우가 일단 해변가에서는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은 통상 2주가 걸리는 모래뚝 축조 작업을 단 4일 만에 끝마치기 위해서 외부 계약업체까지 동원하면서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뉴포트비치시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고비로 보고 추가 인력을 배치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기억나십니까? 밀물 때 뭐 작은 쓰나미였다라고 당시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20피트 높이의 모래뚝이 무너져서 주차장과 차량이 침수되고 범선이 자초됐던 아픔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폭을 20피트로 대폭 넓힌 견고한 모래뚝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이번 주는 아니지만 올겨울 남가주에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기상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갖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카운티 관계자와 비상대책본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강력한 엘니뇨 시즌에 대비해 방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기상청과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평양 동부 열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슈퍼 엘니뇨 발달 조짐이 뚜렷하며 이로 인해 올겨울 남가주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릴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공공사업국은 댐과 수로, 방조제 등의 막힌 곳을 점검하는 한편 폭우 시 산사태 위험이 큰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자택 주변의 배수로나 홈통을 미리 정비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며 카운티 재난경보 서비스에 가입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인원이 126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정책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 영주권 대기자는 총 126만 4,5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20년 5년 전 대비 20.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영주권 적체가 이처럼 심화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연간 14만 개로 제한된 쿼터 한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한도에는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이 줄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쿼터가 취업이민으로 넘어가 2020년부터 2024년 회계연도에 통상 한도보다 약 28만 개가 더 발급됐음에도 적체 인원은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 여러 합법적 이민 경로에 대한 규정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농작물과 가정 정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 과실파리 발견이 이어지면서 LA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에 따르면 외래 과실파리는 250종 이상의 과일과 채소 껍질 아래 알을 낳으며 부화한 유충이 농산물 내부를 먹어치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국은 외래 과실파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특히 타주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직접 재배한 과일과 채소, 식물, 흙, 꺾꽂이용 가지, 장작 등 자연물을 캘리포니아로 절대로 가져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산물을 가져올 경우 캘리포니아 입국 과정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여행 전후에는 야외 활동 장비와 신발, 차량도 깨끗이 청소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이나 택배를 통한 반입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 과일나무나 텃밭이 있는 주민들은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살펴 과실파리나 구더기 형태의 유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의심되는 해충류를 발견하면 즉각 해충신고 한라인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제 개학한 지 좀 됐죠. LA통합교육구가 최근 학생들의 스크린 타임 제한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서 교실 내 AI 인공지능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LA통합교육구는 교사 재량하에 13세 이상 학생들이 책임 있는 AI 사용법 교육을 이수한 뒤 승인된 도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어제 오전 교육군의 생성형 AI 전담 신설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을 정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학생들이 AI를 접하기에 적정한 연령대가 언제인지, AI가 실제 교육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지, 이것을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AI 활용 실태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스크린 노출과 대인 소통 부족을 우려하면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교사들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 된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기기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에도 다음 주 개학을 맞아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의 개인용 스크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과제, 채점 시에도 AI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대조적인 LA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교육계 내에서 기술 도입, 스크린 통제 이런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릴랜드주인데요. 메릴랜드주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마약 판매, 아동 학대,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존 병 김 씨를 특별수사에 용의선상에 올려놨습니다. 이후 김 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이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당국은 코카인을 비롯해 필로폰 그리고 옥시암페타민, 메틸 페니데이트, 알약 뭐 여러 가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대마초와 마약 포장재, 현금 그리고 픽업트럭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현재 메릴랜드에서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7: 오늘 아침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온타리오시 인근에서 규모 3.4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오전 5시 37분쯤 온타리오 남동쪽 약 3.7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지진계 보고에 따르면 얼바인과 애너하임,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약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진동을 느꼈는지 묻는 글을 올렸으며, 지질조사국에 접수된 주민 체감 신고는 200여 건을 넘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홈리스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7분쯤 익스포지션 파크 지역의 웨스트 레이턴 에비뉴 골목에서 사람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남성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이는 54세의 흑인 홈리스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당국은 초기 현장 조사 결과 등기로 인한 외상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흉기를 든 학생이 연루된 폭력 사건이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낮 12시 30분쯤 웨스트

0: LA 통합교 욕구 측은 외부인 몇 명도 캠퍼스에 무단으로 진입해 소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받은 학생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교내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캠퍼스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애플밸리에서 40대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아우터 하이웨이 도로상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동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남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을 확인했으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1세 주민 캐시디 켈세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기 TV 게임쇼 휠 오브 포춘의 오랜 베테랑 성우 짐 손턴이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 스튜디오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니 측 대변인은 짐 손턴과 관련된 의혹을 최근 접수했다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임시로 대역을 기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혹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지난 5월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내에서 짐 손턴과 관련된 소동이 벌어졌으며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해 그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작고한 전설적인 성우 찰리 오도넬의 뒤를 이어 프로그램에 합류해온 짐 손턴에 대해 제작진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분간 방송 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제 돌리 파튼의 별이 훼손되어 어제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향년 80세로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인의 명예의 거리에 팬들이 추모의 꽃과 유품을 남긴 가운데 파튼의 명예의 거리 별 표지판이 수많은 긁힘 자국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예의 거리를 관리하는 할리우드 역사재단은 화요일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월요일 아침에 팬들이 남겨둔 헌화와 메모, 분홍색 선글라스 등 추모 물품들이 임시 철거되었습니다. 경찰은 훼손 경위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요새 한인타운 나가보셨습니까? 온통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LA 공연이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LA 전역과 한인타운, BTS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의 이번 LA 소파이 스테디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남가주는 뭐 물론이고요. 타주, 전 세계에서 LA로 몰려든 팬들, 관광객들이 BTS 하면 한인이잖아요. 한인하면 또 LA 한인타운 빼놓을 수 없죠. 한인타운으로 이 관광객과 BTS 팬들이 몰리면서 K-POP 관련 매장, 식당, 호텔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BTS LA 공연은 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1일과 2일 그리고 5일과 6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총 4차례 열립니다. 당연히 오래전에 티켓은 예매가 매진이 됐습니다. 한인타운 거리에서는 국적과 인종,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BTS 팬들이 대규모로 몰려다니면서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BTS 응원 물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서로 공연 정보를 나누는 등 이 콘서트를 앞둔 팬들의 설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K-POP 관련 매장들에서는 K-POP 관련 굿즈, 응원 물품 구입하려는 팬들로 몰려 특수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자 미주 한국일보의 가장 많이 본 기사들 탑50 가운데 상위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업 이민 영주권 끝없는 심사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 역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뉴욕의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사람 중 한 명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사장이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외래 과실팔이 확산이 비상이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LA 한인타운 온통 BTS로 열풍을 불고 있다,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에서 대량으로 마약을 유통해서 판매했던 40대 한인 남성이 기소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육군

0: 장관도 사임했고 핵세스 벌써 장군 제독 24명이 숙청됐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머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9: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머니.com.
1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간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7가와 웨스트 42가 부근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에린 피아첸티가 사망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인 피아첸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기업 투자은행 부문의 중간급 간부에 해당하는 부사장급 직원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피아첸티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격을 받은 68세 남성은 벨뷰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공격한 여성이 49살의 파멜라 시스네로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시스네로스가 흉기를 휘두르며 투항을 거부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난동이 계속되자 총격을 가했고 시스네로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뭐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으로 툭하면 빚어졌던 셧다운, 연방정부 일시 기능정지 셧다운 사태가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서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 비난을 받을까 우려했던 것으로 일단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은 이미 바꿨죠? 애플은 어제 바꿨습니다. 네, 온타리오 호를 아메리카 호로 바꿨습니다. 앞서 구글도 자사 지도에서 온타리오 호 명칭을 아메리카 호로 변경했는데 구글 지도에서는 미국 이용자들에게는 아메리카 호로 표시되지만 캐나다 이용자들에게는 온타리오 호로 표시가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는 두 명칭이 함께 표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영한 애플과 구글의 이 지도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 흑자와 산업정책을 겨냥한 의장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도의 이러한 의장 성명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동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로 반서방 진영의 세를 과시한 직후 G20 차원에서 중국을 상대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애쉬빌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흑자가 과도한 국가들은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외국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또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서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은 아예 중국을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 흑자와 국가 보조금 같은 비시장 관행과 함께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도 함께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채권 매도세가 확산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어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글로벌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지 시간 1일 4.788%까지 올랐습니다. 전날보다 0.03%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27%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3%를 기록했고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9%까지 올라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뛰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글로벌 채권 매도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각국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강한 경제 성장세를 반영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If we look at the composition of the bond yields, it's the inflation expectations are flat to down.
3: Right.
2: And
3: right.
2: This is a growth story. Growth, I believe, is re-accelerating.
1: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와 재정 적자,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채권 금리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리 인상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4: We must be confident that underlying inflation is moving to our objective clearly and at sufficient speed. Otherwise, we have work to do.
1: 국제 유가 상승과 국채 금리 급등이 이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뉴욕 증시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물가와 금리 불안을 다시 자극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사이언 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응답자 중 70%가 미국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7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9.11 테러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굳이 9.11부터 코로나 팬데믹 따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올해만 놓고 봐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 대응, 치솟는 생활비, 이민 문제 등으로 대중적인 회의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으며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57%까지 나타나는 등 네, 미국에 대한 긍지, 자긍심 여론조사에서 많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성인 Z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AI와 대화하십니까? 미국 성인 4명 중 1명꼴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위해 AI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앨런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7%가 개인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질문을 위해서 AI 챗봇을 찾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주로 생산성 도구로 알려진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미국인의 삶에 스며들어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적, 사회적 질문을 위해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을 사용하는 비율은 인종, 성별, 학력 수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절반은 AI의 대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기분을 좋게 해준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AI를 친구나 동반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한 응답자는 AI는 내 삶의 외로운 순간을 견디게 해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인관계가 이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나은가? 이런 질문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의회가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대형 석유 협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표결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의 5분의 1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 간의 석유 협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2위 민간 석유 기업 노스아메리카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는 17개 유전에 대한 100년 임차권을 받게 됩니다. 이들 유전의 매장량은 650억 배럴 규모로 미국 전체 확인 매장량을 웃돌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스아메리카 블루에너지 파트너스 지분 35%를 인수하는 동시에 채굴 석유의 20%를 생산 원가로 공급받아 자국 정유 시장에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불편한 시선도 있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 합의를 조롱조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석유 합의는 우승극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합의가 비현실적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650억 배럴은 없고 휘발유 가격은 내리지 않으며 전략 비축유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정을 통해 국가 정실 자본주의에 대한 사랑과 19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동경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세계관을 완성하는 마감석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세계 역사상 최대 석유 거래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올해나 내년 가솔린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거나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포린폴리스 존슨 기자는 전망했습니다. 이 거래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76년 이래 베네수엘라가 외국 석유 회사와 맺은 어떤 협정도 대통령의 한 임기를 온전히 넘긴 적이 없습니다. 설령 투자 수익이 나오는 경우에도 매우 보잘것없는 규모일 것이고 위험이 크고 비용이 높을 것이라고 포린폴리스는 전망했습니다. 협정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 때문에 대규모 장기 투자를 투자자들이 꺼리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협정 여러 항목들을 폐기할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개발권이 100년간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개발권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베네수엘라 법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 역시 기간이 25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하 자원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지하권을 왜 미국이 소유했다고 발표를 했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오픈 AI가 자사의 차기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가 내부 테스트 결과 사이버 보안 등급이 위험 단계로 평가됨에 따라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픈 AI는 AI 아스트라가 내부의 AI 모델 위험 등급 기준에서 위험 등급으로 파악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의 모델이 위험 등급을 받은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픈 AI는 위험 등급을 AI 모델이 인간의 개입 없이 강력한 보안을 갖춘 다수의 핵심 시스템에서 미공개 취약점을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최종 목표만 제시한 상태에서 강력한 표적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로 금방 오고 있죠. 네, 우려했던 게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공격을 하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네. 테슬라와 함께 로보택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의 죽스, 알파벳의 웨이모가 지금 미국 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라고 어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후발주자 죽스는 휴스턴과 샌디에고에서 이달 중에 시범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죽스의 서비스 지역은 이로써 미국 내 12개 도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죽스 자동차는 정말 인공지능 로봇처럼 생겼죠. 네. 웨이모는 정말 차량처럼 생겼고 죽스는 정말 로봇 택시처럼 생겼습니다. 네. 죽스는 초기에 개조된 테스트 차량을 사용해 지도 작성,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자체 개발한 무인 로봇 택시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죽스는 지난달 10일 라스베가스에서 정식 영업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달부터 덴버, 샌디에고, 템파에서 첫 일반 승객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모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는 14개 도시로 확대됩니다. 웨이모는 해외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 가보겠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뭐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조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조대도 네팔 현지에 도착해 곧바로 도착하자마자 수색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1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462명입니다. 다만 최근 전력, 통신이 복구된 지역이 느는 가운데 실종 신고된 외국인 관광객 최소 5명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생존 사실을 당국에 알려왔다라고 네팔 관광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에 접근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 그런데 이곳이 온통 진흙으로 차 있어서 수색작업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극적인 생존 가능성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2: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u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1: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 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가다가 보면은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4: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란으로 가봅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안보 외교 고위 인사들이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통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의 새로운 군사 및 외교 전략이 적들의 기반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목표물 100여 개를 타격했습니다. 이 미군의 공습 와중에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주 시디크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던 주택에 포탄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 불법적인 선택의 전쟁의 진실과 전쟁 범죄 민낯이 바로 시리크에 있다며 이번 폭격은 미국 스스로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절망적인 몸부림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특히 진실은 미국 관리들을 승리한 영웅처럼 묘사하는 AI 생성 영상에 있지 않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다룬 미국의 작가 팀 오브라이언의 소설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의 한 구절인 진정한 전쟁 이야기에는 결코 도덕이 없다. 만약 어떤 이야기가 도덕적으로 보이면 그 이야기를 믿지 마라 라는 문장을 인용해 미국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 공습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만약에 추가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의징을 할 거다, 응징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경고에도 지금 전해드린 대로 곧바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지금 중동 긴장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5: 이란 남부 내륙 도시에 있는 지로프트 공항입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 민간 공항이 미군 공격을 받았고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도 공격받아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대로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6: Israel limited. Look, they're a failed nation. That doesn't mean we won't smack them. We'll see what happens.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고 요르단 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공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또 보복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에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침략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군이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결정적 작전을 전격 개시했다고 전했는데 요르단 남부 도시 아카바 상공에서 폭발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30여일 만에 양측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 넘게 급등하며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을 앞둔 지난 7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쓸모없는 일개 해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7: Two years,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like a worthless piece of water. The oil will be going on pipelines across land.
5: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 복귀를 촉구한 직후 공습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더는 가치가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은 이렇게 이란을 겨냥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동시 압박을 가하면서 이란 지도부 전쟁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과 군부의 자금줄을 깨겠다며 2차 제재를 강화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라라크 섬에 기뢰 부설용 로켓 발사대를 공습해 한 달 만에 군사 작전을 재개했고 이란이 공격하자 또 어제 이렇게 이란을 향해 군사 작전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두 개 전쟁을 치르는 셈입니다. 이란이 경제와 군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압력을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선 미국이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대량 투입해 이란과 전면전을 결심하지 않는 한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예상이 대체적입니다. 지난 6개월 전쟁 동안 이란은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드론 역량을 증명했고 미국의 공습이 거세질수록 이란의 반격에 중동 국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가 이미 장기전을 각오하고 대응하는 터라 지금처럼 소모전식 군사 공방은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전쟁의 향방에 시선이 모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성적인 제재를 받아왔던 이란의 경제난, 민생고는 전쟁 전에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경제 위기는 사상 최악에 다다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우리는 개솔린을 절약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난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적어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바이즈 중동 프로그램 부국장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 정도 압박으로 이란은 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을 완벽히 봉쇄하는 제재는 불가능에 가까워 이란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긴 매우 어렵다며 이란은 큰 나라이며 제재를 회피해왔던 오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당장 이란 정권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내분을 일으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경제 테러리즘에 저항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실용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엔젤스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2002년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이후 처음 봤습니다. LA 엔젤스가 팔립니다. 잠시 뒤에 엔젤스 소식, 스포츠 소식 이어집니다.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2: 카페보넨?
1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8: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9: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8: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9: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8: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LA 엔젤스 언젠가부터요, 몇 달 전부터입니다. 우측 상단 관중석에 보면 많은 사람들,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엔젤스 제발 팔아라!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응원 구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몇 달째 이어졌었죠. 모레노 구단주, 지난 2023년에 엔젤스를 팔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구단 가치가 25억 달러, 3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팔지 않고 오타니와 함께 포스트시즌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도 그 말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파는 걸 철회하고 한 5년을 더 버텼죠. 지금 3년을 더 버텼는데 40억 달러에 팔리게 됐습니다. 스탠 크론키 스포츠 재벌이 이 기업 투자 그룹이 LA 엔젤스를 4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탠 크런키는요, LA 램즈 그리고 덴버 너게츠, 프로 아이사키 리그도 가지고 있죠. 콜로라도 에벌런치, 여기에 LA 엔젤스, 북미 4대 프로 스포츠를 모두 다 갖게 되는 스포츠 재벌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 배정을 잘못해서 엔젤스 소식을 많이 못 드렸는데 내일 이 소식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2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5: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6: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5: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6: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5: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6: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6: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7: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2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29: 213-388-5600 융자 나라.
3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사진 한 장 찍는데 88,600불.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금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88,600달러의 가격표가 붙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왜 88,600달러인가요? 조금 특이한 액수죠. 하지만 공화당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현재 연방선거법상 개인이 전국 정당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44,300달러입니다. 그럼 이건 또 왜 하필 44,300달러인가 하는 끊이지 않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44,300달러라는 숫자는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과의 연계입니다. 개인이 전국 정당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연방선거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이 액수의 조정을 2년에 한 번 하는데요. 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있었죠. 2025년. 자, 2025년 지난해에 이 한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이 됐는데 그 금액은 2025-26년 2년 동안은 4,400달러다라고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촬영을 위한 기부금이 88,600달러라는 그 액수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띕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88,600불과 44,300불,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연간 기부금 한도액 44,300불 곱하기 2 하면 88,600불입니다. 아하,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네, 부부가 같이 와서 개인 기부금 한도액을 각자 내고 부부가 같이 와서 함께 사진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88,600달러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가 사진 촬영만 할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혼자 가게 되면 뭐 혼자 이 돈을 다 내야 하니까 뭐 누구라도 데려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혼자 가든 부부가 같이 가든 어쨌든 사진을 찍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원탁회의에 참가해야만 사진 촬영도 가능한데 이 원탁회의에 참가하는 비용은 또 25만 달러입니다. 결국 원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같이 찍는 데까지는 25만 달러 플러스 88,600달러, 즉 총 338,600달러가 필요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나 해당 금액의 돈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다입니다. 가끔 보면 자신의 사무실에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커다랗게 뽑아서 걸어놓고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워서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돈 내고 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돈까지 내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네, USPS에서 나온 내부 고발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우편 투표 제한 시도에 대해서 연방 우정국 USPS에서 내부 고발자가 출연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우편 투표 제한 조치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의 미국에서 이 선거는 사실 연방 관할이 아니라 각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서 연방 우정국은 주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그대로 믿고 투표용지를 무조건 발송하면 안 됩니다. 우정국은 투표용지 발송 전에 반드시 봉투를 스캔해야 하는데 그 스캔 결과가 주정부로부터 받은 유권자 정보와 일치해야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권자 명부와 투표 용지 봉투 스캔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발송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이 같은 지시 내용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임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부 고발자의 공개가 아니어도 이번 조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정부가 우정국에 유권자 명부를 작성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정부는 선거 60일 전에 이 같은 명부를 연방 우정국에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거일은 11월 3일, 오늘은 9월 2일, 이제 선거까지 6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명부를 우정국에 보낸 주정부가 있느냐? 그러면 있느냐? 네, 단한 곳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명단을 보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종 확인 결과 거의 발송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상당히 한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역시 아직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우편투표의 이 제한 조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연방 우정국 USPS 자체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은 개발을 하는데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복잡한 기술 시스템인데 단 3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시스템 검증 및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도 고작 4일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아니,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편투표를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추후에 심각한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바로 이 멀쩡한 사람들의 우편투표 권리 박탈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을 지시한 이 시스템은 오류율 0%, 오류율 0%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오류율이 0%면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오류율을 0%를 맞추기 위해서 투표용지 집단 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선거당국이 제출한 만 건의 우편투표 묶음 가운데 단한 건이라도 정보 불일치가 나타나면 그만건 묶음 전체의 발송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류율 0%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한 투표용지 때문에 만 건의 투표용지가 권리 박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소한 문제 하나로 인해서 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사실 알고 있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우편투표 기회를 다량으로 박탈하는 것을 오히려 노리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자는 아울러 USPS의 새 규칙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때문에 지금 비밀리에 몰래 그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지 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중단하라라고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 몰래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7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이 USPS의 규칙 시행을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내부 고발자는 휘슬을 불렀습니다. 자, 이번 내부 고발자 출연으로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논쟁과 공방, 아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을 넘어서서 선거 이후 극단적인 국민들 간의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너희들이 만든 일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본 네팔이 미국, 중국, 인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네팔 재무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이세개 나라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들 강대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우리 네팔이 감당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팔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보면 중국, 미국, 인도 등 대국들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네팔의 기여도는 제로에 가까운데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팔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우리가 재난을 입었을 때 일시적으로 구호품을 찔끔 보내주는 그런 일회성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는 정당한 권리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무거운 의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접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5억 인구의 젖줄이자 문명의 집약지다라며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네팔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인류의 수자원과 문명이 위협받는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자, 줄줄이 줄줄이 논리를 제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해온 네팔이 피해 보상 청구서를 미국에 보냈는데 그 청구서를 받아든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이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집에서 고효율 미세 입자 필터, 즉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한달 동안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40세 이상 성인의 특정 인지검사 수행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년 이후에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커네티컷대 등 연구진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 거주하는 30세에서 74세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헤파 공기청정기 사용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지역 서머빌은 프리웨이 93번과 매사추세츠 28번 국도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는 지역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달 동안 실제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 달간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한달 동안 외형과 작동 방식은 같지만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없는 가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반대 순서로 실험했습니다. 각 실험이 끝난 뒤에 인지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참가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40세 이상 참가자에게서는 차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 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평균 54초 만에 마쳤습니다. 가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평균 61.4초가 걸렸습니다. 수행 시간이 약12% 단축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의 집행 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에 관여하는 영역이 대기 오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머리가 12%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40세 이상 참가자가 특정 인지검사를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기간도 한 달에 불과해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1: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인원이 126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미 정책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영주권 대기자는 총 126만 4,5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104만 8,300명과 비교하면 20.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영주권 적체가 이처럼 심화된 핵심 원인의 하나로 연간 14만 개로 제한된 쿼터 한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한도에는 신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까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 여러 가지 합법적 이민 경로에 대한 규정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가에서 전통적인 4년제 학사 학위의 틀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 졸업에 필요한 학자금 자체를 줄여서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년제 학사 학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재학 기간과 등록금 그리고 주거비 등 생활비를 1년가량 줄일 수 있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학비 부담을 낮춰줘서 학생을 계속 유치하는 것과 이 졸업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공을 다 3년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가장 집중된 전공 분야는 경영, 관리, 마케팅이며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정보과학, 보건 관련 분야, 그리고 심리학 등이 3년제로 뒤를 이었습니다. BTS 월드투어 LA 공연이 어제 시작되면서 LA 전역과 한인타운이 BTS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의 이번 LA 소파이 스테디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남가주 전역은 물론 타주와 전 세계에서 LA로 몰려든 이 팬들과 관광객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들면서 K-pop 관련 매장과 식당, 호텔 등이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 플라자에는 어제 하루 종일 BTS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BTS의 LA 공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오는 5일과 6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총 4차례 열리는데 4회 공연 모두 일찌감치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공연 첫날이었던 어제 LA 한인타운은 BTS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거리에서는 국적과 인종, 연령,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BTS 팬들이 대규모로 몰려다니면서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인타운 상권도 공연 특수를 누렸습니다. 타운 내 한식당과 음료 그리고 빵 판매하는 업소 또 한국 식품 및 상품 매장 등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한인타운 곳곳에 케이팝 전문 매장과 이 관련 상품 판매점들도 팬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시선과 새로운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영화제가 LA에서 처음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1회 LA 한국영화제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흐름, 새로운 목소리를 주제로 올해 처음 막을 올리는 이번 영화제는 한국의 독립영화는 물론 장편과 단편영화 또 신진영화인들의 작품을 LA에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개막작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감독을 비롯해서 김지훈 감독과 유지태 배우 등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직접 LA를 찾아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8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50을 밑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지수가 50을 밑돌면 주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 그리고 50을 웃돌면 낙관적으로 간주되는데 50 이하인 것은 물론 40 아래로 떨어져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축업체들의 심리는 16개월 연속으로 지금 40 미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암리위기 시기 이후 처음으로 있는 가장 긴 침체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형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LA가 그룹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 개최를 기념해서 오늘부터 8일까지를 BTS 위크로 지정했습니다. LA는 어제 시의회 결의를 통해서 시청에서 BTS 위크 공식 선포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BTS 위크를 기념해서 LA 시청은 오늘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의 대표 색상인 붉은색으로 불을 밝힙니다. 이는 도시를 방문하는 관객을 위한 공식적인 환영과 우정의 의미다라고 LA 시인은 설명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해온 BTS의 놀라운 업적을 기리고 LA와의 특별한 인연을 전 세계인과 함께 축하하게 돼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리 LA 시의원은 이번 선포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문화에 남긴 특별한 발자취를 시 차원에서 기리는 것과 동시에 LA와 한국 그리고 LA와 한인사회의 유대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BTS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는 5일과 6일 이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4회 공연 이미 전석 매진됐습니다. 앞서 아리랑 공연이 열렸던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를 비롯해서 일리노이주와 캐나다 토론토 등도 콘서트 개최를 기념해서 BTS 위크 혹은 BTS 데이를 잇따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규정을 위반한 상업용 운전면허 교육기관 270곳을 폐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샨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110개의 상업용 운전면허 교육기관이 연방기관 등록 목록에서 제외되어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약 5천 명의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요구되는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운전학교는 트럭 한 대나 또는 작은 주차장만 있는 곳을 그저 훈련센터다라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160개의 학교는 훈련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피 장관에 따르면 상당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특히 이들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안전운전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피 장관은 지난해 이후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일으킨 사고로 239명이 사망했으며 심각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상업용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데릭 바스 국장은 가장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110개 운전학교에서 10명 이상의 불체자에게 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영어 능력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국토안보부가 3일간의 특별 단속을 벌여서 위험 운전 혐의로 800명 이상의 트럭 운전사를 체포했는데 그중 36명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을 소송한 중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TV 업체인 TCL이 삼성전자의 미니 LED TV 관련 허위 광고로 인해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CL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니 LED 기술 표기 금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CL은 소장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재활용한 제품 라인에서 미니 LED가 아닌 저렴한 모델을 가져와 이를 마치 매력적인 가격대의 미니 LED 모델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CL 측 변호사는 삼성의 허위 광고는 미니 LED TV의 고화질을 원했던 소비자를 오도해서 허위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라며 부당하게 TCL의 매출과 평판 또 귀중한 기술력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니 LED 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 초소형 LED를 촘촘하게 넣은 TV입니다. 기존 LCD TV보다 명암 비와 색깔이 월등하게 현실적인 게 특징입니다. 지난 2019년에 TCL이 가장 먼저 선보였고 2021년부터 삼성전자도 출시에 나섰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 미니 LE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TCL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0: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강아지 영상을 15분 동안 시청하면 혈압과 스트레스 지표가 안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세계 공통 아닐까요? 연구팀은요, 강아지 특유의 큰 눈과 둥근 얼굴 등 사람의 애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키마 특성을 분석해서 시청자가 마치 강아지와 직접 눈을 맞추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카메라 시선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올라오는 숏폼처럼 짧은 영상이 아니라 물놀이하는 강아지, 새끼를 돌보는 어미 개 등을 담은 적어도 3분 분량의 5편, 총 1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동안 쭉 보고 나서는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완기 혈압이 평균 5가 낮아졌습니다. 맥박도 분당 4.12회 줄어들었습니다. 안정됐다는 거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개선됐습니다. 총 기분 장애 점수라는 게 있다는데요. 긴장이나 우울, 분노 등을 종합하는 그런 점수인데 역시 낮아졌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히 관리되기 어려운 지표라고 하죠.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진료실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컨텐츠 기반 활용을 기존 치료와 병행해 보면 환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혈압 조절을 돕는 좋은 보조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됐을 정도로 정말 유의미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 아, 뭔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 유튜브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시는 겁니다. 강아지 영상 조금 시간이 되는 걸로 또 강아지의 눈망울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어제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 회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쿠팡 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 YTN의 뉴욕 특파원, YTN의 뉴욕 특파원의 리포트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의 본사가 있지만 사업의 거의 전부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쿠팡의 재판을 미국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 또 이 말을요 똑같은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본사는 엄연히 미국에 있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쿠팡의 재판을 미국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재판 관할권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리포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 미국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등을 관할하는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변론 준비 기일에 해당하는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앤 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책임 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INC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연결됐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3: 피고 쿠팡 잉크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입니다. 게다가 이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습니다.
12: 쿠팡 측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 측이 정보 유출에 따른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피해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이용 약관에 쿠팡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한국 주소가 있어야 한다며 뉴욕에서 재판을 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리 판사는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로 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표 원고들이 대부분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 관할권에 살고 있다며 원고 5명을 수정 소장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 양측은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차단과 보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어제까지 1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면면을 보니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이란 등이 주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비서방세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열린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였는데요.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벨라루스와 개최국인 키르기스탄까지 합해서 총 10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평화 때든 전시 때든 미국의 적대국들이 나름대로 잘 버티도록 해줄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의 광범위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색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경제를 끌고 가고 전쟁 수행 능력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는 데에는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대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활용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상대로 가하려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병력의 일부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이란산 원유를 더 많이 사주면서 이들이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나라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만은 중국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달 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연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 1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다른 곳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와 함께 로보택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의 죽스와 알파벳의 웨이모가 미국 내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합니다. 후발 주자인 죽스는 휴스턴과 샌디에고에서 이달 중 시범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죽스의 서비스 지역은 미국 내 12개 도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죽스는 지난달 10일 라스베가스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정식 영업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운전대와 페달과 같은 수동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미국 내첫 상용화 사례입니다. 죽스는 이 사업 전에 테스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머는 이달부터 덴버, 샌디에고, 템파 등에서 첫 일반 승객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머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는 14개 도시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가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성공과 부, 그리고 낮은 세금과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데이터 산업을 흥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확산되는 데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보수층 사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사용 증가, 그리고 환경 파괴 등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한 지방 정부에 대한 반발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중북부 사카테카스주에서 경찰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1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 치안당국은 이번 테러를 멕시코의 대표적인 범죄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소행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에도 이곳 경찰본부 건물 앞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조직이 아예 대놓고 경찰을 공격하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7: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200일 넘게 중동 지역에 장기 배치돼서 논란이 됐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이 태국에 기항해서 승조원들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게 될 전망입니다. 태국 파타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승조원 5천여 명이 탑승한 링컨함이 다른 두 척의 해군 군함과 함께 오늘 오후 파타야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떠나서 중동 지역에 장기간 배치돼서 이란과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서야 귀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파타야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링컨함의 승조원들은 해안에서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하루 최소 약 30불에서 최고 약 100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한 곳인 파타야는 링컨함 기항을 앞두고 한 어촌 마을 일부를 아예 관광센터로 조성하는 등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원 5천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유입되면 파타야의 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타야 현지 경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링컨함 기항을 앞둔 지난 주말 밤 유흥업소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미군이 짧은 시간 대규모 유입이 되면 보건과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성착취와 성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애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느냐라고 짜증을 냈고 이에 애플은 하루 만에 미국 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구글도 자사 지도에서 레이크 온타리오의 명칭을 레이크 아메리카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지도 앱을 운영하는 또 다른 기업 맵퀘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맵퀘스트의 이 같은 선언이 나오자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맵퀘스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맵퀘스트 다운받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맵퀘스트는 명칭 변경 반대 발표 하루 만에 지도 앱 분야에서 다운로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캐나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무역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너무 적었다라며 협상에서 물러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간선거 격전지에서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이 거칠게 맞붙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그리고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가 그 대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미시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맹공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엘사예드 후보에 대해 매우 매우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성명에서 미시간은 오하이오에서 온 꼭두각시 벤스 부통령에게 훈계를 들을 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것은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사악한 것은 무역전쟁과 군사전쟁을 벌이면서 정작 국민들의 식료품과 가솔린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라며 아예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겨냥했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0: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9: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0: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13: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불이면 10만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4: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태평양에서부터 접근하는 비그룹대가 멕시코를 거치면서 남가주로 오기 전에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소멸되지 않은 채 남가주로 접근할 것인지 기상청도 지난주에는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예보를 했는데요. 아마도 후자 쪽인 듯 싶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릴 확률이 이틀 전만 해도 30%인데 어제는 40% 그리고 오늘은 60%까지 조금씩 늘어났네요. 아, 그동안 너무 더워서 골프 안 치고 있다가 이제야 좀 치겠구나라고 벼르고 계셨던 분 이번 주말 좀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탱자 한미옥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멀리 우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무려 130억 년 전 우주 초기의 모습을 촬영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130년도 아니고 130억 년 전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다는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과학자들이 사진 속에서 발견한 건 붉고 조그맣게 반짝이는 작은 붉은 점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점들은 그냥 조용한 별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무섭게 자라나던 아기 블랙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베이비 블랙홀들이 혼자가 아니라 두 개씩 꼭 붙어서 짝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짝도 없는데 블랙홀도 짝 있구나. 우주 기준으로는 거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수천 광년 거리에 딱 붙어서 서로의 힘에 이끌려 하나로 합쳐지기 직전, 합병 직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대한 괴물 블랙홀도 결국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베이비 블랙홀들이 서로 만나 꽉 끌어안고 하나가 되면서 덩치를 키워갔던 거죠. 혼자서는 작고 희미했던 존재들이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주를 흔들 만큼 커다란 힘을 갖게 된다는 거 참 신기하죠?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며 걸어갈 때는 작은 점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을 때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그런 힘을, 에너지와 온기가 생겨나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에너지와 힘을 함께 모아서 함께 가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출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강아지 눈동자만 마주쳐도 혈압이 내려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어떨까. 아우 난 저 인간만 보면 혈압이 올라. 이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래도요 정말 난 혼자가 좋아 이런 분들 계시긴 한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안 된겨요 세상에. 요즘 이렇게 또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이도 너무 젊고 미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미인대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외로운 그런 팔잔지 혼자 사셨는데 한국에 들어가서도 혼자 계시다가 욕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결과가 그거예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셨다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말씀만 얘기 들어가지고 마치 아는 사람 같았는데 언젠가 만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여자분이에요. 이렇게 떠나가지고 정말 옆에 누구라도 있어봐요. 하다못해 개라도 잘 훈련을 시키면 개가 막 도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목욕탕에서 특히 그렇게 낙상하는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그 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고관절 부러지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매사에 좀 조심조심 첫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서 뭐든지 안전하게.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하루가 이렇게 다른가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루가 이렇게 다른 거야? 응? 사랑에 빠져서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근데 날씨가 그러네요. 간밤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양말 신고 그리고 바지도 입고 창문도 닫고 그러고 잤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뭐 이런 뭐 덥다 뭐 이런 날씨 속에서도요. 큰 그림으로 우주를 쳐다보면 놀랍습니다. 아니 그 블랙홀이 그 입 130억 년 전에 그 빛을 어떻게 지금 아무리 대단한 그런 망원경이라도 그렇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기존의 허블 망원경과 달리 적외선 전용 거대 거울과 극저온 감지기를 달고 우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요 원래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띄지만 130억 년을 달려오면 이 빛이 파장이 길게 늘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 130억 년을 이게 몇 년이야 진짜. 이렇게 달려오는 빛을 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블랙홀이 있다는 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세계가 있을지 정말 신기하죠. 130억 년 전에 베이비 블랙홀들이 서로 만나서 커다란 그런 팽창을 하면서 블랙홀로 탄생하는 그런 베이비 블랙홀을 최근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을 했다라는 오프닝을 전해드렸습니다.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른바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우리가 지평선을 보면 저 지평선 넘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빨려 들어가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빨아들이는 힘이 정말 굉장하다고 그래요. 시속 4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로도 한번 사건의 지평선 고 바운더리를 들어가면 도저히 이 속도를 이기고 빠져나올 수 없는 중력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정말 조심해야지 잘못 빨려 들어가서 한번 잘못 디디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로 가게 돼요.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거 보니까 너무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미국의 CNN 뉴스에서도 그런 게 나왔네요. 나 NFL 선수인데 말이야. 내가 좀 그리고 옆에 비서 같이 사기단 요원이죠. 우리 선수님의 재원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무려 이게 몇 명이에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49ers 플레이어고 뭐 이래가지고 무려 130만 불 20여 명의 여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그런 남자가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혹시 그냥 잘 지내? 뭐 이런 문자가 올 거야. 누구지? 모르는데 누구세요? 이러지도 마시고 모르는 번호인데 How are you doing? 미오? 제 이름도 알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냥 얼른 딜리트를 정 필요하면 뭐 문제를 해서 나 누군데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딥페이크 음성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가족의 목소리를 AI가 딥페이크 복제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긴급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먼저 가족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 첫 번째 키운 개 있잖아 하늘나라 가겐 개 그게 이름이 뭐지? 뭐 이런 가족들만이 아는 그런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를 그리고 일단은 이런 수상한 전화가 오면요 끊고 직접 자기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짜 채용 재택 알바 스캠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밑에 그 뭔가 어카운트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스캠에 이용됐더라고요. 그 구자가. 그래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거 택배 배송 조회 링크 클릭하면 악성 앱이 깔려 있어서 휴대폰에 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아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얼굴 보고 확인하고 이래야지 요즘 판을 치는 이런 사기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사기에 넘어가서 이게 사기가 한 번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사기를 쳤어요. 어제 보니까 미국의 다이어트 그 약이 한국에서는 주사로만 돼 있고 약이 없더라고요. 이 다이어트 약을 그 테스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해서 살이 빠진 사람에게는 모델이 될 기회를 주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 나 살도 빼고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6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등 했다는 소리를 듣고 1억을 준다. 근데 미국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3,300만 원 30%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계속 뭐 이게 뭐 해가지고 결국은 1억 넘는 돈을 보냈고 또 나중에는 그 먹었던 약이 마약이다 라고 해서 또 경찰관을 사칭해서 또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그 얘기를 보고 그리고

0: 주민등록 번호 혹은 소셜 시큐리티 이런 번호가 도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 넣는 것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안전된 내가 늘 로그인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면 그런 개인정보 넣지 마시고 안전하게 블랙홀 하다가 이상한 얘기로 빠졌네요. 그래도 우리 서로 오래 이렇게 알고 함께 매일 아침 인사할 수 있는 우리들은 서로 사기 안 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한미옥 탱자의 에너지 넘치는 매력에 블랙홀처럼 빠져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십니까? 정말 이 9월이 되니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살랑살랑 사랑사랑하게 붑니다 하셨어요. 야,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따뜻하게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제 점점 혼자는 어려워지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탱자들 모이자 해서 나중에 함께 서로에게 피난처와 쉼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일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기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로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오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0: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어머나 안녕하셔요. 이번 주 내내 구수한 충청도 입담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이른바 한타 언니 한타 탱자예요. 아유 벌써 9월이네. 이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이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그 옛날에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그 가스나 응 가스나들이 아니지 그 오빠들이 응 그 첫사랑 떨리던 첫사랑 오빠들이 퍼뜩 생각나지 뭐요. 오늘 뮤직극장 첫 곡은요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조반니 마라디 응 한번 조반니 응 하지 말라디 조반니 마라디 양반이 피아노를 아주 손가락이 부러져라 띵동거리는 틸이에요. 틸 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뭐뭐 할 때까정 응?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정 이 세상 절딱 망할 때까정 너만 사랑여 이런 지독한 응? 맹세가 이 노래에 숨어있대요.

연주 진짜 끝내주죠. 난 이 음악만 들으면 아직도 스무 살 적 그 가을날이 떠올라요. 나한테 탱자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만 보면 살겨. 이렇게 맹세하던 봉구 오빠. 그 오빠가 9월이 응? 9월만 되면 들국화를 꺾어다가 내 손에 쥐어지면서 아주 사슴 같은 눈망울로 나를 그 거시기하게 바라봤거든요. 아, 이 남자가 진짜 나 없으면 죽겠구나. 이게 진짜 진한 사랑이구나 싶어서 응? 내 마음도 콩닥콩닥 마음 주고 응? 다 주고 응? 근데 아주 미치고 팔쩍 뛰겠는 건 말이죠. 그렇게 너 없이 못 산다 하던 봉구 오빠가요. 내가 잠깐 서울 상경한 사이에 윗마을 기순이네 방앗간 딸내미한테 응? 가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둘국화를 쥐어주고 있더라고. 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오빠 눈에 흙을 뿌릴 뻔했잖요. 아주 오메 환장이여 내가. 응.

그래도요,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그 얄미운 맹세도 다 아련하고 오지게 그리운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시절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믿었던 그 화려한 맹세들. 아유, 우리의 그 최고의 디바 우리 패티김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 사랑의 맹서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도요, 나한테 구라치고 떠난 그 인간 잘 사나 하고 추억 속으로 진하게 피 웃으면서 응? 응?

0: 들으니까 뻥 뚫리면서 가슴이 그냥 따뜻하게 또 채워지는 것 같네.
1: 다시 들으면
0: 지나간 맹세가 헛되든 아니든 그 시절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1: 사랑이
0: 씁쓸했던 첫사랑 추억은 신선한 이 9월 바람에 훌훌 날려버리시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괜히 봉구 오빠 얘기를 꺼냈네. 아무튼 우리 아무튼 한타원이 내일 또 구수한 얘기로 보따리 싸들고 올게요. 오늘 밤엔 헛된 맹세 한 놈 꿈에 나오지 말고 꿀잠 주무셔요.

0: 패티김의 9월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봉고 오빠. 응? 방고 오빠로 바꿔버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울 간 사이에. 아, 윗마을 기순이랑, 응? 나도 기순이랑 친한데 말이요. 이러면서 우리 한타 언니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젊은 날 그런 경우 있었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 내가 미식 축구 선수인데 이러면서 가짜 신분을 연출했던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데이팅 앱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물론 그 옷을 입고 49ers 유니폼을 입는 것도 있지만 고급 차량 앞에서 찍은 사진을 또 올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연출 영상까지 게시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팔로워, 좋아요, 조회수 이런 거를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조회수 있고 팔로워가 이렇게 많아? 어머 진짜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이나 AI가 이런 팔로워, 좋아요, 조회수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실제로도 AI도 넘어가는 거죠. 뭐 진짜 선수네 하고 AI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작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실제 그런 선수가 있는 것 같은 프로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공범을 하나 키워요. 이 공범은 18살짜리 내가 이 형님을 응? 옆에서 보필하는 수천만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 자문가다라는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둘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데가 있는데 투자를 해라 이랬는데 투자 플랫폼이 정말 그럴듯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계좌 잔액과 수익을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제가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한참 코인 사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인 1차 사기를 당한 분을 또 다른 코인 2차 사기까지 당한 분도 계세요. 이 사기꾼들이 그걸 이걸로 회복해야지 응? 이러면서 또 아픈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세상에.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거 진짜야 나 이걸로 해서 이제 인생 나 폈다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로그인해서 들어갔는데 가면 그 돈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면 어머 이게 진짜인가 보지 이거 아닙니다. 가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함께 미래를 꼬신 거죠. 여자를 나랑 이래가지고 응? 우리 같이 함께 미래 이렇게 동키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자 멋지게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투자처에 돈을 넣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계속 요구를 합니다. 최대한 뽑아먹는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이나 개인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를 해서 여성들이 뭐 4만 5천 달러 어떤 분은 또 25만 달러 그리고 슈퍼카 뽑는데 리스 계약에 보증을 섰다가 8만 7,500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군요.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6명이라고 합니다. 총 130만 달러를 해먹었다는데 FBI가 떠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신종 사기 수법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진짜 같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같거든요. 가짜가 조심하시면서 요즘은 그 아티피셜 플라워 꽃도요. 어머나 이 꽃이 이렇게 이뻐하고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고요. 어머나 이 꽃은 이 가짜자고 이렇게 비벼보면 진짜야. 그러니까 사람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도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팔도밥상님 아이디가 너무 좋아요. 팔도밥상 밥상이 아주 풍성하실 것 같은데요. 옆에 마나님께서 그렇게 한 상을 차려주시나 아니 혼자 차려드시나. 팽자씨 아침부터 너무 좋은 노래 감사 하셨어요. 어머 마음에 들으셨다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아이비님 팽자님 말씀처럼 인간은 한자 인간 인자가 최소 두 명이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두 명, 그래서 미혼, 싱글도 누구나 나이 불문하고 남녀 불문하고 최소 한 명의 다른 인간과 지내도록 창조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요즘 한인타운 보면 이렇게 싱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주위에도 싱글 언니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쫙 찾아 이러는데 아유 우리 나중에 못 찾으면 모여 살자 이래서 벌써 멤버가 이렇게 짜재가는 중인데 저는 이제 또 이 언니랑도 친하고 저 언니랑도 친하고 이런데 그 언니들끼리는 또 안 친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썸을 짜야 되나. 그래도 여러 여건상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이것저것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욕실에서 진짜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이쁜지 키도 크고 옛날에 미인대회도 나가서 그리고 이대 출신이고 그렇게 다 소용없어 그렇게 왜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특히 한국의 욕실은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욕조를 들어갔다 나왔다면 사고를 많이 당해서 시니어 아파트에는 아예 욕조가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그 깔개가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깔개를 꼭 좀 깔고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한번 어머 나 이러다 죽겠다 해서 그때 더워서 이렇게 벗고 있었는데 빨개 벗고 나가면 다들 놀랄 테니까 얼른 뭐 하나 주워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복도에 나갔는데 어머 그래도 죽을 건 어떻게 복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서 있다가 옆집 이제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그래도 어머 무슨 일이야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나도 그 상대방이 그런 위기 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비상 연락망 아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셀폰에도 비상 그 망이 있는 거 아시죠? 나의 그 인포메이션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여기에 그 비상시 그 걸 셋업을 해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오늘 다 넣었어요. 비상 연락처 그리고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 내가 먹는 약 여러 가지 의료 정보도 넣을 수 있고 주소 뭐 전화번호 뭐 그런 거 다 넣으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휴대폰에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 열지 않고도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찾아서 아무튼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슈퍼 엘니뇨에 대한 뉴스가 어제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떠서 정말 지금 이게 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이러면 라니냐의 반대죠. 보통은 이 아메리카 쪽에서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쫙 이렇게 저쪽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홍수나고 덥고 습기가 많고 이러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저쪽 그 하와이 남태평양 여기 뜨거워졌던 그 물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남미 대륙과 여기 북아메리카 이 해안선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비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면 좋죠. 가장 심한 그런 때는 12월부터 내년 1월, 2월이라고 하는데 시에라 네바다 쪽에는 폭설이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은 뭐 비도 오고 뭐 이러겠지만 그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비 왔을 때 그 지도가 있어요. 이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LA는 그래도 조금 이 타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롱비치 그리고 더 밑에 헌팅턴 비치 여기는 조금
좀 물이 잠기는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도 홍수 지도에 보니까 그런 피해가 약간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에라 네바다 바로 옆에 또 보면 이게 빅 밸리잖아요. 이 밸리 지역이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스톡턴 그리고 밑으로 뭐 CD 이름을 까먹었네요. 예전에 제가 크로스컨트리 할 때 한번 갔다가 어머 말도 키우고 여기 너무 좋다. 몬테스톤가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서 쭉 그 농사만 짓는 그 지역이 또 홍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는 아직 계절이 조금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어디 흘러내릴 데는 없는지 물 새는 데는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뭐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한낱 그냥 아무 힘없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미리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전 시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전이 얼마 전에 너무 더워서 전기가 소요가 급증이 돼가지고 정전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뉴욕에서도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에이즈워러, 잉그루드 클립스 이런 지역도 지난번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일주일 동안인가요? 전기가 끊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 발생 시 생존을 위한 7단계 대처법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뭐 요즘은 뭐 춥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썰렁하던걸요. 이 겨울에 이제 또 추워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단열 같은 거를 방 하나에 온기를 모으는 거예요. 겨울철에 정전이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게 저체온증입니다. 집안 전체를 데우려 하지 말고 창문이 적은 작은 방 하나를 선택해서 생활 공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문 밑에 젖은 타월이나 이불을 깔고 창문에 두꺼운 커튼 이불을 쳐서 온기를 가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요즘 온도가 너무 들쑥날쑥해서요. 레이어해서 입으라고 그러죠. 여러 겹의 옷을 입고 겉에는 방수되고 그리고 방풍까지 윈드브레이크까지 되면 더욱 좋죠. 그런 좋은 자켓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물이 전혀 안 들어와요. 저는 바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폭풍우에 한번 트레킹을 했는데 진짜 젖지 않던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실내 화기를 들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텐트 치다가 그 안에서 춥다고 그냥 틀다가 다 세상 떠나는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려다가 실내나 차고에서 연료를 태우는 기기를 작동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모든 발전기와 연료기기는 집에서 최소 20피트 떨어진 야외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건전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게 필수입니다. 배터리로 되는 헤드랜턴 꼭 잊지 마시고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하나 그렇게 건전지로 작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양초, 이런 양초는 정전시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촛불 대신 머리에 쓰는 헤드램프 그것도 LED로 돼 있는 거면 더 좋죠. 그래서 헤드랜턴으로 해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건전지를 쓰는 거는 이걸 놓아놓으면요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따로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면 이게 수돗물 펌프의 전원도 각 지역에 그 수돗물 펌프의 전원도 끊겨서 수압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수압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용기에 물을 받아둬라. 욕조에도 받아놓고 그것은 뭐 이제 뭐 씻고 뭐 위생용으로 쓸 수 있고 냄비나 물통 같은 거에는 음용수 깨끗하게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고 문을 열지 마라. 문을 안 열어도 냉장고는 4시간 또 냉동고는 최대
48시간 동안이나 내부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음식 이상의 식중독에 걸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문을 열지 말고 일단 냉장고 것부터 먹고 나중에 냉동 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빈 공간에 물통을 채워 얼려두면 냉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에 빈 공간이 있으면 커다란 물통을 놓고 물을 얼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몇 개의 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려놨어요. 그래서 유사시 그리고 비상용 라디오 자가발전 핸드클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그리고 태양광 방식의 그런 라디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경보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물이 안전하지 않아요. 끓여드세요 라든가 이런 재난경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머머 무슨 일일까 뭐 이러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좀 해놓으면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이 됐을 때는 가전제품을 좀 뽑아놓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력이 복구될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전압으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 절약을 위해서는 집에서 나가실 때 플러그 빼놓는 거 그것도 좋다고 그래요. 특히 며칠 이렇게 어디 가실 때도 좀 빼놓으시면서 그러면 아주 좋겠습니다.

0: 스마트 1부 끝곡으로 들으십니다. 잠시 후 후니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스마트폰에 그 비상 긴급 의료 정보 넣는 방법 2부에서 후니탱자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2부에서 곧 만나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아이쿠 시큰시큰 손목이야.
10: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9: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0: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9: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0: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1: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2: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언니 언니다.
22: 뭐야 진짜. 아이 다시.
0: 아 나 진짜 약 먹었나 봐. 왜 이래
22: 왜
0: 진짜.
22: 그래요?
0: 내 더위를 먹어.
22: 나 태어나서 언니에게 처음 들어봤잖아.
0: 언니 주변에 하도 언니들이 많아서. 오빠 훈이 오빠 오셨어요. 굿모닝 차차차 우리 훈이 언니가 해주세요.
22: 굿모닝 차차차.
23: 굿모닝 차차차.
0: 아니 오늘. 노란색 병아리처럼 하고 오셔가지고
22: 귀엽죠?
0: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잘하시는 것 같아.
22: 아 오늘 제가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0: 어머
22: 미팅이 아무것도 없어요.
0: 아
22: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만 그냥 쭉 방콕하면 되는 날이라서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밝은 색깔로
0: 너무 편해 보여요.
22: 밝은 색깔 입어봤습니다.
0: 아 좋아요.
22: 저 원래 밝은 색깔 좋아하는데 사실은 요새 BTS잖아요.
0: 네.
22: 그 보라색 셔츠를 딱 입었다가
0: 네.
22: 그 실키한 거
0: 아,
22: 투 멋지다 싶어서 벗었는데
0: 네.
22: 오기, 사무실 오는 길에 외국분 여자 차에 네. SUV인데
0: 꽉 찼어.
22: 아니요 유리창에다가 그이 뭐야 이 손으로 뭐 BTS, I love BTS, 뭐 지민 슈가 다 써갖고
0: Oh my God,
22: Hunk if you like BTS, 한국말 사랑해요 써 있고
0: 어머나
22: 외국분이
0: 어머나 어머나.
22: 그 제가 빵빵 거렸거든요.
0: 어!
22: 근데 제가 비키라는 줄 알고
0: 네.
22: 아주머니가 놀라서 막 비키면서 날 피해.
0: 그러니까 네,
22: 내가
0: 네.
22: 따라가면서 BTS 얘기하려고 응원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0: 네.
22: 날 피해도 내가 막 자기한테 뭐라는 줄 알고 아니 자기가
0: 진짜.
22: 뒤에다가 Hunk if you like BTS 해갖고 내가 빵빵 한 건데 내가 막 비키라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야.
0: 자기네들 써놓거든.
22: 사람 얼굴 보고 들어나 치사하게.
0: 그럼 가끔 운전하다가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모르고 눌릴 때
22: 그
0: 있잖아요.
22: 있죠, 네.
0: 그러면 막
22: 되게 무한하죠.
0: 무한해 진짜. 아니라고 이러는데도.
22: 그래요.
0: 야 BTS 때문에 우리 한인 경기가 조금 이번 주에는 좀 많이
22: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좋겠어요.
22: 네, 네, 네.
0: 얼마나 우리는 진짜 선택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2: 그러게요.
0: 네. 오늘 1부에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훈이 씨.
22: 스마트폰. 네.
0: 스마트폰에 그 비상 구급함이라는 거 읽고.
22: 저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0: 저도 이거 오늘 뉴스 보고.
22: 저는
0: 알았어요.
22: 보통 전화기를 올 때 응급 이머전시 콜 911 누를 줄 알고.
0: 그것만.
22: 그것만
0: 있죠?
22: 대충 알죠.
0: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이걸 잠깐 등록을 했어요. 뭐 넣을 수 있냐면. 내 의료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혈액형 그리고 알러지 있는 거. 복용약, 체중, 키,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긴급 연락처를 넣을 수 있어요. 내 전화를
22: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0: 누가 열지도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옆에 의료 정보라고 뜨더라고요. 그럼 딱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22: 그러니까 위급할 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저건지 아는구나.
0: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22: 어떻게 해요? 어떻게?
0: 이거를 그 맨 처음에 안전. 안전 및 긴급. 거기
22: 그러니까 설정으로 가서
0: 네,
22: 설정으로 가서
0: 맨 밑에 보면 안전
22: 세팅해서 안전 및 긴급 좀 따라해 볼게요.
0: 안전 및 긴급이 있어요.
22: 네, 설정에 가서 안전 및 긴급.
0: 거기 들어가서 그냥 등록하면 돼.
22: 안전 및 긴급이 어디 있어?
0: 한번 찾아봐요. 보이나요?
22: 아, 영어로 safety and emergency.
0: safety and emergency.
22: 안전 및 긴급 하면요.
0: 거기 나오죠.
22: Medical info. 이거 눌러요?
0: 네.
22: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0: 네.
22: 그럼 add your medical info?
0: 혈액형
22: 그럼 컨펌. 이름 넣고
0: 혈액형
22: 컨디션 넣고 블러타입 넣고 알러지 넣고 와. 몸무게 지금 복용하는 약도 넣고 주소 올겐 도널도 넣을 수 있네. 몰랐어요.
0: 이거 몇 초면 등록해요?
22: 이거 해놓으면은 누구든지 위급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내 전화가 다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22: 좋다.
0: 그럼 위급할 때 의료 정보하고 누르면 이게 보이는 거야.
22: 이거 좋은 생활의 정보네요.
0: 네네네. 이거 등록해 놓으세요.
22: 여러분 이거 지금 전화기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쉽네요.
0: 세팅 가서 안전 및 긴급.
22: 영어로는 그 safety and emergency를 누르시면 바로 맨 앞에 떠요.
0: 네.
22: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눌러서 본인의 그런 뭐 드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뭐 알러지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안 해봤어요. 훈이 씨랑 같이 해보려고.
22: 뭐요?
0: 긴급 SOS.
22: 네.
0: 위협을 느끼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 제가 아는 분이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냥 사망하셨대요. 한국에서.
22: 아이고야.
0: 그럴 때
22: 네.
0: 전화를 저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전원 버튼 있죠.
22: 네.
0: 그거를 빠르게 5번 연속 누르면 911 통화 연결이 되고 내 실시간 위치가 비상 연락처로 즉시 전송이 된다고 그래요.
22: 근데 이거 좀 눌러보면 안 되잖아. 이거 눌러보고 싶은데 눌러보면
0: 얼른 눌러보고 얼른 끊으면 안 돼.
22: 안 돼. 911까지 된다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야겠다.
0: 전원 버튼을 5번.
22: 그러니까 계속 바바바바고 누르라는 거죠. 연속으로.
0: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22: 이건 뭐예요? 자동 충돌 감지 안심 체크는 뭐예요?
0: 이게 또 기능이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늦은 밤 혼자 귀가할 때 일정 시간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안심 귀가 기능도 있고.
22: 야, 이거는
0: 또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용자가 의식을 잃으면 스마트폰이 스스로 감지해서 구조대를 부릅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쓰시는 애플폰이 그렇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감지해서 막 연락처를 비상 연락처에 막 보내.
22: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이 없으면인데 만약에 다른 뭔가 하고 다른 걸 재밌게 놀고 있어. 그 일정 시간 반응을 못했어.
0: 네.
22: 근데 막 가면 안 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간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0: 그런 경우 있었어.
22: 있겠다. 있어요. 있겠다. 그죠? 난 안 해야지.
0: 왜 자동차에 네. 거기 SOS 버튼 그게 잘못 눌린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뛰어갔더니
22: 딱 걸렸구나.
0: 경찰 뜨고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22: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격하게 이제 눌렸구나. 참나. 야, 그런 일이 있구나 진짜.
0: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22: 아니 저 옛날에 이거 보니까 안심 기간이니까 생각난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한국에 한국 살 때 그 서울역에서요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어떤 그 당시 한 대학생으로 본 여대생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저기 미안한데 그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0: 돈이 없대.
22: 아니 무서우니까.
0: 같이
22: 제가 아니. 나 어렸다니까요 저는. 자기 지인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타는 택시 전화 그 뭐야 뭐라 그래 플레이트 넘버를 적었다가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자기 집자 연락처도 주면서 혹시라도 있으면 자기 신고해 달라고. 그 저는 예 그러면서 해드렸는데 한편으론 저분은 나를 뭘 믿고 이런 생각도 들고
0: 그리고 반대로는
22: 꼬맹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꼬맹이 같은 꼬맹이는 아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어릴 때 야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면
0: 그러니까요.
22: 생판 모르는 나한테 이런 거 부탁을 할까.
0: 그러니까
22: 지금 같으면 제가 모셔 드렸죠.
0: 아 요즘 한국에서 그 제주도 장미란 씨
22: 그러니까
0: 아 역도 선수 장미란 씨도 계신데 나는
22: 저는 그분인
0: 줄 알고 그니까 난 그 라미란 씨 배우도 장미란. 있잖아요.
22: 아, 그건 라미란 씨니까 장미란 그래서 아니 역도 선수. 그리고 그분이 저기 그, 국회의원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네, 그래요?
22: 비례대표로 근데 실종됐다 그래갖고 그분이 왜 실종이 됐지? 그런
0: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부경장이 응?
22: 아, 또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요. 네, 아, 근데 그래, 진짜 맞아요. 그거는
0: 아니 그 조심해야 돼.
22: 아, 조심해야
0: 어디
22: 돼.
0: 가서 요즘은 뭐 진짜 그런 게 많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질수록 이런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자기들도 생존하려고 막 그런 몹쓸 짓을 하잖아요.
22: 저는 근데, 정말로 제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많이 된다면 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범죄와의 전쟁은 제대로 할 겁니다.
0: 아우 미워져야겠다.
22: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건데 저는 옛날부터 그 내가 되면 진짜 뭐 삼촌 교육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를 잡았는데 정말 이건 명확한 범죄자 또 인권 단체에서 뭐 뭐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짜 명확한 뭐 현장범 있잖아요. 뭐 성 희롱이라 성추행 뭐 성폭행 아니면 뭐 어린아이 뭐 유괴 뭐 납치 뭐
0: 진짜 아니 왜 강간살인. 비싼 세, 우리 세금으로 그, 왜 몇십 년을 먹여줘.
22: 아니 그걸 누가 원하냐고. 인권단체에서 왜 그런 사람 인권을 따져요. 당한 사람 인권을 따져야지. 그 저는 너무 싫어.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능지추첨에다가
0: 아니 한국은 왜 그렇게
22: 돌을 던져야 돼.
0: 그렇게 아니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22: 그거 얼굴 가리는 것도요.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경찰 쪽에 계신 분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하도 형사분들이 취조하면서 때려가지고 이게 너무 멍대서 가린 거래요.
0: 옛날에는
22: 옛날에 그래서 인권단체에서는 얼굴 가려주는 걸로 그 핑계로 형사가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몹쓸 놈이니까 취조하면서 엄청 구타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인권 보호 때문에 얼굴을 가려주고 마스크를 써서 맞은 걸 티 안 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건 얘기 되면 속전하더라.
0: 에이,
22: 그런 경우도 있어. 요즘은 잘 못하죠. 이거 한 20년 전 얘기, 20년 얘기야. 지금 못하지. 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 봐요. 범죄인의 권리가 중요한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권리보다는 피해자 또는 우리 일반인들의 권리가 뭐 누가 더 높다는 말 못해도 당하면 안 되잖아.
0: 그치 그치.
22: 저 중동 가보세요. 제가 옛날 출격받았는데 거기는 성 그 저거 강간범 있잖아요.
0: 자르죠?
22: 자르는 게 아니고 사형을 시키는 걸 봤는데 사형을 그냥 시키지 않아요.
0: 그럼요.
22: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 남자들을 뽑아요.
0: 네.
22: 그래서 뭐 삼촌이든 동생이든 아빠든 뭐 남자들만 그리고 그 현행범을 잡아서 벽에다가 세워요. 눈 가리고 총을 줘요. 거기서 사살을 시켜요. 가족들이
0: 여러 명이 쏘는구나. 여러 명이.
22: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찰 간부 와서 딱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런 애들이 보고 겁을 먹잖아요. 이게 그런 비슷한 것들을 못하잖아. 유사 범죄를 못하게 만들고 막아야지.
0: 너무 법이 조금 이거는 불평등하다 이런
22: 너무
0: 게 많은
22: 거
0: 같아.
22: 너무 아니래.
0: 아, 나 감옥 가서 콩밥 한 20년 먹고 나오면 나 평생 떵떵거리고 살 건데
22: 뭐
0: 이런
22: 떵떵까지는 아니더라도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있어.
22: 아니 그리고 술 먹으면 무슨 정신
0: 돈 때문에 그런
22: 심약 미인 뭐 뭐야 그래. 정신 미인가 뭐
0: 정신 미약
22: 뭐 미약 그 팔 던드는 거죠.
0: 나 크레이지 해가지고 나 내가 그런 거야 이런 거.
22: 그 영화 보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0: 봤어요.
22: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 하나인데 거기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너 심신 미약으로 내가 빼줄게. 우리나라 법이 그래. 야 너 범인하자. 근데 그게 진범이잖아. 근데 그게 빼려고 막 그게 하는 그게 진짜 이거는 조금 더 손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0: 아니 우리 오늘 수사반장으로 갔네.
22: 빰빰빰빰.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아 저는.
0: 그럼 아예 안 돼. 아무튼 우리 오늘
22: 11시 11분을 가리키네요. 이 와중에.
0: 어머나 그래요? 1111. 네.
22: 자 오늘의 탱자가 나타나. 오늘의 단어는요.
0: 네.
22: 당랑거철.
0: 땅랑거철.
22: 땅렁구철.
0: 뭔 말입니까?
22: 사막이 당자. 사막이 랑자. 사막이 사막이. 그다음에 막을 거자. 저항할 거자. 수레바퀴 철자. 뜻은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뜻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랑 비슷한
22: 거죠.
0: 거네요.
22: 그런 거죠.
0: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22: 예전에 중국에 어떤 왕이 수레를 타고 왕의 수레가 쫙 가고 있는데 횡렬이니까 어마어마했겠죠.
0: 네.
22: 막 호위병들이 있고 막 신하들 병사들이 막 빠바 음악하면서 가는데 말들이 쫙 피고 갑자기 수레가 서서히 멈추더니 속도가 줄듯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왕이 뭐야? 예전에는 왕이 가는 그 행차가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응.
22: 무슨 일이야? 응. 그 왕이 딱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쫙
1: 아.
22: 이러고
1: 아.
22: 그 말 딱 막 그 마초 앞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예.
22: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1: 예.
22: 그래서 사마귀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다 이렇게 날카로운 앞발을 들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너무 웃긴 거야.
1: 네.
22: 야, 저거 뭐냐? 그때 신하가 저것은 사마귀입니다. 저놈은 앞으로 나아갈 줄 알지 뭐 상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1: 네.
22: 그냥 무조건 덤벼내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그 사마귀를 보다가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용기가 가상한 거야.
1: 아주
22: 야, 저런 조그만 놈이
1: 유기적이.
22: 큰 말과 그 수많은 행차를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저렇게 조그만 놈이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저 용기가 가상하다. 저놈을 돌아서 가자. 그래서
1: 순례를
22: 돌아서 갔대요. 그러나 그러나
1: 그러나
22: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야죠.
1: 네.
22: 내가 지금 이게 용감한 거냐? 아니면 무지하게 상황을 모르고 덤비는 거냐?
1: 안 돼. 몸살해야 돼.
22: 가끔은 수레가 또는 무슨 역경이 어려움이 또는 뭐가 닥쳤을 때 덤비고 싸워야 될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1: 네.
22: 가끔은 그거 지나간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1: 그렇죠.
22: 가면 되죠.
1: 근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누군가 네. 분연히 일어나서

0: 님 상무님 오면 그냥 높은 줄 알지 얼마나 높은지 몰라. 처음에는 네. 나중에 한 3년 5년 7년 차 되면은 네. 그분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알지만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막 그분들이 뭔가 회의 시간에 얘기할 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저는.
1: 어 괜히
0: 딱 그 다음에 손을 딱 들어요. 응. 뭐 질문 있으면 손을 딱 들어. 아무도 조용한데 응. 저는 항상 외람되지만
1: 외람되지만
0: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난 걸 미친 거죠.
1: 그랬어요?
0: 근데 저는
1: 땅 난 것처럼 했단 말이야.
0: 근데 저는 그냥 그 비슷한 얘기였는데 제가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1: 네.
0: 한국의 모 기업을 제가 그 뭐라 그래 그 뽑아서 가는 그 진짜 동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이 뽑아서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10명 몇 명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저 이제 동기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처음에 이제 한 달간에 이제 그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실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서류에 딱 만들어갖고
1: 수습 기간
0: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반 지났는데 한 분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염색이 좀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약간 낙하산같이 된 거죠. 경력자인데 약간 어떻게 그냥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린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린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약간 좀 많지만 우린 동기를 맞아줬어요. 딱 끝나고 이제 수습기간 끝나고 본부장님이 딱 오셔갖고 전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음식이랑 뭐랑 착 차려놓고 편하게 먹으라 막 음악처럼 그러면서 한 명씩 다 인사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예를 들면 그 뭐 옆에 있는 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누구나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네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 최선 다 안 하나?
1: 어머.
0: 뭐 옆에도 전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할 거야? 말끝마다 그러시는 거야. 그게 제 차례가 됐어요.
1: 그래서
0: 그 말을 다 붙여서 했지 나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잘할 수 있도록 뭐 했더니 자넨 정치를 하게 이러시더라고요.
1: 오야.
0: 근데 그걸 끝나고 그분이 딱 그랬어요. 불평 불만. 우리는 회사가 그러면 안 된다. 편해야 된다. 이거 되게 옛날 얘기예요. 20년 넘은 얘기예요. 얘기하라. 편하게 얘기하라고. 불평이 있으면 얘기하라. 우리 회사는 편해야 된다. 너희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1: 네.
0: 그 뒤늦게 오신 여성분이 손을 딱 듭니다.
1: 뭐래요?
0: 그분이 땅 난 거지. 손을 딱 들더니
1: 뭐라고요?
0: 의자가 불편합니다.
1: 의자가 불편합니다?
0: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본부장님이 뭐라고요? 옆에 그 담당 그 과장 차장이 얼굴 빨개져요. 그러더니 진짜 본부장님 진짜 성격 무서운 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돼. 의자가 불편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1: 어머나.
0: 의자가 불편해요? 그러더니 그 담당 뭐 과장 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야 박 부장 너 의자 불편한 거 알았어 몰랐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 있대. 제가 모르겠지. 너는 편한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불이 싸해지잖아요.
1: 어머 어떡해.
0: 야 박 부장 너 가서 의자 바꾸 네 거랑.
1: 어머.
0: 네 거랑 이분이 의자 바꾸고 너도 이 의자에 앉아서 네가 편한 자리 네가 나한테 보고해.
1: 와.
0: 불이 싸해지죠.
1: 진짜.
0: 근데 이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1: 어머나.
0: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 그 여성분 나갔습니다.
1: 그렇겠죠.
0: 눈치를 얼마나 준
1: 그랬겠죠.
0: 와. 저는 그걸 실제로 보고 입 다물고
1: 그러니까,
0: 살겠구나.
1: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
0: 어디 의자가
1: 야,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
0: 눈치 보면서 해야지. 그것도 분위기 좋은 데서 얘기해야지.
1: 그럼 분위기 좋은 데.
0: 그 쌀쌀한 분위기에서
1: 분위기 봐면서 해야지.
0: 의자 불편합니다.
1: 이게 뭐 정이다 이래가지고 괜히만 그런 게 아니라
0: 진짜 무서웠어요.
1: 분위기 봐면서. 네. 그렇군요. 아 사마귀 하니까 옛날에 사마귀 났을 때 진짜 사마귀 잡아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러면 사마귀를 뜯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0: 그거 진짜 옛날 말이다.
1: 나 해봤어.
0: 허준이 나오기 전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1: 아니 그런
0: 허준도 이렇게 안 했겠다.
1: 그런데 어찌같이
0: 이거 전래 진짜 돼요 근데?
1: 됐던 것 같아.
0: 말도 안 돼.
1: 아 진짜야. 없었어. 나 여기 있었어. 사마귀를 잡아다 이렇게 놨다니까.
0: 사마귀가 사마귀를 뜯어먹었다 진짜로.
1: 아, 요즘 사마귀 잘 안 보이잖아요.
0: 잘 안 보이죠.
1: 근데 어떤 분이 어제 사마귀 차 옆에 유리창에 사마귀가 커다란 게 붙어
0: 미국에서요?
1: 어.
0: 오.
1: 오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진을 올렸어요. 아니 이 사마귀 이러면서.
0: 그래서요?
1: 근데 오늘 사마귀 얘기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0: 그
1: 너무
0: 사진
1: 웃긴다.
0: 보셨어요 그래서?
1: 보여줄게요 지금.
0: 오.
1: 근데 사마귀는 진짜 특이해.
0: 무서워. 저 옛날에 저기 저 소린 사건 배웠거든요 옛날에. 잠깐 네. 대학 때. 네. 그때 저기 당랑권도 배웠어요 저.
1: 사마귀 같아. 오 잘한다.
0: 이거 춤인데.
1: 그 집 앞으로 가볼게요.
0: 어디요?
1: 그 집 앞.

0: 누구나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사상거렸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1: 있어요. 아. 근데 요새는 그러면은 신고받지 않을까요?
0: 신고받지.
1: 저 미국에서 신고받은 적 있어요. 경찰 온 적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왜?
1: 여자친구 픽업하러 갔다가 네. 여자친구가 화장한다고 오래 걸렸고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네, 네. 바로 주민이 저 신고해가지고 수상한 남자가
0: 아니 무슨
1: 있다고.
0: 화장을 한 시간이나 해.
1: 아유 그랬어요 아, 그분이.
0: 나 요즘 화장 안 하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
1: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0: 나 지금 생얼이에요. 아, 굳이, 진짜 요즘 일주일째야 생얼.
1: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을
0: 왜요? 저, 어?
1: 하신 것 같았고.
0: 진짜?
1: 어. 피부가 되게 좋으시네.
0: 어머 아무것도 안 발랐어.
1: 와, 어떻게 그래.
0: 로션만 바르고.
1: 진짜요?
0: 아 선블락만 발랐죠.
1: 와 어. 그럼 비비인가 하는 것도
0: 안 비비도
1: 하시고?
0: 안 했어.
1: 와 대단.
0: 좋아요?
1: 대박이다.
0: 아 너무 화장 안 하니까 너무 편해.
1: 아 근데 전혀 티가 안 나요.
0: 그래요? 입술만 발랐지. 좋아라.
1: 입술은 했구먼. 아무것도 안 했다 드리만.
0: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슈왈츠네거와 데미모어 닮으셨어요 하셨어요. 제가 데미모어 아 데미라고 불러주세요.
1: 데미무어를 하실 거면은 그 원래 그 고스트 영화 있잖아요. 네. 사랑과 영혼.
0: 그 남주인공 누구지? 거야, 우리?
1: 남주인공 이름 뭐죠?
0: 아 저기
1: 패트릭 뭔데?
0: 패트릭 스웨이즈.
1: 패트릭 스웨이즈. 그분을 해줘야지 왜 나는 아, 슈왈츠네거야.
0: 슈왈츠네거야 자기.
1: 아니 근데 데미무어랑 안 맞잖아요.
0: 뭐, 나랑 왜 하려고 그래 맞추려고.
1: 브루스 윌리스 할까? 고맙습니다 홍석표 과장님.
0: 이재성의 그집앞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압 치료합니다 송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집 은대구 조리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자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게 있죠. 헬스코리아. 어머, 웬일로 오늘 박수 쳐줬어요?
1: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0: 야, 헬스코리아의 미녀, 네, 여신.
1: 여신이죠.
0: 네. 네,
1: 헬스코리아는 두 개의 여신이 있습니다.
0: 네.
1: 살아있는 여신은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0: 네.
1: 또 저의 여신은 디바.
0: 디바.
1: 둘의 여신을 모시고 있는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디바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디바 덕분에.
1: 원래 여신은 제가 그냥 항상 여신은 항상. 두 명이에요. 아프로디테가 네. 있고 사냥의 비너스라는 게 또 있고 뭐 네. 또 누구 하시려고 했어요? 헤라.
0: 아, 헤라.
1: 아, 본인 나는 헤라다? 아, 그래요. 헤라, 헤라로 하세요.
0: 아프로디테?
1: 네.
13: 네.
1: 하지 마세요.
13: 아니,
1: 이상한 걸렸던 거 알아요?
13: 아니. 근데 그 모든 네. 여신보다 네. 정말 뛰어난 최고의 네. 여신, 마사지 체육의 여신 중에 여신. 따라올 디바. 자 없는 여신 디바.
0: 아, 아니 지난번에 새로 나온 아이가 있잖아요. 걔는 어떻습니까 요즘?
13: 걔가 못 따라가나 봐요 디바.
1: 아니 근데 저는 아직 네. 그걸 체험을 못 해봤지만 네. 일단 디바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워낙 사랑하니까.
13: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모델이 네. 저희가 네. 이제 소개 잠깐 해드렸지만
0: 네.
13: 트로이잖아요. 네.
0: 아,
13: 그
0: 트로이.
13: 트로이는 뭐라고 이제 남자 신 중에 최고 제우스라 그래야 되나?
1: 제우스.
0: 네. 네.
13: 그러니까 근데 왜 트로이네요? 이 강함 뭐 이런.
0: 어머, 요즘 오디세우스 때문에 트로이 뭐 정말 딱
13: 최고죠.
0: 좋다.
13: 맞아 맞아.
1: 지금 느낌 좋죠.
13: 약간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0: 야.
13: 그래서 이게 디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장 가서 받아보시라고 하는 게 네. 트로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둘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약간 성별 구분 가듯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모습에서도
0: 네.
13: 디바는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럽고 좀 우아한
0: 네.
13: 보면 막 뒤태까지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네. 해주시는데 트로이는 보기에도 약간 또 그 사이드 부분도 약간 각이져 있고 그 네. 트로이 그 로고랑
1: 굉장히 멋있어요.
13: 예, LED 라이트도 막 들어오면서
1: 나고. 제가 딱 보고 진짜 멋있다.
13: 디자인적인 면에서 네. 약간 좀 강인함, 각이 약간 있고 그런 거고 마사지 맛도 좀 달라요. 마사지 볼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도 가장은 남자죠? 남편이시지만
1: 아니죠. 내무부
13: 장관이 최고예요.
1: 내무부 장관이 모든 네. 걸 다 하고
13: 그 있죠. 남자를 주무르는 사람이 와이프 여자잖아요.
0: 네.
13: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신. 네. 여신인 디바의 매력에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디바는 나온 지가 저희가 네. 지금 한 4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0: 네.
13: 기존에 만나 보신 분들
0: 네.
13: 그런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0: 네.
13: 아직까지는 최고다. 더 따라올 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헬스코리아에 가면 가격별로 네. 입맛대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13: 이제 8가지.
1: 7가지 8가지가 됐네요.
13: 트로이를 포함해서 8가지입니다.
0: 네.
13: 그러니까
0: 네.
13: 가서 만나보세요. 마사지 체어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1: 유목민이라고요?
13: 체크해보면서 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망설이시기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 그쵸?
13: 내가 원하는 마사지 체어가 또 내 예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13: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출 범위를 벗어날 네. 수도 있고 또 가격은 상관없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사지 성능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0: 네.
13: 사이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유목민이래요.
1: 네.
13: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헬스코리아를 아직 안 와보셔서 계속 네. 그렇게 떠도시다가
1: 정착을 못하셨구나.
13: 정착을 하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0: 네. 매장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네. 분에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3: 네. 저희 갤러리아 몰 1층과 2층에 있고요.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그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입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1: 네.
13: 게
1: 네.
13: 지금 요 일주일. 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얼마 안 일주일 네. 지금 오늘이 며칠 남았죠? 봤는데, 일요일까지. 네. 갤러리아 몰. 그러니까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0: 네. 네.
13: 멋진 특별 할인 행사와 함께 선물도 좀 더 다양하게 드려요. 요거는
0: 네.
13: 저희가 항상 다른 매장들도 다 똑같이 진행을 해요.
1: 네.
13: 그런데 요거는 갤러리아 지금 몰 전체가 좀 특별한
0: 네.
13: 이제 가을 맞이
1: 오.
13: 9월 딱 첫째 주
0: 네.
13: 첫째 주에 특별한 행사라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면서
0: 네.
13: 하이스코리아가 어디서 지는 거 싫어해요.
0: 네.
13: 그래서 행사에서도 저희는 사은품이나 이런 세일 그런 거에서 좀 더 강하게 합니다.
1: 역시.
13: 네, 이건 이제 다른 매장은 아니고 갤러리아 몰.
1: 갤러리아 몰에
13: 일주일.
1: 네.
13: 1층, 2층 똑같아요. 그러니까
0: 네.
13: 가셔서 마사지 체어를 지금 구매하시면 저희가 그라비티면 이지바이크 드리고 있고 디바면 원적외선 건식반 16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1: 네.
13: 거기에 또 특별한 게 나가요.
1: 또 추가가 뭐 있어요?
13: 이건 얘기해드린 게 나을까 아니면 직접 가보시는 게 나을까?
1: 가보신 분들이 느끼셔야죠.
13: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헬스코리아에서는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잖아요.
0: 네.
13: 그리고 항상 사은품이
1: 궁금하네.
13: 베스트셀러가 네. 저희는 사은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시려고 막 망설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3: 가서 그 사은품이 뭔지 체크해 보세요. 마사지 체어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짜 뭐 확실하게 그냥 아주 푸짐하게 쏘고 있습니다.
1: 제가 두 개 정도 머리 팍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13: 네, 네.
1: 일단 방송 끝나고 여쭤볼게요.
13: 네.
1: 아 이거 이때 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모든 매장이 다 너무나 좋지만 지금
0: 네.
1: 이번 주까지만 갤러리아 매장 두 군데
13: 그러니까 방송 듣는 있지만. 분들만 좀 혜택을
1: 그렇겠네요.
13: 누릴 수
1: 모르시면 또 안 되니까
0: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BTS 위기라서 한인타운에 BTS 팬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13: 그렇죠 그렇죠
0: 뭐 매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
13: 나오셨다가
0: 너무 좋겠다.
1: 어 그러네요 진짜
13: 외국인들도 이거 사실 아셔야 되는데
0: 네.
1: 뭐 제가 한번 전달해 볼게요.
13: 네. 그래서 일단 마사지 체어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건강을
1: 맞아요.
13: 위해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그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 네.
13: 제가 어르신 중에 몸이 아프고 나니까 자식한테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희생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민생활 하시면서
0: 네.
13: 많이 버셨고 또 자식들한테 다 투자를 하고 좋은 대학 다 보내고 하셨대요.
1: 네.
13: 이제
1: 네.
13: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자기들 사느라 바쁘잖아요.
1: 그렇죠.
13: 부모님 챙기고 싶어도 또 항상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바라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시설 요양병원 이렇게 가 있는데 자식들하고 연결도 잘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 그런 게 이제 와서 하소연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친구 얘기라고 이제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막 좀 약간 어르신들이
1: 네.
13: 사랑방처럼 막 얘기하시잖아요.
0: 네.
13: 근데 그 분이 친구분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좀 건강관리도 더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뭐 좋은 것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3: 자식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유산도 이분은 미리 다 줬대요.
1: 아.
13: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1: 부럽다.
13: 제가 모실 테니까 네. 아버님 짓살 때 좀 보태주셔서 집 있는 것도 다 그 처분하시고
1: 미리 다 하셨구나.
13: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나타나더라고.
1: 그렇지.
13: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전화로 형식상
1: 네.
13: 그렇다고 또 이분 성격에 나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0: 네.
13: 그러면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괜찮아 괜찮아 절대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 어느 날
0: 네.
13: 갑자기 진짜 안 좋은 일을 겪을
0: 네.
13: 수도 있는데
1: 네.
13: 자식분들이 불효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아시는 거고
0: 네.
13: 필요하다 난 필요 없어 니들이 다 가져 그러니까 그러셨다가
0: 네. 네.
13: 나중에 진짜
0: 서운하지,
13: 장례식장에서
0: 진짜.
13: 우시는 거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가장 정말 현명하고 그 자식분 자제분들도 바라는 부모 상이
0: 네.
13: 본인의 건강 잘 챙기고 본인의
1: 네.
13: 그
0: 맞아.
13: 인생을 즐기시면서
1: 그럼요.
13: 즐겁게 사시는 거.
0: 네.
1: 그렇죠.
0: 우리 자녀분들이 나 필요 없어.
13: 네네.
0: 나 그냥 내 라이프 살 거지. 주시는
13: 네네.
0: 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3: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희생만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0: 네.
13: 하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는 내가 나 걔 사주는 거 기다리느니
1: 내가 산다.
0: 산다.
1: 그게 낫죠.
13: 딱 그냥 어버이날 같은 때는 네. 아드님 손 붙잡고 딱 오세요. 아, 나 명품 가방 뭐 시계 이런 거 나 아니 손목 무겁고 싫다. 가방도 무거워서 못 들고.
0: 그럼요. 가방 무슨 소용이야.
13: 마사지 사달라고 딱.
0: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13: 그러면 자식분들도 그걸 오히려 더 바라시고.
1: 맞아요. 네. 네. 요새 그 트렌드 있죠. 샵 해시태그 할 때 샵 나를 위한 선물. 샵 나만의 휴식 뭐 이런 거. 이게 트렌드입니다.
13: 진짜.
1: 본인을
13: 아직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어르신 뭐 몸매 좋은 거 뭐 좋죠. 뭐 노경 선물 좀 좋은데 네. 이거는 정말 한번 해드리면 네. 1년 뭐 1년이 뭡니까?
0: 뭐
1: 5년 10년 그냥 24시간 그죠? 나를 네. 위한 정말 마사지사가 집에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거 들고 정말 후회하시는 분은 절대 없어요. 그때 김원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을 써도 네. 한 번만 써본 사람 없을 거라고
0: 네.
1: 진짜 한번 가셔서 이거를 체험을 해보시면 트로이가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희 좀 디바가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13: 어떤 꼭 디바가 아니더라도
1: 그렇죠.
13: 디바는 네. 내가 좀
1: 본인한테 또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13: 네. 그리고 마사지 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카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담하기 때문에
1: 네네네.
0: 제가 좋아하잖아요. 앙증 막 그 꺾꿍 들러져.
13: 거기다가 한국인 체형이 좀 이제 작마니까 좀 저희 세대부터
0: 아니,
13: 또 어르신들
0: 작은 고추가 맵다고?
13: 맞아요.
0: 제일 작은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매워요?
13: 발끝까지.
0: 꾹꾹 눌러주는데 쎄.
13: 그리고 또 집 네. 사이즈도 많이 줄이시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1: 네.
13: 애들 자제 다 네, 이제 추가시키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도 좋아하시니까 뭐
0: 가격도 싸.
13: 됐든 디바가 됐든 네. 뭐 디바 저기 디바가 됐든 그라비티가 됐든
1: 뭐 트로이가
13: 가서
1: 됐든.
13: 만나보세요.
1: 근데 본인 몸이 잘 알아요. 딱 해보면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다 알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디바를 딱 5분 10분 만에 바로 알았잖아요.
13: 그건 좀 빨랐고 왜냐면 근데 기존에
1: 아 저는 원래 했으니까
13: 기존에
1: 원래
13: 이제 마사지 처음 있었는데 그거 이제
1: 네, 처분하고 싶었는데 처분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고치덩어리였던 거죠.
0: 그랬구나. 근데 헬스코리아는 바로 19년째
13: 그럼요.
1: 그렇죠. 믿음과 신용으로 함께한 19년 지금 20년이 되겠죠.
13: 마사지 치료 한두 푼 하는 거 아니고 네. AS 받으면서 우리가 한 10년을 사용해야 되니까
1: 그렇죠.
13: 그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꼭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뭐 좀 막 광고하고 이런 브랜드들 막 그 비싼
1: 네.
13: 모델들
1: 네.
13: 써서
1: 네.
13: 한 그런 브랜드들 몇 대 들여놓고 여기서 판매하는 그 샵들이 있죠.
1: 그쵸.
13: 근데 AS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0: 그러니까.
13: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판매를 했었잖아요. 처음 마사지 체어 나왔을 때
0: 네.
13: 제일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브랜드 최고가 그런 것들을 선을 보면서 여러분들 판매를 했고 고객분들의 그 리뷰를 계속 들었잖아요.
1: 그쵸.
13: 니즈를 듣고 거기서 생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서 연구 분석하면서 하면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라비티 1호 모델이 성공을 안 했으면 지금 디바며 이렇게 여덟 가지 모델이 나올 수도 없었고
0: 네.
13: 마사지 체어 이제 맛집이고 전문 명가입니다.
0: 네.
13: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야 무슨 문제가
0: 네.
13: 생겼을 때도
1: 그렇죠.
13: 다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미주 지역의 삶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한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리 부분 이런 데 관리가
1: 네.
13: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AS를 받을 때도 전체를 다 바꿔가지고 한 파트가 잘못됐는데도 전체를 다 바꾸게끔 이게 설계가 돼 있으면은 AS 받을 때 비용 부담이
0: 그렇죠.
13: 차라리
0: 정말 낭비야.
13: 다시 사야 된다.
0: 네.
13: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1: 맞아요.
13: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하면 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3: 시간이 지날수록 마사지 체어 판매 대수에서는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0: 아.
13: 처음 시작은 저희가 조금
1: 네.
13: 그 제작 면에서 조금 H솔루션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0: 네.
13: 정말
0: 탑이에요.
13: 탑이에요.
1: 그럼요.
13: 네.
0: 헬스코리아입니다. 헬스코리아. 네. 전화번호
1: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아침에
13: 네.
1: 디바를 두 번 만나고 왔기 때문에 오늘 6시에 일어나서 두 번 했어요. 두 타임.
13: 아침 저녁이 아니라
0: 좋겠다.
1: 아침에도 목 아파서 목 한번 해주고
13: 네.
1: 그다음 기상 모두 딱 한번 해주고
0: 네. 지금 현재 무이자 48개월 할부도 해주고
13: 네.
0: 그러니까 월 230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13: 무이자입니다.
1: 이거 정말 식사 한 끼예요 여러분. 식사 요새
0: 무료 배송 3년 월런티
1: 3년 풀 워런티
0: 거기에다가
1: 지금 선풍을 주시는 거잖아요.
13: 원정에서 46개. 네. 아, 이거 1500불 상당이에요.
0: 1500불짜리인데 이거.
13: 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네. 근데 여름에도 사용 많이 하세요.
1: 그럼요. 아, 여름에 많이
13: 그냥
1: 써요.
13: 그냥 무더워서 막 땀 빼는 거랑 틀려요. 그
1: 여름에 배앓이도 많이 해요. 아이들도. 그때도 어, 많이 좀 네, 많이 써요. 네, 네, 네.
13: 그리고 체온 1도가 올라가는 거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올렸냐도 중요하죠. 이건 원적외선이라 몸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그렇죠. 네, 덮여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보통 사우나실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땀 빼는 거 막 네. 더워가지고 빼는 거랑은 피부 표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서부터 진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1도가 아, 올라갑니다.
0: 1도 올라가면 진짜 몸에 균이 죽는다고
13: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1도 내려가면 암이 좋아하는 온도라고 하는데 그 요 단독 상품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네. 반신욕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1: 그렇죠. 귀찮고 힘들고, 귀찮고 힘들고 물 받아서 그렇죠. 금방 씻고
13: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건식 반신욕기로 너무 간단하니까 요거 하고 또 디바에 앉으시면 네. 마사지 효과가 두세 배
1: 그렇죠.
13: 수면을 취합니다.
0: 네.
1: 근데 오늘 진짜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선물도 나오고 무이자도 가능하시고 또 올림픽 갤러리에서 하시면 또 다른 히든 선물.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13: 꼭 챙겨가실
1: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헬스코리아.
1: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얼마 없지만 좀 저주파 마사지 터치2 터치. 이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3: 터치2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저기 막 몸 쓰시고 그러면요. 어우 막 사는 것도 싫다 막 어, 딱 죽고 아, 싶어 이런 얘기를 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너무 막 이렇게 무릎 통증이랑 이런 게 심하셔서 그러니까 네. 네. 몸을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막 여기 와서 돈 벌고 일하시느라. 근데 어르신이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진짜 살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화상 뭐 쑥등을 뜨신 거예요. 차라리 살이 타는 그 고통으로 네. 아픈 통증을 없애는 게 낫다는 아이고. 거죠. 그 정도로 아파서 고생하신 분이 이 터치 사용하시고 저희 그분이 이제 터치 원 사용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0: 네.
13: 요 마이크로 커런트 저주파로 네. 어, 여러분들 저기 우리 체내에 흐르는 가장 비슷한 그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주파로 치료가 되니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전기도 잘 흐르도록
1: 네.
13: 몸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해주는 통증 치료 기기입니다.
1: 네, 이게 굉장히 작고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그냥 네. 조금 커다란 그러니까 스크류드라이버 정도 사이즈,
13: 아.
1: 그 정도 딱 사이즈니까요. 그냥 손에 간단히
0: 그럼 들고 다니면서 맨날
13: 그렇죠.
1: 그럼요.
0: 사람 만나면 터치해지고
1: 아프신 분 되면
13: 아프신 분들 해주면
1: 좋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친해지고
1: 충전 타입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필요 없으시고요.
13: 그리고 헤드가 다섯 개예요.
0: 아 그래요?
13: 그래서 이제 교체하면서 몸 부위가 다 다르니까. 근데 터치 2만의 매력은
0: 예.
13: 보통 이런 제품들 이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리치료실도 네네. 그렇지만 근데 그 패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 네, 붙이는 패드.
13: 넓은 면적, 네. 허리나 같은 이런 네. 네. 그런 부분에 붙일 수 있는 건 따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연결해서 하실 수 있게끔 저희 네. 이 패드도 4장이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네. 침 맞는 효과 같이 누리실 수도 있고
1: 예.
13: 그리고 헤드를 바꿔가면서 네. 그다음에 패드 형식으로 젤 패드를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가능하니까 이거
0: 네.
13: 해보실 수 있어요. 매장 가시면
1: 체험 가능하십니다.
0: 네. 네.
13: 갤러리아 아니, 매장 가보세요.
0: 어제 고양이랑 놀아준다고 바닥에서 이러다가 잔 네. 거예요. 새벽 2시 반까지 막 어깨랑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13: 안 돌아가요.
0: 아니 왜 나를 깨우지도 않나 우리 고양이는. 일어나요 들어가자요 이래야 되는데 어?
1: 그런 분들이 가면 진짜 금방 낫죠.
0: 그래요?
13: 네.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네. 나중에는 정말 이게
1: 그죠 뭉치고
13: 해결하려면
0: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정말
13: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그때 그때 갖다 대면 돼요.
1: 그럼요.
0: 아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1: 네.
0: 이거 특별가로 99불이네요.
13: 99 이거 정말 특별가. 와. 할인 특별가인데 이것도 네. 가면 또 선물이 있을 거예요.
0: 아 진짜요?
13: 갤러리아 몰만.
1: 갤러리아 몰만.
13: 네. 1층 2층.
0: 네. 야.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네. 갤러리아 몰래의 헬스코리아입니다.
1: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13: 근처에 계시면 네. 방송 들으셨으면 그냥 지금 가세요.
1: 맞아요. 한번 가보세요. 아~
13: 가세요. 마켓 들리면서도 네. 가시고
1: 네. 네. 바로 옆에 빵집도 있으니까 한번 네. 가셨다가
0: 자꾸 들려서 네. 한번 체험해보세요.
13: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0: 진짜. 네. 헬스코리아랑 친하면 건강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쇼호스트 김언정씨였습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13: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0: 홍소령님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 조금 늦게 준비했는데 혹시 듣고 계신가요? 한국의 천안 주무시고 계신가요?
1: 천안에서 그 카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2: 그래요.
1: 네, 그래서 늦게까지 그 마무리 정리하시고 네. 그 새벽에 또 저희 방송 들어주시네요.
0: 아, 감사한 분입니다.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1: 터치 바이 터치? 이거 네. 읽을까요? 구문의 네. 시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이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루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루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0: 후니 씨.
1: 네.
0: 우리 지구상에서요. 우리 손톱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르게 달리는 대륙이 있어요. 어떤 대륙이게요?
1: 잠깐만. 손톱이 네. 자라는 속도보다 빠른 대륙.
0: 빠르게 달리는 대륙. 움직이는
1: 넌센스예요?
0: 대륙.
1: 넌센스예요?
0: 아니에요.
1: 그게 뭐예요, 그럼?
0: 우리 어제 얘기했던 대륙. 캥캥.
1: 호주?
0: 어. 호주.
1: 진짜요?
0: 예. 네. 아,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호주 대륙이 매년 북북 동쪽으로
1: 네.
0: 그 북동쪽이 뭐 어디야? 한국 쪽이네.
1: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북방구로.
0: 약 2.8인치씩 이동하고 있대요.
1: 1년에요?
0: 응.
1: 그렇게 많이?
0: 응.
1: 그럼 앞으로
0: 우리
1: 한참 시간 지나면 붙겠네? 제주도 되겠네?
0: 그 얘기예요 지금.
1: 우와.
0: 그러니까 우리 손톱이 1년에 얼마나 자랄 것 같아요?
1: 뭐 되게 많이 길 것 같은데? 한 몇 센치는 길지 않나요?
0: 한번 길러볼까?
1: 아니 보통 한 1, 2주만 자라도 이만큼은 길잖아. 1cm 정도는.
0: 아니 세계에서 가장 손톱 긴 사람 보니까
1: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0: 주렁주렁주렁
1: 아 징그럽던데.
0: 아 그거 자르는 재미 너무 있잖아요. 자르고 싶다 막 그런 거 좀.
1: 그분은 못 자를걸요? 톱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어우 징그러워.
0: 1.6인치나 자란대요 우리가.
1: 그밖에 안 자라요 1년에?
0: 4.2cm 4cm 이 정도지. 많이 자라는 거죠.
1: 하긴 1년에
0: 그니까.
1: 근데 야한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더 빨리 하지 않나? 아 그럼 머리카락이구나.
0: 아 그래가지고 네. 이게 매번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몇십
1: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
0: 지도상의 좌표를 실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치는 해프닝까지 지난 2020년도에는 있었다 그래요.
1: 아 그게 그럼 실질적으로 지도의 그
0: 좌표로 차이가 나는 거지.
1: 차이가 안 나는 거구나. 와.
0: 오래되면 나중에 왜냐면
1: 신기하다.
0: 1994년에 맞췄던 거랑 보니까 5.9피트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꿨대요. 그래서 한 2, 3억 년 후에는 호주랑 아시아랑
1: 붙어있어?
0: 딱 붙을 거라고.
1: 그러면 그 전에는 제주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와 신기하다.
0: 그 전에는 그러니까 2, 3억 년 생각만 생각해도 뭐.
1: 그 조만간 아니지만
0: 조만간 아니야. 2, 3억 년이
1: 있다가는 대한민국에도 캥거루가 돌아다니겠네요.
0: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많은 것들이
1: 그 옛날 그 지도 보면은 대륙들 붙어 있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진짜 그럴 수도
0: 그래요.
1: 있어요.
0: 그래요. 그러 아니 그랬어요.
1: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0: 우리는 하나였는데 떨어져서 언젠가 또 붙는 거야.
1: 와.
0: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이 지구에서
1: 2억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0: 응, 2억만 기다리자.
1: 2억 반만 차면 돼? 2억 년 반만?
0: 막 그거 같다.
1: 뭐야?
0: 나 1억만 줘. 2억만 지나가다, 기다려라.
1: 지나가다. 야,
0: 아니
1: 1억만
0: 하나님한테.
1: 아 그런 기도를
0: 해요? 하나님 당신한테는 1억이 10원이라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1: 10년만 기다려라?
0: 그레이노라.
1: 그런 거야?
0: 1년만 기다려라. 그게 10억 년인
1: 10억
0: 거지.
1: 괜찮다. 아, 이거 옛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네. 지구가 돌아서 오늘 밤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1: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함께하기
0: 네.
1: 때문에.
0: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1: 아 갑자기?
0: 아니 어제 보니까 남태평양에 물이 늘 들어와. 만조가 되면.
1: 집에요?
0: 네, 인도네시아 그런 섬 그 해안가 있는 사람들은
1: 네.
0: 그냥 어디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집에 늘 만조 때는 물이 무릎까지 들어온 데 살고 있더라고요.
1: 그걸 어떻게 좀 잘 좀 하면은 약간 리조트 같이 되지 않을까?
0: 좀
1: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를.
0: 그러니까 거기서 춤추는 아줌마도 있더라고.
1: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름대로 또 행복을 찾으면 되죠.
0: 그래요. 우리 힘내서.
1: 하여튼 가진 거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0: 우리는 너무너무 가진 게 많다고 감사하면서.
1: 그럼요.
0: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즐거운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요.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1: 감사합니다. 안녕.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0: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8: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0: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8: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1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5: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9: 세계적인 관광 명소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0대 여성이 칼을 휘두르며 행인들을 공격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에린 피아첸티로 32살의 뉴저지 거주자였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기업 투자은행 부문 부사장이었습니다. 함께 공격을 받은 68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의 신원을 파멜라 시스네로스 49살로 확인했습니다. 시스네로스는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의 투항 요구를 거부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스네로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뉴욕의 심장부로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가 1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정책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대기자는 총 126만 4,5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20년 4월과 비교해 2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순위별로는 2순위와 3순위 대기자가 각각 23%와 30% 급증한 반면 1순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적체의 핵심 원인으로 연간 14만 개로 묶인 쿼터 한도를 꼽았습니다. 이 한도에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되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영주권 문호 적체와 별개로 취업이민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 심사에도 평균 40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정책재단은 관련 법률 개정이 없다면 적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등 합법적 이민 경로 전반에 걸쳐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엄격한 비자 절차가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LA 공연이 오늘 소파이 스테디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는 5일과 6일까지 총 4차례 열리며 전 회차가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남가주는 물론 타주와 전 세계에서 팬들이 LA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연 첫날인 오늘 LA 한인타운에는 국적과 인종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은 팬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었습니다. 응원 물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공연 정보를 나누는 팬들의 설렘이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플라자에서는 1층 음반 매장부터 3층 굿즈 판매 매장까지 상품을 고르려는 팬들로 붐볐습니다. 건물 곳곳에서는 멤버 사진이 담긴 물품을 교환하거나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식당과 음료 판매점, 한국식품 매장 등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연이 불러온 열기가 LA 한인타운 상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20: 우리나라 해운사 잔금 상선이 소유한 유조선이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의 라라크섬 공습 직후였으며 사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과 함께 피격됐고 두 선박 모두 사우디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제웅선 선박이어서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군 미사일이 이란의 결혼식장에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로 대응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1: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고 우리 정부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사우디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동 중이었고 특히 미군이 마련한 항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군 역시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미국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1,7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이 이란의 결혼식장에 떨어져 여러 명이 숨졌고 이란은 주변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대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우편투표 제한 정책을 둘러싸고 행정부 내부에서 내부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연방 우정국 소속 공무원이 이번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공무원은 내부고발자 지원단체 휘슬블로어 에이드의 도움을 받아 연방 우정국 내부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어제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솔 코네티컷 연방 상원위원회에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현재의 우편투표 제한 방식이 수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늘었고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투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은 선거제도의 공정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3: 연방 하원이 오늘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70표 대 반대 48표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것으로 하원이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임시 예산안의 핵심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오는 12월 11일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회계연도 예산은 이달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회는 이 기간 안에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12개의 지출 법안 중 아직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여야 의원 모두 셧다운 책임론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간선거 이후인 12월까지 셧다운은 없겠지만 그 이후 예산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만 남부 타이난의 한 새우튀김 식당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점심시간대 안핑구의 이 식당에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의를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마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식당 안에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점심 손님들로 붐비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만 경찰은 영업방해와 안전위의 혐의로 29세 남성 이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위 씨는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우의로 몸을 감싸 신원 노출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해당 식당이 타이난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며 식당과의 개인적 갈등이 있었는지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4: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아침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는 오늘 대다수 인원이 수색 거점인 바타르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기존에 활동 중이던 신속 대응팀 소방 인력을 흡수해 한 팀으로 운영하며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호대는 고해상도 드론 6대와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장비 등 천여점을 갖추고 도착했으며 한국인뿐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생존자를 구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1: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5: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을 연결합니다. 김철희 특파원, 긴급구호대의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6: 네, 오늘 아침 카트만두로 입국한 구호대가 대사관역 호텔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구호대는 먼저 활동 중이던 신속대응팀 소방인력을 흡수해 한 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스캠프로 바타르 지역을 낙점했고 당장 오늘 대다수 인원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지금 현재 있는 신속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타르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6: 앞서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근처로 이동했던 육로 수색팀은 오늘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람체에서 드론 수색과 육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인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호대는 인력 10명을 육로 수색팀에 추가로 보냈다고도 밝혔는데요. 수경지, 둔체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호팀의 향후 수색 구조 활동은 아직 개요만 잡혀있는 상태라면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역시 네팔 당국과 협의하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1: 네, 내일 구호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를 것 같은데요. 핵심 목표를 밝혔죠?
6: 네, 한국인뿐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구조하겠다는 것이 구호대 설명입니다.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란 겁니다. 오늘 파견된 구호대는 대다수가 구조 전문 소방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구호대는 고해상도 드론 6대를 포함해 열화상 탐지기와 내시경 장비, 체인톱 등 장비만 1000점 가까이 챙겨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은 직접 가기 힘든 지역의 정밀 수색에, 내시경 장비는 터널 수색에 동원하는 등 전문 장비를 통해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5: 우미노시 주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6: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5: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주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6: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5: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0: 네,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의 구단주가 23년 만에 바뀝니다. NFL LA 램스의 구단주이자 스포츠 부동산 재벌인 스탠 크론키가 이끄는 크론키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아르테 모레노 구단주 일가로부터 에인절스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막글 발표했습니다. 네, 공식 매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A 타임스는 이번 거래가 에인절스의 가치를 40억 달러로 평가한 메이저리그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완료된 샌디에고 파드레이스 매각의 39억 달러를 넘어선 새 기록입니다. 거래는 메이저리그의 승인과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4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크론키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는 NBA 덴버 너기츠와 NHL 콜로라도 에벌렌치,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미국 프로야구까지 스포츠 왕국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매각으로 메이저리그 최초의 라티노 구단주인 모레노의 23년에 걸친 에인절스 구단주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모레노는 에인절스가 창단 이후 유일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듬해인 2003년 월트 디즈니 컴퍼니로부터 구단을 약 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40억 달러라는 매각가는 당시 인수가의 20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가치가 얼마나 급등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9: 버지니아 프랭클린 카운티 셰리프국이 마약 판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48세 남성 존병 김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현재 메릴랜드에서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올해 4월 28일부터 김씨를 상대로 특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당국은 코카인 25g과 필로폰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확보했습니다. 대마 2691g과 마약 포장재 현금, 그리고 차량 한 대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김씨에게는 규제약물 판매 및 유통 중범죄와 함께 아동학대 및 방임 중범죄 4건이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마약사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당국은 메릴랜드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를 소환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핵심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

0: 이에 전기요금을 끌어올린다는 반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마이키 쉐릴 주지사는 데이터센터의 물과 전력 사용 현황을 6개월마다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도 모든 데이터센터 전력망 요청을 즉각 중단하고 전수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 조사에서 거주지역 내 데이터센터 신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월 49%에서 7월 61%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5개 주가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또는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10여 개 도시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지지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인공지능 기업들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비영리단체 빌드 아메리칸 AI는 5천만 달러를 동원해 캔자스 오하이오 위스콘신주에서 데이터센터 찬성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90만 명 규모의 국제전기노조를 비롯한 거대 노조들도 데이터센터가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가져온다며 찬성 대열에 합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해서라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반대 여론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표심 계산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 재난을 분석한 중국과학원의 첫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논문을 인용해 당시 토성류의 속도가 초속 19m로 육상스타 우사인 볼트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문은 현장 CCTV 영상의 픽셀과 프레임 분석을 바탕으로 속도를 계산했으며 재난 발생 몇 시간 오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재난 위험 평가가 산 위에서 무너지는 토사의 양뿐 아니라 계곡을 따라 덩치를 키우는 과정과 하류 주민 및 수력시설의 노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홍콩 매체는 이를 인용해서 우사인 볼트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국경 청사를 덮쳤다고 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 내달립니다. 그러나 이내 들이닥친 시커먼 흙탕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국경 청사마저 완파되고 맙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였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썼습니다. 당시 토성류의 속도는 초속 19m, 100m 세계 신기록 9.58초보다 두 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을 분석한 중국 과학원의 첫 연구 논문을 인용한 기사인데 현장 CCTV 화면에 픽셀과 프레임 수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계산입니다. 연구진은 재난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 시간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와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视频是8月26号10点53分在亚洲1号观景台上拍到的，后来才发现拍到了泥石流的一个瞬间。
3: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대재앙이 촉발됐다는 관영 CCTV 보도. 하지만 논문은 재난 위험 평가가 발원지의 부피 추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무너졌느냐보다 계곡에서 얼마나 덩치를 키우느냐가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5: 20km 范围之内的高差将近有3300米，那么它的规模、物质组成、它的冲击速度都远高于去年的这个冰湖溃决的这个。
3: 이밖에 하류 지역 인구와 수력 댐 같은 핵심 시설의 재난 노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2023년 다이아몬드 바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박희숙 씨는 2023년 5월 해피홈케어에 입소했고 입소 한 달여 만에 야간 간병인 지한춘 리 씨에게 살해됐습니다. 리 씨는 박 씨를 포함한 여성 입소자 2명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덕테이프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노인학대 전문 로펌 가르시아 앤 아르티글리에로를 통해 시설 운영주 김모 씨와 가해자 리 씨를 상대로 노인학대와 과실치사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요구하는 신원 조회를 시설 측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면 가해자의 위험한 성향을 확인하고 채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측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 인력만 운영했고 폭력 예방 및 치매 환자 케어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시설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일반 노인 주거시설임에도 수익을 위해 박 씨를 입소시키고 방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일반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어 시설주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임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리스콜 장관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도 관여했던 인물로 지난해 2월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올해 4월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조지 참모총장과 가까웠던 드리스콜 장관이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임으로 육군의 두 최고 지도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장군과 제독 24명을 해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임된 장교의 60%가 흑인 또는 여성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의회와 언론 모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작전 지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간접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 금리는 너무 높다며 세계에서 금리가 최저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과의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를 많이 존중하며 그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공과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시 의장이 지난 28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9월 15일과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워시 의장의 전임인 제롬 파월도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인신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또다시 정치적 압력과 독립성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3: 김영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이 오늘 미래셋 로비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셋에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들어 미래셋 회장과의 호텔 회동 의혹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김 전 실장 아들이 ETF 관련 부서 소속이 아니며 회동설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 주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증권사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 이후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급히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에 미래에셋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 개각도 피해 나간 김용범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5: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에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들며 미래에셋 회장과의 회동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6: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5: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정책실장 한 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까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7: 방품을 누가 이걸 제안했고 승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독했고 위험성 검토는 했는지 모든 이런 문제 한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5: 미래에셋 측은 김 전 실장 아들이 ETF 관련 부서 소속이 아니고 회동설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이후 미래에셋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점을 들어 특혜 가능성을 거듭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8: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몇 번 이 의지를 갖고 논쟁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5: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정책 책임을 물은 거란 해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로비 의혹까지 불이 붙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2: 카페보넨?
2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4: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레이버 데이 연휴를 앞두고 남가주 해안에 기상기장이 걸렸습니다. 열대성 폭풍 마리가 태평양을 북상하며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이번 연휴 기간 남가주 해안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태평양 수온 상승이 이 폭풍의 세력 확대를 부추긴 것으로 기상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측 모델은 폭풍이 해안을 벗어나 먼바다 서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어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의 상륙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연휴 해변에는 강한 이안류와 높은 파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남양 해안가 지역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내륙 지역의 광범위한 폭우나 홍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 해안가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신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가 72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약 8만 9천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조업과 주 지방정부 보건사회복지 부문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자발적 이직률은 1.9%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구인 건수는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력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결정에 앞서 고용지표를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인 건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흐름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는 이달 초 성인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35%가 전직 대통령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경제 상황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고물가를 불러왔다는 인식도 확인됐으며 응답자 다수는 해당 전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스스로를 노동자 계층으로 규정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돕겠다고 말할 때 그 목적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5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노동자 계층이라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38%가 민주당이 자신들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했고 32%는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두 정당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굳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책임론이 현 행정부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전 회장은 출석 전 부당 개입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이 이사회 업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차에서 내려 서울경찰청사로 들어섭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15: 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3: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이사회 업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내부 반대에도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 선임과 연봉 등을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2년간 수사했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홍명보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사건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홍 전 감독을 비공개 조사하고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뒤늦게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 달 만에 정 전 회장을 처음 부른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정몽규 전 회장 소환을 기점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26: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25: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6: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2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27: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8: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7: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8: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7: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8: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0: 엄마 집밥이 최고지.
2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9: 밥 한 그릇 더요.
3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9: 웨스턴 도마 칼국수.
3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3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불법 차량 요기 집회로 알려진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이제 집단 약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때를 지어 슈퍼리어 마켓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는 원래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자동차 묘기를 펼치는 행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집단이 상점 약탈까지 가담하는 방식으로 범행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매장에 들이닥치면 직원이나 보안 인력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범행은 개인 절도와 달리 현장 제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당국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습니까?
1: 오늘 뉴스 뒤에 딱 이어서 볼 주제는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
0: 미래를 여는 기반인가?
1: 아니면 전기와 물과 생활환경을 먼저 묻는 사회 문제인가요?
0: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강이랑 연결해서 한번 보죠. 컴퓨터 들여놓는 건데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는 전기도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내니까요. 그걸 식히려고 물도 필요하고요.
1: 맞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느낌이 다르죠. 어떤 곳은 일자리도 생기고 도로도 정비되니까 반가워해요. 또 어떤 곳은 전기 쓰느라 정전 나는 거 아니냐, 물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0: 자, 여기서 오늘 배경체크 한번 하죠. 요즘 인공지능이니 클라우드니 하는 서비스가 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전기값이 덜 들고 땅값이 덜 나가는 곳을 찾으려 하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시골 쪽이나 공장 부지 같은 곳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1: 그런데 만약 이런 센터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짓는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는 덜 쓰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쓰는 에너지, 거기서 나는 온도와 물 사용이 다시 지구 전체 공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0: 결국 우리만 편해지고 남의 동네만 힘들어지는 그림이 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건강이에요. 센터 하나 짓고 끝이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공장도 붙고 도로도 늘어나거든요. 소음이든 공기든 생활 리듬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환경단체나 동네 주민들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내 집 앞에 큰 기계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걱정되신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수면장애 같은 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하고요. 동네 설명회에서는 그냥 반대 찬성만 말고 전기와 물을 어떻게 쓸 건지 건강 영향 평가를 꼼꼼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0: 오늘은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와 몸을 어떻게 같이 지킬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1: 점심 드시면서 나는 이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뭘 먼저 확인하고 싶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여기서 오늘 배경 체크 한번 하죠.
1: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큰 컴퓨터를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네에 들어오면 전기와 냉각과 소음과 물 사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0: 그래서 단순히 공장 하나 들어온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더군요.
1: 맞아요. 반대냐 찬성이냐로 딱 자르기보다 우리 동네가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들어오는 과정이 투명한지 그걸 먼저 봐야 해요.
0: 1.5세대 눈으로 보면 예전엔 큰 시설이 들어오면 동네가 바뀐다는 기대부터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생활이 먼저입니다.
1: 생활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게 멋져 보여도 우리 집 전기와 물과 숨쉬는 환경에 무리가 없나, 그걸 묻는 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0: 외국에 짓는다면 미국엔 어떤 일이 있냐? 그건 전기망이 더 필요할 수 있고, 물이 빠듯한 지역은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일자리는 생겨도 주민과의 조율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겠죠.
1: 그래서 이런 일은 찬반 구호보다 설명과 합의가 핵심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겁낼 일은 아니지만 몸에 물이 없는지 살피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이 필요하듯이요.
0: 결국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첨단이 들어올 때 동네가 같이 숨 쉴 수 있느냐?
1: 네. 그 답을 천천히 묻는 게 오늘의 한입 토크죠.
0: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팁 세 가지로 딱 짚어보죠.
1: 첫째, 우리 동네의 데이터 센터 얘기가 돈다 싶으면요, 전기와 물과 소음 문제를 설명회에서 꼭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놀라지 않습니다.
0: 둘째, 집에서 건강이 걱정되신다면요, 소음이 있는지, 공사 기간에 먼지는 어떤지 직접 걸어다니면서 귀와 코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1: 셋째, 가족 중에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변화가 생기면 동네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해두세요. 오늘 수요일 코너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 찬성이나 반대냐 보다 우리 몸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천천히 확인하는 게 건강 한 입의 포인트죠.
1: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가까운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고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같이 생각해보는 길잡이 역할만 하겠습니다.
0: 오늘은 광고 대신 내일 예고를 살짝 드릴게요.
1: 내일은 동네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아주 가볍게 이어가 봅니다.
0: 이런 큰 시설 이야기 뒤에는 결국 생활의 감각이 남더군요.
1: 맞아요. 공기와 소음과 물처럼 우리 몸이 먼저 느끼는 것들요.
0: 점심 드시고 천천히 듣기 좋게 이어가겠습니다.
1: 내일도 오늘처럼 편하게 오세요.
0: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 시설도 좋지만 우리 생활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1: 맞아요. 찬성이냐 반대냐 보다 전기와 물과 소음이 어디서 어떻게 풀리는지 차분히 묻는 게 먼저예요.
0: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정리되실 겁니다.
1: 내일은 수요일답게 몸에 바로 쓰는 건강한 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점심 잘 챙기시고요.
1: 내일 뵙겠습니다.

0: 12시 정원이 쓰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이런 분도 융자가 될까요?
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9: 213-388-5600 융자나라.
1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1: 오, 진짜 통 크네요.
1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1: 단체 주문도 되나요?
1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3: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0: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메뉴가 뭐였을까 궁금한데요. 가슴 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삶,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망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 그러니까 결단력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Eons of Flowers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he One That You Love. 아, 참 좋은 노래죠. Eons of Flowers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글이라던가 또 사연이라던가 이거 소개해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 예, 마련했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점심 메뉴는 뭐 드셨는지 이런 것도 좀 소소한 일상도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아, 참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는 뭔가 최상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 열정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열망대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탱해주는 힘, 결단력도 필요하고 또 뭔가 루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가슴 뛰는 삶을 향한 어떤 루틴, 매일매일의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더 높이 좀 점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요. 9월의 둘째 날이네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려요. 아, 기분 좋다. 스튜디오에 아주 그냥 장미 향이 가득합니다. 덕분에 아,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네, 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롭네요. 뭔지 모르게 여유로워서. 아, 참, 이 빨간 장미 드려요라는 이 말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큐팡님, 어서오세요. 선미님, 해피님들 엄지 척척척척 올려주셨는데, 오랜만에 반가, 반가. 예, 아큐팡님,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예, AI 정우 씨와 함께 탁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아, 중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아침에 올려주셨어요. 약 없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뇌 구조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줍니다. 라는 진짜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서 아침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그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준다고 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아우, 안될 거야. 아, 정말. 아, 힘들어. 참, 지친다. 뭐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뭐 이런 좋은 말들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게 된다면, 기왕이면 이렇게 주여 그렇게 하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는데, 아, 참빵 터졌어요, 제가. 그것도 주여 이렇게 하래요. 아, 이분 정말 재밌지 않아요? 예, 도하님 감사합니다. 로라제이님 많이 웃어주셨네요. 다들 뭐 하트 올려주시고, 예, 크크크. 예, 웃음 날려주시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해피투게더,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날려드리고 싶네요. 김현식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0: 네,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노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오늘 오후에 함께 해주실 특별한 게스트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반가워요.
1: 오후 햇살처럼 밝은 분위기가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지네요.
0: 고마워요.
1: 오늘도 바깥은 여전히 뜨겁다고 하던데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도 그 열기랑 꽤 맞닿아 있어요. 멀리 히말라야 쪽에서 벌어진 대홍수 소식인데요. 네팔과 티베트 일대를 덮친 이 홍수가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건드린 결과인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0: 아하.
1: 얼음이 녹

0: 배우면서 생긴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문제더라고요. 선미 씨는 히말라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1: 저는 히말라야 산맥의 그눈 덮인 에베레스트 산, 네, 해발 그 8,000m 이상의 세계 최고봉이잖아요. 그 네팔과 티베트 일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사람의 실종된 가슴 아픈 그 피해를 입은 히말라야 홍수 얘기 꺼내 주셨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요.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 홍수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뭔지 아시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1: 네.
0: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를 막고 있던 얼음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빙하호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 얼음벽이 해마다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1: 뭘까요?
0: 산 위에서 진행되던 상업적인 등반 활동이나 개발이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든 건 아닐까? 그 부분은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히말라야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 얼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우리 일상의 선택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1: 아하, 그럼 지구온난화가 이 얼음벽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0: 사실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다는 건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번처럼 호수 자체가 터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빙하가 조금씩 녹으면 그 물이 모여서 호수가 생겨요. 그 호수를 얼음댐이 막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댐이 안에서부터 약해지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다 녹아있는 상태.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물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래 마을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히말라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게더 불편한 지점인데요. 알프스도 안데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구 전체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얼음이 버텨왔던 자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LA에서도 요몇년 사이 산불 시즌이 눈에 띄게 길어졌잖아요. 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결국 이 얼음벽이 약해진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 수십 년 동안 쌓인 온도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선미 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저도 정우 씨 말대로 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그 네팔과 티베트 경계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를 두고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전하더라고요. 이 거대한 암반이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온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암반 속에 그 균열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지질학적인 취약성이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자연재해인데, 인간 활동이 빙하의 온도를 높였다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 씨,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0: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오래 했어요. 빙하가 녹는 건 지구 온도 탓이고 온도를 올린 건 결국 인간의 활동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볼 필요도 있어요. 히말라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을 통제하면 해결이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히말라야 현장의 등반 활동이나 관광 인프라가 빙하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거든요. 네팔이나 티베트 현지 주민들한테 그 산은 생계예요.
1: 그렇죠.
0: 관광과 상업 활동을 막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워버리는 건또 다른 불균형이 될수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단순히 통제냐 아니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대비할 수 있을지를 먼저 묻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대피로를 만들고 조기에 위험을 알리는 것. 이런 실질적인 준비들이 지금 당장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멀리 히말라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심각한 지구 온난화가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0: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팔이나 티베트 홍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긴 한데 어딘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LA 한여름 더위도 결국 같은 흐름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지구 어딘가에서 얼음 벽이 무너지는 것과 여기서 에어컨 없이 못 버티는 것이 사실 같은 이야기라는 거. 그게 와닿으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1: 어허.
0: 청취자분들도 오늘 이 더위 속에서 뉴스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감각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직접 히말라야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 얼음 벽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다는 것. 거창한 각오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연결을 한 번쯤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아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해피님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0: 있어요. 거창한 것 말고요.
1: 네.
0: 진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요. 우선 하나. 지금 쓰는 에너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살짝 올려보는 것.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게 쌓이면 달라지거든요.
1: 아, 그렇네요.
0: 히말라야 얼음벽도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네, 조금씩 쌓여서 무너진 거니까.
1: 반대로
0: 조금씩 쌓아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지금 히말라야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난대비 단체들이 꽤 있어요.
1: 네.
0: 이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돕는 곳들인데 직접 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시작된다고 봐요.
1: 어허.
0: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동의 시작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멀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가깝다고 느끼는 순간 뭔가 하나라도 달라지니까요.
1: 아.
0: 선미 씨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1: 제일 먼저 뭐 정우 씨 얘기해 준 것처럼 당장 에어컨 온도부터 낮춰야죠. 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히말라야 홍수 얘기를 길게 풀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예요. 멀리 있는 일이 실은 멀지 않다는 거요. 얼음벽이 무너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인 결과잖아요.
1: 그렇죠.
0: 그 반대도 된다는 걸 오늘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해서요. 거창한 결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에어컨 온도 하나 바꾸는 것도 좋고 그냥 이 연결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오보다 인식이 먼저거든요.
1: 그렇죠.
0: 알고 나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면 행동이 조금씩 따라오니까요. 오늘 선미 씨랑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괜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1: 저도 그래요.
0: 선미 씨는 오늘 이 대화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어요?
1: 글쎄요. 국제 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호 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봄철 등반 시즌은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이 취사를 위해서 태우는 막대한 화석 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이 치명적인 열기를 가한다고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그런 따뜻한 소변의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다고 해요. 이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 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연탄만 하기보다는 붕괴를 앞당기는 이런 무분별한 우리 인간의 상업활동에 대한 이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우 씨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0: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남는 대화였어요. 히말라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멀리 있는 얼음벽이 무너지는 것과 여기 오후 햇살 아래 우리가 숨 고르는 것이 사실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거.
1: 그쵸.
0: 그걸 오늘 선미 씨랑 같이 들여다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거창한 결론보다 이런 대화 자체가 어쩌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1: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우 씨 오늘도 정말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 유튜브 댓글창에 정우 씨랑 은근히 정 드는데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1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쥐저희 부탁드립니다.
11: 오늘 히말라야 홍수 얘기를 길게 풀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게 되네요. 굿 애프터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네, 사랑 기차를 타고 마주리 노엘의 노래였습니다. 샹송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 또한 저를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잠시 후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면 우리가 더 행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차 타고 가면서 뭔가 썸띵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예, 사랑은 기차를 타고 원제는 그 같은 차로라는 뜻이래요. 예, 에디 마르네 작사, 귀 마장타 작곡입니다. 샹송계 베테랑이 만든 정말 상쾌한 노래로서 마조리 노엘이 불러서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달달하게 들어봤습니다. 쿠키모찌님, 지금 막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고 디저트 드신다고요? 예. 쿠키모찌님 맛있는 거 드셨죠?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 아무리 배불러도 먹어야죠. 이게 적어주셨네요. 그죠? 이상하게 그 점심 때는요 좀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저는 방송하기 전에는 좀뭘안 먹는 편이라서 점심을 안 먹고 방송 끝나면 먹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게 되면 먹고 다니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야만 먹어요. 왜냐하면 방송 전에 먹으면 이제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좀 이렇게 좀 헤비하고 뭔가 아무튼 그렇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좀 든든하게 먹는 편입니다. 과일까지 다 챙겨 먹어요. 예, 그 든든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면 별로 뭐이 시간까지도 배가 안 고프니까 네, 견딜만 하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방송을 해야 몸이 좀 가벼운 상태에서 방송을 해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방송 끝나면 좀 먹는 편이에요. 저녁을 좀 많이 먹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먹는 건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책한 권을 들고 나왔거든요. 좀 오랜만에 좀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코너예요. 1650 책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0: 1650 책방. 늙지 않는 이름이라는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직장에 다닐 때는 미스 킴이나 김대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고 아이를 낳고는 엄마라는 단출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어머! 이거 뭐야? 또 잘못 썼네? 성현이 엄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리고 그 앞에 딸의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나는 마치 나, 김정아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서 괜스레 우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서글픈 마음을 단번에 날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게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해준 딸아입니다. 아이가 4살 때 일이었어요. 그 무렵 딸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히 내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1: 엄마! 엄만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0: 내가 할머니가 되고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몹시 불안해하던 딸아이. 나는 어린 딸이 알아듣기 쉽게 그 이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현아, 가을이 되면 왜 잎이 떨어지는 줄 알아? 묵은 잎이 떨어져야 다음에 봄에 새 잎이 돋아날 수 있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무도 안 죽고 모두 살아있어봐.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살아갈 땅이 없지 않을까?
1: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싫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0: 아이는 내가 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 먹으라고 사다 준 어린이 영양제를 내 입에 꼬박꼬박 넣어줄 정도로 내게 집착을 보였으니까요.
1: 엄마, 이 약 드세요. 그럼 더 오래 산대요.
0: 이따금 할머니가 되면 어떤 옷을 입을 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라고 대답하면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평생 예쁜 아가씨 옷만 입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토록 내가 할머니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딸이건만 하루는 평소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 엄마, 이젠 할머니가 되셔도 돼요.
0: 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언제는 늙지 말고 평생 예뻐야 한다면서. 엄마는 할머니가 되면 안 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괜찮다니? 섭섭하다며 볼멘소리를 하자 딸이 내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1: 엄마가 할머니가 되셔도 난 언제까지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거니까요.
0: 이제 내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딸아이.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통해 갖게 된 엄마라는 이름. 이제껏 내가 가져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네, 마음의 창을 여는 싱그러운 느낌표 하나, TV동화 행복한 세상,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0: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유승경 염정아가 불러준 버전으로 함께 들었어요. 아, 쿠키모찌님,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예, 마조리 노엘이 불러준 사랑은 기차를 타고 들으시고서 기차를 타고 한쪽에는 넓고 푸른 바닷가가 보이고 다른 한쪽은 푸른 산하고 군데군데 이쁘고 화려한 꽃을 보면서 삶은 계란하고 사이다 마시면서 예, 추억 소환 하셨다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려지네요. 추억 소환도 되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코너 해보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스토리가 좋으셨나 봐요. 행복한 세상, 행복한 스토리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사랑의 모든 것이 함축된 그 이름, 엄마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세상 그 어떤 단어라 해도 엄마처럼 뭉클하고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맘, 마마, 그 어느 나라 말이라도, 예, 말이라고 해도 엄마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예, 백배 공감합니다. 쿠키모찌님 뭉클해요. 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9: 213-388-5600 융자나라
1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뿐이다. 내 손을 잡아. 눈치만 볼 뿐이.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 오, 진짜 통 크네요.
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 단체 주문도 되나요?
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3: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상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3: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미인을 만들듯이 마음가짐에 따라 유전자도 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서 뇌가 가장 강하대요. 다행히도 인간은 뇌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행복도 당신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DNA, 뇌의 유전자로 리셋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살바도르 아다모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라누이라는 노래였어요. 살바도르 아다모 하면 통브레네죠. 눈이 내리네.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예, 겨울 되면 자주 틀게 되는 노래인데 오늘은 라누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샹송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예.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돼. 아, 바보가 되게 만들잖아. 사랑, 너 도대체 뭐야? 그런 가사예요. 자, 아다모가 4살 때 가족과 함께 벨기에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12살 때부터는요, 교회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성을 키웠다고 하네요. 15살 때부터 작사를 시작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이렇게 기타, 예, 그 기타를 배우면서 작곡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고난 음악 천재였던 거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1962년에 발표한 곡으로 아다모를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해준 곡입니다. 밤의 멜로디 라누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남자의 마음이 애처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살바도르 아다모 막 애처롭게 부르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달래며 소리쳐 부르짖는 아다모의 보컬이 일품인 그런 노래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DNA를 행복 DNA로 리셋합시다 라는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뇌는 속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데 미소 짓고 웃음 짓고 예, 아, 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런 말들로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지를 한대요. 아, 네가 행복하구나. 네가 안 아프구나. 그렇구나. 너 행복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아, 네가 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자고요. 속이자라는 말보다는 우리 뇌를 브레인을 좀 컨트롤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나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아파. 네. 아파. 이거보다는 아, 물론 뭐 아프죠. 네. 근데 이왕이면 좀 속여보자는 거죠. 아, 그래. 나 안 아파. 나 행복해. 나 엄청 힘든데. 나 괜찮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좋아.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예, 그렇게 행복한 DNA 예, 그런 긍정의 말들로 우리의 뇌의 유전자를 항상 리셋시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 바이러스 DNA. 그러니까 항상 아침마다 그렇게 충전받고 그렇게 리셋하면서 그렇게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더 행복한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켈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님 해피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회복 중인데 오늘은 선미님 해피님 꼭 만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네, 켈리님 꼭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해피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켈리님 위해서 예, 더 많이 건강하시라고. 행복 유전자로 리셋합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와, 저 배웠어요. 네, 행복 DNA 유전자로 리셋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건강 다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켈리님 기도해 주신 우리 소피아님 참 마음이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3: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3: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3: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연예 소식을 보니까요.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인 LA가 LA 소파 스타디움에서 열렸다라는 이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파 스타디움에서 뭐 첫날 7만 명이 7만 명의 아미 팬들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BTS에게 미국 로스앤젤레스 LA는 특별한 도시라고 합니다. 2014년에 데뷔한 지 갓 1년 된 그룹 예, BTS는 무작정 그 당시 LA로 넘어왔어요. 힙합의 본토에서 힙합 유학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직접 무료 전단을 나눠주면서 공연을 홍보했고요. 미국에서의 첫 쇼케이스도 LA에서 진행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오늘날의 LA는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BTS를 맞이했어요. 시위에서 그 BTS 주간, BTS 위크가 선포됐고 이를 기념해서 시청까지 붉은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이달 첫 주 LA에서 열리는 BTS 월드 투어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1년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이후로 4년 9개월 만에 LA에서 진행된 BTS 공연에 와 진짜 아미 팬들 대단합니다. 이 공연마다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이 좋아하는 모습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7만 명이라는 아미 팬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이 공연장 내에서는 능숙한 떼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바디 투 바디에서 미

또 다른 백발의 아미는 이 할머니는 이 할미는 BTS를 사랑한단다라는 문장을 예. 아, This Granny Loves BTS를 그래미로 바꾸는 그런 재치 있는 문구로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최근에 미국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측이 BTS와 아시안 팝 신설을 놓고 의견 차이를 빚었던 일을 좀 가볍게 꼬집은 거죠. BTS의 아리랑 듣고 계십니다. 외에도 LA는 BTS를 그리워했다라는 글귀가 카메라에 잡히자 이에 공감하는 듯한 다른 아미들의 환호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월드투어는 그동안 미국 템파를 시작으로 라스베가스, 시카고, 뉴욕을 비롯해서 이 캐나다, 토론토, 또 멕시코, 멕시코 시티 등 미주 12개 도시에서 진행됐고요. LA 공연으로 북미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런 순서는 아리랑의 이 아리랑이 시작된 지점에서 마무리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BTS 주간 선포식을 마치고 캐런베스 시장과 만나 이 도시는 BTS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 지난해 BTS 모든 멤버들 병역 의무를 마치고 곧바로 LA로 와서 컴백 앨범인 아리랑을 작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BTS와 그 로스앤젤레스의 특별한 인연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축하하게 돼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네요. LA 공연 아시죠? 1월 2일, 1일도 공연했었고요. 오늘도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6일 나흘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의 노래 아리랑이었습니다.

0: 참 낭만적인 가수예요. 조동진의 제비꽃인데 장필순과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참 동화적인 노랫말을 갖고 있는 이 제비꽃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선가 읽었었던 그런 내용인데 루이제 린저의 생애한 가운데 그 책 작품과 이 앙드레 슈바르츠 바르트의 고독이란 이름의 여인을 읽고서 이 조동진 가수가 거기에서 그 책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모티브로 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참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거 맞죠? 예. 조동진과 장필순의 너무나도 멋진 명곡 제비꽃 들어봤어요. 제비꽃 하면은 나폴레옹과 조세핀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조세핀이 제비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비꽃이 예뻐요. 보라색. 예,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죽었을 때 그녀의 무덤가에 이렇게 제비꽃을 심었고요. 그 유배를 가기 전에 그 제비꽃을 로켓에 넣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렇게 항상 이 목에 그 제비꽃을 이렇게 해서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을 보면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세계를 제패한 영웅이지만 자신을 지배한 진정한 정복자는 조세핀 뿐이라고. 그러니까 조세핀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순정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둘만의 러브스토리니까. 그래도 뭐 지금까지도 그 로맨스가 그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 보면 아 참 많이 사랑했던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그런 러브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제비꽃 하니까 또 유난히 제비꽃을 사랑했던 그 조세핀이 생각이 나고 또 거기에 또 예, 나폴레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생각이 나네요. 참 멋진 노래 명곡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 노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비치 노래 들어볼까요? Hey brother.

0: 네, 아비치의 Hey Brother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론청님 반갑습니다. 아, 동진이는 고교 때 내 짝꿍이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진짜요? 조동진? 조동진 가수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어떠셨어요, 조동진 선생님? 예, 가수 어떠셨습니까?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성격이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런청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엄청 관심이 가는데요.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자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예, 조동진 가수 이야기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 저의 바람입니다. 예, 감사해요. 자, 오늘 어떤 인물을 좀 해볼까요? 네, 자, 타임라인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1879년 9월 2일 태어나셨어요.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의군 참모중장입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하며 동양평화론과 대한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리순 감옥에 수감 중일 때도 동양평화의 구상을 담은 미완에 져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참된 평화의 가치를 남기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9월생이셨네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책을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시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 마리아 여사입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그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렸고요. 2008년 건국 훈장의 족장이 추서된, 그러니까 건국 훈장 애족장이 그 추서된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혔을 때 일제의 명분 없는 공소제기에 타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항소 포기를 권유했습니다. 당시에 보내신 이 편지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삼형제도 이 안중근, 안성녀, 안공군을 모두 독립운동가로 키워낸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안의사 서거 이후 만주와 상하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수발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등 정말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말,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 참 어머니로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중의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한 이 조 마리아 여사의 당부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영화 하얼빈 예고편이에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련 영화도 참 많아요. 드라마도 많고요. 뮤지컬도 있습니다. 그 영화 영웅이라는 작품도 그렇죠. 2022년에 윤지군 감독 영화인데 이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하얼빈 거사 준비 과정부터 이 리순 감옥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룬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하얼빈 2024년 오민호 감독 영화죠. 1909년 그 하얼빈으로 향하는 독립투사들의 추적과 투쟁을 다룬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 현빈 주연 영화였어요.
1: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2: 형제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1: 독립이 되겠어. 자네 결정에 다른 동지들의 목숨이 달려있어.

0: 하얼빈이라는 영화 살짝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와 하얼빈 거사를 다룬 영화라고 할수 있겠지요. 오늘 들려드린 그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1: 차가운 바닥 위, 내 아들의 아들에게, 내 딸의 딸들에게.
0: 이 나라와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숭고한 용기,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받쳐주었던 위대한 모성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1: 태안이 살았다. 거기 태안이 살았다.
2: 전중의 일곱이 진흙새
0: 힘겨운 순간마다 나를 있게 한 뿌리와 지탱해주는 마음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입니다. 뭐이 노래는 여러 가수가 불렀어요. 박정현, 이승환, 정동환 등이 참여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재해석한 헌정곡입니다.
2: 정...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츠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 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이란과의 합의는 합의문이 쓰인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으며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란군도 곧바로 대응에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재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5%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7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도 비슷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불안정한 호수가 늘고 주변 암석 지방까지 약해져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가 대규모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미국 하원이 2일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정치적 메시지 공세로 해석됩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결의안은 찬성 220표, 반대 192표, 기권 2표로 채택됐습니다. 공화당 전원의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의 이 운명을 가를 논란의 도로세가 결국 11월 투표용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프레즈노 카운티 구등표 법원은 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주법 AB 1923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더라도 주정부가 세금안을 투표에 붙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 은행들이 중동 전쟁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경제와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가장 최근 분기별 신용도 평점 조사에서 주류 신용 평가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 은행들의 이 같은 평점은 JP모건 체이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와 웰스파고 뱅크 등 자산 규모 기준 전국 4대 은행이 모두 별 4개를 받았고 LA 카운티 최대 은행인 시티 내셔널 뱅크가 별 4개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인 조앤 킴 행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텍사스주 사우스 웨스턴 내셔널 뱅크는 별 5개 평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급 주거단지에서 희소 소아암 진단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20여 년 전 경고 문서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단지가 들어선 땅이 원래 석유를 뽑아올리던 유전이었고 사용을 마친 뒤 그대로 묻힌 폐유정이 지하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인 6종은 소아와 이 청소년의 뼈나 뼈를 둘러싼 연조직에 생기는 암으로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단지 한 곳에서 6명이 확인됐습니다. SAT 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와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도 명문대에서 줄줄이 불합격 고배를 마셨던 아시아계 남성이 대학가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2013년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대학들이 입학 에세이나 종합평가 등의 기법으로 우회적 인종차별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태평양의 수온 상승으로 열대성 폭풍 마리가 이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번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 남가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상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예보관들에 따르면 현지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마리는 이 컴퓨터 예측 모델에 따라 남가주 해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폭풍이 남가주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폭우와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국립기상청은 레이버데이 연휴를 맞아 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강한 이안류와 높은 파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남양을 바라보는 해안가 지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폭우와 홍수, 내륙 강풍이 발생할 확률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은 컴퓨터 스파게티 모델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풍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으며
연휴 기간 이 해안가를 찾거나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인 한인 주민들에게 최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칸 파이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사랑합니다.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9월하고도 두 번째 날인데요. 아, 혹시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하루를 지내다 보면 유난히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발걸음이 좀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픈 데는 없는데 괜히 힘들고 지치고, 바로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사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도 않고 뭐 영어로 하면 푸시하지도 않는데 혼자서만 마음만 조급해지고, 또 글쎄요,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방향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나만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죠.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새 아시죠? 새들 아시죠? 세상을 다 아는 날까지 퍼덕거리면서 날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는 생각과 함께 수요일 순서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0: 뜨겁잖아.
1: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좀 힙합 노래를 골라보았어요. 아이, 웬 힙합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죽기 전까지 날아야 하는 새.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네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이제 일을 정리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또는 뭐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한숨 짓는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고민한 만큼 좀 얻고 거두어야 되는데 택도 없이 모자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 보면 별로 노력 안 하는데 운이 좋은 건지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리고 이런 거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안타깝게도 세상이란 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거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창에 보니까 또 많은 분들, 우리 한국에 계시는 통계님, 또 우리 로라님, 또 H님 그 위에 모든 분들이 담소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날이 있죠. 뭐 갑자기 뭐 누군가한테 뭐 털어놓긴 좀 그렇고, 아 이런 거 털어놔봐야 뭐 하나, 그래서 조그만 거 같은데 나한테는 마음에 크게 와닿고, 또 혼자 꿀꺽 삼키기에는 좀 뭐 목에 걸리는 그런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뭐랄까요, 별일 없었어 라고 자기 위로를 하지만 그 말 뒤에 내가 가진 그 수많은 피로들, 또 작은 상처들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어른이라는 그 잣대와 기준점이 글쎄요, 뭐 어떻게 티도 못 내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줄 알았다, 엄마는 원래 그런 줄 알았다, 그 주인공들처럼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지금 3시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해보고 우려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밤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 그래도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내가 표정을 들키지 않고 감출 수 있고, 어떻게 하루에 숨도 좀 고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쉼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순간의 걱정, 또 내일이 오는 그런 걱정도 너무 그렇게 부딪히지 마시고 잠시 좀 어디다가 맡겨두시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즐긴다는 게 뭐 웃고 떠들어야만 즐기는 게 아니고, 내 잠시 피곤한 감정을 숨겨놓고 편안함과 함께 저희와 나누는 음악들, 또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로 함께 5시까지 하루의 피로를 녹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순철님, 눈만 똑바로 뜨고 살았어도 예, 반갑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점심 얘기는 제가 잘 나누지 않는데 오늘 점심은 여러분 어떤 걸 드셨어요? 이럴 때가 있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는 점심인데 오늘은 뭘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 콩국수 먹을까? 아니 비빔밥은 어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노래 우리 통계님이 또 주셨어요.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이 노래 듣고 한번 내일 점심 골라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2: 좀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0: 내일도 만나요.
1: 네, 오늘 결정하셨습니까? 뭐 먹을지 고민한다는 그런 재미난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점심들은 잘 하셨죠? 저는 오늘 나름대로 맛나게 먹었어요. 갑자기 어니언링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를 지나치다가 어니언링만 시켜가지고 케첩이랑 얻어서 차 안에서 시원하게 음악 들으면서 시원한 콕과 함께 먹으니까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셋인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듯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주로 보면은 어떤 때는 뭐 타코 같은 거 또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차에서 간단히 해결할 때가 많은데, 아마 김밥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일 영업 다니시거나 볼일 보러 다니시거나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은 특히나 차에서 요새는 더워서 내리고 뭐 하기 번거롭고 또 덥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H님 오셨네요. 다 모였네요. 안녕하시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말이죠.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비벼서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물론 뭐 비빔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밥에다가 뭐 고추장을 비벼서 된장보리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또 열무김치 넣으면 열무 뭐 비빔밥이 되고, 그 이외에 그냥 계란 후라이를 넣어서 비비면 계란 비빔밥이 되고, 그 이외에도 모든 걸 사실 비빔국수도 그렇고 비빔냉면도 그렇고 다 비벼야 먹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양식에도 보면 의외로 비벼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샐러드도 드레싱을 얹어가지고 막 비벼서 먹으면 비벼서 먹는 거고, 스파게티 파스타도 소스를 얹어서 막 비벼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비빈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용한 양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재밌어요. 제목이 비빔밥인데 부제가 비벼라 비벼. 자, 여러분 비벼보세요.

0: 네, 재밌죠? 아, 비벼라, 비비랑 깨. 겁나게 비벼불어라. 아, 뭐 이런 재미난 노래였습니다.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AM150 그 웹사이트에서 아주 또 멋진 코너가 생겼습니다.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거. 의외로 그 젊은 분이나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나 타로에 관심이 있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LA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그 이웃 언니 같은 우리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터랙티브 타로 코너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러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자, 이 카드는 말이죠, 1909년 오리지널 라이드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용은 무료이시고요.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홈 화면에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자,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소반에서 제공하는 50불 식사권 10명을 오픈 기념해서 9월 한 달간 참여자를 추첨해서 10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등록은 타로 페이지에서 버튼 한 번이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이달 말까지고요. 저희 그 등록 후에 카드를 1회 이상 뽑은 분한테 해당이 되고요. 발표는 10월 1일 날 목요일입니다. 당첨자 개별 연락을 하거나 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당첨 발표 소식과 코너 소식을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자, 하지만 이 별이 언니는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이 앞으로 이 별이 언니의 오늘의 카드 등 코너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AM 라디오 서울 1650 저희 웹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에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배너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데 오픈 책 참여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사랑방 식구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0: 1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처백기스 두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민혜경입니다. 약속은 바람처럼.

네, 민혜경의 약속은 바람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고 있고, 사과는 뭐 그냥도 먹고 주스로도 먹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과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뭐 그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제 기억으로 홍옥이라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 특히 겨울에 국광이라는 사과가 있었고, 뭐 한참 전에 부사라는 종류가 나오고, 또 노란 사과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과보다도 사실 그 식이섬유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인데, 사과보다 의외로 배가 좀 더 한 1.5배 정도 식이섬유가 많은가 하면은, 또 여러분 팥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팥죽, 팥빙수, 굉장히 팥밥도 많이 해 먹는데 팥죽도 많이 먹고, 자, 그게 한 사과의 3배 정도가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고, 그 수종과 좋아하시는 곶감 아시죠? 또 요새는 그 홍시를 이렇게 곶감처럼 해가지고 냉장고에 올려서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과보다 6배 정도가 많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런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로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자, 범영이 오빠가 여러분을 찾아가네요. 그 순간

0: 네, 김범용 씨의 그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2: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계님 어김없이 오셨고요. 지금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텐데 LA는 약간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아직도 대구는 많이 덥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9월에 진입했으니까 조금 날씨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곧 우리나라는 커밍 순입니다. 바로 단풍이 우리 앞에 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10월의 그 단풍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던 유튜브로 보던 설악산, 내장산, 각종 산들의 물들인 그 단풍은 미국의 단풍과는 또 다른 맛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비비아님 듣고 계십니까? 펄 시스터즈입니다. 사랑의 교실.

펄 시스터즈의 음성이었는데, 펄 시스터즈 하면은 보통 커피 한 잔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랑의 교실이란 노래도 꽤 펄 시스터즈한테는 중요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어릴 적에 어렴풋이 졸업하고 친구들이 떠나면 잘한 마음이겠지만 세월이 지나도 너무 좋다고, 표현도 좋고 그만한 옛날에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담은 것 같다고. 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도 저희 부친 되시는 이봉조 씨가 작곡한 노래이기도 하고, 정훈이의 안개가 제1회 70년도 동경가요제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71년도 제2회 동경가요제가 이 노래로 출품해서 입상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래는 원래 1971년도에 개봉한 영화 연애교실의 주제가로 원래 발표가 됐던 펄 시스터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봉조 씨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던 사실일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뭐 유행하던 가수들이 많이 있었죠. 말씀드리지만 펄 시스터즈, 또 바니걸스, 또 가수 현미 씨, 또 한명숙 씨 등등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몇 해 전에 이곳 LA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위키리라는 가수분이 눈물을 감추고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지금 발표가 됐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아마 미스터트롯 나오는 친구들이 불렀으면 굉장히 더 유행을 시키지 않았었나. 누군가 이 노래를 미스터트롯이나 무명전설에서 불러준다면 역주행할 만한 찬스가 있는 그런 노래,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눈물을 감추고.

네, 눈물을 감추고 위키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순철님, 제 허스키한 보이스로 불러도 좋을 듯하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 큰형부가 술 드시면 잘 부르시는 노래 눈물을 감추고. 아, 비비안님 그러셨군요. 자, 내친 김에 그 당시 유행하던 이 노래 또 굉장히 기억 많이 하실 거. 혹시라도 70년대에는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시절이라서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 월남을 직접 참여했었던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 노래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위안이 되고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 노래가 음원인데도 음질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아마 그 LP판 초창기 때 나왔던 것인데 그 이렇게 그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기스가 좀 많이 나서 저희가 듣기가 많이 불편할 정도라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철님, 이 노래 들으니까 아 그렇죠.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남철 남성남 씨의 그 세 발짝 가다가 획돌고 그랬던 그런 많은 웃음을 줬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는 뭐 역시 원맨쇼의 달인 백남봉 씨, 또 남버원 씨, 또 신선삼 씨, 쓰리보이, 배삼룡 구봉소보다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흉내내기를 잘하고 비행기 소리, 폭탄 소리 세 사람이 모이면 드라마 한 편이 나올 정도의 그런 멋진 개인기들을 갖고 있던 지금에 있는 개인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지만 그때는 진짜 마이크 하나 가지고 우리를 아주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주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코미디 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세븐디아스 타이어.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이제 1부 끝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우리 광고 전에 순철님 얘기대로 남철, 남성남 씨의 그 독보적인 두 사람이 세 발짝 갔다가 갑자기 틀면서 화! 했던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이주일 씨가 막 나와서 저희 코미디계에 아주 하늘을 뒤덮은 헤이 그러면서 단단 수지큐 음악으로서 오던 그런 시절 얘기 참 그립습니다. 자, 우리 아줌마 파워라고 하죠. 우리 풍금 씨의 브라보 아줌마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 나라.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원 플러스 원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첫 곡은 모처럼만의 R&B 노래 End of the Road,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투맨이라는 그룹, 너무 유명해서 저희 내한 공연도 한두 번 했고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라스베가스에서도 쇼를 하고 많이 활동하는 그런 R&B의 대표주자 우리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이죠. 이 시간을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우리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민산삼한방병원의 우리 서영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4: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0: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서영수 원장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5: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저 일주일 동안도 똑같이 바쁘게 지내셨죠?
15: 아, 예.
0: 아, 괜찮아요. 전화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바쁘시니까.
15: 전화가 왔네요.
0: 아, 그러셨어요?
15: 예,
0: 예. 예.
15: 지금 조금 있으면 통화할게요.
0: 네.
15: 지금 방송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5: 여보세요?
0: 네, 좀 꺼내시고. 네. 자, 뭐 항상 바쁘시지만 이게 한 주 한 주 조금씩 이제 그 환자들이 비슷하게 올 때도 있지만 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올 때도 있죠. 환자들이 다양하게.
15: 맨날 다르죠.
0: 아, 맨날 달라요.
15: 철 따라 달라요.
0: 아, 철 따라 달라요. 자, 이제 뭐 9월이 이제 어쨌든 됐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덥다는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15: 예.
0: 예. 그렇게 되면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찾게 되나요?
15: 예, 가을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죠.
0: 네네.
15: 폐 기능 환자들.
0: 아, 폐 쪽으로.
15: 알레르기 환자들.
0: 아, 예.
15: 알레르기 예상할 때고.
0: 그래서 오늘 뭐 방송 시작하면서 일단 어떤 환자분이 또 고생하시다가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15: 예.
0: 그래서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예, 이분이 그 처음에 오셨을 때는
0: 네.
15: 우측 엉치가 쏟아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0: 아 오른쪽 엉치가
15: 예, 잠을 예. 못 주무세요.
0: 네네.
15: 그다음에 우측 어깨가 뒤로 돌아가지를 않아.
0: 아.
15: 그리고 허리는 맨날 아프고.
0: 맨날 아프고.
15: 어. 이제 그걸 한 석 달 동안
0: 네.
15: 치료하셨어요. 3월 네네. 9일 날 오셨으니까
0: 네네.
15: 9월 달 됐으니까
0: 네네.
15: 그건 다 나으셨는데
0: 네.
15: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러지도 고쳐요.
0: 오, 야, 그렇구나.
15: 알러지는 병이 아닌데요.
0: 네네네네.
15: 그래서 침을 한 두 번 놔드렸는데
0: 네네.
15: 20년 먹던 알러지 약을 끊으셨답니다.
0: 아, 이거 대단하시네요. 네.
15: 그래서 오늘 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마 전화로 인터뷰해 주실 거예요.
0: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0: 모르는 전화해서 안 받으시나 혹시?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네네. 네. 아 예.
1: 아까 전화가 오셨는데
0: 네,
1: 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네네네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신 사례가 있는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분은 네. 이제 이 코 알러지 때문에 여보세요?
2: 예.
1: 방송국에서 전화가 가면 받으세요.
2: 예.
1: 예.
0: 네. 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213-500-4592 500-4592 맞죠?
1: 네.
0: 4592
1: 여기 전화를 끊으세요. 아. 아, 3자 통화가 됐나?
0: 아니요. 제가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쪽 전화를 끊으시라고 하세요.
1: 여보세요?
2: 네, 전화가 왜?
1: 여 전화를 끊고요. 방송국에서 네. 전화가 한번 받으세요.
2: 네.
0: 네. 네, 끊으셨어요?
1: 네.
0: 213-500-4592 네.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유병철 선생님이세요?
3: 예예. 예.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예.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0: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엉치 쪽으로 힘드셔가지고 알러지까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 잠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처음에는 그 좌골신경통이 딴 데서 치료를 했는데 한 두 달 다녀도 안 나가지고
0: 네네
3: 그 서원장님한테 소개를 받고 갔어요.
0: 네.
3: 그 지금 완치가 거의 됐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된 일입니다.
3: 한 3개월 치료를 받았죠.
0: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지금은 좀 네. 약도 안 드시고 생활하시는데 많이 그럼 좋아지셨겠네요.
3: 네. 네, 원래 저는 그 뭐 소염제나 이런 진통제를 안 먹거든요.
0: 아, 예, 그러세요.
3: 나이
0: 예.
3: 먹으면 그 신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0: 아,
3: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침이나 부항은 그 약이 아니니까.
0: 네네, 그렇죠.
3: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선호를 했어요, 제가.
0: 네, 아, 그러셨군요. 아마 네. 그 우리 원장님 만나시면서 그 궁합이 잘 맞으셔서 고생하시던 거 약도 네. 안 드시고 이제 알러지도 그럼 네. 많이 나으셨어요?
3: 알러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좌골신경통이 다 나니까
0: 네.
3: 원장님한테 알러지도 치료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0: 네,
3: 그래가지고
0: 네.
3: 그 침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끊었어요.
0: 아,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네.
3: 근데 알러지가 이게 네. 보통병이 아니에요.
0: 아,
3: 병이죠, 무의병이에요.
0: 아, 그렇죠. 너무 힘들죠. 막 간질간질하고 네.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3: 콧물 재채기 나고 네. 뭐 하여튼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뭐 웬만한 사람은 거의가 그걸
0: 그렇죠.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좀 건조하고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들이 많죠.
3: 네. 네. 저는 좀 뭐야 이거 오랫동안 알았는데 다행히 네. 그렇게 쉽게 날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0: 아, 네. 아무쪼록요. 아무쪼록 앞으로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3: 네, 그리고 네. 하여튼 알러지를 앓고 계신 분들은
0: 네.
3: 꼭 약을 먹어야만 치료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3: 네.
0: 한 말씀 네. 주시죠.
3: 잘 저 뭐야 원장님을 내가 만나가.

0: 생각보다 제가 통화해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알러지가 보통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알러지를 고칠 수가 없는 게요.
0: 네.
1: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0: 아.
1: 우리는 알러지 그냥 고치는 병이에요.
0: 네, 예.
1: 병이 아니고.
0: 아, 당연히 고치는 걸로 네, 알고 네, 계시는구나.
1: 증상이에요, 증상.
0: 아, 증상 중에 네. 하나다. 근데 우리 유 사장님은 또 보통 병이 아니래잖아요. 네. 겪으시고 나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고추장 된장국은
0: 네.
1: 한국 식당 가면은 당연히
0: 아,
1: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미국 식당 가면은 없죠.
0: 없는 거죠. 예.
1: 알러지가 만약에 된장국 먹고 나는 병이면은
0: 네.
1: 된장국 먹으면 그냥 나아요.
0: 어...
1: 그런데 뭐 토스트나 저기 그 뭐죠 애국 식당에서 먹는 스테이크 먹어서 안 났거든요.
0: 네네 안 났죠. 네. 예.
1: 그거하고 같아요. 비유가.
0: 어...
1: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 운에 따라가더라고요.
0: 네네네.
1: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강의 들으러 가면은
0: 네.
1: 교수 한 분이 목 디스크,
0: 예.
1: 목 디스크에다 알러지까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냥 고쳐 주겠다고.
0: 어.
1: 그래서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0: 어.
1: 그때 당시에 저 82살 먹은 할머니가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한 일주일 치료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다 보여줬어요.
0: 네.
1: 이 목 디스크는 크게
0: 예.
1: 우리로에서는 우리 쓰는 말로
0: 네.
1: 돈이 안 되는 병이다.
0: 아,
1: 너무 쉽게 고치니까.
0: 네, 네, 그렇죠.
1: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입원에 와서 보니까 목을 자꾸 가리더라고요.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0: 아,
1: 그래갖고 목에 흉터가 생겼는데
0: 네.
1: 아픈 것은 여전히 아파요.
0: 아,
1: 그러니까 이분은 된장국 찾아야 되는데 전부 된장국 안 파는 애국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만 먹은 거예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지난번에 왔던 이제 박사천 의원,
0: 예, 예, 예.
1: 저 동기,
0: 예, 예.
1: 저 동기,
0: 예.
1: 동문이죠, 우리
0: 예, 예.
1: 회장님.
0: 예.
1: 그분은 그날 다음 날 와가지고 지금 멀쩡해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건 이제 척추관 협착에서 와가지고,
0: 네, 네.
1: 3번, 4번은 위로 탈출이 됐고, 5번은 옆으로 탈출이 됐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우아래로 같이 탈출이 되니까 사람이 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사무실 가면은 서 있질 못하고 앉지 네, 네.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0: 아.
1: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한약방 안 가고 그렇게 아프게 견뎠냐.
0: 네네.
1: 어딘들 안 가봤겠어요.
0: 그렇죠. 예.
1: 뭐 수십 군데 소개를 해줬는데 마음이 와닿는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나보다 형님이라고 그래요.
0: 예.
1: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하니 들어맞더래요.
0: 네네.
1: 그래서 와서 한 두 번 치료했나?
0: 예.
1: 그러니까 허리는 아픈 거가 없어졌는데
0: 네네.
1: 종아리 외측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척추관 협착에서 오는 통증은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0: 네.
1: 그 통풍이 반드시 겹치게 돼 있어요.
0: 아, 통풍까지.
1: 예. 예. 예. 예. 왜냐면 신장에서 요산을 걸르지 못하니까
0: 네.
1: 그 요산이 돌아다니다가 그 척추관 협착돼서 신경 있는 데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허리에 있는 세포가 다리로 가 있으니까
0: 네.
1: 세포가 죽어버리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바로 요산이 달라붙으면서 내 살인데도 내 살을 못 만져요.
0: 네,
1: 어떻게
0: 네.
1: 아프든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틀만 참아봐.
0: 네, 네.
1: 이틀 참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전에 안 아픈 상태로 돌아갔다고.
0: 아,
1: 그러니까 병은 고치는데도 그 자기 그거
0: 그렇죠.
1: 운이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와이프 레슬리가
0: 네.
1: 이게 저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그 한 7년 넘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0: 네, 네.
1: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닿고 얘기해도 어디 가도 안 났으니까
0: 네, 네.
1: 흥미 자체가 없대요. 근데 멀리서 와야 되니까
0: 네.
1: 같이 차를 타고 오면은 칼플라인을 쓸 수 있잖아요.
0: 네.
1: 칼플 데이도 따라와 준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0: 네, 네.
1: 그래서 보니까 양쪽 겨드랑이 다 헐었어요. 덩어리 쪽으로.
0: 아.
1: 그래갖고 가려워서 긁어가지고.
0: 아.
1: 그래서 그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0: 네.
1: 오른쪽 그 늑간신경통
0: 네, 네.
1: 대상포진

0: 겹쳐 있어요.
1: 네네.
0: 그 자리 늑간 식이요통에는 아주 고치기가 쉬워요. 아프기는 무지하게 아픈데 그 신경줄이 있어요.
1: 네.
0: 줄 찾아가 쭉 하면서 찢어버리면 돼요.
1: 아, 그랬구나.
0: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어혈이 모여 있는 데를 진짜 이제 불로 지지듯이 그렇게 아픈 통증이 오거든요.
1: 네.
0: 그 자리 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1: 그렇구나.
0: 어혈이 들어있어갖고
1: 네.
0: 어혈의 그 세포골이 바늘골이에요. 그걸 그다 퓨린체라고 그래요.
1: 네네.
0: 그거 뽑아버리면은 안 아프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세 번째 치료하러 와가지고는 나를 끌어안고 천재라고 그래요. 날 보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1: 네.
0: 글쎄 세 번 맞았다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냐고 이해가 안 간대요.
1: 네.
0: 그래서 머리 뒤통수는 가려울 텐데 그랬더니 아 그것도 안 아파요. 안 가려워요. 그 진물 나든가 다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얘기해서 이건 병이 아니야. 증상인데 양방 용어는 혈열이다.
1: 아.
0: 피에 열이 나면은
1: 네.
0: 가렵든지 아프든지
1: 네.
0: 열이 나면 이 기혈 소통이 안 돼요.
1: 네네.
0: 침 놔주고 기혈 소통 시켰잖아요.
1: 네.
0: 불통, 측통.
1: 네.
0: 이 혈자리들이 막혀가지고 어혈이 막혀 있으면은 그게 세포가 좀비 세포가 돼버려요.
1: 아,
0: 그래갖고
1: 그렇구나.
0: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1: 네.
0: 거기다 침을 놔주면은 백혈구가 두 배로 증가가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거기다가 뜸을 떠줘요. 그러면 40배, 50배로 증가가 돼요.
1: 아, 예, 그렇군요.
0: 그리고 거기 싸움터에 보면은 이 고름 아닌 고름 어혈이라고 그래요.
1: 네네.
0: 그거 뽑아버려요. 그러면 통과돼요, 안 돼요?
1: 그렇죠.
0: 통과가 예, 되니까 예. 안 아프죠.
1: 아,
0: 그 진물도 없어져 버리고
1: 네.
0: 가려운 거 없어져 버리고.
1: 네.
0: 근데 알면 쉬운데.
1: 글쎄요, 잘 네. 몰라서 그런 거지.
0: 아까 내가 된장국하고 스테이크 비교했잖아요. 그냥 된장국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만 먹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1: 그렇죠. 아까 그 우리 유사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 박사님께서는 뭐 알러지는 병도 아니고 증상이라지만 방하는 푸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아픈 건
1: 그런
0: 엄청
1: 것들이
0: 아프거든.
1: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다음 네. 폐한증이라고 그래요.
1: 네.
0: 폐가 차가우면은 겁을 먹고 차운 대로 더운 데서 찬 데로 간다든지 차가운 데서 더운 데로 온다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재채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산소 네, 공급이
1: 그렇죠.
0: 폐로 많이 들어가죠.
1: 예,
0: 폐가
1: 예.
0: 부족하니까
1: 아,
0: 작용을 그랬군.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는데 내가 주는 금옥단은 어때요?
1: 예.
0: 심장열 내려버리면
1: 그렇죠.
0: 심장열이나 폐열이나 심장 기능이나
1: 그렇죠.
0: 폐 기능은 무조건
1: 네,
0: 밑으로
1: 네.
0: 내려가야 돼요.
1: 네, 네.
0: 못 내려가면은 알러지 오는 거예요. 힘이
1: 아,
0: 없으니까.
1: 네.
0: 그 다음에 어깨 아프고 뒤통수 아프고
1: 네.
0: 중풍 오고 그 다음에 치매까지 가는 거예요.
1: 아, 그러셨구나. 네.
0: 근데 그걸 내려주면은 아랫배가 따스워져요.
1: 네.
0: 아랫배 따스운 사람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죠, 당연히.
0: 병이 없어요. 네. 아랫배가 따스우면 심장열이 밑으로 끌려가는데 그거 아프지 않으면은
1: 네네.
0: 네, 또 전화가 또 오는데
1: 네.
0: 방송 중에 10분 있다가
1: 아, 전화를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될 것
0: 네.
1: 같아요.
0: 이게 또 껐다고 껐는데 안 꺼지네.
1: 네.
0: 아이 또
1: 예.
0: 그냥
1: 천천히
0: 갑시다.
1: 끄세요. 예. 네. 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옥단 얘기 나오신 김에 또 프로모션 네. 이야기 좀
0: 네.
1: 해주세요.
0: 프로모션인데 이제 10개만 그 1,200불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600불에
1: 아,
0: 5분만 해드릴게요.
1: 5분만. 네.
0: 그리고 내일 모레.
1: 네.
0: 약을 이제 다 떨어지고
1: 아.
0: 내일 모레 새로 만들거든요.
1: 아 이제 다 떨어지고 만들어요.
0: 네. 네. 이번 전화하시는 분들한테만
1: 네네.
0: 다섯 분한테는 500불씩 드릴게요.
1: 오, 야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100개를 사시면 5,000불이고
1: 아, 네,
0: 딱 다섯 분입니다. 선착순이에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노인벽사단 어떻게 되나요?
0: 노인벽사단은 네. 이제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왔을 때
1: 네네.
0: 잘못하면 중풍을 맞거든요.
1: 네네.
0: 원래는 치매하고 중풍 예방약이에요.
1: 아.
0: 그래서 모든 대장이나 소장병, 위장병은
1: 네네.
0: 다 들어요.
1: 네.
0: 그것도 10개면 1,200불인데
1: 네.
0: 이거는 그것도 500불에 다섯 사람
1: 정도 갈게요. 프로모션이. 예.
0: 그리고 이제 산삼.
1: 예, 예.
0: 산삼이 이제 재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정가에서 3분의 1. 3,800불이면 한 1,200불이면 드릴게요.
1: 그렇구나.
0: 골라가면서 다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1: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서영수 박사님 또 유튜브 들어가시면 성민 산삼만 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0: 바로 나와요.
1: 예.
0: 그러면 내 얼굴이 나와요.
1: 네, 네.
0: 얼굴 그걸 클릭을 해야 동영상이 나와요.
1: 아, 그럼 동영상 치료 사례가 네. 나오고 여러 가지 하시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0: 라디오가 지금껏 인터넷 방송하는 것은 올라오는데
1: 네.
0: 그냥 얼굴 안 나오고 그것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1: 아, 그렇죠.
0: 예, 동영상을 딱 치면은 그 고메즈라고 멕시칸 친구가
1: 네, 네, 네.
0: 중풍 걸려가지고 못 걷던 걸 나오고
1: 네.
0: 또 92살 잡수신 어르신 내가 20년 동안 아프다가 아침 한방 맞고 걸어가는 게 그게 나와요.
1: 알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해 주시고 뭐 위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아주 큼지막하게 단독 건물로 뒤에 파킹낯이 마련돼 있고 213-503-3304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하시니까 방송 마치자마자 전화 주시고 만일에 뭐 통화 중이시거나 그런 메시지 남겨주시면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릴 거니까 항상 우리 서영수 박사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알러지가 됐건 허리가 됐건 일단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좀 내가 맞는 정답을 찾아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고통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0: 네, 이게 설명이 좀 부정하신 분들은 네네.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되겠고
1: 네네네.
0: 이 약은 항상 가지고 계시면은
1: 네.
0: 좋으니까
1: 네.
0: 여행 가시거나 집안에 이머저시가 생겼을 때 위해서 딱 금옥단 10개하고 벽사단 10개는 항상 구비하십시오.
1: 아, 예. 네.
0: 이제 이머전시 갈 일이 없어져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나오셔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예. 그동안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네. 생방송 원하시는 분들은
1: 네.
0: 저 전화를 주시면은 해드리고
1: 네. 네.
0: 아까 알레르기 얘기했잖아요.
1: 네, 네.
0: 알레르기는 침 치료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릴 테니까
1: 알겠습니다.
0: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네, K-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꽃이 진다.

케이윌의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또 인사 오셨네.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고. 참 우리 비비안님께서 그 조건의 모래성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참 모래성이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습니다. 딱 특별한 사연은 아니고요. 지금 항상 매일 와주시는 우리 세인트님, 제 친구,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우리 그 세인트님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제 기억에 뭐 대구 쪽, 포항 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인트 옆에 차를 타고 부산 가서 하루 일 보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전복죽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남해안 쪽을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그때 집에서 이렇게 그 전축이죠, 거기다가 이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를 서로 들으면서, 저는 주로 잠을 자고 세인트 혼자서 운전을 했던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는 노래인데, 그때 모래성을 같이 들으면서 감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벌써 제가 볼때한 30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30, 한 3, 4년? 야, 그러니까 오래된 노래죠, 이 노래도. 세인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 마침 또 비비안님의 선곡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의 차분함을 만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조관우의 모래성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 하광훈 씨 대표적으로 홀로 된다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이 조관우 씨의 늪이란 노래도 작곡을 하고 또한 가지 제가 불렀던 첫사랑 나비의 꿈을 작곡해 준 하광훈 씨.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메모리 앨범이라고 해서 그 리메이크의 어떤 한 장을 열었던 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하광훈 작곡으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꽃밭에서 님은 먼 곳에 뭐 애모 등등 이 앨범 하나로 아마 그 우리 조관우 씨하고 하광훈 씨의 인생에 어떤 또 다른 시발점이 됐던 그런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우리 또 비비안 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곡을 알게 됐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곡 또 작은 이야기들 그것이 방송의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꾸며 나가고 마치 흰 도화지에 우리가 물감을 들이는 것처럼 매일매일 다른 물감을 들이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친구분들이 좀 즐기시고 잠시나마 오후 시간을 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아,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8: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 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7: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9: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0: 오, 진짜 통 크네요.
9: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0: 단체 주문도 되나요?
9: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편안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3시부터 5시까지면 저도 일상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지고 당이 좀 떨어지고 지금은 저도 이제 좀 출출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여러분들도 하루의 일과를 보내다 보면 지금 시간이 가장 좀 뭐랄까 시간이 좀 시계가 덜 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시간에 항상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채팅방에 채팅을 올려주시는 비비안님을 비롯한 우리 세인트님 그 이외에 모든 분들도 그렇고 카카오 책에도 오시는 모든 분들 또 그 이외에 함께 귀로 즐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제가 하루하루 방송을 할수록 여러분과 함께 저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아, 비비안님 의리의 사나이 우리 세인트님 멋지다고 그날의 추억이 또 오시길 이렇게 또 저 혼자 복이 많은지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이 매일 방송에 들러주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특히 연휴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은 금토일 3일 연휴인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디 바람 쐬러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타운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좀 더 기운 나시게 제가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저도 열심히 여러분께 방송하고 또 4월 7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곁을 지키는 그런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바닷소리 시원하시죠? 네, 김원중의 바위섬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강아지 영상을 15분 동안 시청하면 혈압과 스트레스 지표가 안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세계 공통 아닐까요? 연구팀은요, 강아지 특유의 큰 눈과 둥근 얼굴 등 사람의 애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키마 특성을 분석해서 시청자가 마치 강아지와 직접 눈을 맞추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카메라 시선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올라오는 쇼폼처럼 짧은 영상이 아니라 물놀이하는 강아지, 새끼를 돌보는 어미 개 등을 담은 적어도 3분 분량의 5편, 총 1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분 동안 쭉 보고 나서는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완기 혈압이 평균 5가 낮아졌습니다. 맥박도 분당 4.12회 줄어들었습니다. 안정됐다는 거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개선됐습니다. 총 기분 장애 점수라는 게 있다는데요. 긴장이나 우울, 분노 등을 종합하는 그런 점수인데 역시 낮아졌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히 관리되기 어려운 지표라고 하죠.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이란에 대한 재군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기뢰 투하 로켓을 재건하려 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어제 추가 타격을 가했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공격이 매우 강력했으며 원할 때 언제든지 추가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CIA 투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미국 은행의 캐나다 진출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이 9년간 캐나다 인증을 받지 못한 반면 캐나다 봄바디어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해왔다며 관세로 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곧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5: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오늘 반도체 전반을 겨냥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프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반도체 칩 자체에 그치지 않고 노트북과 게임 콘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TSMC는 애리조나에